0: 이튼 스쿨이 영국에서 총리 생산 학교라고 하거든요.
1: 아, 총리를 많이 배출했나요?
0: 그렇죠. 뭐 카메론 총리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대예요.
1: 네.
0: 졸업을 합니다.
1: 네.
0: 졸업을 한 다음에 엘리트 코스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때 어렸을 때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가 잘못 돌아간다. 이런 걸 느끼고 어디로 지원을 하냐면 당시에 영국 또 다른 영국 식민지였던 미얀마. 당시 버마죠.
1: 예, 버마라고 불렀죠.
0: 당시 버마라고 불렀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버마에 가서 영국 식민 경찰이 됩니다.
1: 아, 조지 오웰이요.
0: 조지 오웰.
1: 예.
0: 그래서 식민지였던 버마에 가가지고 영국 식민 경찰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러면서 아 식민 국가와 피지배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차별과 차별을 당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꼈대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1: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0: 힌트 드릴게요.
1: 예예예. 예, 예. 어 코끼리 코끼리.
0: 역시.
1: 어
0: 역시.
1: 코끼리.
0: 녹화기
1: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0: 녹화 기준으로 제가 예. 오늘 그 아침마당에서 연기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1: 아 예, 봤습니다.
0: 피디님과 작가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아침마당에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능청스러운 연기하는 사람 처음 본.
1: 배운 다르다.
0: 배운 다르다.
1: 인상적이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코끼리 사건 설명해 주세요.
0: 코끼리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 신고가 들어온 거죠. 지금 코끼리 때문에 사람을 다 치고 있다.
1: 경찰한테.
0: 그러면 조지 오웰이 경찰이기 때문에 갔겠죠.
1: 그렇죠. 예.
0: 사살 명령을 받고 갔다고 해요.
1: 예.
0: 가니까 너무 평온한 거예요.
1: 코끼리가.
0: 푸드도 예. 먹고 있었대요. 사살할 이유가 없었어요.
1: 예.
0: 총을 들고 왔지만 얘는 지금 풀뜯어 맞고 있는 온순한 엘레판트였어.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1: 아, 경찰 왔으니까 뭘 하겠지.
0: 왜 안 죽이냐.
1: 예.
0: 왜 안 죽여. 엄청 예. 저 영국 경찰이야. 왜 코끼리 안 죽이냐. 우리 집에, 우리 옆집 뭐 또리는 벌써 밟혔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1: 예.
0: 그 사람들의 눈길이 따가워가지고
1: 네.
0: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코끼리에게 총을 겨눈 다음에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팡!
1: 아, 마음은 훈방조치하고 싶었는데.
0: 그렇죠.
1: 눈총 때문에. 예.
0: 거기서 진짜 현타가 온 거죠. 이게 제국주의구나.
1: 아, 또 깨달음을 얻는구나. 예.
0: 코끼리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전체주의를 동시에 느낀 거예요. 주변에서 다수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난 죽일 수밖에 없었다.
1: 야.
0: 그 코끼리 사건 이후에 이제 편하게 조지 오웰이라고 할게요.
1: 아, 예, 예.
0: 조지 오웰이 이제 그 경찰 그만둔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1: 네.
0: 그리고 정말로 다른 길을 걸어요.
1: 어떤 길?
0: 이튼 스쿨 나왔으면 뭐 그냥 잘 살 수 있었어 평범하게요.
1: 그렇겠죠. 예.
0: 그런데 일단 프랑스 파리를 건너가지고 식당 노동자 등등등 노동자 계급이 일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1: 아.
0: 그래서 진짜 노동 현장에서
1: 예, 예.
0: 노동자들과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1: 네.
0: 아, 이런 게 정말 계급 사회에서 최하층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구나. 라는 걸 몸으로 진짜 몸소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1: 네. 조지 오웰 눈엔 자꾸 그런 게 보이는구나. 학창 시절부터 계급에 의한 어떤 차별과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이.
0: 예. 다시 이제 본국인 영국에 돌아가가지고도 네. 영국에서 똑같이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1: 예.
0: 근데 여기서 자기 본명인 에릭 블레어란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왜죠?
0: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돼요.
1: 아.
0: 야, 아빠 친구 친지가 야. 네 아들 에릭이 어디 저기 이튼 스쿨 나와서 지금 접시 닦기 하고 있다더라, 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자.
1: 네네네.
0: 해서 가명을 만들자.
1: 아, 그게 조지 오웰입니까?
0: 그게 조지 오웰인데, 조지가
1: 네.
0: 영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1: 아, 그래요?
0: 우리 저기 그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유니언 잭에서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것이 성 조지잖아요.
1: 아, 그러네.
0: 조지.
1: 어, 그러네.
0: 그리고 오웰은 뭐냐면 자기 고향에 있었던 강 이름이었다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조지 갖고 오고
1: 네.
0: 내 동네에 있는 강 이름 오웰 갖고 와가지고 조지 오웰.
1: 한철수 느낌이네요. 그때의 경험을 이제 발판으로 조지 오웰의 첫 자전적 소설이 나오는데 1933년에 제목이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이라고 하니까 본인의 경험이 녹아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위건부두로 가는 길 이런 것도 경험에서 나온 책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조지 오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스페인 내전이라고 합니다.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 왜 참가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스페인 내전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한번 쌓아보면 좋겠는데요.
0: 스페인 내전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뭐냐면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에 정말 대스페인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남미 중미의 모든 제국들을 갖고 있던
1: 무적함대
0: 무적함대 등등등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삐삐뽀뽀뽀뽀뽀뽀뽀 네. 쪼그라들어요.
1: 아, 쪼그라드는 소리입니까?
0: 줄어드는 스페인 제국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맞은 거는 바로 1898년에 이른바 미국 스페인 전쟁이었어요. 쿠바를 놓고 싸웠던 거요.
1: 예.
0: 그 쿠바를 놓고 미국과 스페인이 싸워서 미국이 이겨요. 스페인이 집니다.
1: 예.
0: 그거로 스페인이 갖고 있던 나머지 조그만 시민지 다 잃어버려요.
1: 그렇죠. 괌이나 뭐.
0: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그리고 쿠바까지요.
1: 예예.
0: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식민지에 있었던 그 스페인 병사들이 이제 식민지가 없다 보니까 다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좋은 말로 다 실직자가 된 거예요, 이게요.
1: 네.
0: 그러니까 스페인 군부에서 슬슬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이런 꼴을 당한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군, 이 왕정, 당시 왕이었거든요.
1: 네.
0: 스페인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군부가 1차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1: 네.
0: 알퐁소 13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알퐁소 13세가 머리를 잤어요. 잠깐만! 난 그대로 왕으로 있을 테니까 권력은 당신들이 다 가져가세요.
1: 아.
0: 해요.
1: 네.
0: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뭐 왕이 바지 사장으로 안 있으면 아... 우리가 쥐락펴락 왕을 좀 이용할 수 있겠지 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돼요.
1: 아, 예.
0: 이게 1920년대 일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931년도에 처음으로 공화정이 탄생을 했는데,
1: 네.
0: 진보 정권이었어요.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이요.
1: 예, 예.
0: 근데 이 사회주의 계열 정권이 너무나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한 거예요. 카톨릭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다 몰수해버리고
1: 아,
0: 이런 식으로
1: 네.
0: 뭐 분배를 한다고 하면서
1: 네.
0: 그러면서 원래 있던 부르주아 계급과
1: 네.
0: 그다음에 그 이 성직자 계급들이 불만인지 보글보글 보기 시작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면서 2년 후에 또다시 총선이 시작이 됐는데 33년 총선에서는 우파 연합이 승리를 해버려요.
1: 아, 그래요?
0: 그러면서 그전에 이른바 진보 정부에서 실시했던 개혁 정책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1: 아, 정권 바뀌었어요. 예.
0: 그리고 1936년도에 또 한 번 그 선거가 치러지는데
1: 네네.
0: 이때는 그 진보 정권이 뭉칩니다. 겨우 총선에서 승리를 해버려요.
1: 오, 36년에.
0: 36년도에.
1: 네.
0: 근데 이때 군부랑 이른바 옛날 기득권층, 그다음에 성직자 등등등 돈 갖고 있는 성직자들이 우리가 이대로 정권을 넘겨줘야 되겠냐?
1: 아. 승복을 안 했군요.
0: 승복을 할까? 하다가 그럴 순 없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보수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 아, 그게 내전인가?
0: 그 선봉장을 섰던 사람이 그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프랑코 장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 프랑코 장군 들어봤지.
0: 프랑코 장군이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선거 결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1: 예.
0: 36년도에.
1: 예.
0: 이게 36년부터 39년까지 이어졌던 스페인 내전입니다.
1: 거기 조지 오웰이 참가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이른바 진보 공화국 정부랑
1: 네.
0: 선거 이겼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진보 공화국 정부랑 네. 보수 쿠데타 세력과 내전이 일어나요. 그
1: 군부를 포함한.
0: 군부를 포함한.
1: 예, 예.
0: 이게 이제 스페인 내전인데
1: 네.
0: 그 프랑코 장군이 이끌고 있던 이제 그 우파 쿠데타 세력이 히틀러와 무솔리니까지 끌어들여요.
1: 아, 그래요? 스케일이 커지네. 예.
0: 이게 2차 대전에 어떻게 보면 예선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어차피 지금 당신이 2차 대전 준비하는 거 알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나한테 군대를 주면은 당신도 공산주의 싫어하냐냐. 히틀러가 공산주의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당신이 그 개발하고 있는 무기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런 식으로요.
1: 아, 유럽 전체의 이념 전쟁처럼.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프랑코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1: 뭉쳤어요.
0: 파쇼 정권이 이제 연합이 되어버려요.
1: 네.
0: 그래서 점점 이른바 진보 공화
1: 정부.
0: 세력이 밀리게 됩니다.
1: 네네.
0: 여기에 전 세계에 있던 지식인들이 전체주의가 유럽에서 성공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1: 아. 조지 오웰도?
0: 그리고 조지 오웰도 여기 참전을 해요.
1: 네.
0: 참전을 했는데
1: 네.
0: 여기서 정말로 실망을 했습니다.
1: 어떤 걸 뭐 느꼈고 어떤 걸 실망한 겁니까?
0: 똑같은 예. 사회주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1: 네.
0: 다 같은 사회주의가 아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두 파로 나뉩니다. 한쪽은 뭐냐면은
1: 네.
0: 소련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1: 네.
0: 일단 혁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권력부터 잡자라는 현실 뭐 좋게 말하면 현실파.
1: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참여한 공화국 진보 세력 안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0: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단은 그 이념 혁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권력부터 잡자. 라는 약간 권력 지향파가 있었고 한쪽은 진짜 순수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냐. 혁명과 사회주의는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냐. 라고 하는 약간 이념을 더 중요시하는 파 나눠요.
1: 예.
0: 이게 뭐라고 할까 그 프랑코 장군과 싸우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안에서.
1: 약간 내전 속의 내전 느낌.
0: 내전 속의 더 치열한 내전이 된 거예요.
1: 더 치열한 내전이야.
0: 더 치열한 내전이에요.
1: 같은 진영 내에서 지금 싸우고
0: 같은 진영 내에서요.
1: 조지 오웰은 어느 쪽이에요?
0: 그럼? 이거 조지 오웰은 이념이 더 중요하다.
1: 이념이 더 중요하다.
0: 일단 혁명도 같이 달성하자 이쪽 파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 지금 소련의 지원을 받는 약간 현실파에서 저 이상주의자.
1: 아 이상주의자.
0: 약간 반란군으로 찍혀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 또 목에 총까지 맞습니다.
1: 조지 오웰이요?
0: 조지 오웰이요. 뭐 극적으로 살아나긴 나는데 여기에 진짜 실망을 해요. 조지 오웰이요.
1: 네.
0: 이거 그러면서 타겟을 어디서 삼냐면은 아무리 봐도 지금 저 소련이란 나라가 그 지금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지만 소련이란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맞냐라는 그런 회의감을 갖게 돼요.
1: 그렇죠. 그 권력 지향파에 의해서 자기 목에 총까지 맞았으니까.
0: 그렇죠.
1: 소련의 지원을 받는.
0: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담은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까탈루냐 창가인데 왜 조지 오웰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고 왜 그런 식으로 사상이 정립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다.
1: 어쨌든 그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지 오웰이 갖게 된 건데 그때의 경험이 그러면 동물농장을 쓰게 된 밑바탕이 되는 건가요?
0: 조지 오웰이 내가 책을 왜 쓰는가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책에서 맨 마지막 결론인데 나는 직설적으로 난 정치적으로 글을 쓸 것이다. 얘기를 해요.
1: 네.
0: 직설적으로 이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정치적 글을 예술로 승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풍자극이든 소설이든 이쪽으로 나는 예술로 우회적으로 난 비평을 할 것이다.
1: 조지 오웰의 생각을 저 책에 소리할 수 있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 조지 오웰이 이 동물농장을 썼던 때가 1943년경이거든요. 이때쯤에 벌써 이제 스탈린이 정적들 다 제거를 해버리고 더 이상은 사회주의가 아니었어요. 그 구소련도요. 이른바
1: 스탈린주의죠.
0: 스탈린 일당도 아니라 1인 독재 체제였죠. 저거를 내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 실명 써가지고 스탈린 났다요 스탈린 뗐지 이렇게 쓰면은 몰입이 안 될 거잖아요.
1: 재미가 없죠.
0: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걸 내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내가 풍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때 마침 마차가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1: 예예.
0: 그 마부가 채찍으로 말을 치는 걸 봤어요.
1: 근데 자기 예전 야뇨증 때 채찍 맞았던 거 생각났다 분명히.
0: 그렇죠.
1: 생각난다.
0: 그래.
1: 예.
0: 저 말이 지금 핏밥 박는 노동자들이고 지금 앉아 있는 저 마부를 부르주아로 내가 이걸 한번 우화적으로 내가 풍자할 수 있겠구나. 쓰자 애니멀 파함을 동물농장을.
1: 농장을.
0: 그래서 동물농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동물농장 네네.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1: 그래도 뭐 줄거리
0: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 동물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동물농장이 있었죠.
1: 진짜 짧게 말씀하시네. 동물농장 짧게 말씀해드립니다. 동물농장이 있었어요.
0: 있어요.
1: 예.
0: 당연히 이제 주인이 사람이고 네. 밑에는 뭐 말도 있어. 아, 그 뭐 말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다 있었어요.
1: 네.
0: 나 그래도 애니멀 팜이었거든요. 진짜 학대를 많이 해요.
1: 아 주인이
0: 인간 주인이요.
1: 네. 존스라는 사람이죠.
0: 그 존스라는 사람이요.
1: 네.
0: 학대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 올리버라고 하는 그 늙은 돼지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1: 올리버예요? 메이저 영화
0: 맞나요? 메이저예요. 예. 메이저라는 그 늙은 돼지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쵸. 이 말을 해요.
1: 네.
0: 지금 우리 돼지, 아니 우리 동물들은 말이야 진짜 근력이 남았을 때는 네.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다가 진짜 우리가 근력이 떨어지면 바로 비참하게 도살당한다.
1: 그렇죠.
0: 이게 예. 우리의 운명이다.
1: 네.
0: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냐.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우리의 애니멀 세상이 올 수가 있다는 꿈이었다. 우리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메이저가 쭉 자기 꿈 얘기와 사상을 펼칩니다.
1: 원래 그 동물농장의 지도자격이었던 거죠.
0: 지도자격이 네.

0: 스노볼. 스노볼은 굉장히 쾌활하고
1: 네.
0: 현실적이고 하지만 지도력은 없고 끈기가 없네로 나와요.
1: 아.
0: 그런 반면에 나폴레옹은 굉장히 지도력도 있고 말 한마디에 그 군중을 휘어잡는
1: 카리스마가
0: 카리스마로 나와요.
1: 예, 예, 예.
0: 이 두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이제 뭐라고 할까 다음 돼지들 동물 농장의 네. 그 지도자로서 네. 자 우리가 메이저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뒤집어 엎자 인간을
1: 예
0: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 인간 농장주를 쫓아내요
1: 예
0: 쫓아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동물만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여러 규율을 만듭니다
1: 네
0: 그리고
1: 무슨 뭐 7계명 이런 거 있어요
0: 7계명 이런 거 만들어요
1: 뭐 가장 뭐 침대에서 자지 않고 뭐 술 마시지 않고
0: 술 마시지 않고 대표적인 그거거든요.
1: 두 발은 나쁘다.
0: 두 발은 나쁘다. 네 발은 좋다.
1: 그렇죠.
0: 예. 등등등을 만듭니다.
1: 예, 예, 예. 우리 다 나쁜 거예요, 지금.
0: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 네. 나쁘다. 네. 우리가 인간을 쫓아냈다. 네. 봐라. 일단은 나폴레옹과 스노볼 우리 덕분이다. 그래서 영웅이 돼요. 와, 나폴레옹, 스노볼, 인간을 쫓아냈다. 그런데 슬슬슬슬 나폴레옹이 이제 스노볼을 견제하기 시작을 해요.
1: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0: 누가 봐도 나폴레옹은 스탈린이고 스노볼은 트로츠키라고 해가지고
1: 잠깐만 나폴레옹이 스탈린이고 스노볼 트로츠키?
0: 트로츠키라고 해가지고 예. 트로츠 솔직히 트로츠키가 볼셰비키 혁명을 거의 완성시킨
1: 그래요?
0: 사람이에요.
1: 예, 예, 예, 예.
0: 근데 그 스탈린과 그 권력 투쟁에서 져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폴레옹과 그 지금 그 풍차 얘기만 애니멀 팜 얘기만 쭉 하면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슬슬슬슬 이 강아지들 꽉꽉꽉꽉 세파트 등용해가지고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7계명을 슬슬 하나둘씩 무너뜨립니다.
1: 네.
0: 인간은 정말 우리 적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인간과 거래까지 해요.
1: 나중에 맞아.
0: 특히 스퀼러라고 해가지고.
1: 스퀼러 걔가 아주 그 얌생이 같은 친구예요.
2: 아, 제가 스퀼러입니다.
1: 스퀼러 맞아. 스퀼러도 돼지죠.
0: 스퀼러가 돼지인데 스퀼이 여러분 영단으로 자 여러분 또 다시 보는 걸 돌아와가지고 스퀼이 돼지가 꼴꼴 꿰. 꿀꿀이 아니라 이거잖아.
2: 야, 나폴레옹이 정말 대단한. 돼지야.
1: 선동가, 선전가죠, 선전가.
0: 선동가.
1: 예.
0: 그래서 이게 KGB를 상징한다. 뭐, 프라우다라고 하는 그 소련 공산당 그 기관지를 얘기한다. 그 선동기구야, 선동기구.
1: 거기 대응되는 거예요, 스킬러는.
0: 네. 예. 그리고 박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 박서를 전 참 좋아했는데.
0: 그러니까 박서는 진짜 시키는 대로 합니다.
1: 우직한 말이죠. 일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0: 다 해요, 다 해요.
1: 진짜. 예.
0: 그 박사가 진짜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을 상징한다. 하죠.
1: 네.
0: 나중에 박사를요, 다쳐요, 박사가.
1: 맞아요. 예.
0: 근데 치료를 해준다는 핑계로 인간 밖으로 보낸 다음에 박사를 도산시켜버립니다.
1: 맞아, 맞아.
0: 맞아.
1: 슬펐어, 그때.
0: 슬펐죠, 진짜. 엉엉엉 박서야.
1: 그 사냥 깨들은 그럼 뭐예요? 스탈린의 어떤 뭐, 친위대요.
0: 이른바 뭐, KGB라고 우리가 보세요. KGB요.
1: 비밀경찰이요.
0: 비밀경찰들이요.
1: 예.
0: 인간과 거래하기 시작해요. 이제 네. 나폴레옹이요.
1: 네.
0: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1: 뭡니까? 예.
0: 동물농장 맨 마지막 장면이 그러니까 1984도 그렇고 동물농장도 그렇고 둘 다 진짜 sad ending이에요. 동물농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딱 보니까 나폴레옹도 두 발로 서가지고 술잔으로 술을 마시거든요.
1: 직립보행을 합니다.
0: 직립보행을 해요.
1: 두 발이 나쁜데.
0: 디스크 바로 와요, 허리 디스크.
1: 갑자기 전지를 발로 쓰지 않고.
0: 그렇죠.
1: 후지로만 걸어 다니는.
0: 아, 전지.
1: 예, 예, 예. 예. 그래, 나폴레옹이 맞다. 직립병했을 때 충격적이었지.
0: 이거, 예. 술 마시죠?
1: 예.
0: 맨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1: 뭐야, 뭐야.
0: 창 밖에 있던 동물들은 마지막 대사가 이거예요.
1: 예.
0: 창 안을 보니 누가 돼지인지 누가 인간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다.
1: 사람이랑 돼지랑 섞여 있는데 구별이 안 가더라.
0: 마지막 문장이에요.
1: 아.
0: 그 말은 뭐냐면 권력의 속성이죠.
1: 네.
0: 누가 권력을 잡든 시작이 무슨 혁명이든 뭐든 간에
1: 네.
0: 권력을 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된다.
1: 그리고 두 발은 나쁘고 네 발은 좋고도 나중에는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고로 바꿔놓죠.
0: 아, 그렇죠.
1: 슬쩍 바꿔놓고.
0: 그러니까 네. 모든 동물들은 다 평등하다.
1: 있었죠.
0: 그렇죠?
1: 그게 처음에 개명이었는데.
0: 바꿔요. 돼지들은 더 평등하다.
1: 더가 들어갔는데.
0: More
1: 어떻게
0: 평등.
1: 평등일 수가 있냐는 네. 거죠. 아, 맞아. 명작은 명작이에요.
0: 명작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1943년도에 나왔잖아요.
1: 네.
0: 3개월 만에 썼대요. 필력이요.
1: 네네네.
0: 근데 이게 45년도에 나왔거든요.
1: 네.
0: 1년 넘게 출간이 안 된 거예요.
1: 어, 왜 안 됐습니까?

0: 영국에서 이걸 내려고 했는데 좀 본국이니까 네. 놀랍게도 45년은 한창 2차 대전이 진행되는 때였고 아. 영국과 소련은 동맹국이었어요.
1: 그렇지. 아 눈치 보이니까.
0: 영국 출판사들이 딱 누가 봐도 스탈린 욕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동맹이었던 네. 출판 못하겠다.
1: 아 그러네.
0: 그래서
1: 네.
0: 나중에는 그 2차 대전이 거의 끝난 무렵 대서양 출간에서 나와요.
1: 네.
0: 그런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1: 아 그게 45년 그리고 오늘 날짜 8월 17일입니다. 예. 네. 자, 8월 17일 동물농장 출간일을 맞아서 조지 오웰과 동물농장 이야기해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한 난민수용소에는 소련에서 떠나온 우크라이나인들이 대거 머물고 있었는데요. 1947년 이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어판 동물농장이 만들어졌고 조지 오웰은 이 특별판에 직접 서문을 쓰는가 하면 이 판본에 대해서는 인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스탈린 체제와 또 소련의 우크라이나 지배에 반감을 품은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책을 즐겨봤다고 하는데요. 자, 그로부터 75년이 흐른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시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이 모습을 조지 오웰이 본다면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Thank you.

아마존처럼 큰 기업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화이트 컬러들을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두려우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60만 명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로펌들이 새롭게 돕는 분들, 보통 패럴리걸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아예 안 뽑겠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AI가 있으니까요. 이게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올 8월 달에 제가 겪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뭔가 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동시에 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뭐가 될 거냐? 앞으로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 정말 좋네요. 제가 지금 시대보라는 타이틀로 연작을 내고 있는데요. 요번에 새로 낸 시대보는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그런 주제이자 제목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지는 세상 속에서 이제 조직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오늘은 그랬을 때 개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경량 문명이죠. 경량 문명은 이제 올 텐데, 왔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제가 8월 말쯤에 기고글을 하나 남긴 게 있는데 제목은 무언가 오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엄습하는 혹은 변화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보여드렸던 거였어요. 자, 해보죠. 첫 번째부터. 자, 우리 집에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나는 그들의 수행평가를 도와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잘 안 올라오죠? 이유는 어렵거든요. 자,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과학 문명이 우리의 인류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쓰고 여기에 장점, 단점 쓰고 예제를 쓰고 이런 내용들인데 뭐가 나오냐면 가사 설정 및 변이 통제의 정확성, 과학적 탐구방법, 순서의 정확성, 그림 정확성 이런 거 30초 나온단 말이죠. 이게 중1이에요. 중1. 이런 것들이 지금 일주일에 몇 개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할 테니 학생들은 똑똑해지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부모도 돕기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의 경험인데 8월 달쯤에 어떤 굉장히 저 훌륭한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였어요. 뭐였냐면 자제분이 고등학생인데 방학이 끝났는데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왜 우라고 그랬더니 이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 해. 그랬더니 너무 많다고. 그럼 하지 마. 그랬더니 안 된다고. 왜냐면 그랬더니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해줄까? 봤는데 못 하겠더래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그냥 챗GPT랑 해.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할 소리입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채점도 챗GPT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챗GPT가 한 걸 챗GPT가 채점하면 이걸 왜 해요? 요번에 UCLA 졸업생이 졸업식 날 뭘 들고 왔냐면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뭐라고 써있었냐. 고마워요 챗GPT. 얘 덕분에 졸업했다고요. 요즘 교육시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 친구의 도움을 얻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교육의 목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라면 약간의 어떤 의문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뭐가 뜰 거냐. 앞으로 면접이 뜹니다. 이유가 써온 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극아이는 힘들어요. 내가 썼지만 표현을 못하는 분도 있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시장엔 이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얘기였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외국계 기업이랑 같이 작은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이라는 걸 해야 되니 저한테 주셨던 계약서를 봤는데 너무 두꺼웠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부 다 영어고 전부 다 법률 용어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계약을 하려면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로펌에 맡기면 수임료가 계약액보다 커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챗GPT한테 넣어봤죠. 그랬더니 7개의 독소 조항을 바로 뽑아주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 하면 그 7개의 독소 조항을 수정한 영문 레터 써드릴까요? 이거였어요. 저는 바로 예스 누른 다음에 3분 이내에 끝냈죠. 어떻습니까? 이제 법률시장도 들어옵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로펌들이 새롭게 돕는 분들, 보통 패럴리걸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아예 안 뽑겠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AI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도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제 친구 얘기예요. 누구냐면 노홍철 씨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1년마다 몇 번씩 만나서 이것저것 수다를 떠는 일들을 10년간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올해 초에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한 5월달이었나?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항상 시작은 뭐냐면 이거예요. 형님,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용 뭐였냐면 본인이 CF를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늘 찍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CF를 들고 온 게 메타였다는 거예요. 메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매체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앞에 광고주가 계시고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수효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포스트 프로덕션. 그게 미디어랩이 있고 그게 또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그 다음에 매체가 있기 때문에 6단계가 넘는데 이번에는 직접 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미 고객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은 상당히 AI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플랫폼이 메타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올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를 AI가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직접 했다는 얘기죠. 그럼 가운데 있었던 광고 대행사부터 제작사, 협력사는 전부 다 일을 얻지 못했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촬영을 1시간 안에 끝냈대요. 이유가 얼굴 부분 찍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AI이기 때문에 굳이 더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광고 끝에 노홍철 씨 인스타 주소가 나오죠. 이제는 광고 모델도 팔로우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5월달, 6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책에 썼어요. 이번 책에 노홍철 씨 실명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노홍철 씨에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9월달에 또 만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더 재밌는 일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이제는 아예 광고를 찍었는데 안 찍은 광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AI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찍지 않아도 광고에 모델료를 받을 수 있는 상이 열린 겁니다.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흥미롭죠. 이런 일들이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좋은 점 뭐냐 하면 노홍철 씨가 해외에 나가 있어도 광고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IP만 줬기 때문에 촬영이란 행위가 없으니 굳이 천장에 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촬영감독님, 현장 스태프,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분들은 전부 다 잡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올 8월 달에 제가 겪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광범위해요. 거의 모든 분야에 동시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꾸로 내 직업은 어떻게 되지? 에 대한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드디어 단계가 축약되고 가볍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량 문명이라고 불러요. 일단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일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상당히 단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소식인데 계속 해외에서 대규모의 감원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뭐 아마존처럼 큰 기업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화이트 컬러들을 이제는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두려워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60만 명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조직이 그 안에 있는 구조를 간소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아 봐야겠죠. 이슈가 뭐냐 하면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뭔가 만들고 뭔가 팔고 뭔가 전하고 어쨌든 가치를 전달하고 생성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린 그걸 직업이라 불렀어요. 출발은 뭐였냐면 아담 스미스 선생님이었어요. 이분께서 뭘 하신 거냐면 분업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장인이 물건을 만들면 오래 걸립니다. 이유가 전체 복잡한 공정을 혼자 하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장인은 양성에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갑자기 장인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물자가 부족했었죠. 이분이 뭘 말씀하신 거냐면 그러지 말고 일을 쪼개보자. 당신은 피는 것만 해. 당신은 구부리는 것만 해. 당신은 포장만 하면 각자가 한 가지 일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양성이 오래 걸리지 않고 한 분을 모셔서 짧게 교육시키면 충분히 일할 수 있지라는 부분들을 설파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업화라 부릅니다.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 이내에 많이 만드는 건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분이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장인은 본인 스스로가 자긍심이 있고 오랫동안 숙련했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를 본인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공은 도자기를 구운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깹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김사원은 일을 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김부장님이 오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관료제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필요했던 첫 번째 분업파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관료제 막스 베버 이 두 분이 지금의 대량 생산 자본주의를 만든 겁니다.
이때부터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아, 많이 만들 수 있구나. 어떻게 되죠? 풍요로워져요. 이유가 예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많은 물건을 우리는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장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 뭐냐면 관료제가 심화하면 관료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구조가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간의 역학이나 알력이나 정치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새롭게 들어온 친구가 뭐냐면 AI입니다. 그 단계를 축약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간소화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에 있는 속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생산의 방법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대량 생산 시스템에 드디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껴지는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한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책은 비싼 물건이었대요. 이유는 종이도 비싸고 양피지도 비싸고 쓰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비쌌대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장점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컸고 그만큼의 정보의 비대칭 나의 생업이라든지 혹은 나의 경쟁력을 배가시켰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20불 내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현재 유료 버전인 20불 혹은 200불짜리 AI 서비스 쓰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은 모두가 현명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점은 모두가 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속에서 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10대 창업자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분은 10대인데 친구 둘과 만들었던 앱이 한 달에 매출이 10억대가 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생산의 전제가 거대한 조직이 아닌 예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고 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게러지 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휴렛 패커드부터 애플의 스티브 잡스까지 창업을 거기서 했던 이유가 방은 좁고 같이 할 동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헛간 같은 창고를 썼던 거예요. 이제는 노트북 하나면 됩니다. 혼자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때의 증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류 혹은 개인에게 어떠한 혜택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싶은 겁니다. 멘델스존이라는 음악가가 있었는데 엄청 부유했대요. 이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10대 때 만든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줬대요. 엄청나게 부유한 분이었죠. 이쯤 되면 이제 창작의 활동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요. 즉시 본인이 만든 음악을 형성하거나 혹은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분이 19살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건 Paint.net, 그 다음에 Procreate로 표지 디자인을 해요. 그 다음에 FL Studio로 음악을 제작하고요. Splice로 샘플링을 합니다. Serum2로 신디사이저를 하면 노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조회수가 130만이 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들었던 음악들을 어떻게 던졌냐 하면 DistroKid를 통해서 글로벌 음원 유통을 시켰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온갖 애플 뮤직부터 스포티파이에 음악을 올리게 됐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했으며 디스코드로 팬덤을 관리해가지고 받았던 액수가 이제 5,000불이 나왔습니다. 기획사에 들어있지 않아요. 혼자 갑니다. 여러분 뭐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생산의 전제가 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디션을 보고 계약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이거였죠. 지금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는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문명은 바로 가벼운 경량 문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의 공포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나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봐야겠구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자, 핵개인이 나왔고 핵개인이 상호 간에 대등한 형태의 연대를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호명사회가 나왔죠. 근데 이 핵개인이 AI로 무장한 겁니다. 예전에 핵개인은 그냥 나 혼자 살래요? 작은 일을 할래요였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핵개인이 마치 모베수트를 탄 엄청난 군단처럼 강해지면서 거대한 조직과 경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강한 핵개인이 큰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커진 새로운 삶 속에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량 문명입니다. 자, 지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200년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전기를 연결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꽂아요. 더 나아가서 센서를 붙이면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형태의 어떤 거대한 문명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땅에 쌓은 겁니다. 이제 드디어 창공을 박차고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휴먼 클라우드건 데이터 클라우드건 이제는 땅 위에 있지 않고 위로 솟구치는 새로운 문명이 왔을 때 나의 자유로움을 어떻게 내가 구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왔는데 우린 그걸 몰랐을까요?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바시에서 했던 강연 하나 보여드릴게요. 5년 전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해낸 것만으로도 내 꿈을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분화하는 사회, 장수하는 인간, 그 다음에 비대면의 확산, 뭐 인공지능 자동화, 이 모든 것들은 상당히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바뀌는 사회 속에 내가 휩쓸릴 것인가, 나만의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내가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제가 했던 강연이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쓴 네 권의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려드릴까요? AI 옵니다. 그냥 하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나의 크나큰 과오입니다. 자, 무동력 요트라는 게 있대요.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터를 쓰지 않는 거죠. 멋진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게 해류라는 게 있어요. 이걸 거스르는 순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흐름이 명확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전제로서 사회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자, 항해를 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있죠. 해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침반이 필요하고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이런 건 챙기셔야겠죠. 근데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GPS라고요. 더 나은 기술이 오면 그거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AI요.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지 마세요. 이유는 더 나은 게 나왔다고요. 내 인생은 소중한데 새로운 기술을 내가 도외시하는 순간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배가 하더라도 전체 한계 때문에 다다르지 못하고 나와 경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분이 이런 형태의 기술을 사용했을 때 나는 여류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기지 마시고 새로운 기술을 내 안에 내재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창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돕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김 부장님의 꿈. 이분은 지금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회한가, 어떻게 본다면 연민, 어떻게 본다면 이런 형태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에 대한 부분까지도 막 느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꿈이 있었는데 못했을 수도 있죠. 왜죠? 수능이요. 아니면 혹시 탈락의 고배를 맺었다거나 혹은 공채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그 안에 들어있는 맺힌 것이 무엇인가 있어요. 있잖아. 난 그게 되고 싶었다고. 근데 그 수학 때문에 못했단 말이야.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량 문명은 가볍기에 효율적인 것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꿈이 허락될 수 있기에 따뜻한 문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 전제로서 했던 그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이젠 필요 없다면 아까 보셨던 김 부장의 회한을 내 안에 내재화시키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벼운 문명입니다. 출발은 바로 지금입니다.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8월에 또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Rainy days and Mondays make me sad. 이런 노래를 생각하며 왔습니다. 비와 함께 눈을 뜬 뉴욕은 이른 아침 시간에 하늘을 덮었던 회색빛 구름의 이불을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쪽 동쪽으로는 롱아일랜드 어디선가부터 구름을 뚫고 나오는 태양이 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브룩스넥 브리즈를 건너면서 보며 왔습니다. 8월의 반을 살아버린 아쉬움도 있지만 지난 토요일 우리의 광복절은 경축식과 함께 또 뉴욕 프로야구팀 매츠가 해마다 선사하는 한국 문화의 밤 Korean Heritage Night로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노래소리로 의미와 함께 야구장에서 흥을 한껏 높이는 음악의 응원으로 또 특별했던 광복절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각 저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에서는 예견됐던 트로피컬 스톰으로 시작된 랄라가 강풍으로 큰 피해를 만드는 아주 흔치 않은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정전 소식과 집들이 쓰러진 소식을 또 전해왔습니다. 비가 너무나 많은 올 여름 미국의 북동부에 아마도 월, 화, 수, 사흘 정도는 비 없이 지나다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다시 젖은 날이 될 것 같은 8월이 우리를 이제 입추도 말복도 지난 이때에 아주 빠르게 데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이번 주 날씨는 어쨌든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온도가 좀 내려갔죠. 토요일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여서 도저히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모두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차들도 정말 많고 아직 휴가를 끝내지 않은 뉴요커들이 그래도 좀 비어있는 거리를 만들었다라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저께 맑았던 그 토요일을 즐겼다면 어제부터는 정말 사람이 모이는 그러니까 뭐 리테일 샵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그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back to school로 인해서 먹을 거며 용품을 사는 거는 지금 하면 좀 늦은 건가요? 너무나 이 부모로서 내가 늦었나? 다른 집은 다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날씨가 어제도 온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숨을 쉴 것 같았다. 근데 오늘 낮 최고 기온도 화씨로 8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섭씨 27.8도니까 30도에서 그래도 많이 내려온 오늘의 뉴욕과 그 일대의 날씨 예보입니다. 구름이 조금 우려하고 머물겠고 아주 맑지는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내일 화요일은 온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30도 섭씨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비가 올 확률도 약간 있긴 하지만 수요일까지는 아무튼 비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87도 수요일 섭씨 30도 정도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는 온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목, 금, 토, 썬데이까지도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0: 하와이에서 아주 드문 허리케인 소식을 우리가 주말에 내내 들었습니다. 하와이 트로피컬 스톰, 열대성 폭풍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쩌면 태풍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걱정들은 했는데 18만여 가구가 정전이 됐고요. 주택의 피해만 해도 100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파알라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하와이의 여러 섬 중에 가장 큰 빅 아일랜드가 집중적으로 이 피해를 입은 거죠. 대규모의 정전과 심각한 홍수, 18만 가구가 넘는 그런 집들은 지금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하와이 주지사 조시 그루인의 이름을 또 오랜만에 듣게 됩니다. 썬데이 오후, 어제 오후 하와이 시각으로 2시 기준으로 라라가 65마일 시속, 그러니까 100km가 넘는 그 허리케인 기준의 시속 73마일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강풍으로 하와이를 흔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해변에 갈 날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물가도 비싸고 그런데 항상 파티를 하듯이 바닷가에 나가서 삶을 특히 이제 여름에는 더 하겠죠. 관광객들도 모여들어서 그렇게 즐기던 편안한 하와이의 해안가의 모습이 지난 주말에는 없었습니다. 네, 도로도 다리들이 붕괴된 빅 아일랜드의 남부 파할라의 이 소식은 전체 이 섬의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단절이 된 파할라 소식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유일한 병원으로 가는 모든 도로가 끊어진 상태다라고 합니다. 하와이에 홍수와 함께 산사태가 나고 하와이에 또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썬데이 오전에 117명이 대피소에 머물렀는데 하와이에 이런 태풍이 워낙 드물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올해는 아니지만 해마다 우리가 듣는 이 엘니뇨, 올해는 또 역대급 엘니뇨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이 과학자들의 경고가 또 우리에게 참 걱정을 줍니다. 전 세계 기후가 좀 더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을 거다, 간다라고 예측은 했는데 이게 좀 일찍 시작된 것이 아닌가. 태평양에서 10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하는 기후변동인 이 엘니뇨가 올해도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보통 12월에 정점을 찍게 되는 이 엘니뇨, 열대 해역의 해수 온도를 끌어올려서 전 세계에 다양한 기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엘니뇨. 매년 우리가 듣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12월에 엘니뇨 정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아주 강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상 현상이다. 전 세계가 그렇게 익스트림한 웨더, 그러니까 클라이밋 현상에 이미 들어가 있고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뜨거운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농사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는 엘니뇨. Crop failures, 이게 수확을 대략 예상하고 있는 농부들이 예상치 못하는 엘니뇨, 가뭄, 홍수, 폭염, 이게 최소한 내년까지 엘니뇨로 인해서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거 아니다. 뭐 지구가 그렇게 약하겠느냐. 뭐 그냥 이상현상이 잠깐 오다가 또 과거에 그런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또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엘니뇨 효과는 이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 이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엘니뇨가 왜 강해지고 더 자주 오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구 기후 변화 말고는 장기적으로 오랜 기록이 아직까지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엘니뇨는 이걸 관측이 시작된 80년 전부터 해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뿜어내는 그 에미션,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렇게 막 지구에게 퍼부어대는 뭔가가 이게 진짜 계속 이어져야 하는가라는 또 퀘스천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센트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또 남아시아 사우스 아시아에 비가 일단 많이 부족하다.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온다고 좀 보고 있는데 파나마가 전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이후에 큰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이 배들이 큰 배가 지나가야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라는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이 비옥한 높은 지대까지 이게 40년 만에 최악의 여름 가뭄이 또 에티오피아에 지금 닥치고 있고 케냐도 서쪽에 그 곡창지대가 있는데 여기도 옥수수 수확이 케냐의 옥수수가 아주 줄어들 것이다 라고 지금 불안한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인도는 또 어떤가? 인디아 1901년 이후에 기록된 강 수량 중에 다섯 번째로 건조한 6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인도에 비가 그렇게 안 온다? 전 세계에 당연히 뭐 곡물,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엘니뇨가 그 원인 중에 가장 크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내년 말까지 이렇게 식량 공급이 딸리게 되면 5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최소한 5천만 명 정도가 아주 심한 식량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비싼가 덜 비싼가를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의 그 퀘션을 갖고 있다면 정말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식량 자체가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2024년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올해도 뜨거운 그런 지구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 전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전 세계 전쟁 소식이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60일 전에 이란과 전쟁을 이렇게 이제 종전 협정으로 완전히 끝내겠다 해서 시간을 뒀는데 양해각서 MOU로 체결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 종전에 대한 협상이 사실상 죽은 상태다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개월째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쟁을 끝내지 못했을 뿐더러 이 시한이 끝난 거죠. 60일이 지난 겁니다. 그때부터 이란의 외교부에서는 협상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케안 준 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지속적인 봉쇄, 경제 압박을 지금 이란에 넣고 있지만 이란은 양보하지 않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압박돼서 이제 기름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뭐 일일이 반응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다시 이란 항만에 대해서 미군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봉쇄를 시작했고 이란 지도부는 그런가 하면 미국보다 더 오래 우리는 경제적 고통 견딜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너무나 중요한 이 중간선거 그래서 이 미드텀 일렉션을 앞두고 이란의 전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못 나오고 있다라는 그 점을 계산에 두고 버티는 거죠, 이란이. 그래서 미국이든 이란이든 경제적인 압박, 거기에 미국은 또 정치적인 이 압박이 있고 군사 충돌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 예상은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란 경제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란의 지도부는 군사적인 대응으로도 맞설 수도 있다. 애초에 이란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종전 협상에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빠른 휴전을 전제로 했고 중요한 이란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도자급들을 다 제거한 이것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전쟁의 동기 자체는 아직 이렇게 대화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네, 이라는 전투를 계속하겠다. 강경파 베테랑 지휘관들을 안보 요직에 지금 앉히고 있는 이란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비는 그친 것 같은데 어쩐지 8월의 반을 다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며 너무나 아쉽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나는 올여름도 이렇게 보내는구나 생각을 하신다면 You are not alone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K라디오 오늘도 들으시면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밤 9시에도 재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떠나셔야 한다면 그러니까 차에서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내리실 때 아직도 라디오가 없어도 여전히 K라디오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더 새로워진 홈페이지 웹사이트 kradio.us kradio.us로 해서 검색하시면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에 딱 열립니다. 그러면 맨 오른쪽 코너 상단 오른쪽 상단에 거기 on air 지금 방송되고 있는 클릭을 하시면 유튜브가 되는 때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앱이라든가 AM1660, AM1310 이렇게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생방송 때는 AM1660으로 그리고 밤에 재방송 때는 둘 다 클릭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디오가 없어.

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쟁에 합류해 줄 것을 in a way 네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한국은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력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미국 한국 군 당국이 대규모 연합 훈련을 올해도 이미 월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아니다. 이거 축소해라. 라고, 그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를 보니까 드론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현대전에 새롭게 무기가, 뭐, 비싼 무기 말고 드론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겁니다. 이게 동맹이 흔들리고 있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미국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한국과 이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해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오래전이란 말을 썼네요. 근데 취소하기 너무 늦어서 일단 국방부 장관 필 헥세스에게 축소하라는 그런 명령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시행이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고 나서 북한을 향한 첫 구체적인 오버처, 아주 부드러운 이 제스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이걸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죠. 뭐 아주 뭐 정신 나간 노인네 이런 표현도 그 전에 심하게 쓰지 않았던가요? 뭐 어떤 말이든지 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변화에 대해 일단은 한미동맹이 미국에 불리한 거래다. 뭐 비즈니스맨으로 bad bargain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해왔고 일기 행정부보다도 굉장히 비싸고 또 도발적이다 이 연합훈련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위협으로 있었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줬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능력은 전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1955년부터 계속 이어져온 훈련이고 올해도 어쨌든 예정대로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해라. I don't like it. 그거 원래 오래전부터 나는 안 좋아해서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북한의 외무성은 지난 금요일에 연합훈련에 대해서 침략 전쟁을 위한 리허설이다라고 언제나처럼 비난을 했고요. 북한에서도 이걸 여기에 대해 대응해 동해에서 이번 달에 탄도미사일 두 발 시험 발사했죠.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는 우리도 새로운 수준의 이걸 deterrence라고 해야 하나 이걸 제어하는 이런 걸로 대응하겠다라고 강경한 그런 어조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과 어떤 군사의 위협에 있어서 드론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한번 테스트해보자 했는데 미국의 국방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 갑작스러운 이 훈련 축소 발표에 당황했다라고 말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 또 군 내부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방부와 마찬가지 충격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권에 대해서 말을 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방들이 이번 이란 전쟁에 특별히 가깝게 이렇게 들어와서 우방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나름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거 군사훈련 미국에 참 돈만 들어가는 이거 우리한테 불리하다 해서 이걸 좀 한국에게 압박을 넣으려는 그 제스처.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뭔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나름 쳐놓고 완성하지 못한 북한과의 이 유화 제스처를 이번 행정부 2기 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이런 제스처 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라고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주요 언론이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화해 그리고 대화 재개를 강력하게 원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좀 뭔가 북한과의 관계 긴장을 완화

0: 해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신은 피스메이커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 같지만 생각이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또 이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아주 좀 그런 거죠. 뭐 핫포테이토라고 말하기만은 너무 과소평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 아무튼 이래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본토, 뮤지컬 본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출발해서 뮤지컬 가수로, 뮤지컬 배우로 지난 16년 동안 특히 이 한 작품 시카고라는, 시카고 뮤지컬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장기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면 그 감옥이 설정인데 이 여인들 둘이 서로 벌이는 경쟁과 이 막 쇼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14세 이상만 들어가서 보게 돼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 시카고의 록시 하트라는 역, 벨마와 록시 하트가 이 스타로서의 이런 모습을 그리고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록시 하트, 이걸 지금 펼치는 이 뮤지컬 시카고에 출연을 하게 돼서 오늘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웨이에 시카고에 원래 공연진에 합류를 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뮤지컬 가수가 되는 거죠. 뮤지컬 배우, 뮤지컬 가수. 그래서 아이비를 우리 K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또 단독으로 뉴욕 도착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kradio.us, kradio.us 가시면 세상의 모든 아침 클릭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 아직 어린 나이지만 또 퍼포머로서 한국의 여성 퍼포머는 금방 이렇게 기울잖아요. 나이와 함께.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 겁니다. 한국에서 거의 600회를 무대에 올렸다라고 하지만 록시 하트가 영어로 이번에 다 하는 거니까 본인이 나처럼 영어도 잘 못하고 나이도 적지 않고 이런 사람이 기회가 왔다는 것에 모두가 다 같이 희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해서 정말 겸손한 말을 했는데 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오늘 데뷔하고 나면 앞으로 24회 공연이 맨하탄의 Ambassador, 대사라는 말이잖아요. Ambassador Theater에서 있습니다. 수요일만 빼고 이 시카고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두 번 공연이 됩니다. Ambassador Theater 49스트리트에 오늘 네, 데뷔 공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그 미국 뉴욕의 하이스쿨 스튜던트들이 뉴욕에 이렇게 문화가 철철 넘치는데 뮤지컬을 볼 기회가 없다 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이걸 체험할 기회로 무료 브로드웨이 티켓 2,100장을 나눠주는 이 추첨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2,100장이면 꽤 갈 수 있는데요. 여기 작품 7편에 보니까 The Great Gatsby, 뭐 또 Stranger Things, Schoolgirls 이런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시카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카고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라고 해야 되나? 14세 이상만 볼 수가 있으니까 또 하이스쿨 이 스튜던트들에게 무료로 주는 브로드웨이 티켓에는 이 공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가을 공연까지 티켓을 어쨌든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8월 17일 오전 10시까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엄마가 대신해야 되나? 이미 다 알려졌을 줄 압니다. 그리고 추첨은 9월 1일에 있고 가을에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를 뉴욕의 고등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소란 맘다니 월드컵 축구 경기에 이어서 뭔가를 하고 있나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K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제가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관심 있어 할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충원이는 못 듣겠네요. 벨기에 한 양조장 자리에서 그 밑에 공사를 하던 중에 엄청난 금괴가 발견이 됐다. 그 금괴 이렇게 하나하나에 넘버도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서 온 것인가 추적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1,000만 달러 어치에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벨기에 양조장 자리에서 와 금괴 돈벼락인가 금벼락이가 우리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장난삼아 하잖아요. 이번에 금벼락인데요. 이게 과연 어디서 누가 여기다 갖다가 숨겨놓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벨기에 옛날 양조장 자리에 금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은 없지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죠.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 현김수호서 자체 직영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김수호서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김수호서 보입니다. 자체형 골드바 실버바 오 킴스가 쌉니다. 이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네요. 골드바.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해먹나. 혹시 여름 입맛도 없고 포켓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친 아내 만나방에서 하세요. 준비.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준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냥 가져다가 상 위에 올려놓으면 풍요로워지는 우리의 밥상. 나물들이 맛있게 또 양념이 돼 있고 국, 찜, 떡도 있습니다.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화자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더 화자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다녀오셨나요? 플러싱 154가 노던 볼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 맞춤 레슨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 있고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은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입니다.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로 문의해주세요. 코코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oc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코코가 코코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코코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코코렌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코코 하세요. 코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모아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함께할 인재 찾고 있습니다. POS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실 분을 모집하는데 관련 경력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책임감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516-331-2250, 516-331-2250으로 전화하세요. 와, 이제 또 다른 영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커원이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붕괴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정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되는데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출연한 영화 커머니 군체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됩니다. 네, 또 극장이 어딘가 이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세리 카운슬이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에 뉴욕시 요식업계, 식당업계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파킹 에어리어나 이런 도로 위에 설치되는 야외 식당 혹은 옥외 식당 로드웨이 카페라고 부르는 이 로드웨이 카페는 겨울이 되면 12월부터 3월까지는 거기에 옥외 식당을 이 구조물을 의무적으로 치웠다가 봄에 4월에 다시 설치를 해야 했는데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만반이 뉴욕시장의 서명만 있다면 레스토랑, 카페 등의 옥외 식당, 야외 식당이 1년 내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식당하고 같이 이렇게 바로 바깥에 연결된 이 사이드워크 카페, 그러니까 인도 보도에 설치된 카페는 원래 연중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죠. 와, 여기 이 변화가 그렇다면 어떤 우리 요식업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네, 우리 소상공인 한 분 뉴욕시 맨해튼에서 카페를 운영해 오시는 최창희 대표님을 제가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최창희 대표님 계신 곳은 이 맨해튼의 가장 바쁜 코리아타운 지역이 아닌 보통 일반적인 그러니까 카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네, 조금 더 고민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번 뉴욕시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서 이게 시행이 되면 이제 시장에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창희님 카페는 현재 그 로드웨이 카페가 운영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1: 저희들은 로드웨이 카페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사이드워크 카페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로드웨이 카페는 저희들이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네. 그것이 원래까지 법안은 사실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만 하고 철거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철거를 하게 되면은 철거 비용, 설치 비용, 또 그 철거한 물품들을 내년까지 보관해서 네.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비용 문제도 있고 조금 심각했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사이드워크 카페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뉴욕시의 이 팬데믹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때 이런 사이드워크 카페라든가 그 앞에 주차장 도로 위에 로드웨이 카페 이런 것들을 허락했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 시도를 하신 거죠?
1: 그렇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에 이제 손님들이 앉을 수 없으니까
0: 네.
1: 아웃사이드에 이제 그 사이드 저걸 만들어서
0: 네.
1: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급한 마음에 이제 그게 제대로 된 지침도 없었고
0: 네.
1: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중구난방 하다 보니까
0: 네.
1: 사실 안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운영하는 데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0: 네.
1: 바깥에 그렇게 설치를 우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 그 뉴욕시에서 처음에는 안전 가이드를 주지 않았어요.
0: 네.
1: 그래서 그냥 설치를 했더니 나중에 거기에 몇 인치 월을 세워서
0: 네.
1: 혹시 받더라도 손님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나중에 줬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뜯어서 다시 설치하는
0: 네.
1: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0: 네.
1: 그게 이제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 거기에 아침에 우리가 의자를 들렸다가 또 아침에 다시 내놓았다가
0: 네.
1: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0: 네.
1: 또 아침에 가면은 그게 노숙자들이 자고 아. 있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0: 네. 그래서 그냥 그 시설 자체는 철거하시고 일단은 카페하고 연결된 사이드워크 카페만 그렇게 유지를 해오신 거네요. 그렇죠?
1: 네네 맞아요.
0: 네
1: 이번 또 이제 네. 법이 바뀌어서
0: 네.
1: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 네.
1: 저희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이제 받아서 그렇게 이제 올해 다시 오픈을 했죠.
0: 네 그 퍼밋이라든가 이게 시에다 내는 비용이 있죠 돈이?
1: 비용 있죠 비용이 네. 제가 조금 잊어버렸는데
0: 네.
1: 뭐 천 얼마에 뭐 무슨 비 해서
0: 네.
1: 저희 한 2,700불, 800불?
0: 네.
1: 그래서 그거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0: 네.
1: 그리고 그 사진이랑 여러 가지 정보를
0: 네.
1: 도면이랑 이런 것들을 시에 내서
0: 네.
1: 정식 허가를 받아서 다시 하게 지금 하고 있죠.
0: 네. 그런데 이 로드웨이 카페가 팬데믹 때처럼 우리 최창희 대표님 그 카페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1년 내내 거기다 이제 유지를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치우며 다시 설치하는 그런 보관까지 해서 비용은 안 들겠지만 하실 마음은 있나요? 다시?
1: 저희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0: 네.
1: 그 손님들을 야외 개방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좌석 안에 있는 좌석보다 밖에 있는 좌석 확보가 좀 더 많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그것이 손님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이제 또 고객 유치가 되다 보니
0: 네.
1: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지만
0: 네.
1: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손님들이 큰 비용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거기까지는 손익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그것이 또 아웃사이드에 하다 보면은 지금 원래 이제 법안이 되면서 거기에 방수도 할 수 있고
0: 네.
1: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1: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0: 네.
1: 그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
0: 네.
1: 거기에다가 또 선풍기 또는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전기를 그만큼 끌어내서 설치를 하다 보니
0: 네.
1: 그 공간이 완전히 우리가 문 닫을 때 폐쇄할 수 없으니 거기에 와서 충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0: 네.
1: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사이드워크 카페나 거기에 가스 시설로 난방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이 났었어요.
0: 네.
1: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 난방을 다시 틀었더니 그 뉴욕시에서 나왔더라고요.
0: 네.
1: 왜 나왔냐. 우린 잘못한 게 없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왜 나왔는지.
0: 그냥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가보라고.
1: 예, 신고를 했대요.
0: 아 신고를 했다.
1: 자기, 예 신고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다시 매니저한테 연락하라고 하더니
0: 네.
1: 그 법이 바뀌었대요. 바깥에 가스로 사용하는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돼 있다. 원래는 법이 바뀌었대요.
0: 네.
1: 자기도 모르고 나왔고 우리도 그거를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그걸
0: 네.
1: 아시는 어떤 분이
0: 네.
1: 그거를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왔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난방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그걸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난방을 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그게 처음부터 딱 계획된 그런 보관들이 아니었고
0: 네.
1: 갑자기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그게 사용 허가를 놔줬던 것들이기
0: 네.
1: 때문에 뉴욕시에서도 안전한 그 법률이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고
0: 네.
1: 지금 다시 이제 안전하게 법률을 한다고 해도 직접 운영하시는 분하고
0: 네.
1: 10% 하시는 시청 공무원들하고는 이게 견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최창희님께서는 네. 로드웨이 그 길 위에 도로 위에다가 하는 5개 식당 그 카페는 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미 말씀하셨지만 네. 이 코리아타운에 가보면 우리 많은 이 한인 업소들이 밖에 이렇게 손님들을 위한 테이블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참 좋다라고 하는데 1년 내내 이걸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반갑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원하는 것과 뭘 해야만 되는지를 실제 그걸 감당해야 하는 업소의 오너나 또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코리아타운에 지금 32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개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중에 한 개의 레스토랑에만 지금 5개의 식당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정말 테스트를 하듯이 매번 와서 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꾼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고충이 우리를 돕는다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을 그게 과연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싶은데 이 겨울에 그동안에는 모래로 그 바깥에 이걸 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근데 그게 쥐를 많이 끈다 해서 이번에 또 물로 바꾼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희님?
1: 저희들도 이제 그게 물이나 모래나 스톰의 모래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모래가 상당히 많은 양의 모래를 채워야 돼요.
0: 네.
1: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0: 네.
1: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물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깊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0: 네.
1: 물도 해보니까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그게 금방 물이 새버리는 게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월에 맞는
0: 네.
1: 그 물통을 하려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0: 그 벽한 사이즈가 맞나? 그렇죠.
1: 정식 허가 난 딱 그는 규격이 있는 것들이면은
0: 네.
1: 딱딱 세워서 거기다 벽을 막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뭐 시에서는 무작정 모래나 물이나 해서 안전장치를 하라고
0: 네.
1: 그게 얘기해야 되니까
0: 네.
1: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0: 네.
1: 그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바깥에 모래로 해서 그거를 하다 보니 쥐가 생기기는 사실 많이 생겼어요.
0: 모래가,
1: 그리고 음식의 네. 음식 찌꺼기가 그 밑으로 쌓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기반을 몇 인치 높이로 하게 되어 있었지만
0: 네.
1: 그걸 처음에는 저희들이 나무로 시공을 하다 보니
0: 네.
1: 나무가 약간 썩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무 월을 조금 촘촘하게 꺼지지 않게 하다 보니
0: 네.
1: 밑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진흙이 거기 쌓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0: 와.
1: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좀 판을 뜯어서
0: 네.
1: 진흙을 다시 끌어내고 다시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진짜로 뉴욕시에서 이걸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면
0: 네.
1: 정확한 그런 불편이 없게끔
0: 네.
1: 돈이 처음에 설치할 때 조금 돈이 들더라도
0: 네.
1: 더 안전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뭐라 그럴까 벌레라든지 물이 막 고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해 가지 않게끔
0: 네.
1: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 법규를 줘야지만이 그게 조금 더 주민들도 좋고 소상공인들도 좀 살 수 있는
0: 네.
1: 그런 안전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0: 네. 경험을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런데 뉴욕시 자체도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팬데믹 때 시작됐던 이 5개 공간 식당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나 카페 앞에 바로 붙어있는 이런 사이드워크 보도에 설치해놓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도로에 이렇게 허가된 그러니까 그것도 피가 있겠지만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어야 하겠다. 이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국에서 담당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또 업소들이 시작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32가에 열고 있는 우리 한인 업소 한 번씩 나와서 이걸 바꿔라 저걸 바꿔라 해서 우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아예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딱 맞게 그렇게 해 놓으면 1년 내내 이걸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돈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줄여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지만 홈리스들은
1: 네,
0: 여전히
1: 맞아요.
0: 아침이면 네. 그게 와 있고요. 참 어려운
1: 그러니까
0: 사실.
1: 뉴욕시에서는 네. 제가 볼 때 소상공을 진짜 위해서 한다면
0: 네.
1: 좀 더 상공인들의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0: 네.
1: 직접 나가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0: 네.
1: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발로 뛰고 이게 페프로만 할 수 있는 건 누구나가 물론 더 전문가들이 하지만
0: 네.
1: 그 페프로 하는 것들이랑 실질적인 상황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직접 우리 레스토랑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진짜 안전하게
0: 네.
1: 이걸 서로가 잘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더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네. 좀 더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가이드를 내주셔야지만이 네. 설치할 때 한 번 설치하고 내년에 또 뭐를 바꾸고 뭐를 바꾸고 이거보다는 네. 좀 더 안전한 가이드, 좀 정확한 가이드를 주셔야지만이 서로가 안전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도움도 되지만
0: 네.
1: 주민들의 불편도 사실은 좀 많은 것들은 또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도로에 우리가 그렇게 설치한다는 거는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저희들 동네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식당들마다 쭉 상인들이 다 한다면
0: 네.
1: 주민들이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0: 아하.
1: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폐의하는 그런 것들은 실어 들어가는데
0: 네.
1: 주민들은 그럼 피해가 고스란히 안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래야 될 건지 이유 없이 해서 그것도 주민들을 위한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0: 네.
1: 그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 다른 방법을 제시할
0: 네.
1: 것인가 그것도 하셔야 되고
0: 맞아요.
1: 거기서 예.
0: 한번 시작하니까 진짜 우리 주민들에 대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 그런 불편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을 정말 돕는 것인가 한 번에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고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네. 최창희 대표님 맨하탄의 카페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네.
1: 좋은 하루 되세요.
0: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월요일에 잘 들었습니다. 뉴욕시를 더 재미나고 멋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아웃도어 다이닝 에어리아 옥외 식당 공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듣고 우리가 또 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에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서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같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요즘 계속해서 힘들었다면 어쩌면 그만큼의 행복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너무 행복하다면 언젠가 그 행복의 반대편에 서게 될까봐 괜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행복과 불행이 꼭 같은 양으로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오래 기억되고요. 불행은 길고도 깊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니까요. 힘든 날이 있었기에 평범한 하루가 참 고맙게 느껴지고, 잃어본 적이 있었기에 또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만나지 않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나는 월요일, 우리 마음속의 행복이 조금 더 쌓이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8월 17일 월요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저도 휴가를 잘 마치고 여러분 다시 돌아왔는데요. 느낌상 여름에 갔다가 왔는데 가을에 돌아온 느낌이에요. 불과 한 일주일 전과 지금의 이 온도 기온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느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가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5일이 지나면서 더 확실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선선하게 느껴지는 게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요. 참 좋습니다. 이제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보내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한 시간 보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 저희 K-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 라디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라디오라는 게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라디오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어쨌든 아주 어릴 때입니다. 네, 그 라디오를 듣고 굉장히 신기했었던 그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 좀 나는데 정말 이 라디오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아주 너무너무 새로운 기술이었죠. 눈앞에 화면 하나 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알 수 있게 해준 정말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라디오를 듣고 자란 세대여서 정말 라디오 하면은 친구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지금은 어떤가요? 그 사이에 텔레비전이라든지 스마트폰, 뭐 유튜브, 지금 팟캐스트 아주 수많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진짜 지금은 원하는 것을 그냥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라디오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라디오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소개가 되었는데요. 라디오를 단순히 텔레비전보다 오래된 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 공공적인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라디오를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고요. 많이 의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 라디오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진 않죠. 지금도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지만 듣는 분들이 많이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인 것 같아요. 목소리 하나를 듣고 그 사람의 표정도 떠올려 볼 수 있고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 한 곡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그 기억도 꺼내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사연을 들으면서 마치 그분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 거죠. 이 라디오의 가치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유럽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디오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매체라는 점이에요. 아주 뭐 비싼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 앱으로도 들으시고 그렇죠? 화면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안에서나 아니면 뭐 일을 하면서도 귀로 아니면 혼자 산책할 때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라디오가 여러분께 매일 말을 걸어오는데요. 이 사회가 어려워졌을 때 이 라디오의 존재 가치가 더 커지죠. 저도 기억나는데 우리 코비드 너무나 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 코비드를 겪으면서 그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뭔가가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정말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때 이 라디오라는 것이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때 청취자들께서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감사의 인사도 많이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인데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같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사는 이 동네의 날씨나 지금 교통이나 아니면 사건 사고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 세계의 시민인 동시에 또 어느 동네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유럽이 라디오에서 발견하는 가치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라디오가 가장 빠른 매체여서가 아니라 또 가장 화려한 매체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요. 이렇게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선택할 것이 많으면 외로움이 좀 사람들이 줄어드는가?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많은 이런 정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라디오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을 좀 더 덜 외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이 힘을 앞으로도 가지고 있느냐. 라디오의 역할이겠죠. 지금 이 투데이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계신 곳 말고 정말 여기저기서 함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는 것,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라디오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오래됐지만 여전히 새로운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여러분과 앞으로도 쭉 같이 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께 오늘도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좋은 음악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 나도 그랬는데 빅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0: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3: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의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하고요.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냉면과 맛있는 국수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있고요.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합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부산행 연상호 감독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컬러니 분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식록, 고수 출연하고요. 군체는 오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트라스 6에서 상영하고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에서 상영합니다.

네. 오늘 투데이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K-Radio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사연도 주시고요. 인사도 남겨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또 신청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생방송 듣기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kradio.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정보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지금 들어오시면 또 라이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로 들어오셔서요. 검색창에 K-Radio AM1660 혹은 K-Radio 라이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스튜디오의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도 있습니다. 7182-5160번이고요.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99, 시험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철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소 목중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7: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6: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7: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6: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4: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이진아와 정승환이 부른 벌써 1년 들으셨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과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구글,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구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거대한 글로벌 기업 구글의 초창기 사무실은 이 한 여인의 차고였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수잔 워치스키인데요. 이 수잔이 신혼 시절에 아무래도 이제 집세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집 차고를 두 사람에게 빌려주게 되는데요. 바로 그 차고에 들어온 그 사람 두 명, 학생 두 명이 유명한 1998년 스탠퍼드대 대학원생이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오늘날 구글의 창업자죠. 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막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수잔은 그들에게 차고를 빌려주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관심도 갖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두 학생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게 되죠. 그리고 1년 후에 이 수잔이라는 여인이 구글의 16번째 직원으로 합류를 하게 되죠.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이 수잔은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하버드대에서 역사와 문학을 공부했고 또 대학을 거의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처음 컴퓨터공학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경제학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것을 따라 자신의 진로를 바꾼 거죠.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참 이 여성을 보며 많은 메시지를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는가가 물론 있지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좀 더 배울 것인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탄탄한 직장을 그만두고요. 이 수잔은 구글에서 광고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도 굉장히 좋았나 봐요. 이후에 그 유튜브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일찍 알아봤습니다. 2006년 당시 유튜브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거대한 플랫폼은 아니었는데요. 이 수잔이라는 여성은 앞으로 사람들이 직접 영상도 만들고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미래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합병을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수를 결국은 이 구글이 유튜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유튜브의 CEO가 되게 됩니다. 이 수잔이 CEO로 있는 동안 이 유튜브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하게 되었죠.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잔이라는 여성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성공의 크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성공한 CEO이면서 동시에 다섯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참 위대하죠? 다섯 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엄마였던 거죠. 구글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로 출산 휴가를 사용한 그런 직원이었고요. 이 수잔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직장 내에서 육아와 이 부모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안타깝게도 2022년에 그녀에게 폐암이라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던 그 아들을 먼저 사고로 또 떠나보내는 이런 큰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더욱더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2023년 유튜브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삶에서 이제 가족과 건강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회복이 되었으면 참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요. 결국은 안타깝게도 2024년 5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수잔이라는 여성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런 삶인 것 같은데 사람의 앞날은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게 이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살면서 작은 기회에는 소박한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이 수전이 자신의 차고를 빌려주는 일로 그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한 것처럼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모르는 분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녀를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공부했던 거와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갈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수잔이라는 여성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작은 기회들 이걸 얼마나 크게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고 하나에서 시작된 구글처럼 우리 인생에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키고 키워갈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새롭게 배우는 것,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수전의 인생을 통해서 좀 배워본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그런 기회가 아니라 작은 기회를 알아보는 우리의 그 눈, 안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할 여성이었는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부르는 좋아 좋아 부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일기예보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비가 좀 멈춘 것 같긴 한데 네, 좀 흐리죠. 오늘 같은 날 우산 꼭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은 요즘 세상에 여러분께 또 알뜰 정보 하나 드려보고 싶네요.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참 그럴듯한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와, 이 제품이 이렇게 싸다고? 이런 생각도 들죠. 사진도 멀쩡하고 사람들이 남긴 후기도 보면 정말 괜찮아요. 심지어 유명한 회사나 연예인이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그럴듯하다는 이유만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인공지능 AI 때문인데요. 최근에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도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로 온라인 상점이나 가짜 광고를 만들고 이 사람들의 돈과 개인정보를 빼가는 이런 사례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한 건데요. 와,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운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짜 사이트라고 하면은 진짜 딱 봐도 아, 이거 참 가짜 같다. 뭔가 좀 허술하고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로고도 너무너무 그럴듯하고 막 사진도 진짜 같고 문장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똑똑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격인데요. 뭐 너무 유명한 브랜드 제품인데 정상 가격보다 너무 지나치게 싸다. 그러면 살짝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만 90% 할인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이 가격이 사라집니다. 이런 문구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또 급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인터넷 주소인데요. 사이트가 유명한 회사처럼 보여도 주소를 자세히 보면 주소가 길잖아요. 그리고 글씨가 작고 철자가 하나 다르거나 또 이상한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이 구매하기 전에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낯선 판매자의 경우 그 독립적인 리뷰를 확인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요즘 정말 중요한 건데요. 문자로 온 링크는 바로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택배 주소가 뭐 잘못됐습니다. 배송이 뭐 보류됐다. 뭐 일정을 다시 예약하라 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오게 되는데 물건을 정말 시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심코 그 링크를 누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링크가 가짜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뭐 이름, 주소, 신용카드 정보 같은 이런 우리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주가 배송 관련 피싱 문자라든가 이메일을 대표적인 주의 사례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대신 내가 평소에 이용하는 그 업체가 있다면 그 공식적인 앱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는 사람들 좀 가장 먼저 의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내세요. 뭐 오늘 안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서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오히려 뭐 이건 정말 스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뉴욕의 검찰총장도 최근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골드바 사기를 경고했습니다. 사기범이 가짜 그 보안 경고를 띄운 뒤에 뭐 경찰이나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서 당신의 돈이 지금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막 겁을 주기도 하고 저축한 그 돈을 금으로 막 바꾸게 한 뒤에 가져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것이 이제 뉴욕시에서도 지난 2년간 한 10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조사가 됐다고 해요.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요즘에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나는 절대 그런 사기를 안 당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한번 이렇게 멈추시죠.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링크도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좀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그래야 우리의 돈과 정보를 지켜낼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요즘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좀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데 확인하는 습관, 이게 그 똑똑함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이윤수가 부르는 먼지가 되어.

네. 요즘에 밤에 정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귀뚜라미 소리 들으니까, 아, 진짜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뜨거웠고, 충분히 햇빛도 받았고, 잘 살아낸 것 같습니다.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것뿐이니까요. 앞으로의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한 시간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가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0: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침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신호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그냥 스탑사인이 있길래 스탑한 그 순간, 차를 빼다가 아, 못 봤어. 지금 어떤 얘기 하려는지 눈치채셨어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상 속 어느 그 짧은 순간에 에이 설마 나한테. 우리는 진짜 상상도 못하죠. 아니 우리 아니라 누구라도 신의 경제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아, 3초 뒤에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무도 모르겠죠. 상상 못한 그 순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 교통사고입니다. 당황스럽고 일단 어디 다치기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식간에 진짜 누구 잘못인지부터 상상해보면 아찔합니다. 그런 사고의 순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미리미리 배워볼 수 있어요. 생활의 지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우리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 치료 보상 문제까지 깔끔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 꼭 필요한 생활 정보만 쏙쏙 골라서 라디오 생활 백서에서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1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 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빈대떡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 녹두 빈대떡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무료. 오늘 점심 이쯤 되면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합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경험을 해보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포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는 라디오 생활 백서. 자, 김동석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그러니까 허브지겁 들어오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1: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늦게 오셨는데 너무 말끔한 모습으로 오늘 또 이렇게 더 멋있어지셨네요.
1: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히네요.
0: 네, 공사 구간이 있다고. 네.
1: 아, 모르겠어요. 왜 막힌지.
0: 아, 아니에요?
1: 막히는 거 보면 이유가 없어요.
0: 아, 그렇죠. 예.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착한 일 하고 왔거든요.
1: 아.
0: 착한 일을 했어요.
1: 잘하셨어요. 뭔지 네. 모르겠지만.
0: 누가 여기 주차하면 오늘 안 돼. 오늘 여기 공사할 거야. 네.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토할 거야라고 적혀 있는데 네. 누가 주차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짧은 영어로 네. 빼라고 네. 여기 하면 안 되는데 되게 고마워하면서 가더라고요.
1: 아, 잘하셨어요.
0: 잘했죠. 네. 혹시 뭐 착한 일 하고 오신 거 없으세요?
1: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0: 아니, 항상 착한 일 하실 것 같아요.
1: 아, 착한 일이요? 네. 착한 일, 저는 뭐 그냥 모르겠는데요.
0: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착한 일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1: 아, 예. 열심히 착한 일 하겠습니다.
0: 네, 한숨 돌릴 시간 드릴게요. 저희 광고 듣고 시작하죠.
1: 네, 감사합니다.
0: 잠시만요.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0: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키스 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착한 일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많은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알찬 정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최근에요. 17세, 물론 한인은 아닙니다만은 네. 소년이 자전거, 전기자전거, 이바이크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정확한 그 길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전거 전용 도로랑 차선이랑 같이 이렇게 도나 봐요.
1: 예.
0: 똑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부딪혀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동석 변호사님하고 한참 이제 엔딩에 얘기했던 게 자전거 헬멧 안 쓸 거면 타지 마세요 막 그러셨잖아요.
1: 맞아요.
0: 이 사고의 경우도 헬멧을 안 썼더라고요.
1: 네. 네. 아이고. 젊은 나이에 안타깝네요.
0: 그러니까 말이요. 네. 아니, 근데 왜 헬멧을 강제로 쓰게 안 하는 거예요?
1: 근데 17살이라고 그랬죠?
0: 네.
1: 이 친구는 강제로 써야 되는 나이에요.
0: 미성년자는 쓰게 되어 있네요. 근데 안 쓴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안 쓴 게 이제 큰 영향이 끼칠 거고요. 그리고 이 스쿠터 속도를 개조했다며.
0: 이게 그러니까 뭐 온라인상에 판매되는 네. 어떤 기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1: 네. 그러니까 요새들 많이 이 스쿠터 같은 거 사가지고 만들어요. 자기들이. 조작을 해서
0: 네.
1: 속도를 더 내게 하는 거에 많더라고요.
0: 아, 겉보기는 그냥.
1: 네. 평범한 건데 네. 25마일 미만으로 가는 건데
0: 네.
1: 개조를 해가지고 30마일 막 이렇게 40마일 이렇게 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0: 와.
1: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왜 이제 심각해졌냐면은 이제 사망했으니까.
0: 네.
1: 어떻게 됐건 이제 법적으로 무슨 혜택을 받았을지 무슨 권한이 있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제부터는. 예. 사망하기 전까지, 사고 나기 전까지건 어떻게 하면 사고를 안 내게 하냐 그게 중요한데.
0: 네.
1: 어떻게 됐건 사고가 났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사고가 났으면 이 사람이 권한이 뭐가 있냐를 따졌을 때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과실이에요.
0: 네.
1: 옛날에는 과실을 그렇게 중요시는 안 봤어요. 중요하지만.
0: 네.
1: 근데 여기서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0: 아, 50%가 넘어야 된다고요?
1: 네. 그러니까 네. 상대방에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상대방을 통해서 이제 자기 돌아가신 걸 이제 wrongful death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권한을 다 챙길 수 있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죽었나 다 따져. 이거 한 시간 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0: 네. 네.
1: 그렇지만 이제 짧게 얘기하자면.
0: 네.
1: 과실을 따져야 되니까 사고 어떻게 났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0: 네. 네.
1: 그러면 그 주변에 어디서 사고 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CCTV가 있는지 상대방 차가 블랙박스가 있는지
0: 네.
1: 증인이 있었는지.
0: 그러니까
1: 자, 그러면 과실은 상대방의 51% 이상 있었다고 이제 입증이 됐으면.
0: 네.
1: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무슨 피해를 받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해가 커도
0: 네.
1: 과실이 그 이스쿠터 탄 친구가 더 많잖아요.
0: 네.
1: 그러면 보상금 못 받아요. 이 얘기도 뉴욕주 법이에요.
0: 와, 심각하네요.
1: 네. 옛날에는 상대방이 10%만 과실이 있어도
0: 네.
1: 10%에 대한 권한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0: 네.
1: 이제 그게 안 돼요.
0: 그러면은 전기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랑 이 차 도로가 나란히 우회전하는 경우인데
1: 네.
0: 만에 하나 자전거가 뭘 잘못했다 이러면은
1: 안 되는 거죠.
0: 아무...
1: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얘가 죽인 뭐 큰 원인은 헬멧을 안 써서 죽었다. 그러면은
0: 네, 맞아요. 머리.
1: 네, 그러면 이제 그 contributing factor가 되는 거고요.
0: 예.
1: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냥 헬멧 안 써서 죽었다. 그냥 헬멧 안 썼잖아. 이거는 미련한 거고요.
0: 네.
1: 이게 왜 헬멧 안 써서 죽었냐. 바이오메트릭으로 이제 조사가 들어, inspection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0: 네.
1: 전문의를 통해서. 이제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을 뭐 누구 과실인지 따졌을 때 이 스쿠터가 얼마나 빨리 달렸나도 파악이 돼야 돼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 스쿠터는 20마일 이상 나가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가는 이 스쿠터인데
0: 네.
1: 뭐 30마일, 40마일 이렇게 달렸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0: 와, 이렇게 따졌을 때 과실이
1: 좌우됐어요. 그런데 배심원이 그거를 보고
0: 네.
1: 어느 쪽을 편을 들지 그에 따라 다른 거예요.
0: 네.
1: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배심원 앞에 가서 누구 과실인지 입증을 하려면 준비를 잘 해가야겠죠.
0: 그렇죠.
1: 네. 네. 준비를 잘 해가야 돼요, 이거는.
0: 그냥 준비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려면 네. 이제 속도하고
0: 네.
1: 헬멧하고 상관없이
0: 네.
1: 이 사람이 과실을 한 것 때문에 이런 큰 피해가 났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요.
0: 네.
1: 예,
0: 네,
1: 그렇잖아요. 뭐 사망을 할 건 안 할 건 떠나서 이 사람이 운전 제대로 했으면 사고 안 났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럼 빨리 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주변에 누가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경찰이 언제 왔었는지 그거 다 따져야 된다고요.
0: 네.
1: 과실 입증이 됐으면 그다음에 이 학생이 17살짜리 그 청년이
0: 네.
1: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지, 대학교 갈 준비가 돼 있는지, 가족은 어떤지, 무슨 네. 일을 하려고 그런지, 학교에서 공부는 얼마나 잘했는지.
0: 네.
1: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직사해서 사망했는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무서운 네. 얘기해서 죄송한데,
0: 네. 네.
1: 직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이제 pain and suffering을 고생을 막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죽었는지.
0: 그런 것도 따져요?
1: 그럼요. 네. 네. 그 고생하고 죽으면은 그 애만 고생하고 죽었겠어요?
0: 온 가족이 다
1: 그렇죠.
0: 같이.
1: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누구인지 그런 거 다 들어가요. 예, 네, 근데 좀 냉정해져요.
0: 네.
1: 왜냐면 그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배심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우리 쪽으로 그 과실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친 거, pain and suffering,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 미래에 뭘 벌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 놓친 거 이런 거 다 받아내는 거예요.
0: 네. 그 사고가 약해서 내가 그 사고 현장에 있고 사고 피해자라면 뭐 증거를 이렇게 모으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1: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주변에 뭐 CCTV가 있었는지 이거는 조금 달라요. 내가 이제 라디오에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사고 났는데 그 변호사님 위에 카메라 있는데
0: 네.
1: 그 트래픽 카메라인데 그거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못 보게 해요.
0: 왜 못 보게요? 사고 났는데?
1: 네, 못 보게요. 그거는 형사법 들어가고, 그러니까 트래픽 사고 이런 거는 못 보게요. 그러나 뉴욕시가
0: 네.
1: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작동 안 하는 게 거의 다예요.
0: 와.
1: 네, 하여튼 못 보게 하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 케이스는 달라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이제 reckless driving. 네, 이렇게 난폭 운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차가.
0: 상대가?
1: 네. 그러면은 vehicular manslaughter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로 취급이 될 수가 있어요.
0: 네.
1: 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했다. 그럼 당연한
0: 범죄자죠.
1: 거잖아요.
0: 네.
1: 그런 것 같이.
0: 네.
1: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때는 우리 CCTV를 볼 수 있고 판사님한테 서피나를 받아서 볼 수 있다고.
0: 네.
1: 경찰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평범한 경찰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사고나 차 사고로 사망하는 것만 조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0: 네. 교통사고 조사팀.
1: 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거 조사하는 그 경찰들이 따로 있어요.
0: 네.
1: 예, 베이킬러 허머사이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볼 수 있다고. 그럼 거기 이제 네. 카메라를 보고 이제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0: 네.
1: 좀 어떻게 됐건 제일 중요한 건 헬멧 안 쓴 거.
0: 네.
1: 그렇죠?
0: 네.
1: 헬멧 안 쓴 거는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헬멧 안 쓴 거. 그리고 그 이스크루 같은 거 나쁘게 만들어서 막 속도 내고 위험하게 타는 거 그런 건 안 하셔야 돼요.
0: 네.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애가 이 바이크를 타려고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타게 할까요? 묻는다면. 네.
1: 안 타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아들하고 매일 싸워요.
0: 예.
1: 네, 아들이 지금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이스쿠러를 사가지고
0: 네.
1: 자기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데가 좀 싸게 자기가 원하는 운동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려면은 기차 타고 가면은 1시간 넘게 걸린대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스쿠러 가면은 한 20분이면 가는데 걸어가면 1시간 걸리고.
0: 예.
1: 택시 타면 너무 비싸고.
0: 그렇죠.
1: 예. 그 이스쿠러를 사겠대요.
0: 타고 싶네.
1: 예. 안 된다고 그랬죠.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애들 어떻게 이겨요, 부모가.
0: 그러니까요.
1: 타야 되면.
0: 네.
1: 타야 되면은 아까 같이 속도 개조하는 그런 건 안 되고요.
0: 네, 불법 개조하는 네,
1: 그리고
0: 거.
1: 꼭 헬멧 쓰고.
0: 헬멧 무조건 더워도.
1: 그리고 자전거든, 이스쿠르든, 스쿠르든, 모터사이클든, 차든, 트럭이든,
0: 네,
1: 다 트래필러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0: 네.
1: 큰 트레일러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가는 사람도 트래필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렇잖아요. Don't walk? 그러면 걷지 마.
0: 네.
1: Walk? 걸어. 그런 것 같이. 스쿠러도 가? 그러면 갈 수 있고.
0: 네.
1: 멈춰? 서서 빨간불이야? 서?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사고 나요.
0: 네.
1: 예. 네. 근데 젊은 애들 차 없으니까 시앙시앙 가잖아요.
0: 아, 그럼요.
1: 예. 네.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0: 네.
1: 예. 네.
0: 자,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변호사님 네. 전해주셨고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됐나요? 이바이크는?
1: 뉴욕은 안 해도 돼요.
0: 안 해도, 뉴저지는?
1: 네. 뉴저지는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0: 예. 네,
1: 등록을 해서 이제 보험도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0: 제가 알기로는 그, 이바이크도 15마일 이상이 되면 단속을 한다, 경찰이.
1: 네.
0: 뭐, 그러긴 하는데 단속하는 걸 보진 못했네요.
1: 20마일로 알고 있어요.
0: 아, 20마일 초과하면?
1: 네.
0: 네. 자, 요런 규정들, 아. 저는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애가 만약에 이바이크를 타겠다 하면 못하게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1: 예.
0: 예. 그래도 뭐 애들이 꼭 그래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1: 야, 괜찮습니다.
0: 제가 나가서 예. 가져올게요.
1: 아니,
0: 그동안 노래하고 계시면 돼요.
1: 아니요.
0: 소리만 나가면.
1: 참겠습니다. 아, 네.
0: 아, 노래하는 것보다는 목마른 게 낫다. 네.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창문으로 돌 파편이 날아서 쨍 깨졌어요.
1: 아이고.
0: 아, 저도 당했는데. 네, 요럴 때 보험 처리 안 될까요?
1: 보험 처리 되죠. 보험을 들었으면. 웬더 인슈런스 들었으면.
0: 아, 내 보험에 따라서 네. 안 되는 것도 네. 있고 되는 것도 있고.
1: 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되는 거야.
0: 만약에 가입이 돼 있으면 그 보험 처리를 하면 네. 이게 뭐 쫙 깨졌으면 당연히 갈아야겠지만 이렇게 콕 찍힌 거 있잖아요.
1: 결국에는 커져요.
0: 그렇다 네, 하더라고요.
1: 네, 그것도 보험 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윈도우 인슈런스 있으면.
0: 만약에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까?
1: 그거는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디덕터블도 아, 없어요.
0: 예. 네,
1: 몰라요. 제 보험은 그래요. 저는 보험에서 나온 보험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지.
0: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좋은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이게 네, 되고 근데 아마
1: 그런 거는 이제 흔한데 앞에 차에서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0: 네. 뭐 나무 막대기 하나가 왔죠. 네,
1: 네. 뭐 이렇게 뭐 물건이 튀어나와가지고 차를 쳤다든지, 그래서 윈도만 데미지 난 게 아니고
0: 차가 파손,
1: 뭐 차가 파손이 될 수도 있고,
0: 네.
1: 그것 때문에 차를 루스 컨트롤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0: 네.
1: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0: 네.

0: 그 추억에서 이상 쇳덩어리 같은 게 튀어나온 거예요.
1: 예, 그 부품이. 철제 이런 거 있으면 진짜
0: 철제 같은 게, 네. 홍 같은 게. 그래가지고 차를 쳤어요.
1: 네.
0: 차를 쳤는데 왼쪽 레인에서 중간 레인에서 왼쪽 레인으로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쳤는데 그 다음에 루스 컨트롤 해가지고 옆에 레일을 친 거예요.
1: 네.
0: 레일을 쳐가지고 이제 차를 세우고 경찰도 보고서 했는데 제가 자세히 알잖아요.
1: 네.
0: 왜 자세히 알 것 같아요?
1: 본인의
0: 블랙박스로 아, 다 봤으니까 자세히 아는 거예요.
1: 아, 나 또 본인의 경험담인 줄 알았잖아요. 네. 네.
0: 자세히, 그래서 자세히 아는 블랙박스로 보고,
1: 네.
0: 뭐가 튀어나온 것도 있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1: 아, 네. 실제, 네. 네.
0: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입증이 됐고.
1: 그 철제를 들고 왔어요.
0: 다행히 네. 낮에 사고 났어요.
1: 아.
0: 낮에 네. 사고 나서 플레이트 넘버가 나왔어요.
1: 아, 앞차.
0: 네. 네.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자주 찾아냈거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밤에 그렇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아무리 좋은 블랙박스에서도 안 찍히더라고, 플레이 넘버.
1: 하. 예. 야, 저 갑자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가끔 그 차 넘버를 이게 약간 좀 위로 구겨놓는다든지.
0: 네, 멋있게 뭐,
1: 네, 안 하고 뭐 좀 뿌린다고? 옆에 붙이고 뭐, 이게 가능한 건가요?
0: 모르겠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1: 그죠.
0: 네. 근데 네. 멋으로 그러니까 엄하게 그냥 안 다루는 것뿐이지.
1: 네.
0: 제가 보기에는 불법이에요.
1: 저는 그렇게 각도를 조정하면 카메라에 안 찍혀서 저런
0: 멋으로 하는 거죠.
1: 멋으로. 예.
0: 네. 카메라 안 찍히게 그 개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그건 법인 거예요.
1: 네. 당연히 그래야 돼. 네. 그나저나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그러면 밤에 안 보이면 도망가면 끝인 건가요?
0: 그러면 이제 그 뺑소니 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때는 이제 본인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나가 되게 중요하죠.
1: 뺑소니를 잡을 때는 혹시 그 카메라 같은 거 봐주나요?
0: 안 봐줘요.
1: 안 봐줘요?
0: 예.
1: 와.
0: 예. 그 말했잖아요. 사람이 크게 다쳤다든지 사망을 네. 했다든지 범죄를 저질렀다든 총을 쏘고 막 도망가다 이런 거는 이제 되는데.
1: 네.
0: 그냥 사고 나고 이런 거는 안 돼요.
1: 예. 아, 참 답답하네.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시 고속도로 얘기인데요. 차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사고 지점에서 차를 옮겨야 했습니다.
0: 예.
1: 사고가 났는데 예. 차들이 막 지나가야 되니까 차를 뺐어요. 상대방 차는 제 의견과 다른 경우에 아 차를 뺐는데 둘이 얘기가 안 맞아요.
0: 예.
1: 이 사고 네가 했다. 네가 들어왔잖아. 내가 들어왔다. 뭐 이럴 때는 어떻게?
0: 그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부딪힌 그런 건 쉬워요.
1: 네.
0: 블랙박스 있어도 쉽고요.
1: 네.
0: 근데 뒤에서 부딪힌 거 아니고 블랙박스 아닌 게 이제 힘든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흔히 하이웨이에서 사고 나는 게 레인 체인지 하면서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는 게 많아요.
1: 아, 예. 차선 네. 끼어들다가.
0: 끼어들다가 뭐 이거 못 보고 끼어들고 뭐 이러다 사고 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빨리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무리 트래픽 있어도. 그러니까 쌩쌩 달리는 나가서 사진 찍어서 위험하게 그런 건 아니고.
1: 네.
0: 사고가 났으면 누가 끼어들었는지 입증할 수 있게 찍어놔야 된다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차가 왼쪽 레인을 끼어들었어요. 우리 차는 직진하는데 쳤어요.
1: 네.
0: 그러면은 시옷 같은
1: 네. 시옷 같은 네.
0: 그런 디자인이 생기잖아요.
1: 네.
0: 그거를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1: 아 사진 앞에서 쓸 때 뭐 옆에서 봤을 때 그 네. 상황을
0: 그러니까 네. 나는 직진으로 서 있고 상대방 차는 대각선으로 서 있는 게 찍혀놓으면 이 사람이 끼어든 게 입증이 되잖아요.
1: 네.
0: 아니면은 레인이 노란 선이 그 하얀 선이 점점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끼어들었어요. 네. 사고가 났어요. 옆으로 부딪혔다고 쳐요.
1: 네.
0: 우리는 점점 사이 중간에 있고
1: 예.
0: 이 차는 점점 중 그
1: 차선 예.
0: 차선 걸쳐서 있다.
1: 네.
0: 그럼 누가 들어왔어요? 걸친 사람이죠. 그렇죠?
1: 아 헷갈린다. 네. 네.
0: 걸친 사람 걸쳐서 들어왔으니까 걸친 거잖아요.
1: 아, 네네. 그렇죠?
0: 그렇죠? 우리 레인의 중간에 있는 레인에 들어왔으니까.
1: 네.
0: 그럼 걸친 거를 찍어놔야 된다고.
1: 예.
0: 그다음에 옮기시면 돼요.
1: 아, 뒤에서 막 빵빵 해도.
0: 차 안에 앉아서 찍어도 돼요.
1: 안에서 찍어도 돼요?
0: 네, 뭐가 됐건 그것만 보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저는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무조건
0: 네.
1: 차부터 빼라고 배웠거든요.
0: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1: 네.
0: 무조건 차부터 빼야 되면 위험하니까 더 크게 사고 났으니까.
1: 네.
0: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사고상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이 과실 입증이 된다고요.
1: 확실하게 과실 입증할 수 있다. 네. 일단은 어쨌든 뭐 멈추고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 무조건 사진부터 좀 찍어놓고
0: 네.
1: 그다음에 추후 처리를 하는
0: 네, 그다음에 이제 옮겨서 이제 안전한 데로 이제 옮기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죠.
1: 네.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0: 네.
1: 그때 사진 찍어놓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운전면허 서로 교환하고 찍어놓고
0: 그렇죠.
1: 네. 보험증 교환하고
0: 그렇죠.
1: 차번호 등록증 그렇죠?
0: 그렇죠.
1: 끝이죠.
0: 어, 잘하시네요.
1: 와.

0: 공부 많이 했거든요.
1: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한테 과실 입증 받아놓으면 제일 좋고요.
0: 아, 녹취든 네, 뭐 상관없어요.
1: 문자든 뭐 네. 녹취든 상관없습니다.
0: 그쪽에서 녹취를 하겠다고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 예,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혹시 따져볼 때 아니요? 그때 그쪽에서 하도 무섭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다고 한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나요?
1: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으면 그러니까 변호사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0: 네. 네. 와.
1: 청문회 해가지고 이제 그릴링 하면 돼요. 닥달해가지고 너 제대로 말해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예. 유도 있게.
0: 그러면은 제대로 하나요?
1: 아,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예. 그런다고 누구를 고문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말해 이건 아니잖아요. 예. 예.
0: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 그러면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예. 그건 안 돼요.
0: 무서운 변호사입니다. 네, 김덕수 변호사님과 함께 아, 농담삼아 드린 말씀이고요. 혹시나 또 이런 걸 또 오해하시는 분 없겠죠? 아,
1: 그러면 안 되죠. 네.
0: 자, 오늘은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살짝 우리 샌덜센 김동석 변호사님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놓치면 아깝죠. 지금 함께하고 계신 변호사는 김동석 변호사입니다. 샌덜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뉴욕 주소는 플러싱 163-07 디팟 로드 스윗 넘버 101호입니다. 뉴저지에요. 펠리세이즈 파크에 있고요.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최근에 가벼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괜찮습니다. 전화하시면 돼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866-994-4949번입니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646-808-7375. 요건 진짜 응급 상황에만 전화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무슨 SNS 프로필 같은 걸 봤는데 보라돌이들이 보라색 옷을 입은 친구들 가득 있는데 변호사님 딱 있더라고요.
1: 보라돌이가 뭐예요?
0: 보라돌이.
1: 몰라요? 제가 나, 있었어요? 나. 아, 보라돌이 그 텔레토비?
0: 네, 텔레토비 얘기한 거야.
1: 제가 있었다고요?
0: 모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0: 교통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들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 한잔 하시고 오셔서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로 보는 분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자리 잡으면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죠.
2: 옷 깨끗이 입고 와야겠네.
1: 오늘 멋있다니까요. 네.
2: 아, 제가 감사합니다.
1: 카메라 어떻게 나올지 딱 보면 알아서. 네. 혹시 방송을 들으시다가 놓치셨다면 지금 앞서 살짝 말이 나왔는데요.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K라디오 홈페이지가 세 단장했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고 특히 라디오 생활백서는 매일매일 방송하신 게스트들의 방송분을 홈페이지에 착착착 올리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빠짐없이.
2: 예.
1: 야, 이렇게 약속한 이상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제가 하거든요.
2: 아,
1: 네. 착착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궁금한, 아까 그 얘기 다시 듣고 싶은데 하시면 클릭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K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정 좋으신데요?
2: 예, 노력하겠습니다.
1: 아까 보라돌이 얘기로 넘어가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2: 아, 그래서 보라돌이 얘기하신 거구나.
1: 산에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한 20명은 돼 보이던데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고 사진이 있는데 그 안에 김동석 변호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자원봉사 활동 가셨나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번호가 있는데 1번, 2번이 어머니, 아버지 같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그거 무슨 사진이에요?
2: 가족여행을 갔어요. 예. 가족여행을 그 우리 가족이 18명이에요, 지금. 다 모으면. 18명. 18명. 한 분은 이제 하늘나라 먼저 가신 분도 있는데.
1: 네.
2: 하여튼 18명 가족 중에 이제 16명이 모였어요.
1: 네.
2: 16명이 모여서 거의 다 모인 거죠. 한 명은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고.
1: 네.
2: 한 명은 못 왔어요. 하여튼 네. 다 모였는데, 모처럼 여행 가족 다 모여서 가니까
1: 네.
2: 뭘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1: 네.
2: 이제 포코너에 큰 집을 빌려서 놀러 갔어요. 그것도 평생 처음으로
1: 네.
2: 우리 엄마께서 내가 쏠게 그리고 엄마가 큰 돈 써가지고 간
1: 네.
2: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인 거죠.
1: 예.
2: 의미 있는 여행이니까 좀 의미 있게 하자.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의논을 한 게 조카들하고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제 의논을 한 게
1: 네.
2: 그러면은. 기억에 남게 옷을 만들자, 절수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킴스 패밀리, 김씨니까 킴 패밀리가 1962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한 날이에요.
1: 1960 결혼 기념일.
2: 네, 결혼 1962년 결혼을 하셔서
1: 네.
2: 1번, 2번이 생겼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18번까지 생긴 거예요.
1: 야.
2: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하고 이름을 적어서. 결실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놀았어요.
1: 네. 저는 그거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맞지? 내가 생각하는 거 맞지? 와, 이보다 더 단란할 수는 없다 그 생각했어요.
2: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1: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정이 이렇게 단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처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가족이 네. 화목해야지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1: 네. 네. 진심을 다해서 의뢰인과 일 처리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궁금해서 평을 한번 봤어요.
2: 평이요?
1: 네, 구글 리뷰.
2: 네,
1: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댓글들이 아니나 다를까 달려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핸드폰 만지시니까. 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 처리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지인 중에 만약에 누가 사고 나면 무조건 김동석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2: 예, 감사합니다.
1: 이런 거는 진짜 마음이 안 담기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동석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건을 맡아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 주셨어요. 친절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감동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이러셨는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하셨나 봐요.
2: 네, 모르겠어요. 네. 의뢰인들이 저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니까
1: 네.
2: 좋은 결과 나오면 이제 댓글 이렇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리뷰가 저한테 힘이 많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1: 진짜 네. 감동적이잖아요. 무슨 네. 이거 무슨 사고 있었는데 저를 해서 잘 해결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분 한 번만 더 볼게요. 교통사고가 나서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고 언어적 장벽도 있을 때 김동석 변호사님이 큰 힘이 됐습니다. 사소한 사고라도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는 참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변호사님 맡겼더니 모든 과정 일처리가 전문적이어서 진짜 한 짐을 덜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큰 로펌 전문 변호사님의 노하우, 영향력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댓글.
2: 근데 저 틀린 말이에요. 저 혼자는 죽어도 못하고요.
1: 네.
2: 이렇게 자, 친절하게 댓글 써주신 분들은 다 우리 직원들이 만든 거예요.
1: 네.
2: 직원들이 상냥하게.
1: 잘하는데요.
2: 예, 제가 계속 말하거든요. 당신 엄마 아빠였으면 이렇게 하겠냐.
1: 네.
2: 당신 형제였으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직원들은. 그러니까는 가족같이 생각하고 잘해줘야지. 당연히 사무실도 좋아지는 거죠. 우리도 편하다.
1: 네.
2: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우리 직원들 그렇게 잘해요. 의뢰인들한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나온 건 제 혼자는 제가 아무리 상냥하게 해도요. 직원들이 안 하면은 그건 의미 없어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도 있어요. 뭐 병원을 가도 그러고 치료 너무 잘하시고 친절하신데 입구에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친절하게 괜히 네. 기분이.
2: 네. 네. 저희 사무실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1: 네.
2: 직원들이 그냥 우리 식구같이 잘해주니까 네.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 그리고 그런 직원들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겠죠.
2: 아니 잘하니까 잘해줘야죠.
1: 잘해주시니까 잘해야죠.
2: 아니 반대인 것 같은데요.
1: 네, 김동석 법률그룹, 네 센터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친절한 상담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는 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저는 요 두 개는 핸드폰에 저장해 놓거든요.
2: 예. 24시간 번호는 급하실 때 전화 주십니다. 급하실 때.
1: 뭐 혹시 최근에도 밤늦게 전화가 왔나요?
2: 아, 오세요. 오세요. 상담, 제가 괜찮으면 상담을 해드려요.
1: 네. 새벽 네. 3시에.
2: 아, 새벽 3시 그럴 때는 전화 안 와요. 이제,
1: 아, 네.
2: 이제 제가 라디오에서 잔소리해서 그런지.
1: 네.
2: 사고 나신 분은 전화 오는데 그냥 그 상담 전화는 네. 한 11시 전까지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1: 네. 11시 전이 그럼 밤 10시에 상담 전화 오나요?
2: 네.
1: 야
2: 그러면 좀. 네. 저도 사람이니까 좀 짜증은 나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급한 거 그 구체적인 거는 그 다음날 전화달라고 꼭 말씀드려요.
1: 네. 자, 뭐 이렇게 요 정도로 진짜 심각한 사안일 때는 24시간 그 외에는 예, 영업시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1: 예, 866-994-4949 상담번호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사무실 계단에서 넘어졌는데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개인적 비용이 아니라 직장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당연한 건.
2: 당연한 거죠.
1: 그죠? 네. 네.
2: 일하다가 사고 나신 거잖아요. 일하는 처에서.
1: 만약에 일하는 게 점심시간에 커피 사러 가도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2: 그러면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1: 아니에요 그거는?
2: 네. 네. 자기 개인 시간이잖아요.
1: 점심시간은 안 되나요? 직장
2: 나갔잖아요.
1: 예.
2: 오피스 일하는 사람이 나가서 네.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났으면 그건 안 돼요.
1: 네. 요런.
2: 일하다가 사고 난 거면 되는 거예요.
1: 이 사고 당사자가 커피가 아니라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업무차 필요한 우편물을 가지러 갔다. 이럴 수
2: 아니면,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 거죠. 아니면 직원들, 그 상사가 지시를 해서
1: 네.
2: 커피를 사러 갔다. 네. 일하다가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
1: 그거는.
2: 네. 신부름 간 거잖아요.
1: 네.
2: 그렇게 취급이 될 수 있다고.
1: 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직장상해보험 처리 안 되는지 몰랐어요.
2: 네, 안 돼요. 네.
1: 오, 예. 근무시간이 아니니까.
2: 아, 그렇죠.
1: 네. 자, 계속해서, 요 질문 한번 제가 궁금한 거기도 하고요. 미성년자 자녀를 두신 부모들이 연습면허를 따고, 예, 보험에 가입 안 시켰을 때, 안 시켜도 되지만, 안 시켰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2: 연습, 그, 펄밋 말씀하시는
1: 네네,
2: 거잖아요. 러너스 펄밋.
1: 예.
2: 펄밋은 보험 가입 안 해도 돼요.
1: 예.
2: 네. 안 해도 되고요. 그거는 그냥 잠깐, 그, 운전면허증 딸 때까지만.
1: 네.
2: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성인이 옆에 있으면 운전할 수 있게, 낮에.
1: 네.
2: 운전할 수 있게 허락을 주는 거잖아요.
1: 낮에만 할 수 있어요.
2: 낮에만 돼요. 밤에도 안 돼요.
1: 오, 예. 네. 오, 그거 몰랐어요.
2: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보험 만들어도 되고요.
1: 네.
2: 그, 펄밋 운전자가 옆에 그 차 주인 예를 들어 차 주인 그 성인 운전자 그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옆에 타고 있어 사고 나면요
1: 네.
2: 다 혜택 받아요.
1: 예. 운전 그 퍼밋 갖고 있을 때 꼭 보험에 등록시킬 필요는 없다.
2: 안 하셔도 돼요.
1: 예. 예.
2: 그 운전면허증 따면은 하셔야 돼요.
1: 땄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2: 그러면은 이제 보험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만약 그 운전면허 갔단 사람이
1: 네.
2: 운전하다 사고 나면은. 당신은 왜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사고는 처리는 해주지만, 네. 해줄 수도 있지만,
1: 예.
2: 네. 보험이 많이 올라가겠죠.
1: 예. 그럴 경우에 보험을 또 다른 데로 가면 좀 싸진 이런 것도 있나요? 그건 보험.
2: 다른 보험에서도 다 알아요.
1: 아, 정보를
2: 공유가 돼요.
1: 예. 네.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 네.
1: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보행자가 뉴욕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엄청 빠른 속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에 치여서 엄청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되나요?
2: 사람을 쳤으니까 그 reckless driving으로 취급이 되면요, 그 형사처벌 당할 수도 있어요.
1: 네.
2: 난폭 운전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쳤잖아요.
1: 네, 속도.
2: 그래서 사람을 많이 다치겠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형사처벌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차 사고 나면은 민사로 끝나는 게 거의 다예요. 형사처벌 안 당하고.
1: 네.
2: 예, 민사 미닝 보험 처리 된다는 거죠. 보험 처리되고 끝나는 거니까. 예. 쫄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내가 모르고 사람을 쳤어. 아이고, 한국에는 형사처벌 당하잖아요.
1: 그렇죠.
2: 사람 치면. 그렇죠?
1: 무조건이죠.
2: 무조건, 한국에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네. 미국은 아니에요. 사람 쳐도 괜찮아요.
1: 예.
2: 본인이 의도적인 거 아니고, 진짜 난폭 운전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1: 네.
2: 도망가시지 마세요. 도망가면 형사법이에요.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그거는 프레인드 스인 오브 액시덴에다가 사람을 쳤으니까.
1: 네.
2: 무조건 형사법으로 들어가요.
1: 근데 진짜 당황하고 막 본 사람 없을 거고 막 이런 복합적인, 네. 이상한 감정이 이르면서 도망가는 그런 분들도
2: 있어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사람 안 치는 게 제일 좋고요.
1: 네.
2: 당연히 안 그러셔야 되는데 만약에 무슨 이유가 됐건 사람을 치잖아요.
1: 네.
2: 도망가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인생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1: 가끔 영화에서 봤어요. 뭐 어쩌다가 사고를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럴 때 막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려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 네,
2: 그건 영화고요.
1: 네, 영화였어요. 영화.
2: 그건 영화고요. 막 현실상 그런 게 안 되니까.
1: 네.
2: 이런 의뢰인도 한 분 있었어요. 그 차가 큰 차예요.
1: 네.
2: 하여튼 캐딜렉 에스컬레이 이런 큰 차예요. 큰 차인데 이 장을 보고 가다가 보행자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쳤어요.
1: 네.
2: 치고 밟고 넘어가 버렸어요.
1: 네.
2: 크게 사고 났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끝난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린 거죠, 이 사람이.
1: 예.
2: 다시 돌아왔어요.
1: 네. 이거 뺑소니입니까? 아닙니까? 뭡니까?
2: 네, 다시 돌아와서.
1: 네.
2: 그때 이제 사람들 웅신웅신하는데 내가 와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친차고 이 사람 말로는.
1: 네.
2: 친지 몰랐대요.
1: 사람을 이렇게
2: 그렇죠. 네. 네, 친지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니까 친구 같아가지고 다시 체크업하러 왔더니 쳤다.
1: 예.
2: 그래가지고 이슈 짓고 하고 경찰 와서 리포트 하고 의뢰인은 보상을 많이 받았고요.
1: 네.
2: 예. 여자분인데 좀 안타깝게 됐어요.
1: 많이 다쳤어요.
2: 예, 자궁 쪽을 이제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받고 이 사람도 형사처벌 안 당했어요.
1: 뺑소니 아닌 거예요?
2: 아닌 걸로 취급이 됐어요.
1: 예. 예.
2: 저희는 코미노 컴플레인을 했어요. 예, 그렇죠. 이제 검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조치 끝났는데 포인트는 이 사람이 안 돌아왔잖아요.
1: 네.
2: 이 사람은 징역살이 했을 거예요.
1: 예.
2: 예. 어떻게든 찾거든요. 그럼 요새 뭐 CCTV 블록버스 많잖아요.
1: 맞아요.
2: 예. 어떻게 하면 찾아요, 다. 그런 거는.
1: 네. 절대로 만에 하나 사람을 치더라도 도망가거나 뭐 아무도 못 보게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양심에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2: 네. 그리고 도망가서 진짜 안 들켰다고 쳐요.
1: 네.
2: 저 같으면 편안하게 못 살 것
1: 그러니까
2: 같아요.
1: 평생 그럴 것 같아요. 꿈에 계속 나오고 막
2: 못 살 것 같아요.
1: 그러지 말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보험 처리하고
2: 보험 처리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저는 최근에 그 로봇 택시 많이 운행한다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로봇 택시랑 사람이랑 부딪히면 회사에서 보상하겠죠?
2: 그렇죠. 예. 네. 로봇 택시도 실수하더라고요.
1: 그죠?
2: 예. 네. 실수하더라고요. 그 뭐 이유 없이 막 가고 저도 우리 딸이 저 테슬라가 있는데.
1: 네.
2: FSD 재밌잖아요.
1: 예.
2: 그 계속 실수하더라고요.
1: 어떤 실수하던가요? 테슬라에 제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길도 미스하고.
1: 네.
2: 예.
1: 아.
2: 예. 그리고 이제.
1: 스탑사인 통과하고 이런 거는.
2: 스탑사인은 통과는 안 하는데.
1: 네.
2: 그 버스가 네. 스탑사인 시그널 그 하잖아요. 쓰라고.
1: 네,
2: 이거 못 보고 갈 때 있더라고요. 테슬라는요.
1: 우와. 심각한 거네요. 네,
2: 그건 되게 위험한 벌금, 거죠. 네. 네, 벌금에 사고, 사고 나면 애들이 사고 나는 거잖아요.
1: 네. 네.
2: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는 뭐, 요새 뭐, 자율주행 뭐 이런다고 해도 믿을 게 안 돼요, 아직은. 네. 그래서 사람이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그 스쿨버스 말 나온 김에 그 스탑사인 딱 펴지면 당연히 서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스쿨버스로부터 얼마 뒤에 서야 되는지 가끔은 엄청 뒤에 누가 서서 네. 뒤로 쭉 서고
2: 네. 그걸 제가 알았는데 몇백 미터인데 아, 기억이 예. 안 나네요. 네.
1: 어쨌든
2: 100미터인가 하여튼 그
1: 좀 떨어져
2: 있어야 돼요.
1: 예.
2: 그러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게 컨셉이에요.
1: 네. 만약에 스탑사인 나왔는데 하필은 그 옆에 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2: 네?
1: 2차선인데
2: 네.
1: 이쪽 차선에 스쿨버스가 있고 1차선에 운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나란히 가다가 이렇게 멈추면.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나란히 가고 있는데 네. 스쿨버스가 갑자기 스탑사인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 네. 서야 되냐 그거잖아요.
1: 네.
2: 그거는 안전을 추구하고 그냥 네. 가셔야 돼요. 뒤에 있는 차가 쓰는 거지 옆에 있는 차가 쓰라는 건 아니에요.
1: 아, 그런 네. 거예요?
2: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 다 서야 되는 줄 알았어요.
2: 네, 아니에요. 그 지나가고 그 다음 네. 때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쓰는 거예요.
1: 네.
2: 그렇지만은 스탑사인이 나오네? 샹! 밟고 이런 건 안 돼요. 그 위험해요.
1: 그거는 스쿨버스에서 찍고 있죠?
2: 다, 스쿨버스 다 블랙버스 있어요.
1: 예. 자, 주의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고, 예. 신기하고, 또 때로는 스탑사인 같은 건 진짜 괜찮은 제도다라는 생각했거든요.
2: 예. 그러니까 예. 스쿨버스 세우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1: 네.
2: 예. 어쨌든 답답해요. 왜 안 내리지? 좀 빨리 좀 내리지?
1: 애들은 또 안녕 못해야죠.
2: 네. 그래 답답한데 네. 그래도 애들 보호하는 거잖아요.
1: 내 새끼다 생각하면
2: 그렇죠.
1: 네. 네. 아, 센트럴파크에 마차 사고도 자주 나잖아요.
2: 네.
1: 많이. 제가 좀 너무 멀리 갔나요? 와, 이거 기사를 자꾸 보다 보니까.
2: 제가 지금 라디오 상담 꽤 오래 했는데 센트럴파크 마차 사고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한번 해봅시다.
1: 네. 마차를 관광객이 타고 있다가 네. 많이 날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나기도 하고
2: 네.
1: 뭐 이렇게 날뛰다가 사람이 떨어졌는데 말이 이렇게
2: 밟아서
1: 밟기도 네. 하고 이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2: 네.
1: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된다.
2: 당연하죠. 왜냐면 모든 마차 하는 분들 보면요 옆에 라이센스가 있고요.
1: 네.
2: 그 마차는 특별히 플레이트 넘버도 있어요.
1: 아 예. 네.
2: 왜냐면은 그 마차 타는 애들도 네. 말도.
1: 네.
2: 그러니까 제가 뭐 트레일러 사람 스쿨을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네. 말까지 나왔어요.
1: 오, 네.
2: 말도 트래필러 지켜야 돼요.
1: 말도.
2: 네. 예. 지켜야 돼요. 예. 빨간불이면 서야 돼요.
1: 예.
2: 네. 근데 그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뭐 안전을 추구 안 하고.
1: 네.
2: 그러니까 말 관리하는 사람이죠.
1: 네.
2: 관리하는 사람이 말을 잘 컨트롤 못해가지고 사람이 피해를 봤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1: 안 그래도 그때 그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이 말 운전은 기수라 그래. 말 운전하시는 그분이 네. 잠깐 내려 사진 찍어줄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1: 그때 말이 이렇게
2: 그렇죠.
1: 못
2: 그럼 말 컨트롤 못한 거잖아요.
1: 네. 네.
2: 그러면 말 그 관리 뭐라 그러죠 그분은 말
1: 마차 끄시는 분.
2: 뭐 하여튼하죠.
1: 네,
2: 그 말은 모르겠네요. 한국말 아직 서툰데
1: 네.
2: 거기까지
1: 제가 다음에 꼭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하여튼 모르겠네요.
2: 그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1: 네.
2: 이거 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1: 관리소홀로 네.
2: 그리고 네. 그거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DMV에 등록이 돼 있고요.
1: 마차도
2: 네. 네. 그리고 보험도 들게 돼 있어요.
1: 아, 그 네. 사람들이 인력거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보험에
2: 네. 그 뮤지컬 같은 거 보고 나오면은
1: 네,
2: 태워준다고 노래 크게 놓고
1: 네, 그 네.
2: 걔네들도 다 보험 있어요.
1: 아, 네.
2: 걔네들도 트래플러 지켜야 돼요.
1: 아, 다 서고.
2: 네,
1: 살살 가는 것 같은데. 네? 살살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아닌가?
2: 다 지켜야 돼요. 원래는.
1: 네. 네. 그 만약에 이건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인력거 이렇게 막 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로 사기치는 사람 많다 이런 거를 인스타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2: 그 네. 자전거 이렇게
1: 네,
2: 사람
1: 인력거.
2: 태우는 자전거 네. 막 있어요. 많아요. 네.
1: 뭐 한 50불이면 될 것처럼 막 해서 태운 다음에 내릴 때 300불 이렇게 네. 한다고.
2: 많이 그래요. 예, 네. 조심하셔야 돼요.
1: 오.
2: 저는 그래서 안 타요.
1: 저도 무서워서 안 타는데 소문 듣고
2: 네.
1: 모르고 타시는 분들은.
2: 네. 저희 의뢰인 이제 지인도 그렇게 당하신 분이 있어요.
1: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으로 뭐 이런 건 없나요?
2: 아, 그건 차 사고 상관이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요. 간판에 사인을 붙여놓은 시간당 얼마라고. 네. 그리고 이제 태우고 싹 바꿔버려요.
1: 간판 그 사인을 바꿔요.
2: 네,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그 이제 한 시간 뭐 태우고 돈은 이제 많이 달라고 하면 야 너 이랬는데 왜 바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경찰까지 불러도 경찰이 그냥 크레딧카드 내고 디스퓨트 하라고 그러고 그냥 보내버려요.
1: 와 상상 초월. 자, 인력거 얘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샌더스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유쾌한 인터뷰 함께 나눴고요.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866-994-4949 866-994-4949고요. 급한 그 사고 현장에서 뭐 밤늦은 시간에 급할 때 24시간 연결 가능합니다. 646-808-7375번입니다. 김동석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티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연령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총선까지 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차기 여당 대표의 과제는 무엇일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종 개표 결과 나올 상황인 것 같아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3: 개표 결과를 소병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4: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전국 대의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소병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예비 경선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위원 경선이 이제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당의 새로운 지도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6조에 따라 선호 투표 결과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48조의 2에 따라 1차 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 후보자 사퇴에 따른 득표율 산정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영우 후보와 기호 8번 임미애 후보가 사퇴하였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라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율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개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는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제외한 뒤 남은 후보자의 득표율 합계를 100%로 재환산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누적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후 당원 제25조에 따른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인을 공표하겠습니다. 결과 발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리당원 선거인단 누계 투표 결과입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152만 7,261명, 투표자 수 76만 9,051명, 투표율 50.35%입니다. 먼저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투표수 26만 98표, 투표율 18.78%. 기호 2번 김용 후보, 투표수 20만 9,432표, 투표율 15.13%.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투표수 23만 3,562표, 투표율 16.87%.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21만 1,806표, 투표율 15.30%. 기호 6번 이상윤 후보, 투표수 21만 4,499표, 투표율 15.49%,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투표수 25만 5,262표, 투표율 18.44%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33만 8,809표, 투표율 44.06%.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43만 242표, 투표율 55.94%입니다. 이어서 전국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입니다. 전국 대의원 선거인단 수 17,667명, 투표자 수 14,306명, 투표율 80.98%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투표수 1,955표, 투표율 6.84%. 기호 2번 김용 후보, 투표율 8,513표, 투표율 29.77%.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투표수 2,711표, 투표율 9.48%.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투표수 3,990표, 투표율 13.95%.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투표수 3,649표, 투표율 12.76%.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투표수 7,777표, 투표율 27.20%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4,765표, 투표율 33.31%.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9,541표, 투표율 66.69%. 다음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투표율 17.88%. 기호 2번 김용 후보, 투표율 14.90%.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투표율 16.33%.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투표율 17.24%.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투표율 18.49%.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투표율 15.15%입니다. 당대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투표율 50.70%.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투표율 49.30%. 이상 발표된 후보자별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전국 당원대회부터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모두 1인 1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 한하여 당원 제25조에 따른 전략지역인 대구, 경북, 경남의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유효투표 결과에 5%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를 70%,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30%의 비율로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별 최종 득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투표율 18.35%. 기호 2번 김용 후보, 투표율 15.26%.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투표율 16.60%.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15.86%.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16.35%.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17.57%입니다.

0: 당대표 후보자별 선호투표에 따른 최종 득표 결과입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득표율 45.92%,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득표율 54.08%. 이상으로 개표 결과를 마치고 당선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 당선인입니다. 호명 순서는 득표율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는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기호 7번 박선원 후보, 기호 4번 서미화 후보, 기호 6번 이성윤 후보, 기호 5번 한민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네.
2: 네, 자,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생중계 최종 발표 현장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아, 선호투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선호투표를 적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1위 당선자는 김민석 후보가 54.08%로 당선이 됐고, 2위는 정청래 후보가 45.92%로 됐고, 최고위원 후보는 지금 최민희 후보, 그리고 박선원 후보, 이어서 서미화 후보,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 이렇게 딱 다섯 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용 후보는 낙선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하영 기자.
3: 네. 그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2: 예,
3: 정청래보다 팀 정청래가 훨씬 결집이 높았다.
2: 아하.
3: 네,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리고
2: 예.
3: 물론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2: 예,
3: 그 두 사람, 그러니까 김용호, 임미애 후보의 그 중도 사퇴보다 역결집이 더 있었다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여론조사는 메타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대로,
2: 예,
3: 그 추세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2: 예. 박 변호사님 30초.
4: 맞습니다. 예.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 결국은 이제 전당대 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2: 예.
4: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2: 예,
4: 사퇴 시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2: 아.
4: 권리당원밖에 안 된 거거든요.
2: 예.
4: 권리당원은 대의원 죄송합니다. 예. 대의원권은 지금 얼핏 봐도, 예, 김용호한테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다 보니까 이른바 친청 세 분이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던 게 아닌가, 당선이 돼버렸네요.
2: 예, CBS 박종현 판승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더 풍성한 이야기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K라디오
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박근혜 파승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특집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최종 개표 결과 나왔습니다. 아, 선호투표제가 적용된 결과로 당대표 후보 최종 당선자는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선호투표를 적용해서 54.08% 득표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로 확정이 됐고 최고위원 후보는 최민희 그리고 2위는 박선원 그리고 3위는 서미화, 4위 이성윤, 5위 한민수 후보 5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최종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일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노 변호사님부터.
1: 우선 당선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거 약간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0: 절묘하다.
1: 예, 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분열 양상이었었고 서로 간에 예. 상대방이 막게 되면은 내가 너무 좀 슬픈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삼참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어느 한쪽을 원사이드하게 이겨주지는 않으면서 어쨌든 선호투표에서 50%를 넘겨주게 해서
0: 예.
1: 결국에는 이 결과에 승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하나가 준 것이고
0: 예.
1: 그러니까 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0: 예.
1: 그런데 또 최고위원을 보게 되면은 그 신청계로 분류되던 세 분이 또 쭉 나란히 이제 올라가면서 결론적으로는 균형을 조금 맞춰준 그런 결과가 되었다.
0: 그러니까 예.
1: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거를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과 현 지도부, 현 집행부는 이 정권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사실 이제 들어간 거다라고 보고요.
0: 예.
1: 또 이번 전당대를 계기로 해서 저는 이게 앞으로는 정말 더 분열하지 말고 오히려 예방주사 맞았던 것처럼 서로 좀 다른 생각들을 조금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를 삼아라. 저는 이게 이번에 주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과거신 기자.
2: 일단 김민석 후보가 선호투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될 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대표는 이변은 없었던 것 같고요.
0: 예.
2: 다만 이제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팀 정청래가 처음부터 3명을 딱 조직을 해가지고
0: 예.
2: 이대로 밀고 갔다라는 게 이전 예비 경선 때부터 주요하게 전략적으로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예.
2: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후보 등록했을 때 팀 정청래가 3명밖에 없고 나른 쪽이 많으니까 정청래 후보 쪽이 불리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고위원은 본 경선 올라가고 최종 당선될 때까지 이 세 분이 쭉 유지가 된 거잖아요. 한 팀으로서.
0: 그렇죠.
2: 그렇게 나란히 2인 3각을 그러니까 3명에서 같이 달렸기 때문에
0: 예.
2: 무사히 다 안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 그러니까
2: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후보 측의 어떤 전략적인 실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목표가 명확하게
0: 예.
2: 조금 더 김민석 당대표에 가까운 최고위원을 많이 넣을 거라고 했다면은
0: 예.
2: 사퇴 시점이든
0: 아하.
2: 처음부터 이제 대진업이든 라인업이든 이런 것들을
0: 예.
2: 면밀하게 짰어야 되는데
0: 예.
2: 한 단일화 요것만으로는 뒤집기 어려웠다. 그리고 여기에 정청래 후보가 미리 당대표 실시했던 1인 1표제 대의원표도 똑같이 권리당원과 한 표만 적용되는 것도 꽤 먹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3: 전 참가해서 예. 전당대 일정에 한몫했을 것 같아요.
0: 예.
3: 만약에 호남이 좀 빨랐고 호남하고 서울하고 차이점이 좀 있었다.
0: 예.
3: 결과를 보는
0: 예, 예.
3: 그러면 좀 일찍 사퇴를 했을 것 같아요. 김영호 후보나 임재호
0: 예,
3: 후보나
0: 예, 예, 예.
3: 그게 좀 같이 투표되고 사퇴했기 때문에 사퇴가 하긴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대의원 얼마 정도 반영이 됐을 뿐이에요. 대의원은 1인 1표제가 의미도 없고
0: 예.
3: 그것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3명, 친청계 의원 3명이 생존하게 된 결과로 된 거로 보입니다.
0: 예, 사실 1차 투표, 그러니까 이제 경선 1차 경선 보면 친청계 최고위원 진짜 딱 3명밖에 처음, 네. 처음부터 시작이었고 사실 친석 혹은 친명계 최고위원 굉장히 많았다가 다시 또 좁혀지고 좁혀지고 하면서 최종 정리도 안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뭐 어떤 게 정상적이고 어떤 예. 게 전략이냐라고 봤을 때는
0: 예.
4: 팀 정청래로 묶였던 거는 처음에 좀 어색하기는 했죠.
0: 아,
4: 그리고 예. 1인 1표부터 이 설계가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설계가 다 된 거잖아요.
0: 맞아요.
4: 그런 네.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좀 유리하게 고려를 할 수 있었던 여유가 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총리 사퇴 시점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을 했었던 지점도 있었고요.
0: 예.
4: 그렇게 본다면 아까 노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선전했다. 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균형을 좀 이루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0: 예.
1: 지금 예. 이게 여론조사가 사실은 되게 조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0: 예.
1: 여론조사 결과가.
0: 예.
1: 아까 제가 070 얘기했잖아요.
0: 네,
1: 이거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0: 아.
1: 이렇게 디테일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지금
0: 예.
1: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0: 예.
1: 사실은 이게 다 정말로 요소요소마다 디테일 측면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뭔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0: 그렇군요. 자, 일단은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 더불어민주당 또 최고의 분위기, 당 지도부 분위기를 어떻게 또 좌우할 것,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2: 근데 저는 그 일단 최민희 최고위원들 포함해가지고 정말 예. 팀 정청래 예. 세 분이 김민석 대표랑 사사건건 나를 세울까라는 의문 좀 들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차피 당대표가 지명직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구성을 놓고 보았을 때 지도부에서 소위 말하는 팀 정청래가 뭐 과반이 돼가지고 뭘 뒤집는다거나 의사결정을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0: 아,
2: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끝났고 전당대회 예. 막판에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두 사람의 SNS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예. 토네 매너가 좀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0: 예. 그러니까
2: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도 본인에게 표를 준 분들한테 감사해 하면서도 이것도 다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 잘 정리가 됐잖아요.
0: 정청래 후보가.
2: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양진영 모두 큰 진영 안에서 소진영으로 나눠 싸웠던 건데 당장 내년 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서 굉장히 높고 그 서울시장 선거를 분기점을 해가지고 다음 선거까지 분위기가 이어질 건데
0: 예.
2: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은 같이 멸망할 것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싸울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후에 뭔가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의제가 있

0: 한동훈 장동현은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1: 네, 그렇죠.
0: 지침이
1: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있고.
0: 여기는 뭐 크게 차이가 없고 다 이재명 대표 위한다고 후원은 네. 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비록 이렇게 심하게 했지만 결국은 세 명의 이제 비주류로 이제 될 건데 그 최고위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1: 아하.
0: 낸다고 한들 예. 이분들의 목적이 지금 뭐 대통령과 큰 정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 예.
0: 다음 공천이 뭐 목적이라면
1: 2028년.
0: 예, 네, 다음 공천 목적이란 오히려 여기 잘 흡수돼가지고 있다가,
1: 아, 아.
0: 뭐 제가 예상은 그렇습니다. 네. 자기 정치를 하기보다는 슥 껴가지고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1: 슥
0: 껴가지고.
1: 슥 껴갖고 슥 친석이다, 이거다.
0: 정책으로 차이가 뭐가 있어?
1: 슥 끼면 친석. 슥 친석.
0: 아니, 뭐, 이게 뭐 정책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1: 아니, 왜냐면 추미애 후보가 오늘 연설을 할 때 들어보면 막 얘기하다가 불합리하다 막 딱 얘기하다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 현 정부가 내놓은 그 세제 개편안 부동산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지역구 걱정하지 말고 밀어줍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 얘기를 보면 이제 대통령 판 들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해 그것이 상징적이었어요. 사실은.
2: 그렇죠. 네. 네. 아마도 경쟁적으로 단일 대우를 만들 겁니다.
1: 친명.
2: 그렇죠. 긍정.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주는 거에 내가 앞장서겠다고
1: 아.
2: 아마 서로 앞장설 텐데
1: 예.
2: 이건 시한은 좀 있어 보입니다.
1: 시한이 있다?
2: 예, 시한이 있다.
1: 2028년 총선을 임박해서.
2: 아니죠. 서울시장 선거가 일단 관문이
1: 아.
2: 될 겁니다.
1: 첫 관문은
2: 예, 서울시장 선거 관문이 될 거고.
1: 아직 재판 판결 안 났습니다. 왜 확정하세요? 2심도 안 나왔는데.
2: 가정입니다.
1: 오세훈 시장 측이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있어요.
2: 아, 예, 예. 아직 마시발은 쌓이지 않았으니까요.
1: 아, 예, 그러니까, 예,
2: 관문은 예. 아직 쌓지는 않았으니까요.
1: 예, 예.
2: 가정이고요.
1: 예.
2: 다만 서울시장 선거가 성립이 되고 그 대우에 어떤 후보들이 나서고
1: 그렇죠.
2: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1: 예.
2: 각자도생이냐 아니냐로 갈 것 같아요.
1: 각자도 이거 좋은 포인트네.
2: 예.
1: 각자도생이죠. 사실은.
2: 예, 각자도생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김민석 당대표가
1: 예.
2: 본인의 당대표직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변수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내년 봄에 예.
1: 당대표직을 걷다는 것은 차기 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면
2: 그렇죠.
1: 거기 승리를 못하게 되면 나는 당대표직을 걸겠다.
2: 그럼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가거든요.
1: 아,
2: 그것까지 뭐 노리고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1: 예.
2: 어쨌거나 그 변수까지는 봐야
1: 아.
2: 어느 정도 단일 대우를 만드느냐
1: 아.
2: 또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느냐. 그런데 의원들은
1: 예.
2: 결국은 각자 도생이라고 합니다. 예,
1: 아,
2: 예, 예, 예.
1: 그래요. 각자 도생 맞습니까? 박근호 사님 웃고 계세요.
0: 공천이 최고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천만 받을 수 있으면 뭐라도 할걸요.
1: 아,
0: 저는 하영 기자님 말씀 맞다고 보거든요.
1: 예, 예, 예.
0: 처음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1: 예, 예.
0: 궁극적으로는 내년 내후년에 있을
1: 2028년
0: 예, 그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면
1: 네.
0: 각자 도생이고 한 명씩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아.
0: 세 명이 같은 목소리 내기 어려워.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1: 예.
0: 뭔 있어요? 세 명이 똑같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저만 모르는 건가요? 가구생자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1: 이럴 때 보면 그 디바이드 앤 룰이 있어요.
0: 진짜 모르겠어요.
1: 예, 디바이드 앤 룰. 이게 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028년에.
3: 근데 어쨌든 예. 그 서울시장 선거가 저희 계속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게 된다면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사실상 당대표의 명운이 걸려있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예.
3: 특히나 김민석 후보 측에서 김민석 대표죠. 그 대표 측에서 이번 전당대 준비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1: 그렇죠.
3: 그랬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또 진다.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대표적으로 유지할 명분이 약하고
1: 그렇죠.
3: 그리고 소위 말한 팀 정청래로 최고위원 되신 분들께서 당연히 문제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은
1: 예.
3: 그게 또 당연히 있는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1: 예.
3: 장동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분명히 당에서는 장동현 얼굴로 서울시장 선거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그 파고를 만약 넘고 시장 선거를 치렀는데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그럼 장동욱 대표 이제 바로 8월까지 쭉 가고 연임까지 노려보는 거죠.
1: 그러니까요.
3: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두 당대표가 모두 일종의 데스매치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로 걸릴 것이다.
1: 그래서 저는 내심 김민석 당대표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아, 왜냐하면
4: 아이고
1: 날카롭죠.
2: 배웠는데요.
1: 왜냐하면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구도가 아니에요. 그 부동산 악재와 세제 개편안 자체가 굉장히 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이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다 한들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보장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노 변호사님.
4: 가셔야 되겠어요.
1: 네.
4: 우리 박영권 님이 진짜. 네. 진짜.

0: 뭐 저 사실 방송 안 나가지만 중간중간 말씀하시는 게 많았거든요.
1: 아, 마이크 꺼졌을 때.
0: 지금
1: 제가 말이에요.
0: 맞아요. 아니,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예.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듭니다.
1: 정신이 번쩍. 예. 그렇잖아요. 사실 왜냐면 예.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선거해봐라. 이게 민주당이 이긴다고 장담 못한다고 굉장히 자신감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0: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1: 그렇게 생각하고
0: 진짜로.
1: 있어요 사실은. 네, 오케이. 맞아요. 보궐선거 얻어 우리 받으면 좋다.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 국민의힘 출입하는 우리 박우신 기자.
2: 아,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이제 그 온도차가 좀 확실하게 있는 게 예. 한쪽에서는 아니 그 이전까지 선거도 오세훈이니까 이겼던 거야. 네. 오세훈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은 선거들이었는데 우리 오세훈 없이 대안으로서 중도층 표심 잡을 만한 후보 얼굴이 있는 상황인 거야? 장동현 얼굴로 간판 세워서 하면 안 될 텐데 지난 선거도 장동현과 오세훈 분리해가지고 이긴 거야. 이런 분들이 한 축에 계시고
1: 그러니까
2: 또 다른 측에서는 아 이런 분위기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질려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내년 초에 갑자기 또 훅 올라가기 좀 어렵다는 말이죠. 어쨌든 임기가 지나고 나는 시점이고 네. 드라이브 걸고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거는 서울시장은 누가 나가든 안정적으로만 치르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본선을 치르기 전에 빨리 당내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신경 쓴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권파 입장에서는 예. 지금 조강특위 가동하는 것도 예. 사실상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위시하고 있는 서울시당을 좀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번 달 말 임기 말 끝나고 정리되면 바로 당협위원장 안 시켜줄 거야. 싸우는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는 거는 소위 확실히 장동현 대표가 사전 정지 작업으로 깔아놓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안철수 의원이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99, 시험유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잔, 철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아, 그래요?
1: 네, 지금 현재 구도상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지 질지 모르고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랑 세제 개편 낸 것 때문에 좀 불만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0: 그렇죠.
1: 서울에.
0: 네.
1: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전당대회 구도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내년에 물론 아까 가정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다는 걸 가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0: 예.
1: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서울시장 선거가 나와 네, 서울시장 선거 그 보궐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분이 뭐 이렇게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0: 예.
1: 이번에 장제원 대표하고 손잡은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자기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 구도를 되게 좋아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나가든 뭐 누가 나가든 어쨌든 간에 이번
0: 예.
1: 기회에 내가 공천만 받으면 서울시장 후보로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산다. 그러면 나중에 대권까지 다시 노려볼 수 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0: 예.
1: 서울시장 선거 자신 없다. 이게 이쪽이에요. 민주당은 자신 없을 것이다.
0: 예.
1: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기뻐할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다.
2: 요새 개몽되셔가지고 전한길 씨가 인증해 주셨잖아요. 개몽됐다고. 안철수 의원 개몽된 것 같다고.
1: 네.
2: 저희 스탯스도 많이 바뀐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 안철수 의원이 이번 그러니까 이분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 한이 있는 분이잖아요.
1: 한이 있잖아. 옛날에 양보.
3: 박원순 시장의 양보에 네. 시작된.
2: 그렇죠. 그게 예. 있기 때문에 그전 선거에서는 요 지방선거 때는 아는 지역구를 지켜야지 서울 안 나갈 거예요라고 정리가 있었지만
0: 예.
2: 이번 보궐은 약간 판세 다를 수 있죠.
3: 아 그래요.
2: 네.
3: 그래서 한동훈 친한동훈계도 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2: 그런 것도
3: 상황도
2: 거죠.
3: 있고
2: 네.
3: 안철수 의원이
4: 그 심지를 보면 돼요. 행동을 왜 저렇게 하냐.
3: 심지
4: 그 행동하는 걸 보면 이상하잖아요.
3: 아, 네.
4: 안철수 의원이 예. 무슨 어떤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3: 아.
4: 그 맥락을 보면 그 무렵에 오세훈 시장
3: 네.
4: 재판 결과가 났거든요. 또 재판이 네. 이제 뭐 선거권 상실하는 걸로 나오니까
3: 예. 예.
4: 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 아하.
4: 뭐 당연한 거예요. 아 서울시장 자리 본인이 국회의원 하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3: 예.
4: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3: 아하.
4: 최소한 서울시장이 본인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을 만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 예.
4: 또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중도적인 정도 또 개혁적으로 보이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 그 김민석 이제 당대표는 이상한 이벤트는 없기를 바랄 것 같아요. 2028년도 선거 때까지.
3: 그렇죠, 그렇죠.
4: 그냥 쭉 있으면 공천하면 되는데.
3: 그렇죠.
4: 괜한 이벤트가
3: 아,
4: 자기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3: 그러니까요.
4: 예. 이벤트가 없으면 쭉 가서 공천해요.
3: 예,
4: 공천하면
3: 그러니까.
4: 되는 거잖아요.
3: 예, 예, 예.
4: 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3: 예.
5: 그, 예, 유명한 말 중에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말 있잖아요.
3: 묻고 더블.
5: 예, 묻고 더블로 가.
3: 예.
5: 이게 뭐냐면,
3: 예.
5: 그 승부사 기질이 있는 사람은 내년에
3: 예.
5: 선거,
3: 아, 예.
5: 그렇게 겨냥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3: 예.
5: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3: 예.
5: 이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3: 예.
5: 지금 현재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
3: 예.
5: 개헌 문제라든가,
3: 예.
5: 주가 문제라든가,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지금 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3: 예.
5: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구도를 그릴 수 있냐면 이전에 대통령 못지않은 정치력을 갖고 있는 새 인물
3: 예.
5: 또는 대통령 못지않은 후보 그러니까 이후에 그 이후 대선을 꿈꿀 사람들 이게 이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구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서울시장을 정말 잘 준비해서 이후에 서울시 판도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3: 예.
5: 예,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다고
3: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스스로 발광체가 너무 활활 타오른다기보다는 뒤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그런 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발판으로 더 대선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이벤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묻고 더블로 가자.
5: 그러니까 그래서 당대표의 자리를 걸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3: 예.
5: 이게 한번 뱉었기 때문에 다시 주어도 받아볼 수는 없거든요.
3: 아하.
5: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2: 실제로 어제가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 그 전당대회 연설이 마지막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3: 예.
2: 김민석 후보 연설은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내가 판메이커다. 20년 동안 쭉 판을 짜온 사람이고
3: 아하.
2: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 사실 그 전략이었거든요. 일단 우리 정원우 후보도 다시 좀 북돋아 주고 다른 후보도 다 모아가지고 서울시장 경선 어떻게 후보 경선 할 건지 그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저는
3: 예.
2: 거기서 연설에 꽤 많은 시간을 저기에 하려는 것부터가 이미 김민석 후보도
3: 예.
2: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3: 예.
2: 그 운명이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3: 아하.
2: 미리 청사진을 조금 그렸다. 그걸 또 당원들에게 발표해 드리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예. 말씀드리면 그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의견 그룹이 갈라져 있잖아요. 예. 이걸 하나의 대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3: 서울시장
5: 선거가. 아하. 예, 그런 이벤트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3: 예, 사실 뭐 그 이벤트가 또 열릴지 안 열릴지는 그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또 다르게 판단하면 저희 얘기는 아무런 그 가치가 없죠. 그렇죠. 영상을 삭제해야 됩니다. 아, 예, 예. 아, 누구는 생각으로 제 방송 예. 되게 좋아하시네. 아, 예.
5: 그냥 못 찍는 거군요.
3: 아, 예, 떠올라가잖아요. 영상. 예, 아, 박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저희 제작진이, 또 최고위원 당선자 중에 한 분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예.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 연결 돼 있군요. 아, 예, 그러면, 아, 최고위원 당선자인, 아, 한민수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수 후보 나와 계시죠?
0: 예, 한민수입니다. 문답부 들어갔습니다.
3: 예, 예, 최고위원 당선자시죠. 이제 축하드리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3: 예, 일단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0: 힘든 과정이었고요.
3: 예, 예.
0: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권리당원들께서 그 일반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3: 예.
0: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통합과 개혁을 통해서
3: 예.
0: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진심 알아준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3: 예, 최종 5위로 당선되셨는데 어떤 당심, 어떤 민심이 작용됐다 판단하십니까?
0: 제가 이제 초반에는 3등을 했었죠.
3: 예, 예.
0: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권리당원들께서도 이제 저랑 방향과 속도를 같이 하는 또 최고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3: 예.
0: 그 후보들도 이번에 5위 당선권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번 결과에 너무 만족스럽고요.
3: 예.
0: 그리고 이 구성에서 잘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아쉬운 거는 우리 당원들의 지지와 사랑, 기대를 한 몸을 받았던 우리 정총래 후보께서 안타깝게 낙선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예, 그 부분인데요.
0: 네.
3: 우리 후보님은 이제 정청래 후보의 낙선을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제 김민석 네. 후보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팀 정청래 세 분이 들어갔고 친석계 후보 두 명에서 3대2 구도가 돼서 이강에서는 네. 또 이제 그 개파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회의,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런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0: 저희 민주당의 DNA는
3: 예.
0: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되
3: 예.
0: 결론이 나면 한 팀으로 원 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 목표가 있습니다.
3: 아,
0: 전
3: 예.
0: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래서
3: 예.
0: 5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무슨 친청 친석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3: 예.
0: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고요.
3: 예.
0: 뭐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 끝과 다르다. 그럼 저희들 의견을 당연히 전달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목표는 단순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지도부입니다.
3: 예.
0: 그 뒷받침을 통해서 28년 총선 승리, 30년 대선을 승리하는 게 목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예. 근데 지금 또 전당대회 국면은 굉장히 그 좀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았습니다. 신천지 문제라든지,
0: 네.
3: 그리고 이중당적 문제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네.
3: 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후보였을 때는 또 박시영 TV 같은 또 어떤 가짜뉴스 네. 만드는 또 유튜브들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이후에 네. 또 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갈등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요.
3: 예.
0: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신임 당대표 말씀을 이제 들어봐야겠죠.
3: 예.
0: 그죠? 아직 뭐 회의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대표께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시급합니다. 민생 문제, 개혁 문제. 이건 뭐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도 없는 거고.
3: 예.
0: 계속 추진을 하는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3: 예.
0: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지도부 내에서 잘 협의하고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김민석 당대표와 잘 지내시겠다?
0: 아, 그게 아니고 우리 당원들께서 선출한 지도부 아닙니까?
3: 예, 예.
0: 당연히 저들이 협력하고
3: 예.
0: 당연히 우리 목표 아까 말씀드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 예.
0: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가가는 과정에서
3: 예.
0: 뭐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면 논쟁을 하겠지만
3: 예.
0: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팀입니다.
3: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네. 예. 한민수 최고위원 당선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한 1분 남아서 우리 또 게스트분들 말씀 짧게 20초씩 듣겠습니다. 자, 앞으로 과제 무엇일지 우리 노변호사님.
1: 이제는 이제 단합이죠. 예.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두들 그동안의 앙금을 좀 씻어내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화구신 기자.
2: 네. 어쨌든 전당대회가 끝났으면은 예.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잖아요. 지지자분들께 더 이상 안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땠고 뭐 했으면 뭐가 이랬고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결과는 예. 나왔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더 그 대한민국 사회에 도움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3: 박 변호사님.
4: 그냥 한편으로는 또 유튜버 역할이 또 있는 거 큰 거 같아요. 뭐 저도 뭐 유튜버도 하고자 하지만 예, 좀 큰 예. 유튜버나 이런 데서 좀 예. 싸움 붙이기보다는 예.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좀 전에 말했던 예. 단합 그리고 지지자들의 갈등 그런 예.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3: 지지자 통합에도 유튜버가 중요하겠다. 10초.
5: 예,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3: 그렇군요.
5: 당정청 관계도 이제부터 풀어나가야고요. 예.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3: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특집방송 네 분과 함께했는데 드림팀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한판 승부.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배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 여러분의 리즈 시절의 이야기와 음악을 만나는 곳. 레트로 음악방송 1시의 음악다방.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오라, 제대로 1시의 음악다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뭔가 좀 허전하시다고요? 평소에 제 옆에서 허허 하고 허허 실실 웃고 계시던 음악다방의 터줏대감이자 분위기 메이커인 이성훈 씨가 안 보이신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성훈 씨가 휴가를 떠났어요. 이제부터 이 넓은 음악다방이 다 제 세상입니다. 음악도 제 취향대로 마음껏 고를 수 있고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껏 떠들어 제끼고 그래 보려고요. 아이고, 사실은요, 이건 그냥 제가 센 척 한번 해본 거고요. 제가 뉴스만 진행하다가 성훈 씨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음악다방으로 여러분을 만나온 지 어느새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직은 혼자서 이 큰 음악다방을 열고 또 영업을 하려니까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어젯밤에 아주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여차저차 음악다방의 문을 열긴 열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은요, 좀 아무쪼록 평소보다 메시지도 좀 더 보내주시고요. 신청곡도 넣어주시고요. 말도 더 걸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깜짝 수수께끼 하나 드릴게요.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양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상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 오늘의 첫 곡 속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요, 그동안 음악다방에서 많이 들려드렸던 이런 추억의 팝송, 요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 음악다방 선곡은 제 마음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곡 분위기가 조금 평소와는 다를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 뭘까요? 노래 들어보세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오늘의 첫 곡 들으시면서 제가 노래 듣기 전에 드린 문제의 답 찾으셨나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웬 나이 이야기냐고요. 오늘 음악다방은요 바로 이 나이에 관한 노래들을 모아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이에 관한 다양한 노래들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곡들입니다. 10대부터 100세까지 나이별 노래들이 전해주는 각기 다른 느낌을 타고 함께 인생 여행을 좀 떠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요, 가수 윤종신 씨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낀 삶의 고민을 담아서 만들고 직접 부른 나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세월한테 배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전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랐던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알게 되잖아요. 아, 세월이 정말 내 인생의 참 스승이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좀 간혹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음악다방 찾아주신 단골 손님들 만나볼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와 재단의 해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와 재단 해플라인 전화 800-713-9336으로 공감이 필요하시고 위로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의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서 더 깊은 효능.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의 1%의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전화 718-500-3350 201-500-3350. 야엘이 함께합니다. 드디어 오픈했어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디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립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전화번호는 929-766-0088번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주간 베스트 사연들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장원을 발표하는 날인데요. 이번 주 장원은요,

바로바로 참치캔으로 만든 물회를 여름 별미로 소개해 주신 혜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막 박수 치고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기계 만지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제대로 축하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요호 축하드려요. 카톡창에다가요 영문 성함 그리고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간베스트 장원 상품이죠. H마트 상품권을 댁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번 주 주제는요. 과거로,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나 고3 때로 돌아가서 공부 한번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고요. 또 20살 때로 돌아가서 내 첫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아니면 또 아, 내가 그때 47살 때 아,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했는데 뭐 이런 아쉬운 것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전에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양갈래 길에서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걸 선택했을 때는 또 다른 걸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결과를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그 시간 어떤 시절이든 좋습니다. 목요일까지 여러분의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금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분께 H마트 상품권 댁으로 우송해 드릴게요. 이제 나이대별 음악 여행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 19노래 빠질 수 없습니다. 무려 1974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이장희가 작사 작곡을 한 영화 별들의 고향 OST로 잘 알려진 곡인데요. 이 노래는 우리가 흔히 윤신혜 하면은 그 막 강렬하고 폭발적인 그런 허스키 보컬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반전의 결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당시 이 노래 불렀을 때 윤신혜 씨가 17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주 순수함 그대로가 그대로 묻어나면서 가사의 서정적인 분위기 덕에 또 앳되고 쓸쓸한 감성을 동시에 자아낸 곡입니다. 윤신혜가 부릅니다. 나는 19살이에요.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0: 필요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0: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2: 여러분 혹시 본인의 20살이 되던 그날 기억나시나요? 20살이 됐으니까 난 이제 성인이다 막 그러면서 그날이 딱 되자마자 주민등록증 가슴에 품고 이렇게 술집으로 좀 달려가셨던 분들 계십니까? 이제 좀 당당하게 내 돈 내 산으로 맥주도 마시고 밤새워 놀 수도 있고 막 좀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한국에서는 미국보다는 법적으로 술을 사거나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좀 더 오릅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요. 주민등록증은 만 17세에 발급이 되고요. 술을 이렇게 법적으로 사거나 마실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이 20살 참 어찌 보면 설레이는 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제 진짜 어른인데 나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현실적인 불안감이 살짝 몰려오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20살쯤 되고 보면 본인은 또 그렇잖아요. 아 나 이제 어른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또 그러고 봐야 어른들 눈에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또 아이에 가깝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세상에 대해서 이 정도면 뭘 좀 아는 것 같고 어른들은 너무 꼰대 같고 말 안 통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어른들의 눈엔 지금도 20살 친구들 보면 정말 너무 아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친구들도 세월이 좀 지나보면 알겠죠. 20살이 얼마나 솜털포 성보송한 어린 나이인지 말이에요. 그래도 20대는요. 일도 방황도 연애도 가장 열정적으로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가슴이 무언가로 좀 꽉 차있는 나이.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나이. 그래서 더더욱 아름다운 나이인 것 같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20대의 그 순수한 열정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잖아요. 20대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드라마 제목으로도 쓰여서 수많은 청춘의 가슴을 울렸던 바로 유명한 곡입니다. 자우림이 부릅니다. 25, 21.

판결문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이 이야기 하면서 나이에 관한 노래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점이 하나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밀을 정말 잘 지키게 된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재밌는데요. 비밀을 잘 지키는 이유가요. 남한테 들은 지 5분 만에 다 까먹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탐 포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 의견조차 가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웃겨서 듣고 웃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우 그냥 딱 내 모습 같네 싶어서 살짝 또 슬퍼지는 거 있죠. 20대의 이 화려한 축제가 끝나가는 29에서 30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가요 참 사람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29에 좀 지독한 나이 몸살 같은 거를 좀 알았거든요. 이 괜히 3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막 바위처럼 짓누르는 것 같고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나 진짜 30이야? 이러면서 밤마다 좀 이렇게 센치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30도 지금 생각하면 또 얼마나 어리고 좋은 나이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30이 또 너무 싫더라고요. 여러분의 29은 어떠셨나요? 30 하면은 자동으로 떠오르는 명곡이죠. 오늘은 다빈치 이혜리의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30 즈음에

나른한 오후 1시 34분 55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 일찍 하신 분들은 또 이쯤 되면은 식곤증이 슬슬 올라올 시간이죠.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펴시고요. 저랑 다음 나이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인생의 한가운데 마흔으로 갈게요.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나이마다 특별한 이름을 한 가지씩 붙여줬죠. 마흔은 불혹이라고 해서 세상 일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판단이 서는 그런 나이다라고 했고요. 쉰은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과 자신의 천명을 알게 되는 나이. 예수는 이순, 귀가 순해져서 어떤 말을 들어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나이. 또 이르는 종심 혹은 고희라고 하면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다. 여든은 모질, 삶의 지혜와 경륜이 완숙해지는 나이 혹은 망구라고 해서 아흔의 높고 깊은 삶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각 나이에 이 특별한 이름들에 동의가 좀 되시나요? 1995년도에 가수 양희은 씨가 43살이었을 때 직접 가사를 쓴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내 나이 40살에는 이라는 곡인데요. 듣다 보면 이 남미풍의 좀 신나고 경쾌한 리듬이 어깨를 좀 살짝 실룩실룩이게 만들면서도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다 보면 가슴 한구석이 괜히 또 짠해집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빛나고 찬란했던 젊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든 게 불안하고 또 두렵기만 했던 그날의 우리가 떠오르는 노래라고 양희은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그 노래 한번 함께 들어볼게요.

오늘 1시 음악다방에서는 나이에 관한 노래들 들어보면서 나이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고 올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에서는요,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해드립니다. 블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해드리고요. 또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에,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블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블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전화번호는 929-845-0958번입니다. 올가닉 원.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콜로니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종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실록, 고수가 출연하고요. 영화 군체는 오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테라스 6에서 상영을 하고요.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에서 상영합니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이 이야기와 나이 노래 함께 듣고 있는데요. 마흔이든 쉰이든 예순이든 사실 숫자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주춤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사실 역사 속에 인물들을 봐도 좀 그렇습니다. 피카소는요,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새로운 기법으로 수천 점의 작품을 남겼고요. 또 할랜드 샌더스 회장은 치킨 레시피를 들고 투자자를 찾아다니다가 1008번이나 거절을 당한 끝에 65살의 나이에 KFC 첫 가맹점을 냈다고 합니다. 또 마하트마 간디는 78살에 인도 독립을 위한 단식 투쟁을 이끌었고요. 이렇게 나이란 단순히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몇 번 돌았는가를 나타내는 물리적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고 또 아름다운 날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서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 더 신나고 좀 당당하게 살아보자고요. 다음 곡은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곡인데요. 원래 이 노래는 블루스 가수 김목경 씨가 1984년도에 영국 유학할 때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어느 노부부의 뒷모습을 보고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 역시 우리 가슴속에 좀 가장 깊게 남아있는 건 김광석 씨의 목소리입니다. 김광석 씨가 스튜디오에서 이 노래를 녹음할 때요, 가사가 너무 먹먹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마음을 다스린 뒤에야 겨우 녹음을 마쳤다고 하네요. 황혼의 길목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아련한 사랑 이야기 김광석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씨 없이 혼자 꾸며본 한시의 음악다방. 아 진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요. 털미남님이 청해주신 맨발의 청춘 네, 틀어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나이를 사랑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하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사람에게는 식사하셨습니까? 하늘 이 말이 안부이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과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같은 밥을 먹더라도 요 나라마다 방법이 참 다르다는 거죠. 자, 한국에서는 밥그릇을 식탁에 놓고 수저로 먹고, 또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고, 또 인도에서는 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방법은 달라도 결국 한 가지는 같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워진다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점심 어떻게들 하셨을까요? 혼자 간단하게 드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거 좀 더 드세요 하면서 한 끼를 나누신 분도 계시겠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시작합니다.

매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이런 유혹한 유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원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자, 메인 화면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가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 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치시고 검색 K-R-A-D-I-O-U-S.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돋보기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2시에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엔 촉촉했는데 구름하고 햇살하고 너 한 번 나 한 번 얼굴을 비추고 있네요. 요즘에 그 배우 하영 씨를 둘러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방송에서 했던 집안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여러 말들이 다시 소환을 하면서 논란을 낳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조상의 잘못을 후손에게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또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어디까지 기억해야 하는가? 이렇게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터질 수가 있다는 것.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광복 81주년이었던 주말을 보낸 한 주의 시작 월요일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요즘에 배우 하영이라는 이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하영 씨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진 배우더라고요. 일단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나왔고요. 미국 뉴욕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순수 미술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배우인데 미술을 전공한 사람인 거죠. 근데 최근에는 과거 방송에서 공개했던 그림까지 다시 소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서양학 과 출신 배우의 그림 실력은 어떨까? 이 같은 학교 같은 전공 출신인 배우, 요즘에 이 배우도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노윤섭 씨. 노윤섭 씨 작품까지 함께 소환이 되면서 이 온라인에서 두 사람이 그림을 딱 하니 비교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하영이라는 이름이 화제가 된 이유는 이렇게 그림 실력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의 역사 때문입니다. 최근 하영 씨가 한 방송에서 자신을 4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의사였고 증조할아버지는 당시 한양에서 양의원을 열었으며 고종황제까지 진료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방송이 나간 뒤에 이 가족사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의 행적이 다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 배우의 자랑스러운 가족 이야기였던 것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더구나 하영 씨가 출연하고 있는 작품, 지금 넷플릭스에서 공개되고 있는 드라마, 이 제목도 참 그래요. 이 제목이 이런 역 같은 사랑이에요. 지금 정혜인 씨하고 함께 작품을 알리던 시점에서 이런 논란이 터지면서 본인도 본인이지만 작품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도 뜻하지 않은 여파가 번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조상의 잘못을 후손에게 물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조상이 남긴 재산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손은 어떤 또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아, 요즘 하영 씨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히 이렇게 한 배우의 가족사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퍼지고 있는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논란에서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게 재산 환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즘 온라인에서 친일파 후손이면 전 재산을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 전체를 가져가는 거는 아니고 친일 행위로 만들어진 재산인지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재산인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올해 법이 다시 정비됐어요. 이렇게 16년 동안 활동이 중단됐던 친일 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설치가 되고요. 오늘 12월부터는 이미 팔아버린 친일 재산의 경우에도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사실 비슷한 일을 먼저 겪은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배우 이지아 씨 있죠. 서태지 하면 떠오르는 이지아 씨. 요 이지아 씨 역시 조부의 친일 행적이 알려진 뒤에 후손으로서 사과를 했고요. 또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환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죠. 결국에 지금 하영 씨를 둘러싼 이야기도 내가 조상을 선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를 알게 된 뒤에 이 배우가 또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의 문제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마주하는 방식은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번 논란도 결국 한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또 조용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또 궁금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집안 뒷조사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파헤치지 마세요. 또 몰라야 될 부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그린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료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중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 앉아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자, 한 주에 시작 월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S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하고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크로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의 댁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특별한 시원한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처음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태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지난 이후에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집안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우리 집안은 괜찮나? 성씨의 본관까지 넣어보는 겁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는요, 개인 개발자가 만든 친일파 스캐너라는 서비스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혜김 씨, 뭐 전주희 씨, 수능 안 씨처럼 성 씨하고 본관을 떡하니 입력을 하면 그 본관과 관련된 독립유공자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한눈에 쫙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방식이 나왔대요. 자,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은 금방 만들어요. 자, 하영 씨의 본관으로 알려진 수능 안 씨를 검색을 하면 이 독립유공자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 함께 나온다고 하고요. 그랬더니 반응도 가지각색입니다. 우리 집안은 독립유공자가 이렇게 많았구나, 감사하다. 또 어떤 분들은 아, 친일이 영명이다, 다행이다. 근데 반대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검색된 분들은 아이고, 이걸 알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요. 검색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조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성씨, 같은 본관을 쓴다고 해서 직계 조상이다, 가까운 친척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성씨와 본관의 역사에는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 현상이 지금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 한 사람의 가족사에서 시작된 논란이 어느 순간 그럼 우리 집안은,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지 하고 자기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게 만든 거잖아요. 광복절을 지내면서 평소에는 펼쳐보지 않았던 족보를 갑자기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자, 우리 집안도 한번 검색해볼까 싶으시죠? 어쨌든 건강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별일 없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별일 없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하루,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MCM 미스테리.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이름 하나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은행 서류에도 있고요. 관공서 서류에도 있고요. 누군가의 예시 이름으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이름. 홍, 길, 동. 그런데 여러분, 이 홍길동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란 거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과 역사 속 홍길동의 얼굴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계를 500년 전 조선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제카, 제카, 제카. 월요일 코너 2시엔 미스테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홍길동입니다. 의적 홍길동은 정말 의적이었을까? 우리는 홍길동 하면 가난한 백성의 편에 서서 부패한 관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에게 나눠주는 의적을 떠올리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소설에서 만난 홍길동입니다. 실록에 등장하는 홍길동은 조금, 아니 상당히 다릅니다. 1500년 연산군 6년 조선 왕조 실록에는 실제로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조정의 대신들이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였으면 적 하나를 잡았다는 소식에 조정의 최고위 관료들이 이렇게까지 반겼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섬뜩한 기록이 나옵니다. 홍길동이 그냥 산속에 숨어서 몰래 도둑질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관원의 행색을 하고 당당하게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관원인가? 하고 지나칠 정도였던 거죠. 심지어 지방 수령들도 홍길동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 뒤에 어떤 누가 있었던 걸까요? 홍길동 뒤에 정말 권력자가 있었나?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엄귀손. 당시 당상관의 지위에 있던 고위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엄귀손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홍길동의 진술을 근거로 연산군은 엄귀손을 단순한 관련자가 아니라 홍길동의 와주, 그러니까 뒤를 봐주는 사람으로 지목을 합니다. 실록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귀손은 홍길동의 와주일 뿐 아니라 바로 같은 무리다. 자, 이 정도면 조정이 발칵 뒤집힐만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권력자들이 홍길동과 조직적으로 뒷거래를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엄귀손이라는 고위 관리가 홍길동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엄귀손은 결국 홍길동 사건과 관련해 강하게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 홍길동은 단순한 산적 한 명이 아니라 관청과 지방 세력까지 긴장하게 만들 만큼 상당한 세력을 가진 도적이었던 거죠. 이 정도까지는 실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테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잡혔는데 그 다음 기록이 없다? 1500년 10월 22일 홍길동이 잡혔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도적이 잡히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게 궁금한데 홍길동의 마지막은 역사 기록 속에서 갑자기 흐려집니다. 처형됐다는 확실한 기록도, 유배됐다는 확실한 기록도, 탈옥했다는 확실한 기록도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에서 탈옥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역시 확인된 기록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테리. 잡혔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이후의 행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는 거죠. 도대체 홍길동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사라진 뒤에도 그 이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13년 뒤인 1513년 중종실록에는 충정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홍길동이 도둑질한 이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았고 또 세금을 거두기도 어려웠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사건은 그가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후유증이 십수년 뒤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까지 또 다른 홍씨가 나타난다. 자, 여기서부터는 역사와 전설의 경계로 들어갑니다. 조선에서 홍길동이 사라진 뒤 바로 건너 오키나와 이시카키 섬에는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오야케 하카하치.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전해집니다. 홍가와라. 한자로는 홍가왕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의 활동 시기와 홍길동의 활동 시기가 상당히 가깝다는 겁니다. 게다가 홍가와라는 오키나와에서 중앙 권력에 맞섰던 민중의 지도자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일부 연구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홍길동이 조선을 빠져나가 오키나와로 건너간 것은 아닐까? 그리고 홍길동과 홍가와라는 같은 인물이 아닐까?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한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홍길동과 홍가와라는 동일인이라는 건 아직 논쟁적인 가설인 거죠. 더구나 오키나와의 역사 기록만으로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부족합니다. 역사는 여기서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이름 홍길동. 실제로 500년 전 조선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고 또 그 사람은 당시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대한 도적이었고 또 어느 순간 역사의 기록에서 그의 행적이 흐려집니다. 죽었는지 처형이 됐는지 유배됐는지 혹은 정말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천이 바다 건너 오키나와에는 홍가와라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로 겹쳐진 걸까요? 아직 역사라는 이름의 문 뒤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전설일까요? 오늘 준비한 투시 미스테리. 역사에는 끝까지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길동 뒤에 정말 권력자가 있었을까요? 기록에서 사라지는 홍길동은 마지막 행적은 무엇일까요? 홍길동과 오키나와의 홍가와라는 정말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투시의 비타민, 투시의 미스테리였습니다.

0: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 여름 기력 보충.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불러요.

오늘의 미스터리 듣고 카톡 보내주셨어요. 그럼 홍길동 생가가 있는 저의 고향 태어난 곳 바로 전라남도 장성군에 생가가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맞네요. 그 인물이 맞습니다. 학생이 백일장에서 쓴 시라고 해요. 그 시의 한 구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제비꽃은 장미가 되려 자신을 붉게 물들이지 않고 또 할미꽃은 해바라기가 되려고 하늘을 올려보지 않고 튤립은 베이지가 되려고 활짝 피지 않듯 우리는 왜 타인을 모방하려 그리 부단한가? 왜 너는 관찰하고 동경하고 열등감을 느끼는가? 너는 무슨 꽃인가? 어떤 향을 지녔는가? 저 이거 보고요. 진짜 이 학생 인생 몇 회차일까 이런 생각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을 살면서 누군가의 꽃을 바라보고 향기를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어떤 꽃인지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촉촉하고 차분해지는 월요일 오늘 내가 어떤 꽃인지 어떤 향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자고요. 2시 비타민 김주현이었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세이즈 파크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아무래도 내 몸과 마음의 거리 아닐까요?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 있는데 몸은 멀찌감치 떨어져 뒷모습만 바라보고 또 내 꿈은 저 멀리 앞서가는데 현실은 제자리 걸음. 아니 뭐 이렇게까지 거창할 필요도 없죠. 당장 오늘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휴 끝, 방학 끝. 모두가 그렇지만 휴가지로 떠날 때는 설레임을 가지고 갔지만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보면 집 생각 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서두르게 되고 또 막상 집에 오니 편안한 건 역시 집이 최고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이 시간. 여기는 K-Radio 라라랜드입니다. 임영웅입니다.

0: 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하지만 월요일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선물하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또 잠시 미뤄두었던 계획을 다시 꺼내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한 주의 시작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날씨마저 잔뜩 흐립니다. 바람도 꽤 불고요. 또 뭐가 쏟아질 것 같은데. 이런 날을 우중충하다고 표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센치멘탈한 기분이 들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하드락을 들으면서 시끄럽다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속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분출하는 것 같아 뻥 뚫린다라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같은 월요일인데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겹게 반복이 되는 하루 일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왕 맞이하는 거라면 기분 좋게 맞이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우아한 나의 인생을 위해 건강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나넬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7불 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우미노시 직후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직후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미노시 직후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Let's go!

날씨 이야기. 강력한 규모 7.7의 지진이 지난 15일 이른 시간 인도네시아 해안 앞바다에서 발생을 해 건물과 주택이 파손이 되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 지진이 인도네시아 시간 오전 6시경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지역에서 깊이 10km 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최초 지진에 이어 여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부 여러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해변과 강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촉구했는데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선을 따라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더 높은 지대로 이동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으며 당국자들은 해안의 조위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변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지진은 플로레스섬 거의 전 지역에서 느껴졌었고 주택과 공공시설이 파손됐지만 당국자들은 아직 파손된 건물의 수나 인명피해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강한 흔들림으로 여러 건물이 파손됐으며 겁에 질린 사람들이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갔다고 말했는데 특히 엠보 지역은 많은 건물이 파손이 됐고 편리향 터미널 대기실이 무너진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분지의 화산과 단층선이 활 모양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데 지난 1992년 12월에는 규모 7의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을 한 플로레스 섬 남동부에서 약 2,5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의 가장 큰 섬, 빅 아일랜드를 빗겨나 섬 남단을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155년 만에 섬을 직접 강타할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강풍과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수만 가구가 정전이 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의 눈이 빅 아일랜드 남단 해상을 통과하면서 155년 만에 발생할 수도 있었던 허리케인이 직접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가 우려가 돼 공항과 항구가 잇따라 폐쇄가 되고 대규모 정정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서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던 랄라는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마우이, 몰로카이, 라나이, 오아후, 카와이, 니하우 섬 전역에는 열대저기압 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빅 아일랜드는 하와이주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약 21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허리케인급 기상이 이어진 뒤 랄라의 중심은 오늘 다른 섬들의 남쪽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빅 아일랜드 사우스 포인트 지역에서 차량 사고로 최소 한 명이 숨졌고 지붕 19개가 날아갔으며 항공편 190여 편이 지연 또는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하와이 주민 상당수는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허리케인을 맞았는데 하와이 제도의 마지막으로 허리케인이 상륙한 것은 지난 1992년에 당시 4등급 허리케인인 이니키가 카우아이를 강타해 당시 30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주택 수천 채가 파괴가 됐으며 6명이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아, 그런데 왜 하필 태풍 이름이 랄랄까요? 나라렌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밤새 무고하신가요? 어제 저녁 강력한 뇌우가 워싱턴 DC 지역으로 접근하면서 강풍, 폭우, 갑작스러운 홍수, 심지어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됐었는데 다들 무탈하신 거죠? 오늘 오전 3시까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북부 및 주변 지역에 걸쳐 심한 뇌우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었는데 이렇듯 불안정한 날씨는 오늘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으며 찬 공기 전선이 서서히 DMV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나기나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오늘 워싱턴 DC 지역에서 이번 주 중 가장 덥고 습한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체감 온도는 90도 중반에서 거의 100도에 가까우리만치 후덥지근합니다.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나 저녁에 국지적인 소나기나 천둥번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호우나 강풍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으니 퇴근하실 때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은 더 건조하고 쾌적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햇볕이 더 많이 내리쬐고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아직까지 자외선 지수는 9로 높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에는 대체로 맑고 계절에 맞는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하지만 수요일 밤과 목요일에는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고요. 기온은 80도 초중반으로 계절에 맞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이 곡 많이 못 들으셨죠? 작년만큼 무덥진 않았지만 올해도 여름이 좀처럼 갈듯 말듯 가지를 않네요. 잘 달래서 보내야겠죠? 인디고입니다. 여름

고요한 나의 인생을 위해 건강한 나의 삶을 위해 한 주의 시작과 함께 건강에 대한 최근 주요 건강 뉴스 살펴보는 이 시간 먼저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한 발로 버틸 수 있으세요? 한 발로 버틴다. 그렇다면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만약 지금 가능하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과연 몇 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처럼 한 발로 버티는 균형 테스트가 노인 사망 위험의 지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또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블랙커피도 좋긴 하지만 역시 커피는 다방커피가 제일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커피를 맛으로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뭐 손쉽기도 하고요. 아직도 다방커피 맛을 잊지 못해 믹스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믹스커피를 드실 때 계피를 넣으시던가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우유를 타서 드셔보세요. 커피에 우유를 타면 염증 억제 효과가 커진다는 소식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강아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와 혈압이 낮아진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보실 때 강아지 영상 많이 보셔야겠는데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요. 매일매일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시간이 65세 이상 성인의 향후 사망 위험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학처럼 고고하게 한 발로 서서 버티는 연습 오늘부터 해보시고요. 또 커피 드실 때 우유 섞어 마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폴리페놀과 또 단백질의 결합으로 염증 억제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라는 뜻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대표적인 명언이 있고요. 몸과 마음에 관한 글귀로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뜻으로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작은 습관과 관련한 글도 있더라고요.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는 게 좋다. 이 말은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윌리엄 섹스피어도 건강과 관련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들의 몸은 정원이다.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다. 라는 근사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들의 몸은 정원이며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다. 보기 좋고 마음에 드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의 의지를 잘 살려야 할 텐데 그 의지는 어쨌든 어디서 나온다? 건강한 육체에서 나온다. 이밖에도 건강을 지키는 소소한 지혜도 있습니다. 일단 걷기입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전제 하에 될 수 있으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타는 것보다 두 발로 자주 걷는 것이 하체 근육은 물론이고요. 장 건강에까지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슬픈 마음이나 화를 내는 것은 몸에도 나쁜 영향을 주겠죠. 자주 웃고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움직여주는 것에 감사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운전을 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코로 숨을 쉬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변함없이 라라랜드 들어주시는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곡입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7: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8: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9: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8: Prevents child abuse too.
10: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6: we prevent child abuse
8: from ever happening.
10: Go to kidsave.org to learn more.
11: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드라마 제작비를 부담한 뒤 직접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중국의 한 여성 투자자가 남성 배우와 60회 이상의 키스 장면을 찍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극 드라마의 남주인공을 맡은 중국 배우 중위 페이가 SNS를 통해 폭로한 내용인데요. 이 중국 남자 배우는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촬영 현장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했고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 해당 여성은 드라마 제작비를 투자한 뒤 직접 촬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중위페이를 직접 상대 배우로 지정을 했고 자신은 왕비 역할을 맡아 드라마에 출연을 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촬영 도중 여성 투자자가 과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지만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촬영을 강행했다고 밝힌 그는 부감독을 찾아가 대본과 통상적인 촬영 수위에 맞게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조금만 참아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촬영 당시 중위페이의 계약서에는 거액의 위약금이 명시돼 있었는데 업계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중위페이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어렵게 얻은 주인공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을 이어간 것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드라마 감독은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줬으며 제작진 측은 투자자가 50여회 분량의 드라마에 60회가 넘는 키스 장면을 넣도록 요구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드라마는 완성이 됐지만 플랫폼 측은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을 해 다수 장면을 삭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드라마의 개연성이 무너져 시청자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작품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고 투자자 측은 그 책임을 편집팀에 돌렸고 뿐만 아니라 투자자는 키스 장면 삭제에 불만을 품고 남은 제작비 3만 위안 약 5천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아이고 제작자라는 자가 말이오 이 5억도 아니고 말이오 꼴랑 5천 달러를 참 추접스럽게 말이오 이 아, 시상에 우치게 돌아가는지 여배우들이 옷 안 벗겼다고 난리쳐서 대타를 구했는데 이자는 그냥 까꾸로 됐구만 그려. 그것도 제작자가 말이오. 참 돈이 양반이고 돈이 유세네. 이러니께 아니고 뭔 출세를 하든가 돈을 벌든가 하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닌지 모르겠네. 로스앤젤레스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남의 집 재활용 쓰레기통을 낚아채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빨간색 해치백 차량을 탄 남성 두 명이 도로변에 놓인 파란색 재활용 쓰레기통을 잇따라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는데 이들은 차 안에서 손을 뻗어 쓰레기통을 낚아채는 방식으로 이는 한 틱톡 이용자가 올린 영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러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누리꾼이 굳이 재활용 쓰레기통을 훔쳐가는 이유가 뭔지 의문을 제기했더니 댓글에 누군가 자기 쓰레기통을 도둑맞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올렸고 대개는 건설 폐기물을 버리려고 훔쳐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썼습니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훔친 쓰레기통 더미를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저마다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절도와 거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개가 돼 더욱 화제가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는 범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아니 쓰레기통 훔쳐가는 것도 범죄긴 하지만서도 말이오. 아니 냄새 나는 쓰레기통을 묻으려고 가져간디야. 돈도 안 될 것 같구먼 말이오. 무지개 이젠 쓰레기통에도 자물쇠를 채워야 하는겨. 이? 피부를 얻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바비 펩타이드를 스스로 주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살의 한 남성은 겨울에도 구리핏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온라인에서 구한 주사형 펩타이드 멜라노탄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태닝기기에서 피부가 타는 부작용 없이 원하는 피부색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멜라노탄이라는 MT는 태닝 주사 혹은 바비 펩타이드로도 불리며 멜라닌 생성을 늘려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합성 호르몬인데 자외선 없이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더 뚜렷한 효과를 위해 일부러 햇볕을 쬐는 이용자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태닝 목적으로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제조사의 별다른 규제 없이 펩타이드 클리닉이나 동네 마트에서까지 이른바 회색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또는 인체 섭취용이 아닙니다 라는 면책 문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 펩타이드는 건강과 체중 감량, 장수의 비결로 통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외모를 가꾸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잘못된 안도감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쓰는 이들 사이에서는 태닝이 화상을 막아주고 결국 암도 예방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되레 MT를 복용하고 햇볕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면 햇볕에 더 오래 머물거나 피부가 타지 않아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가 없다 보니 실제 용량이 표시 함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으며 무엇보다 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언제나 의료시술 행위로서 혼합과 보관, 용량 계산, 주사 과정 전반에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이런 경고에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MT 같은 펩타이드를 사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1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도대체 이런 것들은 다들 아이 무지게 알고 쓰는지 모르겠네. 자고로 말이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이 이럴 땐 이 말이 꼭 맞는구먼. 한국에서 구조된 뒤 미국으로 입양된 퍼그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6살이 된 퍼그 지니루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에서 1위에 올랐는데 혀를 입 밖으로 내밀고 있는 독특한 외모가 특징인 지니는 앞서 4차례 대회에 도전한 끝에 올해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약 4년 전 한국 산악 지역에서 나무 상자에 갇힌 채 발견이 됐으며 당시 발견자들 말에 의하면은 도축장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구조단체를 거쳐 현재 보호자에게 입양이 됐으며 구조견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맡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나 호스피스 및 기억력 관리 시설 등의 모습을 비추곤 한다고 합니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는 농업협회의 주체로 개최가 되고 있으며 주최 측은 유기 구조동물 입양을 장려하고 외모와 관계없이 모든 개가 평생 함께할 가정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개들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 못생긴 개라고 오면 개들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내 딸 이러면서 아주 그냥 끔찍하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 우치게 이런 대회에 내 자식들을 내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참나 알다가도 모르겠네. 레고 판매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돈을 번 영국 소년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18세 소년 제이미 벨은 레고 경매를 통해 1년 동안 4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되팔기 위한 레고 구매 비용이나 회계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6만 8천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JTB 콜렉테이블스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레고를 재판매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레고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40%는 수집가들이고 나머지 60%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레고에 관심을 가진 이들로 알려졌습니다. 13살 때부터 레고 판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그는 사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몇 년 만에 전문적인 회계 관리까지 필요해졌는데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레고 판매 사업은 현재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는 번 돈의 대부분을 저축해서 추후 집을 마련할 때 쓸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한때 이 레고가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말이요. 애들 머리에 도움된다고 말이요. 아이고, 미쳐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부자하게 사줬네. 아이, 근데 그걸 다시 재판매한다는 생각은, 아이고, 무치겠는지. 근데 컴퓨터 게임이 판을 치고 있는데, 아직도 레고 갖고 노는 애들이 있긴 있는겨? 이? 우리 집에도 레고가 아직 저 구석탱이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요것도 어찌게 재판매에 올려봐. 이? 노르웨이에서 잠들어있던 북극곰을 깨우기 위해 백고동을 울린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경적을 울려 북극곰을 깨운 인물에게 5만 크론에 약 6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가 됐으며 해당 인물은 벌금 납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이달 초 북극점에서 약 1,000km 떨어진 스발바르 북서부의 한 피오르를 항해하던 선박에서 발생을 했는데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육지에서 잠들어 있던 북극곰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선박의 백고동이 울리는 바람에 북극곰이 잠에서 깨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인데요. 현지 규정에 따르면 북극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거나 유인하거나 뒤쫓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극곰은 1972년 스발바르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이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스발바르 제도에는 약 250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고 있으며 스발바르에서 야생동물을 방해한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 2024년에도 한 관광객이 바다코끼리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했다가 11,500크로네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이 사람 나고 동물 났지 동물 나고 사람 났냐고. 아니지 아니지 동물 나고 사람 났구나.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요 백고동 소리 냈다고 6천 달러? 아이고 미친 거 아니오. 나 같으면 배 안 타고 말겄네 이런 가지. 영국에서 27년 만에 관측된 대규모 일식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린 가운데 맨눈으로 태양을 관찰한 시민들이 뒤늦게 극심한 눈 통증과 시력 이상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일식이 끝난 후 틱톡과 등 주요 SNS에서는 눈 통증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는데 한 누리꾼은 잠깐 쳐다봤을 뿐인데 눈이 터질 듯 아프다. 이러다 실명하는 것 아니냐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는가 하면 다른 사용자들 역시 시야 중심부에 붉은 잔상이 남아 사라지지 않는다. 두통과 함께 앞이 흐릿하게 보인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포감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는데 일식 직후 영국 내 구글 검색에서는 눈 통증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배 폭증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왕립안과의사협회 회장은 일식 중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자외선과 가시광선이 안구 렌즈를 통해 망막 황반 부위에 집중되어 열 손상과 화학적 손상을 일으킨다고 경고했으며 안과 전문의 또한 망막에는 통증 신경이 없어 태양이 망막 세포를 태우는 순간에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며 증상은 몇 시간 뒤에야 나타나며 한번 손상이 된 망막 세포는 현재 기술로 복구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진은 시야 중심에 어두운 점이 생기거나 왜곡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절대 눈을 확인하기 위해 태양을 다시 바라보지 말고 즉시 안과를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출애굽기에 보면 말이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수는 없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태양? 우두두두두.
0: 산 정상에서 구름을 촬영해 영상을 만드는 이색 일자리에 중국 청년 약 3,600명이 몰렸다는 소식에 높은 보수를 내건 이 일자리는 치열한 취업 경쟁에 놓인 중국 청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중국 허난성 라오준산에서 22세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리스첸이라는 청년이 3,600여 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이 일자리에 선발이 됐고 월급여는 6만 위안, 약 1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원자들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 직접 만든 영상을 올려 경쟁했는데 조회수와 좋아요 등 이용자 반응에 콘텐츠 왕성도 등을 평가받았으며 그가 제출한 영상은 며칠 만에 11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달 16일부터 해발 약 2,200m의 산 정상에서 30일간 생활하고 있었으며 매일 산의 구름을 촬영을 해 최소 한 편의 영상을 올리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합니다. 하루는 오전 4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출부터 저녁까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며 원하는 장면을 담기 위해 최대 2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날씨 변화가 심하고 통신 환경도 좋지 않은 데다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두고 고문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는 호주에서도 있었습니다. 퀸즐랜드 관광청은 2009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섬을 관리할 사람을 공개 모집을 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중국의 이번 사례는 이색 일자리를 내세운 관광 홍보와 치열해진 청년 취업 경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하네요.
1: 금세 시장이라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죠. 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7땡. 아따, 오늘 성경 구절 말씀 많이 나오네요.
0: 폭염이 이어지면서 차량 내부에 방치한 생수를 마셔도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된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은 화학물질 용출, 미세 플라스틱 증가,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회용 생수병은 일반적으로 PET, 페트 소재가 만들어지며 대체로 안전한 용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이나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 플라스틱 성분이 물로 이동하는 용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특히 뜨거운 차량 내부에 오래 방치된 물병은 미세 플라스틱 노출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열이 플라스틱 병에서 미세한 입자가 물속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다만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 생물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세균 번식인데요. 물이나 온기, 침이나 음료 잔여물이 결합을 하면 병 내부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불된 생수병을 고온 환경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위생에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세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여름철 차량 내부에서 온도가 높은 공간은 번식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세균은 단 20분 만에 증식을 시작할 수 있으며 24시간 안에는 15개에서 많게는 조 단위 세포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하네요.
1: 아니, 억이 아니라 조가정? 아이고, 아 이렇게 많아지는 중은 몰랐네요. 이? 앞으로 차 안에서 물 먹다 남은 거 미련 없이 버리셔야겠어요. 이? 또 내가 먹은 병인디 하고 물 자시고 그 병 다시 사용 오시는디 애지간히 깨끗이 씻지 않으면 세균이 특식을 된다고니까 물 다 마시면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플라스틱 병채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운동하면서 먹는 분들 계시죠?

들으시는 곡은 악동 뮤지션의 물 만난 물고기입니다. 특히 이 곡은 악동 뮤지션의 오빠인가요? 이찬혁이 군복무중 집필해서 2019년 9월에 출간한 첫 소설이자 장편 작품입니다. 그럼 참 대단하죠. 가수가 소설까지, 물론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참 대단한 그런 남배인 것 같아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잠시 물러갔다가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그리고 또 랄랄라 퀴즈 정답자와 함께, 새로운 퀴즈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시간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세계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초론에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스페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16년 8월 17일 월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집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나넬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우리 뽀돌현도님이 일찌감치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좀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주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흐린 하늘 보며 시작합니다. 한 주 열심히 달려볼랍니다 하시면서 바비킴의 사랑한다 할 수 있기에 드라마 Remember의 OST 신청해 주셨습니다.

혹시 좋은 주말 보내셨죠? 네, 모처럼 일요일날 좀 푹 쉬었습니다. 토요일날 두 아이가 대학교로 갔는데 확실히 작년하고는 기분이 달라요. 네, 좀 편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 어울리는 글귀, 시, 그리고 노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아쉬웠던 일은 내려놓고 이번 주에는 좋은 일들이 하나씩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웃음 많고 마음 편안한 한 주 되세요. 그러시면서 월요일에 어울리는 시 한 편 보내주셨는데 제목은 월요일의 아침.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의 걱정은 어제에 두고 오늘은 오늘의 햇살을 맞이하세요. 작은 기쁨 하나에도 웃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으며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3절 말씀.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폭별님이십니다. 지금 나이아가라 여행 중이신가 봐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는 딸로 읽었거든요. 따님을 읽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손녀예요. 와, 손녀가 뉴욕 시라큐스 대학에 입학을 해서 여행 겸 학교에 데려다 주기에 겸사겸사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자식들과의 여행도 좋지만 이 손자 손녀들과의 여행은 더 감동적이라고 하던데 부럽습니다. 복별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예전과 많이 변화된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편하지 않을 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무거움이 해소됩니다. 오늘도 삶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하시면서 라라랜드 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근데 이 손녀 따님의 키가 상당히 큰데요. 머리도 길고 아주 예쁩니다. 그러면서 신청곡은 박상규의 둘이서 해주셨는데요.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녀 따님 시라큐스 대학 입학한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고 머릿속에 머물면 생각입니다. 말이 엉키는 사람에게 깊이 있는 생각이나 철학이 있을 거라 믿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산을 넘으면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산을 보면서 산 너머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그의 내면을 깊이 보고 한 사람의 꿈을 보면서 꿈 너머 꿈을 바라보십시오.

어제 저녁에는 한바탕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리더니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네요. 한 시간 정도면 나가면 바닷가를 갈 수 있을 텐데 아직 가보지 못한 바닷가를 생각하며 노래 신청합니다. 그러시면서 허만성의 설아의 꿈 신청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연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오늘은 메릴랜드 병원에 갔다 왔어요. 늘 DC 병원에 갔다가 오랜만에 들리려 왔는데 의사나 간호사님들 모두 반겨주니까 친정에 온 듯. 물론 남편의 간과 신장 이식 후 1년이 돼서 건강해진 모습에 다들 놀래지요. 여전히 약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8회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우미노시 직후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직후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미노시 직후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조금 뜸을 들였네요.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지난주 퀴즈 정답자 발표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퀴즈 내드릴 텐데 지난주 퀴즈가 어떤 퀴즈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외교가 뭐 철철 넘치죠. 정말 그것이다. 금잔디가 부르는 오라버니. 아마 여기까지 글쎄 공통점 뭘까? 트로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네 번째 곡 들으시면은 그 마음이 또 바뀌실 거예요. 바로 네 번째 곡은요. 김희철이 부르는 옛날 사람이거든요. 어, 그러면 트로트는 아닌데. 말을 쉽게 제가 가수에 좀 중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김희철의 옛날 사람에 이어서 김현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 이 다섯 곡의 공통점?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강원도 출신의 가수들입니다. 지난주 랄랄라 퀴즈 정답은 강원도 출신의 가수들. 먼저 박상철은 고향이 삼척이고요. 홍자만 역시 평창입니다. 금잔디 애교 많은 가수죠. 홍천이고요. 김희철 가수는 뭐 워낙에 유명합니다. 횡성. 그 다음에 마지막 들으시는 여전히 아름다운지의 주인공 김현우의 고향은 바로 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퀴즈 정답은요. 강원도 출신의 가수들이고 그리고 정답자는 한 다섯 분이 보내주셨어요. 막판에 이렇게 눈치를 채셨는지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 어머님이 강원도 출신이시래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께 상품 드리고 싶어요.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신 그레이스님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자, 이번 주도 역시 포도현도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미님도 보내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레이스님은 맨 나중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머님한테 상품을 사면 보내드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엄마에 대해서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레스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퀴즈를 내주신 분이나 또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들이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릴 텐데요. 특히 이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은 50불 이상 드셨을 때 그때 20불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쿠폰임을 잊지 마시고요. 네, 축하 축하 그레이스님, 우리 연미님이 또 이렇게 축하 말씀도 보내주시고, 아, 마음이 정말 너그러우세요. 어떻게 남편분 치료는 지금 잘 받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끝나셨는지 궁금하네요. Congratulations. 자, 지난주 퀴즈는 우리 복별님께서 내주신 퀴즈였거든요. 자, 이번 주 퀴즈는 바로 뽀들현드님께서 내주신 퀴즈이거든요. 우리 뽀돌님은 일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퀴즈도 내시고 바쁘십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뽀돌현드님께서 내주시는 퀴즈인데요. 어떤 퀴즈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노래면 노래, 가수면 가수 잘 생각해 보시고 다섯 곡의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된 점을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일단 음악만 들어보시고 탐색을 하신 다음에 내일부터 한 곡 한 곡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쩌면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 얘기도 합니다.

다섯 곡 들려드리면서 매일 한 곡씩 또 풀로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이었죠. 김수희가 부르는 서울여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오셔서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내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이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 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희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음반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주님을 실망시켰던 이스라엘처럼 언제까지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말씀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며 자유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8월 18일 화요일에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이 기쁜 소식을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임영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광야에서 생수를 기다리던 자들을 주님은 친히 부르십니다. 승냥이와 타조도, 지나가던 들짐승도 그 물을 마시고 일어납니다.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이단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이연숙의 음성으로 듣고요. 목마른 자들아 526장 찬송을 숭실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와 같이 되기를 개민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박동현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먼저 장종택의 은혜는 만나 같아서 들으시고요. 손영진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선명회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2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09년 2월 12일 켄터키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낸시 또한 학교를 다니지 못한 문맹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어머니 낸시는 그 몸에 위독함이 생겨서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세가 되도록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점원으로 있던 방앗간을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파산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23세에 주의회 선거에 낙선을 하고 26세 때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고 34세 때는 하원의원 후보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46세, 47세 또한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한때는 그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낙선을 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또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자. 아브라함 링컨, 그렇게 스스로 외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 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으로 비관하고 또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51세 때 드디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하시기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여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극복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어떻게 우리 또한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하시기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여리고성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 상당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그 성에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12,000명이 그곳에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0: 모든 군대들이 동원돼서 그곳에서 전쟁하지 말고 2, 3천명만 보내자. 그렇게 아이성과 전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군사 36명이 죽었고 백성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리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성은 어떤 곳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36명이 죽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녹아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된 장소가 바로 아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뭐 시간을 두지 않고 회복할 시간도 주시지 않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급하게 이스라엘을 실패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한 그 아이성에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으로 올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그 전투에서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있는 모든 노량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 아간은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금, 은, 시날산의 외투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렉션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라 하시면 한 바퀴 돌았어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넘냐면 한 이 리들렉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리들렉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 바퀴 돌고 오실 분 혹시 여기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를 돌래요. 아이들이 다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장군님, 이 정도는 우리 몇 명만 가도 한 2, 3천명만 가도 우리가 눈 감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몇 명만 보내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정탐꾼 눈에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힘을 가지고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누가 점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아이성은 누가 점령케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이성을 점령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아이성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면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때는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을 때는 게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싸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이성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한 청년이 옷도 입지 못한 채 홧 이불을 걸치고 도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는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할 때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디서 만나주세요? 처음 그들을 불렀던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한 그리고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의 핵심은 주님, 내 힘으로 저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두 번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고 한번 나가서 설교했더니 몇천 명이 돌아와요? 3천 명, 5천 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방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가 그토록 실패하고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실패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실패에서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와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실패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사건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나. 여러분들 가끔 사람들 통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죠. 근데 왜 그 상처가 더 커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상처를 묵상해. 그러면 상처를 묵상하다 보면 그 상처가 더 커져서 어디로 갈까요? 그 상처에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톡 하잖아요. 카톡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친구에게 딱 보냈어요. 그런데 한 10분 있다 그분이 봤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나도 답장이 안 와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내 문자를 씹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문자에 답을 안 하지를 넘어서 혹시 나한테 화가 났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처와 또한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될 때 여러분들 무엇을 묵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뭐 죄 지은 게 있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 부정적인 축축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전투를 하다가 져서 실패해서 36명이 죽고 다 도망했다, 이 소식을 들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몰려와서 둘러싸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여호수아의 생각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실패를 묵상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실패를 묵상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 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뭐 가라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셨는데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뭘 약속하신 거예요? 아이 왕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주어놓으니.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성과의 전투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군사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환경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패배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패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때 실패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한 선교대회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지방에 가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어느 자매가 목사님께 상담이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 남자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쭉 풀어주시면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남자친구에게 가서 바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남자친구가 목사님에게 앙심을 품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살해합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님, 그 아들 선교사님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 동생이 중학교 3학년, 그리고 형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부모님을 어이없이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또한 복수할 것을 묵상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 상처에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세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남겨두신 목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목회자가 되고 둘째, 셋째는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가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픔이 사라져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목회의 비전을 그 사명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상처의 자리가 남을 구원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상처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이성을 쳤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성으로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아프고 실패할 때 그 아픔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셔서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K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시한 연장에 나란히 선을 그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표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은 전면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치인 33%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인의 80%가 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도 공화당의 우위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정부가 치솟는 휘발유 값을 잡기 위해 수일 내 정유업계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휘발유 값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장기국채 ETF TLT가 2004년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재정적자 확대와 AI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엔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650억 달러를 돌파하며 7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경쟁사 오픈 AI를 크게 앞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북미 대화를 위한 유화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즉각 호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조장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됩니다.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과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범죄 전과자에게도 총기 소지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폭력범, 성범죄자 등은 제외되지만 트럼프 2기의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의 생물학 무기 악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생물안보 전문 인력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 플랫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이른바 중독 소송입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들의 중독성 사용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며 연방법과 주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와 SNS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배심원 재판을 이끕니다. 이번 재판은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주정부들의 개인정보보호관련법, 소비자보호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건당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청소년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벌금 규모가 빠르게 누적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메타 측은 패소할 경우 벌금이 최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타의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주 법무장관들이 요구한 벌금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주 대리인 매건 오닐은 지난주 법정 심리에서 주정부들이 요구한 벌금 총액이 193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1988년 주 법무장관들이 담배 중독 문제로 담배 회사들과 2060억 달러 규모로 합의한 사건에 비견됩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주 법무장관들의 제한적인 주장은 근거가 없고 금전적 요구는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메타는 법무장관들은 자사주에서 누구도 오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멕시코주 법원은 아동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메타에 5억 6천 7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재 제1사법지구 법원 브라이언 비드시에이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가 이런 점에서 유일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시된 상당한 증거에 따르면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멕시코 청소년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나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으며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빅터차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조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을 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제스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이에 즉각 호응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석좌는 17일 CSIS 긴급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에 당장 반응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북한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빅터차 한국석좌는 김 위원장이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할 기회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김 위원장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응답 시점이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최근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의 회담을 언급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차석자는 북한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요 무기시험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를 항상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북한이 당시와 같은 속도로 무력 시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배경에는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란전에 쏠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석자는 훈련 축소 지시가 이란전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동맹국의 불만을 품고 있고 한국이 유일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한국을 겨냥해 한 말이 쏘아붙인 것은 맞지만 이번 결정의 큰 동기는 아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차석자는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과 관련 한국으로서는 이란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과 통상협상 등 여러 난제가 겹친 상황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특징은 모든 것을 거래적으로 본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1차 대미 투자를 발표하기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60일간 협상을 전제로 체결했던 양해각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항복을 요구하는 한편 협상 중재에 나선 동맹국 오만을 향해서는 폭격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시한이 만료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협의 중인 동맹국 오만에 대해서는 욕설을 섞어가며 폭격을 위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이 마음에 든다고도 했는데 6개월이 다 돼가도록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의 토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폭스뉴스 인터뷰와 오후 백악관 취재진 문답에서 이란과의 MOU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면서 이란은 항복의 100개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0일간의 협상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MOU는 이날로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이미 양측의 무력 공방을 거치면서 MOU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다가 이날로 공식 종료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오만의 역할을 질문받고는 오만이 방해한다면 나는 그들을 가차없이 폭격할 것이라며 욕설을 섞어 경고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 폭격 발언을 전하면서 이란과의 휴전 합의가 이날 공식적으로 무너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작했으나 끝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좌절감을 보인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오만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연안국으로 미 동맹이면서도 이란과도 가깝습니다. 동맹도 가리지 않고 폭격을 불사하겠다고 거칠게 위협한 겁니다. 오만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합 및 관리 방안을 별도로 협의해왔으며 이란 외무부는 이날 오만과 공동 선언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걸프 지역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오만의 노력은 미 관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미 관리들은 오만의 이런 접근법을 두고 미국 이익에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협을 봉쇄로 통제하고 있고 미 영토로 선언한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과장된 방식으로 보이게 한 것일 수도 있고 진위를 알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일방적인 영토 선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했지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국민의힘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갤런당 4달러가 넘는 미국 내 휘발유값 안정을 위해 수일 내로 정유업체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17일 밝혔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미들랜드의 미 최대 석유가스 생산 지역인 퍼미안 분지를 방문해 미국 정유시설들은 사상 최고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동에는 가동을 줄인 정유시설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달 초 미 정유업체들의 가동률은 96.2% 정도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정유업체 관계자들과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정유업체들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다른 지역의 정유시설 생산량 증대가 휘발유 가격 인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미국 내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거의 30% 오른 수준입니다. 휘발유값 상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한 정치 집회에서 미국인들에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는 세계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휘발유값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휘발유값을 아주 조금 더 내더라도 아주 사악한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선박 3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란은 현재 석유를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협 통과 물동량이 전쟁 이전 수준인 하루 2천만 배럴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선박 호송 능력을 지속해 향상할 것이며 이란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라이트 장관은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란의 상황을 지켜볼 여유가 있는지 묻자 라이트 장관은 그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장기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캣 요컬 뉴욕 주지사를 지원해온 민주당의 대형 후원자가 다가오는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의 모금 행사를 열기로 해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민주당의 거액 기부자이자 자선가인 반이 앵글바트 로텐버그가 이번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브루스 블레이크만 나소 카운티 행정관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한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로텐버그는 고 프랭크 로텐버그 뉴저지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의 부인이자 전문 사진작가로 그동안 캐시 호컬 주지사 캠프는 물론 카멀라 해리스,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거물 정치인들에게 수십만 달러를 후원해온 인물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로텐버그는 이번 모금 행사 개최 사실을 인정하며 블레이크만은 오랜 친구이자 이웃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며 지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소식에 깜짝 놀라며 부유층 거주지인 햄튼 일대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며 공화당 블레이크만 후보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뉴욕주에서 유력 후원자의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다가오는 주지사 선거전의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잔존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에 투자하는 인기 상장지수 펀드 TLT 가격이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 재정적자 증가와 인공지능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파로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TLT는 17일 전장 대비 0.84% 내린 81.3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2004년 6월 14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TLT는 이날까지 연초 대비 6.6% 하락해 2022년 역대급 채권시장 폭락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와 반대로 움직여서 TLT의 급락은 미 장기 국채 금리 급등을 반영합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6월 말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더니 17일 4.5 베이시스 포인트 더 올라 연 5.31%를 기록했습니다. 2004년 6월 29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10년물 금리 역시 3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725%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 기준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의 글로벌 채권 부문 공동 책임자 루이스 알바라도는 연방정부 재정적자 증가와 AI 관련 자금 조달 열풍으로 장기 미 국채와 TLT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정부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2001년 이후 최고 금리로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채권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알바라도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국채와 회사채 모두 장기 투자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TLT를 운용하는 블랙록은 일부 투자자들이 최근 저점을 이용해 추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TLT에 64억 달러가 순유입됐다는 겁니다. 미션스퀘어의 채권 책임자 율리아 알렉세베아는 장기금리는 단순히 연준의 다음 움직임보다는 재정 및 공급 역학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며 단기 경제지표 부진으로 단기금리 인상 압력은 줄어들었지만 재정 리스크와 물량 공급, 연준의 채권 매입 축소로 인해 장기금리는 더 높은 프리미엄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에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경우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 구름이 많겠지만 비교적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늘과 달리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아침과 밤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해지면서 낮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한낮 야외 활동 시에는 더위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 알관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3: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프론트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프론트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0: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뉴욕 매츠가 주최한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무대에 올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렸습니다. 매츠 홈구장에서 태극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공연을 펼친 단원들이 응원가까지 직접 부르며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윤 기자가 전합니다.
2: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Korean American Youth Choir of New York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뉴욕 매츠가 주최한 Korean Heritage Night에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단원들은 태극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매츠 홈구장을 찾아 4만여 명의 관중과 함께 한국의 문화와 유산을 기념했습니다. 특히 경기 7회에서는 단원들이 직접 Seventh Inning Stretch 응원가를 부르며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힘찬 응원을 선사해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리즈 킴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 제가 한 30년 이상을 미국에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큰 분위기, 황홀한 분위기는 제가 처음 느꼈어요. 4만여 명이 정말 온 힘을 다해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한 90%의 그 비한국계들이 모여서 그 한 10%는 우리 한국계고 이제 정말 분위기는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할 정도로 광복절 문화와 유산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우리 뉴욕 한인 합창단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한인 청소년들의 가슴에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고 또 한국과 미국을 든든하게 잇는 문화 과거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고 싶다는 저의 포부입니다.
2: 뿐만 아니라 이번 무대에 함께 오른 배나연 합창 단원은 기쁜 소감을 전했습니다.
4: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긴장되었거든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끝나고 났을 때는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부른 건 아니지만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더 그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여서 봐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2: 지난 2016년 창단 이후 음악으로 한국 문화를 알려온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광복절을 맞아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경기장 매츠 홈구장에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지 관중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뉴저지에서도 광복 81주년을 맞아 한인사회가 세대를 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참전용사, 한인 1세대는 물론 어린이와 청년 등 차세대 동포들이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뉴저지 한인사회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지역 정치인과 참전용사, 한인 1세대, 차세대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복의 기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지역사회 주요 인사와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를 비롯해서 다수의 주류 사회 정치인과 각계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해 광복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조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과 한인 1세대는 물론 부모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와 청년 등 차세대 동포들도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힘찬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감격을 함께 나누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바리톤 신현성 씨의 축가가 이어졌으며 김진성 버겐 카운티 부쉐리프가 만세 삼창을 선창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장은

0: 이번 81주년 광복절 행사는 한인 동포들의 3세대가 함께 모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인 동포 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우리의 얼과 문화를 주류 사회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류 사회 정치인들은 축사를 통해서 한인 사회의 지역사회 기여와 발전을 높이 평가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결의안과 감사장을 전달하며 광복절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세멜 동포 영사를 비롯해 마크시나 테너플라이 시장, 호건 버겐카운티 행정관, 김진성 버겐카운티 부쉐리프, 이상희 펠리세이즈 팍 시의장, 라파엘 몬티, 버겐카운티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과 조시가 타이머 연방 하원실에서도 송미숙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하며 광복절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뉴저지 엘렌박 주 하원의원과 고든 존슨 주 상원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번 광복절 기념식을 계기로 한인 1세대부터 차세대까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한인 사회와 주류 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7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가장 낮은 정도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일에서 17일 실시한 것으로 앞서 이달 초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5%로 나타난 데 이어 더 내려간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4%였습니다. 특히 미국민들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0%는 미국의 이란 전쟁 개입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7%,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71%가 전쟁 장기화를 예상했습니다. 전쟁이 수주 안에 끝날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라면 휘발유 가격 상승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쟁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란 전쟁이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미국인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 문제를 민주당이 더 잘 다룰 것이라는 응답은 38%로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 35%보다 3%포인트 높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경제 문제에서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공화당을 앞선 건 약 10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이민 정책이 더 낫다는 등록 유권자는 40%로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 38%보다 2%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이민 정책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26%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성인 1,1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버지니아주의 학교 예방접종 기준에는 당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홍역과 유행성 이하 전염, 풍진, 이른바 MMR 백신을 개별 접종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현재 접종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아동 예방접종 일정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백신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현재 소아 백신 접종 일정 전반을 재검토하고 홍역, 유행성 이하 전염, 풍진을 예방하는 MLR 백신을 하나의 백신이 아닌 개별 접종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에서는 당장 학교 예방접종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 기준은 버지니아 주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주정부가 이미 매년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 예방접종국 크리스티 그레이 국장은 현재 예방접종 일정에 중대한 변화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접종 간격을 늘리거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기존 백신을 분리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 국장은 특히 버지니아 어린이에게 현재 사용되는 백신들이 필요한 안정성과 효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학부모들에게는 현재 학교 예방접종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방정부의 백신 일정 재검토가 진행되더라도 버지니아주가 별도로 주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학교 입학에 필요한 접종 기준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자녀의 예방접종 일정이나 특정 백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학부모들은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방정부의 백신 정책 재검토와 각 주의 독자적인 보건교육 규정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버지니아에서는 현재의 예방접종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이런 가운데 필수 백신 접종을 면제받는 미국 어린이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5에서 2026학년도 유치원생 백신 접종률과 면제율을 집계한 결과 공립학교 입학 시 의무화한 백신 중 최소 한 건 이상을 면제받은 유치원생의 비율이 4.2%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직전 학년도 3.6%에서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인원수로는 약 1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면제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지역은 워싱턴 DC와 41개 주로 사실상 미국 대다수였습니다. 백신 면제 어린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17.5%를 기록한 아이다호였고 유타, 오리건, 애리조나 등이 두 자릿수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면제 비율이 5%를 넘는 주는 이들 4개 주를 포함해 모두 24곳이었습니다. 유치원생 백신 면제 사유의 대부분은 질병 등 건강상 이유가 아니라 부모의 종교나 신념, 선호 등에 따른 비의료적 면제였습니다. 의료 사유에 의한 면제율은 0.2%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자녀에게 필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뉴욕과 메인, 웨스트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네 곳은 비의료적 면제를 허용하지 않아 해당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면제율 상승 여파로 백신 접종률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백신 접종률은 92%로 유행성 이하 선염, 풍진과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은 92.4%로 각각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최소 집단 면역 기준선으로 제시하는 95%를 크게 밑도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률 저하는 전염병 대유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홍역 확진자는 올해 들어서만 2,566명으로 보고돼 3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 93%는 백신 미접종자였고 2회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사례는 전체 확진자의 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난 2000년 달성한 홍역 퇴치국 지위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범미주보건기구는 미국의 홍역 퇴치국 지위 유지 여부를 오는 11월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클리블랜드 공공보건국의 데이비드 마골리우스 박사는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다며 이는 백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백신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접종을 지지하는 에리카 슈워츠를 최근 CDC 국장으로 임명하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 약화가 결국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적대국들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에서 보도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전격 지시한 데 대해 미 의회를 중심으로 초당적인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연방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 17일 SNS를 통해 한국은 70년 넘게 미국의 굳건한 군사동맹이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북한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할 여력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상원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린 또 하나의 무분별한 결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선전상의 승리를 얻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동맹을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미안보 공약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비협조를 이유로 70년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국방장관에 지시했다고 밝히며 한국이 이란 사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현지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AI 패권 경쟁이 단순히 모델이나 알고리즘 개발을 넘어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 주도권 싸움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가치관과 정서가 담긴 고품질 데이터를 전 세계에 공급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중국 측 서사가 영향력을 높이도록 만드는 거대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뉴욕타임스 기사 China wants to shape what the world's AI knows. 중국, 전 세계 AI가 학습하는 지식을 지배하려 한다. 제목의 뉴스, 자세한 소식과 주요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systems shaping the future are being trained on data sets that are overwhelmingly in English. 미래를 형성할 AI 시스템들이 압도적으로 영어로 된 데이터셋으로 학습되고 있습니다. Shaping, shape은 형태를 만들다, 형성하다, 영향을 주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Systems Shaping the Future는 미래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시스템들, 즉 미래를 좌우할 시스템이란 의미입니다. Dataset, 데이터의 집합, set, 대량의 자료 묶음을 말하고요. Overwhelmingly는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라는 뜻으로 기사에서는 현재 전 세계 핵심 AI 모델들이 미국과 서구권 언어, 특히 영어 데이터 중심으로 엄청나게 학습되면서 인권이나 대만 문제 등에서 서구의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고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The blueprint mandates that China move toward high-value data, shifting from cheap manual labeling to expert-type data annotation. 이 계획은 중국이 고부가가치 데이터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값싼 단순 수작업 데이터 라벨링에서 전문가형 데이터 주석 작업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Blueprint, 원래 건축에서 사용하는 설계도, 청사진이란 뜻이지만 정책이나 경제 뉴스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계획, 정책의 청사진, 즉 계획을 의미합니다. Mandate, 의무화하다, 명령하다, 무엇무엇하도록 규정하다라는 의미이고요. Require, 요구하다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강한 느낌입니다. Shifting from A to B, A에서 B로 전환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Data Annotation은 AI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의미를 태그로 붙여주는 데이터 주석 작업, 라벨링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나 사진 속 사물을 지정하는 단순 작업이 많았다면 이제는 수학 정리나 법률 서류를 정리하는 등 고도화된 고급 데이터셋 생성이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중국 역시 대학의 데이터 주석 관련 과목을 개설하며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What AI does is it disconnects the messenger from the message. AI가 하는 일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그 메시지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Disconnect A from B는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끊어내다 라는 표현이고요. Disconnects the messenger from the message. 메신저와 메시지를 분리한다는 의미로 AI가 개입하면서 누가 이 말을 했는가와 무슨 말을 했는가가 분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ChatGPT나 Claude 같은 미국 AI 모델에 중국어로 질문할 경우에는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문제점은 사용자들이 해당 답변이 중국 관영 매체 출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I가 제공하는 객관적 사실로 오인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This is part of providing the technological lock-in that is good for Chinese companies and good for Beijing's influence. 이는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의 영향력 강화에 유리한 기술적 고착화, lock-in를 제공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락기는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에 소비자가 매여 다른 대체제로 옮겨가지 못하게 만드는 고착 효과 또는 락인 효과를 뜻합니다. Provide technological lock-in, 기술적 종속 구조를 만들어주다. 즉, 중국 기업의 기술이나 플랫폼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AI 생태계와 의존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중국은 완주안 등 수만 건의 데이터셋을 아랍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해 오픈소스로 전 세계에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중국산 AI 모델과 학습 데이터를 글로벌 시장, 특히 개발 도상국에 퍼뜨려 중국 기술 생태계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주도권 싸움이 기술 개발을 넘어 누구의 데이터로 세상을 해석하게 만들 것인가? 데이터 정치학 이슈가 화두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있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 시한 연장에 나란히 선을 그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표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은 전면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치인 33%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인의 80%가 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도 공화당의 우위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정부가 치솟는 휘발유 값을 잡기 위해 수일 내 정유업계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휘발유 값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장기국채 ETF TLT가 2004년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재정적자 확대와 AI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로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엔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650억 달러를 돌파하며 7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경쟁사 오픈 AI를 크게 앞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북미 대화를 위한 유화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즉각 호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조장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됩니다.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과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범죄 전과자에게도 총기 소지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폭력범, 성범죄자 등은 제외되지만 트럼프 2기의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의 생물학 무기 악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생물안보 전문 인력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자 중 일부에게도 총기 소지권을 복원해주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전과자들도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면서 연방정부가 공공안전 위협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해선 안 된다고 총기 소지권 복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정으로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이번 조치로 트럼프 2기 들어 총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게 됐습니다. 현행 미 연방법은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피 중인 범죄자나 불법 체류자,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사람들,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합니다. 중범죄 전과 등으로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미국인은 3천여만 명에 달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한 달 뒤쯤에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 도입 첫 해 약 33만 명이 총기 소지권 복원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 규정 도입에도 불법 체류자와 등록된 성범죄자, 폭력 전과자는 총기 소지권 복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엔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사면을 받아야 총기 소지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은 법무장관실에 총기 소지권 복원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워싱턴 한인사회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경축식은 워싱턴과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주요 한인단체들이 함께 주최하고 워싱턴 한인연합회가 주관하며 동포들과 대사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1세대부터 차세대 청년과 어린이들까지 함께한 현장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역사와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지난 15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 한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워싱턴 한인연합회를 비롯해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한인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국가보훈부, 워싱턴 광복회, 워싱턴 민주평통은 후원으로 함께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동포와 함께하는 대사관이라는 취지로 한인단체와 동포들이 직접 행사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면서 특정 단체만의 행사가 아닌 한인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광복절이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50명의 동포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45개 안팎의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고은정 워싱턴 한인연합회 수석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후 K-아모니 어린이 합창단이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선창했습니다. 국가가 함께 울려 퍼지면서 한미 양국의 우정과 한인사회의 뿌리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스티븐 리 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은 광복절 경축식의 장소와 공동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관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마치 고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념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차세대에 이어가는 일은 현재의 한인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사 에서 문숙 워싱턴 광복회 회장은 순국 선열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힘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인류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분열 앞에서는 연대를, 위기 앞에서는 용기를, 증오 앞에서는 포용을, 전쟁 앞에서는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문 회장은 또 광복의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한인들의 삶과 차세대의 미래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회장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발전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며 독립 선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국토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의 뿌리를 이해할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힘도 생긴다며 광복의 정신은 일회적인 기념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뿌리와 근본을 잊지 않고 연대와 희생,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대한민국의 발전이 결코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문화, 역사,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차세대들에게 이 역사를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해 주시기보다는 너에게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오늘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2: 이날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소개됐습니다. 이어 테너 곽신국의 선창으로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이 진행됐습니다. 1세부터 1.5세대, 2세대에 이르는 한인들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서로 다른 세대가 한국의 역사와 기억을 매개로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축사에서는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 의원의 보좌관 메디 화이트, 박충기 메릴랜드 행정법원장과 마크장 메릴랜드 주하원의원, 문일용 페어팩스 교육위원, 마크김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대표, 서정일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통해 광복의 의미와 한인사회의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한인사회는 세대 간 연대와 한미우호, 나아가 세계 평화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시민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미대사관 영사부에 새로운 민원 담당 영사가 부임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자로 이정민 영사가 주미대사관 영사부 민원 담당으로 새롭게 부임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영사는 앞서 1년간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이번에 영사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유엔과와 중앙아시아과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정민 영사는 영사부에서 본격적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인 동포들의 민원과 영사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전임 민원 담당 영사였던 길광희 영사는 주 이란 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약을 앞둔 워싱턴 DMV 워싱턴 지역 학부모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방접종 기록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롭게 필요한 백신이 있을 수 있으니 지난해 문제가 없었더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스쿨버스 노선과 정류장, 등하교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는 새로운 학생 아이디카드와 버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셋째는 무료 할인 급식 신청입니다. 지난해 혜택을 받았더라도 새 학년도에는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이메일과 학부모 온라인 계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교사와 수업 일정, 준비물, 오리엔테이션 등 중요한 안내가 이 시기에 집중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규정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번 학년도부터 등교부터 학교까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이어버드 등을 꺼서 보관하는 이른바 벨투벨 규정 을 적용합니다. 계약 첫날 당황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통학버스, 급식, 학교 안내, 휴대전화 규정 이번 주에 자녀와 함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트랜스메이커스 프로그램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메이커스는 기브챈스가 10년 이상 운영해온 대표적인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멘토링과 리더십 교육은 물론 실제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학생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팀을 이끌어 수백 명이 참여하는 행사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배우고 실천하고 봉사한다는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멘토와 함께 리더십과 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을 배우고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이며 5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주니어 체인스메이커스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입시용 활동을 넘어서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직접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60일간 협상 시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MOU 연장을 나란히 거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당분간 최소한의 일정표도 없는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 종료 첫날인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 종전 MOU를 연장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며 나는 이란전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이란전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에 대외적으로는 일단 선을 그은 겁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18일 종전 MOU에 따라 60일간의 협상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무력 공방을 이어가며 MOU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양측이 정한 시한은 협상 개시 60일째인 16일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최소한의 데드라인마저 되살리지 못한 채 사실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대치 국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 공식 협상단의 결정 권한에 의문을 품고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별도로 접촉했다는 설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 중 이란의 공식 협상 대표단과는 별도로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소통하는 비공식 채널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곧장 반박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사레다르 모헤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공식 협상 채널의 존재를 부인하며 미국 측과 어떠한 대화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역시 종전 MOU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측 고위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대미 군사태세를 전면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 만큼 관련 기관들도 호르무즈 해협과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해상 봉쇄를 깨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정밀한 군사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과 해협 통항 및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 과정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 제조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가 보존하고 알리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이야기가 17일 뉴욕타임스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오하이오주 린허스트에서 활동하는 에이미 린은 사라져가는 전통 한지 제작 방식을 미국에서 이어가며 기록과 교육,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 뉴욕주에서 자란 리 작가는 어린 시절 인종을 둘러싼 질문과 시선 속에 정체성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하면 그럼 다른 민족일 리가 없지 않냐고 했다며 어릴 적 수치심을 겪으며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여름마다 한국을 찾았고 19살 때 한국에서 어학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대학원에서 도서 예술을 전공하던 중 재지 수업을 들으며 명상과도 같은 종이 제작 과정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업에서 중국과 일본의 종이 역사를 배우면서도 영어권에서 한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자 직접 한국을 찾아 한지 제작법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 작가는 200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장인들로부터 한지 전통 제조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지 도구를 연구하고 전문 용어를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30살의 나이로 한국 시골 공방을 찾았던 초기에는 외국인인데다 체격이 왜소하다, 나이든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묻곤 하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제가 이 길을 택한 이유를 설득하는 문제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설득 끝에 기술을 전수한 리 작가는 당나무 수확에서부터 전 과정을 전통 방식대로 고수합니다. 리 작가는 이렇게 만든 한지를 활용해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국 의상을 비롯해 당나무 껍질을 넓게 펴서 말려 식물 특유의 자연스러운 그물망 문양을 살린 바크레이크 한지 실로 짠 오리 인형 등을 만들어 미술관에 전시 중입니다. 리 작가는 한지에 맥이 끊기고 단절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지 장인들의 자녀들이 이를 배우고 있지 않다며 한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끝자락이라도 붙잡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 역시 한지의 전통을 미국으로 옮겨오고 있는 셈이라며 이것은 하나의 이주라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인공지능이 생물학 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전문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구성된 백악관 생물안보대응팀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 팀은 최대 30명 규모로 구성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력이 급감했고 한때는 백악관 내 생물안보 전담 인력이 한 명도 남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전문성이 없는 소수 순환 인력으로 관련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보안 허가가 없는 하급 연구원과 시간제 직원, 비전문가인 중앙정보국 직원 등이 포함됐다고 전 현직 관계자들이 워싱턴포스트에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주요 생물 안보 지침을 대체하는 작업도 미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보기관에 생물 안보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한 데 이어 기업들이 생물학적 제재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유전 물질을 판매할 때 구매자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2025년 8월까지 수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해당 수정안은 시한을 1년 넘긴 현재까지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대응 정책실도 해체했다가 올해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재가동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내 보건안보전담부서도 폐쇄됐고 국가정보국장 및 국토안보부 산하 생물안보 담당부서들도 조직 개편 과정에서 대부분 해체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생명공학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이어져야 할 일들이 상당 부분 중단돼 버린다며 특히 생물안보 분야에서는 이런 단절이 매우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습니다. 생물안보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보안활동을 아우르는 분야로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이 새로운 생물학 무기 개발이나 전염병 유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오픈 AI 연구진은 자사 모델의 생물학 분야 능력이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픈 AI가 분류한 높은 단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존 위험 요인을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생물학 공격이 발생할 경우 공격자가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공격자는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방어 실패도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에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경우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 구름이 많겠지만 비교적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늘과 달리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아침과 밤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해지면서 낮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한낮 야외 활동 시에는 더위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리뷰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 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 구글이 지난 5월 파산한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의 사내 데이터를 거액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17일 뉴욕 남부 연방 파산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4일 진행된 스피릿 항공의 데이터 경매에서 최고가인 $1,000,000를 써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0: 법원은 오는 19일 심리를 열어 스피릿항공의 이번 자산 매각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AI 모델의 발전 방향이 단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챗봇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에이전트로 넘어가면서 기업 내부의 업무 관련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업무를 할 때 실무진끼리 소통하거나 협업하는 방식 등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피릿항공은 누적된 채무와 고유가 영향 등으로 지난 5월 파산해 임직원 약 17,000명을 해고하고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뉴저지의 한 연방교도소에서 여성 교도관이 남성 수감자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연방당국에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돈을 주고 교도관들의 접근을 감시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저지주 한 연방교도소 여성교도관이 남성 수감자와 장기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이어온 혐의로 연방당국에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만남을 숨기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돈을 주고 교도관들의 접근 여부를 감시토록 한 정황도 드러냈습니다. 연방법원 기록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노스 브런즈윅에 거주하는 27살 조던 펜삭은 버링턴 카운티의 연방교도소 FCI 포트딕스에 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펜삭은 지난 2024년 수감자 생활구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뒤 한 남성 수감자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교도소 내부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돈을 주고 교도관이 접근하는지 지켜보도록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는 수감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당국이 압수한 휴대전화 두 대에서는 펜삭과 수감자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골적인 사진과 영상, 메시지 등 100건이 넘는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이후 펜삭의 휴대전화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두 사람이 장기간 관계를 이어온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특히 수사 기록에는 펜삭이 지인들에게 자신과 수감자의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수감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을 걱정하며 지인과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관계를 끝내기 위해 교도관직을 그만두는 방안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교도소 상급자에게 관계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펜삭은 지난달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한 뒤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거나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당국은 펜삭을 연방구금시설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연방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현재 형사기소 단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펜삭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정부가 갤런당 4달러가 넘는 미국 내 휘발유값 안정을 위해 수일 내로 정유업체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17일 밝혔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미들랜드의 미 최대 석유가스 생산 지역인 퍼미안 분지를 방문해 미국 정유시설들은 사상 최고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동에는 가동을 줄인 정유시설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달 초 미 정유업체들의 가동률은 96.2% 정도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정유업체 관계자들과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정유업체들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다른 지역의 정유시설 생산량 증대가 휘발유 가격 인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트리플A에 따르면 미국 내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6를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거의 30% 오른 수준입니다. 휘발유값 상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한 정치 집회에서 미국인들에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는 세계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99. 시없는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 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AI 기업 엔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7개월 만에 7배로 급증하며 6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쟁사 오픈 AI의 연환산 매출도 크게 웃도는 정도입니다.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올 가을 예정된 기업 공개와 기업 가치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4: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7개월 만에 7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트로픽의 7월 기준 연환산 매출이 6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약 100달러로 집계된 지난해 매출과 견조 약 7배 급증한 것이며 지난 5월 기록한 연환산 매출 470억 달러보다도 약 38% 늘어난 수치입니다. 라이벌인 OpenAI가 최근 기록한 연환산 매출 400억 달러와 비교하면 1.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2분기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이상 급증했고 창사 아래 처음으로 조정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전한 바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실적이 지속해 성장함에 따라 올 가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 공개 흥행에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 서류를 제출해 상장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엔트로픽의 현재 기업가치 평가액은 9,650억 달러이지만 일각에서는 상장 시 기업가치가 2조 달러 이상으로 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 플랫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이른바 중독 소송입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들의 중독성 사용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며 연방법과 주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와 SNS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배심원 재판을 이끕니다. 이번 재판은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주정부들의 개인정보보호관련법, 소비자보호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건당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청소년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벌금 규모가 빠르게 누적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메타 측은 패소할 경우 벌금이 최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타의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주 법무장관들이 요구한 벌금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주 대리인 매건 오닐은 지난주 법정 심리에서 주정부들이 요구한 벌금 총액이 193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1988년 주 법무장관들이 담배 중독 문제로 담배 회사들과 2060억 달러 규모로 합의한 사건에 비견됩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주 법무장관들의 제한적인 주장은 근거가 없고 금전적 요구는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메타는 법무장관들은 자사주에서 누구도 오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멕시코주 법원은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메타에 5억 6천 7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재 제1사법지구 법원 브라이언 비드시에이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가 이런 점에서 유일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시된 상당한 증거에 따르면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멕시코 청소년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나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으며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닝 2부 끝으로 성영화 기자의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5: 요즘 제로 웨이스트 또 친환경 살림법에 관심 많으시죠? 화학 세제를 줄이려고 밀가루나 커피가루를 설거지에 활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특히 기름기 많은 설거지 하실 때 이 기름기가 밀가루와 커피가루에 쑥 닦이는 걸 보면 야 정말 효과 좋다 하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지킨다고 믿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집 하수관을 막고 또 정수처리 비용을 수십 배나 치솟게 하는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잘못된 친환경 설거지법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밀가루와 또 커피가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기름진 프라이팬에 밀가루를 뿌리면 이 밀가루가 기름을 흡수해서 덩어리가 집니다. 이걸 물로 씻어내리면 겉보기엔 정말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하수구 안쪽의 상황은 끔찍해집니다. 이 밀가루가 물과 만나면 강력한 글루텐 성분의 반죽이 되거든요. 이 반죽이 하수관 벽에 찰떡처럼 달라붙게 되고요. 여기에 또 커피가루까지 내리게 되면 이 미세한 커피가루 입자들까지 엉겨붙게 됩니다. 커피가루는 물에 녹지 않는 지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기름과 만나면 아주 단단한 이 슬러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덩어리들이 수직 배관이나 아니면 꺾이는 구간에 쌓이면서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수구가 역류를 하거나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는 또 상상을 초월하죠. 커피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배수구에 버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부의 이 지방 정부에서는 이를 하수도 시스템 마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서 별도 배출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흡수한 밀가루, 기름을 흡수한 커피가루 절대로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종이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살림의 만능 박사로 불리는 베이킹소다와 식초인데요. 저희가 보통 싱크대 배수구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그 위에 식초를 뿌리면 보글보글하면서 거품이 일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거품이 때를 녹이고 소독을 해준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화학적인 팩트는 전혀 다릅니다.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와 산성인 식초가 만나면 서로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중화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품은 단순한 이산화탄소 가스일 뿐 이 세척력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로의 세척 효과를 깎아먹는 셈이라고 해요. 차라리 베이킹소다만 물에 풀어서 닦거나 아니면 식초만 따로 사용하는 것이 세척력 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분별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건 하수처리장의 정화 부하만 가중할 뿐이라고 하네요. 또 폐식용유를 하수구에 버리면서 뜨거운 물하고 세제를 많이 부으면 이 폐식용유도 녹아서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기름은 지하의 차가운 배관에 도달을 하면 차가워지기 때문에 다시 고체로 변해서 화이트 타르라고 불리는 암석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폐식용유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됩니다. 또 우리 한인 가정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짚어볼게요. 저희 가정에서 많이들 쓰고 계시는 음식물 분쇄기 정말 편하죠. 하지만 이 미국 환경보호청과 하수처리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쇄기는 음식물을 잘게 부술 뿐 기름기를 제거하는 마법 장치가 아니다. 잘게 부서진 음식물 입자가 기름기와 만나면 이 하수관 안에서 거대한 기름 덩어리인 팻버그를 형성을 합니다. 기름의 팻, 빙산의 아이스버그의 합성어가 바로 이 팻버그인데요. 실제로 런던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같은 이 대도시 하수도에서 수톤 무게의 거대 기름 괴물이 발견돼서 도시 마비 사태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 미국 내의 하수도 역류 사고의 약 50% 이상이 바로 우리들 가정에서 무심코 버린 기름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가뭄이 잦은 지역에서는 하수 유량이 적기 때문에 배관이 더 쉽게 막힌다고 해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버린 이 기름 한 방울이 우리 동네 전체의 하수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올바른 설거지법은 무엇일까요? 조금은 귀찮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나 커피가루 찌꺼기는 반드시 촘촘한 거름망으로 걸러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설거지하시기 전에 프라이팬이나 그릇에 묻어있는 이 기름기들은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완벽히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키친타월 사용은 기름기 제거에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또 종이 쓰레기 발생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친타월 대신에 이 요즘에 실리콘으로 나오는 스크래퍼, 이 고무 주걱 같은 것을 사용해서 기름기를 1차적으로 긁어내는 방식이 환경 친화적인 대안으로 요즘에 많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키친타월이나 실리콘 주걱을 이용해서 기름기를 먼저 걷어내면 세제 사용량을 절반 이하로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제를 많이 쓴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정량만 사용하고 흐르는 물보다는 물을 좀 받아서 한꺼번에 헹구는 습관이 물 절약 또 수질 보호에 동시에 기여를 합니다. 세제를 수세미에 직접 짜지 마시고요. 이 싱크대, 설거지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세제를 그 물에다가 적정량 풀어서 거품을 낸 다음에 그릇을 닦는 것이 그릇에 남는 이 세제 잔류도 막고 수질 오염도 줄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제도 굉장히 조금 쓸 수 있고요. 수돗물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흐르는 물에 그릇을 헹구는 것이 아니라 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 그릇들을 헹구는 이런 습관은 물 절약 측면에서도 아주 훌륭하고요. 하지만 이 그릇에 남아있는 잔류 세제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려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흐르는 물에 15초 이상 헹구는 것이 위생적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초반에는 물을 받아서 거품을 내서 닦으면서 물을 아끼고요. 마지막에는 흐르는 물에 15초 이상 충분히 헹궈서 식기에 남을 수 있는 이 미세한 세제 성분까지 완벽히 씻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설거지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깨끗한 물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싱크대 앞에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흐르는 물에만 설거지를 해봤지 이렇게 물을 받아서 하는 설거지 습관에는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저도 이제부터는 이 친환경 설거지법에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0: 8월 18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혹은 고질적인 습관, 나쁜 습관 다 가지고 계시죠. 네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심지어 제가 참여했던 어떤 대기업의 면접에서 너무 긴장을 하시니까 그분의 나쁜 습관이 나왔는데 그분 면접 내내 코흡이셨어요. 네, 코흡이셨어요. 네.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기 나쁜 습관을 다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지쳐있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된 분들은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보고 제가 거의 10년 넘게 이 비율을 연구해 봤는데 10명 중에 3분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꼬으세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나가서도 자기가 다리 꼬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십니다. 10명 중에 2분은 들어오시자마자 턱을 긁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1분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십니다. 이게 이분들의 습관이에요. 네, 네. 그래서 11월 늦은 오후에 면접위원 3분을 어두운 암흑 속에 빠뜨려 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우리는 없애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사시는 한 스트레스를 피하실 방법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가끔 한일 비교문화 심리학회에서 일본은 전형적인 외로운 사회,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롭다는 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큰 거고요. 괴롭다는 건 만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 돌아버리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민망한데 후자가 스트레스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런데 어찌됐던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는 그게 나쁜 습관은 대부분의 문화에 가지고 사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연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습관의 관련성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중에 미국 남가주 대학 USC라고 하죠. 이 남가주 대학의 웬디 우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연구에서 대학생 실험 참가자들한테 자기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열거해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습관의 강도라는 게 또 있겠죠. 어떤 습관은 정말 웬만하면 늘 나와요. 근데 어떤 습관은 그렇게까지 강한 습관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쁜 습관과 그 사람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한 습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학생들한테 총 4주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첫 2주 동안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간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시험 때는 되게 재밌게도 바둑 채널도 재밌고요. 네네. 낚시 채널도 익사이팅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뇌가 자꾸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경험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초반 2주는 그러니까 첫 2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후반 2주는 4주 동안 실험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성적은 예, 8주 후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이 두 종류의 2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리고 후반전 스트레스가 적은 이런 경우에 그 습관을 다 행동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예, 시험 때 나쁜 습관, 특히 다리 꼬고 또 상대방 마음 끊고 그다음에 경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막 아무데나 침 뱉거나 쓰레기 버리는 모든 종류의 나쁜 습관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긍정적인 습관도 그때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습관을 발현하는 순간들이에요. 예. 이 연구자들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수준의 짓궂은 사람이었냐면, 그러면 이게 중간고사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일지도 모르니 아예 진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보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른손 쓰시는 분은 평생, 아니 그러니까 이 4주 동안 묶어놓고 왼손만 쓰게 한 거예요. 왼손만. 글씨도 왼손으로 써야 되고요. 네. 컴퓨터도 왼손으로 켜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왼손으로만 써야 됩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겠죠. 이렇게 실험적으로 유발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상황을 바꿔보자.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의 습관 중에 무엇이 좋은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걸 강화시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믿고 있는 저희들만의 신념, 물론 그게 틀리더라도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주목하는 사실이 있죠. 성격보다 상황이다. 기질보다 상황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황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1990년대의 한 실험이니까 고정관념을 사용한 실험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 지금 구식 고정관념이지만 수학시험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때 누가 더 수학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예, 이게 고정관념이었죠. 예전에,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고정관념이지만.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미국의 유럽 출신 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혹은 아시아계 출신 미국인, 자기의 인종이 유럽 계열 혹은 아시아 계열. 보통 수학은 누가 더 잘한다고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아 계열이죠. 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재밌는 고정관념을 상황적으로 유발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저희는 무슨 실험적 조치를 해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점수가 달라지는가를 보는 상황을 설계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아요. 자기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럴 때는 내 좋은 습관 중에 뭐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 하시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것 있죠. 저도 얼마 전부터 잊지 않고 꼭 새로운 습관 하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모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나의 건강과 그 다음에 건강한 또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습관을 못 만들까? 네, 첫 번째 상황은 제가 그때 새로 나온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저의 자아의 의지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 의지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는 순간을 찾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바로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인지심리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검증을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맞는 겁니다.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육하 원칙이 들어가지 않는 건 습관을 못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8시 알람이 울리면 그때 영양제를 복용하고 탈모제를 바른다. If, then, when.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걸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걸 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면 우리 뇌는 그걸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고 나면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조치들을 취하면 나의 뇌를 좋은 상황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습관 만드는 방법이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했던 실험이었다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도 있죠. 살짝 기분 좀 그런 날.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괴롭진 않지만 좀 그런 날. 세상에 날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if, then, when을 기초한 습관을 시작하면 가장 성공적으로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말고 살짝 받는 날, 살짝 우울한 날, 약간 침울한 날은 오히려 더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좋은 출발점이 되는 날일까요? 바로 기분이 좋은 날은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어떤 회사의 영양제를 한번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저희 집 딸이 바라던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그 대학에 붙고 잔치를 하고 집안 잔치죠. 그냥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즐기는 2주 동안 한 번도 그 영양제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 왜? 저는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좋고 기쁜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2주 후에 저의 첫째 딸이, 둘째 대입에 성공한 첫 둘째 딸 말고 첫째 딸이 알바하다가 살짝 속상한 일이 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렇게 대단히 큰 비극은 아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제 또래에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불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가서 이런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라는 정도, 이런 건 3시간 정도 지나면 살짝 완화된 수준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죠. 제가 그제서야 새로 2주 전에 구입한 영양제를 돌리면서 먹기 시작하죠. 이걸 인지심리학자 아트 마크먼 교수는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닌 날도 쓸모가 있다. 아주 힘들고 지친 날에는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실행해 보는 날이지만 아주 비극적인 날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날이지만 약간 안 좋은 날의 쓸모가 의외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날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서 당신이 평상시에 기록해놨던, 생각해놨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날이 당신을 위해 10년, 20년 쌓이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요, 나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래서 대단한 의지력이나 엄청난 결심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결과들은 오히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조정래 작가님은 너무 오랫동안 길게 무명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원고지 30매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꾸역꾸역 계속 써지시더래요. 그리고 그 조정래 작가님은 긴 시간 동안 매일 30매의 원고를 쓰시면서 드디어 태백산매, 한강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필력을 가지게 되셨죠. 저는 이걸 따라해봤어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는 원고지 3매 정도 쓸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지 3매를 매일매일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날 시작해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수다를 아내와 떨고 난 다음에 이 3매를 쓰기 시작한 거를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째 하고 있죠. 저는 조정래 작가님의 30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 10분의 1의 3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이지만 저 역시도 이 3매를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 그걸 쌓아가면서 딱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웬만한 글들을 쓸 수 있는 그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무언가 새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은 그래도 뭐가 있지? 그걸 한번 꺼내보시는 날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타고난 기질 못지않게 내가 갈고 닦은 기량 못지않게 의외로 상황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then, when,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행동을 해보자 라고 기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는 날 한번 시작해 보신다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낫다면 기꺼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셨는데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적당하게 자책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자책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지혜롭게 자책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할까? 이건 바보 같은 자책이에요. 자기 이름을 먼저 한번 부르시죠. 경희라, 너는 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점과 상황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야? 혹은 경희라, 너는 왜 너에게 맞는 상황적 단서를 아직도 기록해 놓지 않은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기자의 입장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화법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시잖아요.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훨씬 더 실패도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집에서는 절대 논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지. 오후 2시부터는 바보가 돼. 저는 연구실에서 오전에만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신문 칼럼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세요? 저는요, 연구실에서는 죽어도 칼럼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일요일 저녁 6시 제 아내와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엔 그러면 신문사에 보낼 칼럼이 잘 써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적 단서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하고 안 되는 것도 자책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좋은 기록이 된다. 라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얘기가 한번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아, 그 중에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상담 현장이라고 하는 건 이 절망의 봉우리에서 눈물의 저수지로 뛰어드는 순간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 희망을 바라보며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 또 한 번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주제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죠. 근데 그 주제들이 보면 긍정적이질 않아요. 그죠? 나는 왜 이 돌부리에 무너지는가? 나는 왜 저 구석에 늘 박혀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순간들이 딱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매번 큰 돌부리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나에겐 불행은 멈추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긍정적이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옛날에 힘들고 서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여정을 가장 먼저 또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출생을 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죠. 이런 걸 기억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실제 나에게 그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을 때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덜 넘어질 것이다. 덜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는 아주 본능적인 행위 또 본능적인 사고방식 이게 바로 부정성 편향인데 이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좀 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여인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남자가 같이 신혼여행을 갔고 이 커플은 불과 3년밖에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계속 이어진 세월이 아니라 중간중간 장거리 연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만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너무나 깊이 사랑했고 아름다운 그 파리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자마자 상담실로 왔습니다. 아. 왜냐하면 눈물 범벅이 돼서 온 거예요. 이 신부가.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 범벅인가 봤더니 7박 8일 중에서 7일 중에 4일은 너무 잘 지낸 겁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이 신랑이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전 애인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는 말입니다. 그 7박 8일 중에 우리가 4일, 5일은 너무 괜찮았어요. 5일째 되는 날부터 다툼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는 날 마지막 눈물로 이 신혼여행을 마무리 지었죠. 이 중간의 다툼과 그리고 마지막 이 눈물의 이 서사 끝에 우리의 신혼여행 이전에 모든 사랑한다 물거품처럼 정말 형편없는 그 여정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피크 앤드 룰이라고. 피크는 정상 또 절정 이런 뜻이고 end는 끝이란 뜻이죠. 그리고 룰은 규칙이란 뜻이라서 pick and rule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며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이 있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바로 직전의 순간 이 두 지점이 행복했다 말하면 이 사람의 평생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순간이 어려웠고 불행이었다 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상당 부분이 뭐냐면 불행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은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장이냐면 이들의 이전 서사가 또 다른 서사로 옮겨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이 서사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크 앤드 룰로 보자면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인생에 불행의 장면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 개의 불행의 장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그 8년 이후에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한 번의 암 통해서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두 아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한 번에 두 아들을 전체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그 8년 사이에 가족 셋을 다 보낸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고요.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나 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어렵게 자랐고 힘들게 성장했고 가난하게 성장해서 그렇게 이제 좀 결혼해서 살만하다 했더니 그렇게 내 남편은 나를 고통스럽게 대했고 사람 같지 않게 대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결국은 암이 걸리더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병수발하다가 그렇게 떠나보나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다 아들 둘이 동시에 간 거거든요. 그 아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큰애의 그 첫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저한테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왜냐? 이 집은 아들이 귀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딸이 하나 남았는데 딸은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보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저주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불행합니다. 제 인생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 맞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분에게는 불행의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우리 지금 짧은 이야기 속에도 드러나죠. 그의 출생이 불행했다라는 것, 그의 성장이 불행했다는 것, 그의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었던 그 장면. 하나를 잃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족 셋을 8년 안에, 그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딸 전혀 기억나지 않죠? 모든 가족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죠. 이 모든 순간에 이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았다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참 드리면서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피크 앤드 룰이었어요.
게 뭐냐.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봉우리 나의 그 어린 시절

그 극심했던 그 가난과 불행의 그 순간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언니가 있었대요. 언니가 매 맞을 때도 같이 맞았지만 그 언니가 내가 더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지만 언니가 나를 막아내서 언니가 더 맞고 나는 덜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있어서. 그 성장 과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의 순간들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불행의 순간에도 보니까 그 옆에 스님이 가까이 절에 다니던 스님이 계셨더라고요. 다행이다. 스님이 계셔서. 남편이랑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됐답니다. 다행이다. 큰아이가 있어서. 근데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벌써 22, 23이 됐는데 그 둘 아이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집에 그럼 누가 남아있을까요? 딸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나중에 기억을 해낸 거예요. 불행이 깊으면 생각 그리고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딸이 상담 현장에 같이 나타나면서 이 딸이 엄마를 이렇게 끌어안아준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딸이 있어서. 이러면서 이분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진 것과 남은 것을 어떻게 아껴야 될지에 대한 상담으로 우리 상담의 주제가 애도에서 그 위쪽 희망으로 이제 바뀌는 그 상담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 글로 썼습니다. 한번 만날 때 다시금 작성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집에 가서 첨삭해 오도록 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크기가 더 많은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10회, 20회, 30회, 40회 시간 지나면서 그 페이지가 장장 258페이지가 빼곡하게 9포인트짜리로 258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다시금 소설로 다시금 또 개작을 해서 나중에는 313페이지 제대로 된 소설 하나가 나왔습니다. 첨과 삭을 반복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 봉우리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불행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불행의 봉우리를 그냥 그 봉우리에서 다음 불행의 봉우리로 옮겨가지 않아요.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꽃밭을 지났고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시내에 시원한 물을 마셨고 그리고 그 나무 밑 그늘 밑에서 봄바람을 맞았고 그 다음에야 우린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갔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쁨의 순간과 사랑의 순간과 만끽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마치 잊은 것처럼 살았지만 다시금 발굴해내는 겁니다. 발췌해내야 돼요. 마치 오랫동안 그 폼페이 그 화산재 밑에 묻혀있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꺼내듯이 하나하나 붓으로 그 시간들을 다 발굴해내는 그 순간들이 전 상담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행은 늘 몸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중엔 건강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는 적당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뻥이에요. 그러나 이 아픔이 워낙에 오랫동안 있던 분들은 십중팔구 그의 피부로 그의 온몸으로 그들의 통증을 안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십중팔구 뭐라 그러냐. 아, 병원에 갔더니 별일 없었다. 그리고 실제 검사를 했더니 여긴 신체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는 신체화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중팔구 우울증 있는 분들의 대부분 안색은 약간은 흰 편이고요. 또 노란색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눈은 충분히 내가 뜰 수 있는 100%를 뜨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허리가 많이 굽어있는 편이고 걸음이 발이 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걸음 자체도 굉장히 늦고 눈꺼풀의 움직임도 굉장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봐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궤적의 고통이 어느 정도 스며든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행은 몸으로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몸도 이렇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 증후군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중에는 상한심장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심각한 어떠한 충격이나 불행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딱 지나가죠.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심장마비 겪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이 심장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을 부여잡고 내가 심근경색인 줄 알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다 심인성인 거예요.
결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셔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불행하다 싶은데 전혀 불행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분들은 십중팔구 내 몸의 신호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심리학에 보면은 알렉시티미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단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죠.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밖으로 표현이 안 돼.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감정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이 느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감정을 알렉시티미아라고 부르는데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20, 30, 40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알렉시티미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감정을 느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가 있는데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질이 나에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데 이걸 정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의 지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되는 분, 내가 뭔지 모르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건강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건강일기. 저는 제게 오는 내담자들 중에 10명 있으면 6명은 10중8구 저는 건강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가? 아주 간단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기분 1점에서 10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통증이 있을 거예요. 통증 1점에서 10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 있죠. 식사의 질 1점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이 항목들을 나누어 오늘 나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죠. 요거 한 3주만 모아도 여러분이 환자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또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정신승리를 말해요? 누가 감히 정신승리를 말합니까? 그렇게 정신승리가 잘 될 것 같으면 엎드려져서 웅크리고서 울지 말았어야지. 항상 두 주먹 쥐고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질 못해요. 우린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말 못할 그 불행의 순간을 몸으로 겪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몸의 변화를 보고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정서의 변화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정서 표현이 잘 안 돼. 내가 알렉시티미아인 것 같아. 그러면 내 몸의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내 몸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나의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건 나의 인생 서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의 늪에 들어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다 불행합니다. 얼굴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미 불행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불행은 과연 단순한 우리를 침범하는 하나의 사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불행은 해석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려서 무조건 마치 우리가 마시면 우리 몸속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음료나 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일종의 원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그렇다면 나가 뛰세요. 불행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불행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안적 행동과 대안적인 몸의 상태를 살펴서 나라는 사람의 불행의 수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어쩌면 우리의 희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행도 내가 생각했던 이런 행운도 내게 그냥 침범적으로 와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나를 짓밟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오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바시 역대 가장 평균 연령이 젊어요. 늘 늑수그레 한 분들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젊은데 전 이 젊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페이지는 늘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점 중에 저는 오늘 하나 여러분의 건강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내일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배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배우인데 그 배우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장부터 시작해서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고 친구들에게 늘 매를 맞았고 부모에게도 매 맞는 일이 아주 흔했고요.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으러 다닌 세월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작품이 잘 됐어요. 정말 우연히 그렇게 한 작품이 잘 됐는데 이 유명해진 배우가 말입니다. 매일 죽고 싶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때로는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다가 상담 현장에 왔습니다. 상담 현장에 왔는데 그분은 참 놀라운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은 뭔지 아세요? 불행을 찾아가요. 내게 행복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미 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머릿속에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행복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거나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웃는 것마저도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불행을 생각하면 편안해진대요. 고난을 생각하고 안 될 거를 생각하면 너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일기를 썼어요. 하나 건강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상일기는 어떤 거냐면 감정일기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행복했던 감정 3개, 그 사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걸 점수로 수치화했습니다.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1점, 인간은 살아있습니다. 1점이에요. 가장 최고의 순간이 10점이고 최악의 순간이 1점일 때 1점과 10점 중에 나는 오늘 요 감정을 느꼈을 때 이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만으로 구별했을 때 몇 점이었는지 쓰게 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평균 점수가 1.8이 좋아졌어요. 평균 점수가 본인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분을 기분 좋게 해주게 생긴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만났을 때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동시에 이 어려운 이야기들 가운데 늘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그때 요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하고 나서 그 감정일기에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다를 반복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을 점수를 1.8점을 높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저는 인생은 다 편집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억도 다 편집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실제 팩트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린 반드시 해석으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봉우리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봉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 지점을 달리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삶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다행의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상담은 못 보던 지점을 보게 하는 거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도왔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가장 힘이 되었던 바로 그 지점을 찾게 하는 그 눈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편집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전 편집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여러분이 바로 살아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어떤 방식으로 편집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부러 하는 희망서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편집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짧지만 한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나라는 사람의 그 봉우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했다면 불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행과 불행의 봉우리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희망의 서사들이 이미 있었고 있는 그 서사들을 발굴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그리고 편집된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희망 서사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거 맥가난스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의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스.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렬합니다. 네, 8월 18일 네, 화요일 오늘도 새롭게 시작한 이날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여성이 투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여성들이 헌법상 투표권을 인정받은 것이 불과 106년 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1920년 오늘 8월 18일 미국 테네시주가 수정헌법 제19조를 비준하면서 필요한 36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 비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24살이었던 주 하원 의원 해리번이 마지막 순간 찬성표를 던졌고 그 한 표가 미국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피비번이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성 참전권 수정안을 지지하라고 권했고 아들은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은 채 의회에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8일 뒤인 8월 26일 수정헌법 제19조가 공식적으로 미국 헌법의 일부가 됩니다. 헌법에는 성별을 이유로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새겨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됐다고 해서 미국의 모든 여성이 곧바로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과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계 여성 등은 인종차별적인 법과 시민권 제한 때문에 오랫동안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참정권 확대는 1920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된 긴 여정이었던 거죠. 네, 이제는 아시아인이건 또 흑인 여성인이든 우리 모두가 투표를 한 표씩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106년 전 오늘 테네시 의회에서 던졌던 그 한 표는 미국 민주주의 방향을 크게 바꿨지요. 그리고 그 한 표 뒤에는 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한 한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이 한 표가 역사를 바꾼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 106년 전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한 표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고 싸워야 했던 그 권리였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106년 전 오늘 미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기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정신을 이어가는 노래 한 곡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72년에 발표된 헬렌 레디의 I am Woman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1970년대 미국 여성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곡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도 올랐습니다. 네, 이 노래 가사가 아주 강렬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I am woman, hear me roar. 나는 여성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가사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졌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남성과 여성을 대립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가치와 힘을 스스로 발견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네, 1920년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요구할 목소리가 있었다면 반세기가 지난 1970년대에는 사회 곳곳에서 동등한 기회와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지요.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이 노래가 굉장히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로 많이 불러졌던 그런 곡입니다. 네, 헬렌 레디의 I'm Woman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그 소식 전해드리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한국을 향해서 어제 그저께 계속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돕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동맹을 줄세우기에 나선 것 같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기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면 지금 한미 관계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죠,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No thanks, 사양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였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또 그 말을 더 이어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군을 한국에 두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란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국을 돕기 위해 관여해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전한 통화 내용이었고요. 한국 정부가 공개한 정상관 대화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설명만으로 실제 대화의 전체 맥락까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분명해 보이죠.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돈과 병력을 쓰고 있다면 미국이 어려울 때 한국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동맹이라면 부담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동맹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와 에너지 수송에도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이해관계가 있는데 왜 미국만 부담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자유진영 나라들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반응이 시원찮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 입장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입장이 있지요. 한미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미국이 참여하는 모든 전쟁에 한국이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은 바로 코앞에 북한이라는 군사적 위협을 두고 있죠. 중동의 전쟁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지는 한반도 안보와 국내법,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국익을 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미국 편이냐 한국 편이냐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두고 한미 혈맹, 동맹,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아니 미국 전쟁하는데 왜 한국이 그 엄청난 또 그 피해를 또 당할 수도 있는 것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도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꼭 전투병을 보내는 것은 사실 우리 젊은 또 그 생명을 보낸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국내 반발도 엄청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투병을 보내는 것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고 해상 안전이나 정보 공유, 물류, 인도적 지원처럼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70년이 넘게 이어진 한미동맹은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나도 도와주고 거절하면 나도 빠지겠다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동맹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지요.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사실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의지를 하고 있는 것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이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이 자유세계 진영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죠. 한국을 포기하면 일본이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 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라는 것은 정말 그 지위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쪽이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반해서 서로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자가 김정은이 미국 대화 제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합니다. 반응이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김정은이 응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이었는지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론 한국에는 이란 문제를 놓고 동맹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과 다시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진도 올렸죠. 김정은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한번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단단하게 유지해야 하고 그렇다고 한국의 국익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전쟁에 무작정 끌려가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한국의 그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동맹에서도 공평함, fairness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제 미국에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맹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적 결정은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라는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정책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사이에 굉장한 균형이 필요할 것 같고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또 앞으로 한미 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트럼프의 요구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요즘 굉장히 좀 내후 외환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내려가고 있고 외부에서도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산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제죠. 한국 시간으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제 이런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요. 전시 작전 통제권을 임기 안에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자주 국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네, 이 대통령이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군사력과 방위 산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키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에 대비해서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는 통합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을 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또 통합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지금 찬반이 엄청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그 전작권 관련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전작권을 한국에 가져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과연 지금 임기 내라는 시간표를 먼저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기본 원칙은 날짜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겨받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군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능력이 충분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검증한 뒤 전환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부에 지시를 했고, 실제로 지금 17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된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이유를 들었지요. 현재 진행 중인 LG 자유의 방패, UFS 훈련에는 한국군 약 1만 8천 명이 참여하고 있고, 드론과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등 최근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전작권을 넘겨받으려면 한국군의 연합작전지휘 능력을 더 많이 훈련하고 검증을 해야 하는데, 정작 그 능력을 훈련하고 검증할 한미연합훈련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을 한번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는데 정작 운전 연습과 시험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해진 날짜까지 반드시 운전대를 넘겨받겠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더구나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미훈련을 비난하면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지요. 그렇다고 전작권 환수 자체를 반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자국군의 작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군의 지휘 능력을 높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문제는 이 자주국방이라는 목표와 임기 내 환수라는 정치적 시간표에는 구분을 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짜와 북한의 핵능력,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이 완성되는 날짜가 일치할 이유가 꼭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히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자신의 대화 제의에 이미 응답했다고 밝혔고, 네, 한미 훈련은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더 냉정해야 할 것 같기도 하죠.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미훈련을 중단을 했지만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지 연습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논리에 따라서 필요한 연합훈련은 충분히 유지를 하면서 한국군의 능력을 확실하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작권 환수 기준,
네,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하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준비되었느냐라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준비가 충분히 하다면 임기 내 전환을 마다할 이유가 또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준비가 부족하다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주국방은 구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이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문제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양측의 주장들이 맞는 부분들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한쪽이 옳다 그러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이 전자권을 언제 가득 오느냐 그 시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문제라는 점에서 조건과 능력이 우선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때 최고의 상황에서 전자권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살짝 함께 나눕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2: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1: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3: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1: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3: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4: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네, 이번에는 DMV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메릴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월급 명세서에서 새롭게 보게 될 항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FAMLI, Family and Medical Leave 보험입니다. 출산이나 큰 병, 가족 간병 때문에 일을 쉬어야 할 때 직장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소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릴랜드의 유급 가족 의료 휴가 제도인데요. 네, 2022년에 Time to Care Act로 만들어졌고 최종 시행 규정도 네, 올해 마침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 날짜는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보험료 납부가 시작이 되고요. 현재 확정된 2027년 보험료율은 현재 0.9%인데 직원이 1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0.4%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이 계산이 됩니다. 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같은 혜택 연도에 본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별도로 아이까지 출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주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 위탁해서 돌봐야 할 때, 또 본인이 수술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의 심각한 질병을 간병을 할 때, 그리고 또 군 복무 중인 가족의 파병과 관련해 돌봄이나 긴급한 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격 기준도 중요하죠. 신청 전에 보고된 최근의 4개 분기 동안 메릴랜드에 기반을 둔 일자리에서 최소 680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하네요. 풀타임뿐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계절 근로자, 유급 인턴의 근무 시간도 계산될 수 있고 직장을 옮겼더라도 메릴랜드에서 일한 시간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 직원은 이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돈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FAM, LI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직장이 보호가 되고 또 건강보험 혜택도 계속 유지가 돼야 하며 복귀할 때는 같은 자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릴랜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급여 명세서에 FAMLI 공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릴랜드 도로 안전 정책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횡단보도 조명을 확대 설치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 구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은 제한속도 준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요. 계약을 앞둔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를 하셔서 조금 더 조심조심 운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정책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후 해결법에 따라서 메릴랜드에서는 공공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친환경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주택 소유주는 단열 공사나 고효율 냉 난방기 설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에 대한 리베이트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에너지 절약은 물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친환경 설비 보급을 확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정책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메릴랜드 법무장관실은 최근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정보기관 사칭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세금, 통행료, 차량 등록, 공과금 등을 이유로 즉시 송금을 요구하거나 기프트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또 이런 메시지를 전화로 받기도 하고 또 이메일로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주변에 이런 사기를 굉장히 메시지로 전화로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직접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반드시 그런 메일을 받거나 하시면은 공식 전화번호로 확인을 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보시고 반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속의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보통 이혼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집이나 예금,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지만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의 이혼은 좀 단위부터 다른 것 같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였지요. 2019년에 매켄지 스콧과 이혼을 하면서 매켄지가 받은 아마존 주식의 당시 가치가 약 380억 달러.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혼 가운데 하나였지요. 언론의 재벌 루퍼트 머독 역시 두 번째 부인과 헤어질 당시 합의 규모가 약 17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얼마인지가 상상이 안 될 정도지요. 그렇다면 이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이혼이라고 또 불리는 이혼 과정이죠. 바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입니다. 두 사람 1988년에 결혼했죠. 당시 재벌가의 아들과 현직 대통령의 딸이 결혼한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수십 년이 지나서 결혼이 아니라 이혼과 재산 분할 규모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서울고법이 결정한 재산 분할액이 무려 1조 3,808억 원이었지요. 그런데 대법원 판단을 거쳐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9,44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1조 원이죠. 최 회장이 이를 어떻게 할까 지난 며칠 동안 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결국 다시 상고하면서 이제 사건은 또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도 줄었지만 사실 최 회장의 부담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줄었는데요. 왜냐하면 2024년 판결 당시 재산 분할액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회사 지분 가치의 약 67%에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SK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경영권까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SK 주가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지요.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지분이 약 17.9%, 현재 제시된 주가로 계산을 하면 약 7조 5,9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된 9,440억 원은 지분 가치의 11.5% 정도에 불과하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낮아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2년 전에는 이혼 재산 분할 때문에 핵심 재산의 상당 부분을 건드려야 할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주가 상승 덕분에 훨씬 적은 주식으로 같은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9,440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일부 팔 수도 있고 또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배당금도 있고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SK의 실트론 지분 29.39%도 자금 마련의 카드가 될 수 있지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유명한 이혼을 넘어서 1조 원 가까운 재산과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지분 그리고 경영권 문제까지 얽힌 경제 사건으로 이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것 같지요. 세계의 만남으로 이어진 이 두 사람의 결혼 그리고 세계의 이혼으로 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최종 재산 분할액이 9,440억 원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달라질까요? 세계 부자들의 이혼을 보면서 사랑에는 가격표가 없지만 억만장자들의 이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표가 붙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건강 생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물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3개월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2, 3일밖에 버티지를 못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1.5에서 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다이어트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물을 마시는 시간에 따라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한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요. 식사하기 30분 전에 물 500ml, 그러니까 생수 한 병 정도를 마시는 거였습니다. 55세에서 75세 성인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네, 모두 저칼로리 식사를 하도록 하면서 한쪽은 식사 30분 전에 물 500ml를 마시겠고 그 결과 물을 마신 사람들의 체중 감소폭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4%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약 2kg을 추가로 감량을 했다고 하네요. 네, 영국에서도 이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12주 뒤에 식전에 물을 마신 사람들은 평균 2.4kg,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2kg 정도 체중이 줄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물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물 자체가 지방을 녹이거나 살을 빼주는 것은 아니지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위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포만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물을 마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찬물과 따뜻한 물 중에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아주 찬물을 마셨을 때 이후 음식 섭취량이 더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얼음물을 마실 필요는 없겠지요. 찬물이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고 사람에 따라서 찬물을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도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죠. 네, 오늘 건강 지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면 식사 약 30분 전에 물 500ml를 천천히 마셔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별한 다이어트 음료가 아니라 그냥 물이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해 억지로 차갑게 또는 뜨겁게 마시기보다는 자신의 위장과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가 좋다고 합니다. 물 한 병이 살을 저절로 빼주지는 않지요. 하지만 식사 전에 마시는 작은 습관 하나가 과식을 줄이고 또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워싱턴 지역은 어제보다는 또 한결 편안한 여름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침에는 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끼기도 했지만 차차 거치면서 낮에는 정말 맑고 햇볕이 좀 강하겠습니다. 현재 이 워싱턴 일원 페어팩스 저희 방송국이 있는 이곳의 기온은 79도로 나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86도, 최저 기온은 72도가 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90도를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기온이 좀 내려간 것 같죠. 바람도 북풍이 시속 6마일에서 8마일 정도로 불면서 또 어제보다는 습하고 후덥지근한 느낌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일부 지역에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지나갔지만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비교적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녁에 좀 기온이 더 내려가고요.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좋겠지만 늦은 밤 야외에 오래 계시다면 어제보다는 좀 제법 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약간 조금 긴팔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해지는 시간은 오후 7시 59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날씨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네, 90도 가까이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야외 활동 계획을 하신다면 오늘과 수요일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목요일부터 다시 또 기온이 좀 달라지고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후부터 소나기와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비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주말 야외 행사 계획하신 분들은 출발하시기 전에 최신 예보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과 수요일은 맑고 덥겠고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비와 소나기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더위도 한풀 꺾일 것 같다는 네, 일기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K-Radio, 우리 라디오로만 들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항상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us 검색을 하셔서 우측 상단 온웨어를 누르시면 DMB 방송 AM1310을 클릭하셔서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웹사이트를 바탕화면으로 전화해서 좀 앞으로 꺼집어내놓으시면은 불편하게 매번 설치하지 않으셔도 들으실 수 있고요. 앱으로도 다운받으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Radio DC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신 분들에게는요. 또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20불 쿠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우바이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올 유캐니스로 언제든지 마음껏 무제한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점심 방송 들으시고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쿠폰 필요하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2: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3: You see, paid family leave,
4: that prevents child abuse.
2: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3: prevents child abuse, too.
5: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4: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 we prevent child abuse
3: from ever happening.
5: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6: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7: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8: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7: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8: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7: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8: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9: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 찰옥수수 3개당 $3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그 교회, Just the Church.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네, 이 시간은 워싱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MV 지역에 네,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또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사역하고 계신 귀한 목회자를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김찬영 목사님께서 오늘도 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오늘은 또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의 역할도 하시면서 또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삶을 사셨던 분이시고 특별히 연변 과기대 그 과기대를 초창기부터 짓고 세우는데 힘을 쓰셨고 또 리버티에서 많은 신학을 공부하셨던 귀하신 목사님 우리 그레이스 교회 김창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레이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창규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어서오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2: 예, 제 이름은 김창규이고요. 저희 교회는 미주 남침내 한인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교회, 그레이스 교회인데요. 현재 이름은 이 교회 온 지는 2009년 9월에 와서 이렇게 섬기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좀 선교의 사역을 많이 했는데 또 그 얘기를 나누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리버티에서 제가 MDB 과정을 91년에서 94년 사이 하고 94년 여름에 연변과기도로 가서 대학을 짓는 일을 좀 많이 하고 또 그 가운데 제자들을 좀 세우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2000년에 대전으로 돌아와서 한 3년 반을 대전에서 보내면서 이제 중국 사역을 이렇게 트래블링 미셔너리로 또 계속하고 몽골에도 대학을 짓는 사역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결실들이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다가 2003년 5월에 다시 공부하고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리버티에 와서 THM하고 MDB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MDB 과정을 디민이죠. 죄송합니다. 디민 과정을 시작할 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 북가주가 되겠죠. 거기에 현재는 원래는 북가주 제일 침례 교였는데 현재는 뉴라이프 교회로 바뀌어 있어요. 네. 그 교회에서 한 6년 섬기다가 2009년 9월에 우리 정태영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렇게 또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로 이음을 받아서 현재까지 네. 사역하고 있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에도 리버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중국 연변 과기대 네. 그리고 또 몽골, 한국, 미국 너무나도 그 여정들이 굉장히 참 어떤 삶을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또 특별히 과기대는 제가 또 아시는 분이 가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학교를 세우는데 초창기에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게 참 너무나도 그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을 오늘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2: 정말 네.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신학을 하셨는데 과기대 세우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건축적으로 또 그쪽으로 사역을 하게 되셨어요?
2: 네, 원래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사실 대학을 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이제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기술을 배워서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네. 부모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건축을 공부하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좀 성적이 좋아서 네. 이제 그때 당시 선생님이 한번 대학을 진학을 해봐라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를 지원했는데 네. 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됐어요.
1: 공부 잘하신 분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해봤는데 덜컹 됐다고?
2: 에, 그래서 거기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네. 에, 이제 뭐 자격증이 다 갖췄죠.
0: 네. 네.
2: 그다음에 이제 군대도 ROTC 장교로 다녀오고
0: 네.
2: 그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해서
1: 네.
2: 에, 이렇게 건설 경험을 한 6, 7년 가지고 네. 대전의 그 조폐공사 본관을 짓고 이제 한국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강남에 에, 어, 그 삼성역 사거리에 빌딩을 하나 짓고
1: 네.
2: 또 여의도에 큰 빌딩을 하나 짓다가
1: 아이고,
2: 2003년에 이제
0: 네.
2: 에, 하나님께서 미국 가서 공부해라고
0: 네.
2: 이제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가게 됐는데
0: 네.
2: 이제 그 얘기를 나누려면 제 신앙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돼요.
1: 네.
2: 네. 왜냐하면 미국을 왜 갔는가.
1: 네. 네.
2: 이제
1: 그
2: 부분을
1: 그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2: 네. 아, 그러세요?
0: 아니, 그냥 한국에서 좀 건축, 건설가로서 아주 그냥.
2: 아, 그렇죠.
0: 좀
2: 뭐,
0: 사실면 좋았을
2: 우리 장애 장모님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어,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0: 네.
2: 딸을 맡겨도 잘 살겠다 했는데
1: 이상한 길에 빠져 그분이 보시기에는
2: 그렇죠.
0: 네. 네.
2: 뭐 예수 믿는 것은 뭐 좀 스토리가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1: 네.
2: 이제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근데 제가 전라남도 순천 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1: 네.
2: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뭐 다니기도 하고 아, 아무튼 근데 그것이 제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1: 네.
2: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데
0: 네.
2: 중년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0: 네.
2: 왜냐하면 그때 뭐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심겨져 있었어요.
0: 네.
2: 그렇지만 이제 좀 어려운 과정을 가정적으로 힘들게 지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변화 속에서 살아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제 순간순간 뭐 예수는 뭐 아직 뭐 이렇게 구세주다 이런 건 모르지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머물렀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연세대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대학 안 가고
0: 네.
2: 이제 공업고등학교죠 이렇게
0: 네.
2: 이제 다니고 취업해서 돈 벌 생각이었는데 이제 들어가니까 또 인문계 출신 학생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또 이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진 가운데 또 가정도 아직 학비를 댈 만한
0: 네.
2: 그런 여력도 없었는데 그럴 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예수님
0: 네.
2: 이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0: 네.
2: 네. 그래서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내가 갈 곳은 교회 가서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클래스메이트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 차재경 선교사님인데
0: 네.
2: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 그 클래스메이트였던 우리 차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는 먼저 선교사가 아니죠.
1: 네.
2: 예, 자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요.
0: 네.
2: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라고 인도하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다녔죠. 그 교회가 당시에 동대문 상가에 있었어요.
1: 네.
2: 집에서는 좀 먼 거리였죠. 저는 이제 김포공항 근처에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교회를 이제 4년 내내 꾸준히 이제 다니는데, 이제 교회는 갔는데 그분들이 참 복음적으로 좋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단편적인 답들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듣긴 했지만 많은 궁금증을 가졌죠. 그래서 내가 좀 이게 성경 공부를 좀 스스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는가, 부활하셨는가, 그 죽음이 정말 나의 죄사함을 위함인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이제 공대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생활하면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연구도 해보고 그걸로 만족 못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대문 상가재계 기독교 서점 좀 있었고 그 생명의 말씀사 있었는데 그런 서점들을 좀 다니면서 주머니에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관련된 서적들이 그 당시 이제 막 번역돼서 나오는 시기였어요. 이제 그런 서적들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과 대조하면서 하다가 아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느 날 교회 가서 혼자서 영적 기도를 했죠.
0: 혼자서 하셨군요.
1: 목사님 참 특이한 부분이 많으시네요.
2: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런 선교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해도 큰 힘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큰 힘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르심인가 보다. 근데 이제 형편이 그러니까 이걸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한 6, 7년 하면서 이제 급여도 받고 해서 이제 좀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했을 때 아직 장가 가기 전인데 물론 이제 직장 이제 미국 오기 2년 전에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오긴 했지만 이제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 우리 김사모의 이제 아래 동생 그 동생들이 많은데 리버티의 그 기독교 교육학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먼저 가서 한 학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형부 이 학교 너무 좋은데 와서 좀 공부 좀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 순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동안 선교의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선교사로 준비해서 나가라는 것인가 보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한 달간 기도해보고 비자 주면은 다 포기하고 가겠다. 근데 비자가 나왔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뭐 미국 살 생각 전혀 없었고.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2, 3년 정도. 그래 이제 서점에 그 기독교 서점에 다니는 책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중국 선교에 대한 책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책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내가 선교사로 가게 되면 중국을 향해서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그래서 리버티에서 공부하면서도 중국 나는 이제 목회는 전혀 생각 없었으니까 이제 중국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왔죠. 근데 94년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6월 정도가 될 거예요. 6월 정도가 되는데 오늘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아까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 클래스메이트 아까 이제 차 선교사님 차재경 선교사님인데 그리고 우리 클래스메이트 좀 독실하게 예수를 믿고 활동을 열심히 한 두 형제가 또 있어요. 그 한 분은 조현직 선교사인데 지금은 이제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준봉 예, 형제인데 그분들은 일찍 좀 예수 믿고 신앙이 아주 좋고 저는 이제 대학이랑 되니까 이제 그 속에 끼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이 조현직 선교사가 92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연변과학에 먼저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건축공학을 했는데 미국에서 네. 공부를 하면서 전산, 네. 전자공학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 요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학교 건설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김준봉 형제도 그 사이에 좀 트래블링 왔다 갔다 하면서 김준봉 형제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야, 너 당장에도 봐야 되겠다. 네. 한국에 광고를 내고 월 300만 원 준다 해도 그 당시 네.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그래 내 아직 그 MDB 코스도 몇 가망 남았는데 일단 다 내려놓고 네. 간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집사람하고 그 당시 두 살짜리 아이가 있었죠. 미국에서 네. 난 네. 아들하고 있는데 이제 그 큐티를 하는데 그거 또 재밌잖아요. 사도행전 16장. 그러니까 순서도 읽어야 한다. 그날이 그거거든요. 네. 아, 건너와서 도우라. 야, 그래서 우리 태평양 건너가서 도와야 된다.
0: 건너서 도와라.
1: 그래서 우리 소아시아로 가기 전에.
2: 그래서 뭐 후원 찾으고 선교단체고 다 네. 그런 거 없이 기도자 뭐지 그런 할 시간 없고 네. 그냥 두 살짜리 아이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네. 워싱턴에 올라와가지고 급행으로 해가지고 그냥 짐 보따리 네 개만 딱 싸가지고 바로 떠났죠.
0: 정말 그냥 순종하시면서
2: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네.
0: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은 사모님께서는 정말 그냥 건축가랑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동생이죠. 여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형부를 미국으로도 모시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가시면서 사모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2: 이제 제가 아내를 놓고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 네. 이렇게 작성해서 기도한
1: 결혼하기 전에 말씀하셨죠. 네. 네.
2: 근데 그중에 이제 성교를 같이 하신 왜냐하면 네. 내가 예수 믿을 성교 때 마음이 성교 마음을 네. 주셨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0: 네. 믿음의 자매님이셨군요. 네. 네. 그 나머지 아홉 가지도 좀 궁금한데요.
2: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1: 네. 저는 하나 이제 듣고 싶고 궁금한 게 아마 창제자들도 궁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처럼 어릴 적에 교회에서 사탕 줘서 그거 얻어먹으러 갔다가 네. 그 예수라는 찬양 부르던 것이 가슴에 남아서 네, 언니가 그렇죠. 찾아갔던 그 네. 똑같은 어떤 계기인데 목사님께서는 그 대학교 갈 때 가셔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갈급함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전도했을 때 그 쉽게 열렸는지 또 그곳에 가서 또 우리는 이제 뭐 짧게 들으니까 모르겠지만 얼마나 거기서 고뇌하면서 예수를 찾아가려고 했는지 지금 밖에 사람들도 그런 생각, 지금 창치자들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예수라는 분을 영접하게 됐을까? 네. 좀 궁금할 것 같은데.
2: 그 대학은 들어왔지만 고민은 많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대학 들어가려면 입학금 먼저 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그것도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하고 들어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또 각 집안도 좋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은데 네. 그들 속에서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네. 저들 실력만큼은 좀 찾아 있을 것이 틀림없을 텐데 이제 그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눌림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으로는 없잖아요.
1: 네.
2: 열심히 이제 내가 수업 맞지만 도서실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했지만
1: 네.
2: 그 이상의 도움은 뭔가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1: 네.
2: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도서실 가는데 도서실 앞에서 클래스 미팅 우리 현재 차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
0: 네.
2: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1: 그 네. 친구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어렸을 때 다녔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 혼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0: 아, 네.
1: 성경을 가지고 찬송가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대문까지 갔다 다시 돌아온 적이 몇 번 되거든요.
0: 아, 네.
1: 근데 그 친구 하나가 야 나랑 함께 가볼래? 라고 했다면 훨씬 빨랐을 건데
2: 네. 네. 목사님도 좀 성격이 내성적인가 봐요.
1: 그들의 무리 가운데 네. 그들은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거기 찬양하고 행복한데 내가 저 무리 속에 들어갈 때 나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네. 것들.
2: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뭐 처음 교회 갔을 때 뭐 생뚱이니까
0: 네.
2: 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죠.
0: 네.
1: 그랬던 적이 있어요.
0: 아니 두 분은 교회 빵 사탕 때문에 가셨는데 저도 뭐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이제 선물도 주고 그 빵 사탕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2: 중요한 역할이 하죠.
0: 네.
2: 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0: 네.
2: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하시는 것도 어때요? 아직 뭐 저들이 예수를
0: 네.
2: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네. 그런
0: 네.
2: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1: 그쵸?
2: 그 먹고도 떠났지만
0: 네. 떠난 분도 계시고
2: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즉 하나님의 부르심, 이끄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0: 네. 네.
1: 그럼 뭐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신 그 교회 좀 나눠보면 목사님 어떤 그 목회적인 방향성과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2: 네,
1: 계신가요?
2: 그것은 이제 제 논문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고 글쎄요 저는 너무 좀 성격적으로 보면 좀 고지식하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0: 네.
2: 그러니까 좀 이제 원리 원칙을 좀 잘 지켜가려고 하는
0: 네. 네,
2: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면 이제 성경적인 원리와 전략을 따라서 이제 세워야 된다.
1: 네.
2: 이제 그런 관점이 좀 강했고요. 이제 그런 것을 조민하면서 그렇다면 그런 전략, 성경적인 전략은 어떤 것이냐? 이제 거기에 고민하면서 쓴 게 사실은 이제 제 논문이에요.
1: 네.
0: 네.
2: 그 논문인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걸 잘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논문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이제 제가 연병 과학에 대해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동현 박사님이 이렇게 부총장으로 오셔서 한 2년간 하셨는데
0: 네.
2: 이제 그분이 하신 그분은 현재도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은 아니시고 그런데
0: 네.
2: 이분이 전인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0: 네.
2: 분이에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 당시에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네. 책도 만드시고 그 당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네. 책이긴 해요.
0: 제가 아시는 분의 제가 가까운 네. 분의 오빠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하네.
2: 네. 원동현 박사님과 이제 연명 과학에 대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저하고.
0: 네. 네.
2: 그래서 대전에 아까 3년 반 있을 때
0: 네.
2: 원동현 박사님과 같이 있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네.
2: 그래서 이제 원동현 박사님하고는 이제 대학을 또 세우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논산에도 대학을 하나 세우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아까 제가 몽골 사역도 얘기했잖아요.
1: 네네.
2: 몽골의 MIU 그러니까 네. 몽골 리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그걸 2002년 9월에 개교했는데 그 일에 함께했죠. 그래서 원동현 박사님은 그 학교를 이제 건물은 이제 제가 가서 일부를 좀 짓고 초대 총장으로 일을 하셨고 그 세우는 작업의 동기가 된 것은 현재 이제 그 학교의 권오문 선교사 권오문 총장인데 그분이 요청을 했어요.
0: 네.
2: 그래서 우리가 원동현 박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원래 중앙아시아권에 대학을 하나 세울 걸 계획을 마음 품고 있었는데
1: 네.
2: 그것이 조금 몽골로 간 거죠.
0: 네. 네.
2: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았다.
1: 네, 네.
2: 현재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 중에는 현재 제가 분석은 안 했지만
0: 네.
2: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기존에 세워진 대학으로 가장 베스트한 게 가장 효과적으로 세워진 게 MIU 몽골의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1: 네.
2: 뭐 그걸 이제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1: 연변 과기대보다도 몽골에 있는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더 이렇게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2: 연변 과기대는 애착이 많죠. 네. 사랑에 뭐 나의 청춘을 거기 네. 많이 중요한 때 드렸는데 이제 제가 나오게 된 동기는 좀 쫓지 않는 얘기들이 있어서
0: 네, 네.
2: 제가 그걸 언급하기는 싫고
0: 네.
2: 그렇지만 그 대학을 많이 사랑했죠. 그런데
0: 네.
2: 이제 시진핑 정부 시대가 들어서고 물론 그 전에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공산주의 세계니까
0: 네,
2: 그런 얼음 속에서 지금 연병 과기되는 몇 년 전에 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과기대가 조금 성격이 이제 달라지면서 현재 이제 많이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분이 지금 다시 들어가지를 못해서
2: 아니 이제 네. 그것을 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건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0: 네, 네.
1: 그러면 MIU는 거기도 완전 그러면
2: MIU도 또 세워서 그 유니버시티니까
0: 네.
2: 신학교 세미나리는 아니죠.
1: 크리스천적인 아니고요.
2: 네, 그런 이제 거기에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운영진들이 다 크리스천 베이스죠.
1: 네. 네.
0: 몽골은 사실 지금 뭐 한국 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몽골
1: 네.
0: 한인 타운이 가장 번화가에 있고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지금 또 한국 정부랑 어떤 정책을 할 때도 굉장히 호의적인 게 그
2: 네.
0: 바탕에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2: 그렇죠.
0: 있었기 때문에
2: 네.
0: 그렇게
2: 볼 수 있죠.
0: 네네
2: 뭐 그거 우리 당시 네. 세울 때는 뭐 그런 깊은 관계는 없었고
0: 그렇죠. 네.
2: 오히려 그 당시에는 몽골이 일본으로부터
0: 네.
2: 이렇게 자본들을 좀 많이 받아서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좀 살아가는
0: 네.
2: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0: 네. 근데 그걸 바꾸셨어요.
1: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0: 네.
1: 좋은
0: 말을 바꾸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몽골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거를
2: 아, 그렇죠.
0: 네, 사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2: 네. 네.
1: 아무튼
2: 근데 이제 얘기 약간 옆으로 갔는데
0: 네.
2: 아까 논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동현 박사님 그
0: 네.
2: 5차원
0: 네.
2: 다섯 가지 이렇게 중요한 분야를 네. 통해서 이제 전인적 성장에 대한 어떤 원리를 좀 세우신
0: 네.
2: 분이거든요.
1: 네.
0: 그렇죠.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워낙 그분의 그 책과 한때는 한국에서도 그 5차원적인 교육이 그 이론이 굉장히 많은.
2: 근데
0: 그
2: 그게 이제 그 만드신 네. 배경이 사실은 바이블이에요.
0: 그렇죠. 네.
2: 근데 이제 다섯 가지를 좀 얘기한다라면 이제 지력. 지력이 있어요.
1: 지식.
2: 일단 지력. 그 다음에 또 지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0: 네.
2: 또 몸이 따라줘야 되니까. 네, 체력.
0: 체력.
2: 네.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목회사역도 아무리 영적으로도
0: 네.
2: 내 몸이 망가지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 그 다음에 이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네. 관계력.
0: 네.
2: 관계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2: 예.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그걸 가는 거니까. 예.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뭐 비전, 어떤 완전 목표, 뭐 하여튼 그런 것이 되겠죠.
1: 네.
2: 또 하나는 뭐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 네. 충분합니다.
2: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이의 법칙을 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제 보통 분들이 다 알잖아요.
0: 네,
2: 이것을
0: 네.
2: 이제 그 다섯 가지가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성장하면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그 물을 담는 통이
1: 네, 네.
2: 나무 조각으로 엮어가지고
1: 그렇죠.
2: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무 조각들이 어때요? 다 구멍이 안 나고 썩지 않고 부러지지 않은 상태야지만
0: 네.
2: 이제 묶어놨긴 했지만
1: 네.
2: 거기다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한 조각이라도 구멍이 나면
0: 네.
2: 물이 빠져버리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2: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안 찬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되 한쪽 부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다 똑같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마다 네. 강점 약점이 있으니까
0: 네.
2: 그렇지만 자기 약점을 발견하면서 강점도 살리면서 약점도 살려서 같이 성장해야지 물을 채우는
0: 네.
2: 높이가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의 법칙인데 근데 그 원리가 저도 굉장히 그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0: 네.
2: 그러면 이제 우리 원동학에서 5차원적으로 이제 좀 오직 크리스천만이 아니고 세상적인
0: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책을 쓴 거거든요.
1: 네.
2: 근데 나는 이제 이걸 이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성경 자체는 우리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교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들을 다 다루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사

0: 이제 요즘에는 그거 잘 보지도 않은데, 아, 한 15,000명 정도가 지금
1: 읽었어요.
0: 다운로드 아, 하고 네. 보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1: 많은 독자들이 있네요. 네. 목사님 또 이렇게 선교사행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나눠서 너무 감사한데 또 다른 부분도 좀 듣고 싶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0: 아, 예.
1: 성도나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0: 이제 뭐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이제 부임을 이제 우리 정태영 목사님이 주 은혜 교회를 2003년에 개척을 해서 세우셨는데
1: 네.
0: 이제 잘 가시다가 한 4, 50명까지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성도 좀 성장이 되니까 이렇게 좀 좋은 큰 집을 좀 하나 사서 그걸 교회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으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1: 네.
2: 예.
0: 예,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 당시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아까 얘기한 뉴 라이프 교회, 북가주 제일 침례교회, 이제 이렇게 행정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6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영주권도 뭐 주시고 해서,
2: 네.
0: 이제 제 마음에는 좀 개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세 군데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저는 보지니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2: 아,
0: 여기 센터빌이도
2: 네.
0: 한번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 정태 목사님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요. 여러분이 거 와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와서 해볼 수 있느냐.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깨지고 있고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이제 좀 하고 있는데 해볼 수 있느냐 그래서 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이제 왔죠 뭐.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작년 한 10분 이렇게 또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 좀 있고. 예. 했지만 이제 작은 이게 깊은 친교가 없으니까
1: 네네.
0: 이렇게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가시더라고요.
2: 네.
0: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떠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1: 네.
0: 한 분 두 분 또 보내주시기는 하잖아요.
2: 네.
0: 에,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을 때는 한 30, 40명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1: 네네. 개척교회를
0: 쓰는 어차피 뭐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또 뭐 1, 2년 섬기다 가시기도 하고
1: 이사도 가시고
0: 근데 이제 어려움이 이제 팬데믹이 상당히 좀 큰 어려움이 된 거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2: 네.
0: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2: 못 드리니까. 네. 네.
0: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변화들이 많잖아요.
2: 네. 그렇죠.
0: 이사도 가고
2: 네.
0: 뭐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떠나는 거죠.
2: 네. 네.
0: 그렇다고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2: 네. 그런 와중에도 정말 또 함께 섬기셨던 분들 기억에 네, 나시는
0: 이제 그
2: 분들
0: 그 중에서 네. 이제 이게 두 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신숙희 집사님은 이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오셨어요.
2: 그러니까 네.
0: 아마 2003년도에 개척이 된 교회인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04년도에 오셔서. 최근까지, 최근까지 작년까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함께 하시고
2: 네.
0: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신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자녀들도 그 사이에 다 딸이
1: 기도시고.
0: 셋이 있었는데
2: 네.
0: 다 시집가고 자녀들도 놓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함께 꾸준히 왔는데 이제 또 그 자녀들이 나 시집 가서 또 그들 또 자녀들이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성장도 했는데 이제 커가니까 작은 교회는 어때요? 만족을 좀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2: 네.
0: 이렇게.
2: 젊은 아이.

0: 네,
1: 그
0: 참,
1: 이제
0: 네.
1: 주변에 좀큰 교회들이 또 거기 아는 분들도 있잖아요.
2: 네.
1: 젊은 세대들이니까. 야, 거기 조그만 교회가 하고. 야, 좋긴 한데,
0: 네.
1: 자녀들 교육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2: 네.
1: 제안들이 많으니까 견디다 견디다 또
2: 그렇죠.
1: 옮기더라고요.
0: 아, 참 그런 상황이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이제 그런 아픔이 좀 많은 거죠.
2: 네,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하는데 또 우리 이미숙 집사님하고 이제 몇분 성도님하고 그래도 꾸준히 해가는데 또 우리 이미숙 집사님도 큰 은혜를 받고 살아오셨는데 그들도 이제 자녀들이 다 시집장가하고 또 그랬는데 이제 오랫동안 여기서 일도 하시고 왔는데 결국은 한국을 가시게 된다.
2: 역임인 가신 거예요, 그럼?
1: 그렇죠.
2: 네.
1: 이제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2: 네.
1: 이제 다 괜찮게 살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살아가기가 좀 그렇다 그러네.
0: 네. 네.
1: 그래서 한국으로 결국은 가셨어요.
0: 네.
1: 그러다니까 또 그분이 하니까 주변 분들이 그분 통해서 전도하고 오신 분들이 또 흔들리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견디다 못하시더라고요.
0: 네.
1: 가시고.
2: 작은 교회가 또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0: 네.
2: 목사님들과의 가까운 관계,
1: 네.
2: 또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성경 공부도 받을 수 있고,
1: 네.
2: 큰 교회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1: 네.
2: 또 그런 부분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기도 받는 거나
1: 네.
2: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은 좀 쉽지 않거든요.
0: 네.
2: 목사님이 그렇게
1: 이제 그런 은혜들은 다 아는데
0: 네.
1: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큰 것들을 또 누리고
0: 네.
1: 또 얻고 왔는데 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2: 맞습니다.
1: 네. 그게 또 그게 이렇게 끝까지 지켜준다?
0: 네.
1: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0: 네. 네, 부모님들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1: 그렇죠.
0: 결정을 하셨겠죠.
1: 네. 그래서 이제 한편 목회자로서는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0: 네.
1: 또 그분들이 잘 성장하고 훌륭하게 간다라면
0: 네.
1: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면 네. 뭐 기꺼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은 가져요.
0: 그게 참 현실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큰 교회를 싫어하더라고요.
2: 착한 이들이.
0: 그러다
1: 예.
0: 보니까 굉장히 목사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뭐, 성도님들도 이제 학교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타지로 갔다가 돌아오면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1: 그렇죠.
0: 받고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네.
1: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 제가 한국 다녀왔잖아요.
2: 네.
1: 우리 이미숙 집사님 댁에 가서 어떻게 사는가 만나고,
0: 아, 네.
1: 좋은 시간도 보내고,
2: 네.
1: 관계는 아주 좋아요.
0: 네.
1: 네. 우리 신집사님도 갔지만, 엊그제 또 통화도 하고,
0: 멀리 계셔도 마음은 다,
1: 그렇죠.
0: 네, 하시고, 또 이제 떠나신 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고마움을 뭐,
1: 아, 그렇죠.
0: 간직하고 가시는 거니까요.
1: 네. 그분들한테 어디 있었든지 주 안에서 행복하고 잘 성장하신다면 좋은 기회다. 영원한 또 성도라는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0: 그런 목사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섬기고 키워서 이제 좀 뭔가 좀 일을 시키려고
1: 뭐
0: 하니까.
1: 자녀들도 좋아들
0: 네.
1: 있지만 얘네들 장가 가면 다
0: 그렇죠.
1: 떠날 거
0: 네.
1: 아니겠어요?
2: 맞습니다.
0: 근데 참 그럴 때
1: 그까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0: 네. 그래도 마음이 참
1: 아, 이제 그
0: 아프실
1: 부분은
0: 것
1: 있는데,
0: 같아요. 네.
1: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아직 목회자고,
0: 네.
1: 또 성교의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 상황은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면, 가장 좋겠느냐, 미약하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전혀 지금 얘기가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주교육부가 인가한 신학교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이제 더 워드 칼리지라고 그래요.
0: 네. 네. 말씀.
1: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신학을 하면서 좀 깨달은 거, 리버티 신학교가 아주 좋은데 또 다른 좋은 신학교들 많은데 제가 거기 박사과정도 졸업하고 다 했지만 또 다른 신학교에 대한 얘기도 좀 들었지만 제가 사실은 더 워드 칼리지를 이제 교육 인가 주 교육으로도 인가 받을 때는 2016년도예요.
0: 네.
1: 그 전에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이비 크리스천 칼리지 거기에서 한 2011년도부터 제가 아카데믹 딘으로 있으면서 또 한 여러분들을 좀 가르친 경험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학생들 중에는 유학하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 지역에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다 이제 하신 분들 뭐 중장 사람도 많죠 사실은
0: 네.
1: 이제 그런 얘기를 왜 나누냐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지식들은 있는데
2: 네.
1: 성경 66권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참 좀 이해하면서 이렇게 잘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알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벽돌독으로 네. 벽돌이 막 흩어져 있는데 이게 성경 66권을 가르치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졌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질문이 많은 거예요.
0: 아, 네.
1: 근데 이제 뭐 곡을 나누기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한 6년 동안 행정 목사로서 목회를 했다 했잖아요.
0: 네.
1: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 내가 박사학위까지도 받았는데, 내가 만일에, 이게 이제 목사로, 행정 목사는 내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라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면 물론 신학교에서 배운 뭐 어떤 띠어리도 많고 또 성경 자체를 몇 권씩은 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한번 내 나름대로 스터디를 쫙 해야지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0: 네.
1: 이제 그런 이제 도전이 저한테 다가온 네, 거죠. 네. 그래서 예, 성경 66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한번 좀 연구를 해보자.
0: 네.
1: 그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거 작업을 하는데 한 대략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아,
2: 그랬어요?
0: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이제 아이비 크리스천 칼리지 아카데미 딘으로 들어갈 때도 이제 아직은 한 절반 정도
0: 네.
1: 대략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거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제 66권을 이제 거의 정리를 다 맞춰놨죠. 이제 C 가서 네. 부분만 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해놓고.
2: 귀하신.
1: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설교 한 본문을 선택해도 성경 66권 베이스를 가지고 다 이해한 베이스를 가지고
0: 네.
1: 이제 해석을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2: 목사님 그럼 성경 66권을 정리하셨다 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1: 뭐 창세기는 창세기 자체를
2: 네.
1: 이제 뭐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2: 그 주석 같은 걸 하셨다는 거예요?
1: 주석은 이제 두 번째로 보죠.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다 공부하셨던 것이 주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1: 주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간 그 각 단락별로. 깊게 해서 다 정리를 해놨죠. 그러니까 뭐 주석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1: 네.
2: 좀 알고 싶어서.
1: 어떤 때는 이제 저는 설교 자체를 해도 주제별 설교 안 하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나 선택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2: 네네.
1: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끝나면 하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모아진 것도 있고.
2: 네네.
1: 예, 이제 뭐 이사야서 같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기 어렵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강의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2: 네,
1: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66권에 대한 강의안 설교안들이 제 책꽂이에는 꽂혀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왜 그걸 했느냐? 이제 목사로서의 임무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준비하고 이제 아까 아이비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가르쳐서 보니까 그 흐트러진 것들을 세워주려면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아이비 크리스천 칼리지에 나왔지만 이 필요성이 이 지역이 너무 필요한데, 그러면 뭐 돈 벌기 위한 대학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가르치기 위한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자. 네, 그래서 세웠던 거예요.
2: 그러셨군요. 네.
1: 그래서 이제 많은 졸업생은 없었지만 한 열몇 분이 쭉 공부하시고 졸업하셨고, 이제 현재는 그 사역이 조금 알려져서 현재는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황필당 목사님 몽골교회,
0: 네,
1: 예, 거기 이제 몽골교회 있는 분들 사역자로 세우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공부를 한 학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는 아이, 옛날에 몽골에 그렇게 했는데 미국 땅에 와서 또 몽골 사역 하나 내가 네. 끝까지 선교사로 살아가나
0: 아,
1: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0: 네, 네, 목사님 너무 재밌기도 하고
1: 그러세요?
0: 네, 아주 감동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1: 예.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청취자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토록 섬기시는 교회 잘 죽도록 잘 섬기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께 소망을 두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겠고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경 66권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 사역도 하고 있고 이런 신학교 사역도 있지만 지상 명령에 대해서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지역 전도도 하지만 열방을 향한 선교의 마음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화요일, 토요일 워싱턴 DC 메모리얼 광장에서 열방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4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 주시는데 뭐 거기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꾸준히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목회 방향과 철학을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좀 합당하게 살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같고 또 그레이스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들 가운데 정말 성경을 알고 싶다 하신다면 그레이스 교회 우리 김창규 목사님을 만나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그레이스 교회 담임 김창규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네, 목사님의 목회 여정과 선교 이야기, 그리고 건축가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또 여러 대학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신 정말 훌륭한 삶을 사신 우리 목사님의 귀한 이야기가 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삶이 고단해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또 살아나가시라는 그 말씀을 저도 마음에 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기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5: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4
6: K-Radio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 시한 연장에 나란히 선을 그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표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은 전면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치인 33%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인의 80%가 이란 전쟁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도 공화당의 우위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정부가 치솟는 휘발유 값을 잡기 위해 수일 내 정유업계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휘발유 값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장기국채 ETF TLT가 2004년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재정적자 확대와 AI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로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엔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650억 달러를 돌파하며 7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경쟁사 오픈 AI를 크게 앞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북미 대화를 위한 유화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즉각 호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조장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됩니다.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과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범죄 전과자에게도 총기 소지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폭력범, 성범죄자 등은 제외되지만 트럼프 2기의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의 생물학 무기 악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생물안보 전문 인력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17일 AP통신에 따르면 국경 장벽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날 텍사스주 남부 빅밴드 국립공원의 국경 장벽 관련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니 스콧 세관국경보호국 국장은 X를 통해 빅밴드 지역을 방문해 앞으로 며칠 동안 지역 지도자와 지역 주민, 이해 당사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현장 평가를 하는 동안 모든 공사를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올해 초 빅밴드 공원을 관통하는 30피트 높이의 장벽 건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새 도로와 조명, 차량의 국경 통과를 차단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작업은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일시적인 조치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적인 정책 중 하나인 국경 장벽 관련 공사를 중단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현지 주민과 환경보호론자, 야당은 물론 집권당인 공화당에서조차 공사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비판 논자들은 빅밴드 국립공원의 험준하고 외딴 지형 자체가 이민자와 밀수업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 도로 건설 등 국경 장벽 관련 공사에 반대했습니다. 이 지역의 국경 통과 건수는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었고 최근 2년 동안은 더 감소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새 도로 설치 등과 같은 공사가 진행되면 미국에서 가장 맑은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자연 환경을 훼손해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빅밴드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 공사 과정에서 고고학 유적지와 아메리칸 원주민의 매장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주 주지사는 지난 주말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과 해당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면서 멀린 장관이 국립공원 내에 장벽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에버 주지사는 지역 주민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새 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국경 장벽 관련 공사가 언제까지 중단되는지, 스콧 국장이 현지에서 누구와 만날지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콧 국장의 현장 평가 후 공사가 재개될지 아니면 완전히 공사가 중단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태평양에서 멕시코만까지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 460억 달러를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뒤 여러 규제를 면제하면서까지 관련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빅터차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조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을 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제스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이에 즉각 호응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 CSIS 긴급 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에 당장 반응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북한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김 위원장이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할 기회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김 위원장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응답 시점이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최근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의 회담을 언급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차석자는 북한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요 무기 시험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를 항상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북한이 당시와 같은 속도로 무력 시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 배경에는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란전에 쏠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석자는 훈련 축소 지시가 이란전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동맹국의 불만을 품고 있고 한국이 유일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한국을 겨냥해 한 말이 쏘아붙인 것은 맞지만 이번 결정의 큰 동기는 아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차석자는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과 관련 한국으로서는 이란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과 통상협상 등 여러 난제가 겹친 상황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특징은 모든 것을 거래적으로 본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1차 대미 투자를 발표하기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저지의 한 연방교도소에서 여성교도관이 남성 수감자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연방당국에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돈을 주고 교도관들의 접근을 감시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저지주 한 연방교도소 여성교도관이 남성 수감자와 장기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이어온 혐의로 연방당국에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만남을 숨기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돈을 주고 교도관들의 접근 여부를 감시토록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연방법원 기록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노스 브런즈윅에 거주하는 27살 조던 펜삭은 버링턴 카운티의 연방교도소 FCI 포트딕스에 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펜삭은 지난 2024년 수감자 생활구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뒤 한 남성 수감자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교도소 내부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돈을 주고 교도관이 접근하는지 지켜보도록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는 수감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당국이 압수한 휴대전화 두 대에서는 펜삭과 수감자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골적인 사진과 영상, 메시지 등 100건이 넘는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이후 펜삭의 휴대전화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두 사람이 장기간 관계를 이어온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특히 수사 기록에는 펜삭이 지인들에게 자신과 수감자의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수감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을 걱정하며 지인과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관계를 끝내기 위해 교도관직을 그만두는 방안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교도소 상급자에게 관계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펜삭은 지난달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한 뒤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거나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당국은 펜삭을 연방구금시설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연방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현재 형사기소 단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펜삭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자 중 일부에게도 총기 소지권을 복원해주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전과자들도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면서 연방정부가 공공안전 위협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해선 안 된다고 총기 소지권 복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정으로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이번 조치로 트럼프 2기 들어 총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게 됐습니다. 현행 미 연방법은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피 중인 범죄자나 불법 체류자,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사람들,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합니다. 중범죄 전과 등으로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미국인은 3천여만 명에 달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한 달 뒤쯤에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99, 시험유수박 금토일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잔, 철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소 목등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생물학 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전문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구성된 백악관 생물안보대응팀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 팀은 최대 30명 규모로 구성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력이 급감했고 한때는 백악관 내 생물안보 전담 인력이 한 명도 남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전문성이 없는 소수 순환 인력으로 관련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보안 허가가 없는 하급 연구원과 시간제 직원, 비전문가인 중앙정보국 직원 등이 포함됐다고 전 현직 관계자들이 워싱턴포스트에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주요 생물 안보 지침을 대체하는 작업도 미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보기관에 생물 안보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한 데 이어 기업들이 생물학적 제재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유전 물질을 판매할 때 구매자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2025년 8월까지 수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해당 수정안은 시한을 1년 넘긴 현재까지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대응 정책실도 해체했다가 올해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재가동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내 보건안보전담부서도 폐쇄됐고 국가정보국장 및 국토안보부 산하 생물안보 담당부서들도 조직 개편 과정에서 대부분 해체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생명공학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이어져야 할 일들이 상당 부분 중단돼 버린다며 특히 생물안보 분야에서는 이런 단절이 매우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습니다. 생물안보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보안 활동을 아우르는 분야로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이 새로운 생물학 무기 개발이나 전염병 유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오픈 AI 연구진은 자사 모델의 생물학 분야 능력이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픈 AI가 분류한 높은 단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존 위험 요인을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생물학 공격이 발생할 경우 공격자가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공격자는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방어 실패도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버지니아주의 학교 예방접종 기준에는 당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홍역과 유행성 이하 전염, 풍진, 이른바 MMR 백신을 개별 접종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현재 접종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아동 예방접종 일정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백신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현재 소아 백신 접종 일정 전반을 재검토하고 홍역, 유행성 이하 전염, 풍진을 예방하는 MLR 백신을 하나의 백신이 아닌 개별 접종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에서는 당장 학교 예방접종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 기준은 버지니아 주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주정부가 이미 매년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 예방접종국 크리스티 그레이 국장은 현재의 예방접종 일정에 중대한 변화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접종 간격을 늘리거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기존 백신을 분리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 국장은 특히 버지니아 어린이에게 현재 사용되는 백신들이 필요한 안정성과 효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학부모들에게는 현재 학교 예방접종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방정부의 백신 일정 재검토가 진행되더라도 버지니아주가 별도로 주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학교 입학에 필요한 접종 기준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자녀의 예방접종 일정이나 특정 백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학부모들은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방정부의 백신 정책 재검토와 각 주의 독자적인 보건교육 규정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버지니아에서는 현재의 예방접종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이런 가운데 필수 백신 접종을 면제받는 미국 어린이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5에서 2026학년도 유치원생 백신 접종률과 면제율을 집계한 결과 공립학교 입학 시 의무화한 백신 중 최소 한 건 이상을 면제받은 유치원생의 비율이 4.2%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직전 학년도 3.6%에서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인원수로는 약 1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면제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지역은 워싱턴 DC와 41개 주로 사실상 미국 대다수였습니다. 백신 면제 어린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17.5%를 기록한 아이다호였고 유타, 오리건, 애리조나 등이 두 자릿수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면제 비율이 5%를 넘는 주는 이들 4개 주를 포함해 모두 24곳이었습니다. 유치원생 백신 면제 사유의 대부분은 질병 등 건강상 이유가 아니라 부모의 종교나 신념, 선호 등에 따른 비의료적 면제였습니다. 의료 사유에 의한 면제율은 0.2%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자녀에게 필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뉴욕과 메인, 웨스트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네 곳은 비의료적 면제를 허용하지 않아 해당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면제율 상승 여파로 백신 접종률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백신 접종률은 92%로 유행성 이하 선염, 풍진과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은 92.4%로 각각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최소 집단 면역 기준선으로 제시하는 95%를 크게 밑도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률 저하는 전염병 대유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홍역 확진자는 올해 들어서만 2,566명으로 보고돼 3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 93%는 백신 미접종자였고 2회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사례는 전체 확진자의 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난 2000년 달성한 홍역 퇴치국 지위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범미주보건기구는 미국의 홍역 퇴치국 지위 유지 여부를 오는 11월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클리블랜드 공공보건국의 데이비드 마골리우스 박사는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다며 이는 백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백신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접종을 지지하는 에리카 슈워츠를 최근 CDC 국장으로 임명하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종이인 한지 제조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가 보존하고 알리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이야기가 17일 뉴욕타임스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5: 오하이오주 린허스트에서 활동하는 에이미 린은 사라져가는 전통 한지 제작 방식을 미국에서 이어가며 기록과 교육,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 뉴욕주에서 자란 리 작가는 어린 시절 인종을 둘러싼 질문과 시선 속에 정체성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하면 그럼 다른 민족일 리가 없지 않냐고 했다며 어릴 적 수치심을 겪으며 미국 사회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여름마다 한국을 찾았고 19살 때 한국에서 어학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대학원에서 도서 예술을 전공하던 중 재지 수업을 들으며 명상과도 같은 종이 제작 과정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업에서 중국과 일본의 종이 역사를 배우면서도 영어권에서 한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자 직접 한국을 찾아 한지 제작법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 작가는 200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장인들로부터 한지 전통 제조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지 도구를 연구하고 전문 용어를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30살의 나이로 한국 시골 공방을 찾았던 초기에는 외국인인데다 체격이 왜소하다, 나이든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묻곤 하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제가 이 길을 택한 이유를 설득하는 문제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설득 끝에 기술을 전수한 리 작가는 당나무 수확에서부터 전 과정을 전통 방식대로 고수합니다. 리 작가는 이렇게 만든 한지를 활용해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국 의상을 비롯해 당나무 껍질을 넓게 펴서 말려 식물 특유의 자연스러운 그물망 문양을 살린 바크레이크 한지 실로 짠 오리 인형 등을 만들어 미술관에 전시 중입니다. 리 작가는 한지의 맥이 끊기고 단절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지 장인들의 자녀들이 이를 배우고 있지 않다며 한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끝자락이라도 붙잡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 역시 한지의 전통을 미국으로 옮겨오고 있는 셈이라며 이것은 하나의 이주라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구글이 지난 5월 파산한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의 사내 데이터를 거액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17일 뉴욕 남부 연방 파산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4일 진행된 스피릿 항공의 데이터 경매에서 최고가인 $10,000,000를 써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쟁자였던 AI 데이터 전문 기업 머코어는 $7,500,000를 제시해 예비 낙찰자가 됐습니다. 이번 경매를 통해 구글이 사들이는 데이터는 스피릿 항공의 기업 내부 운영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시스템 데이터와 임직원 간 소통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약 1억 건의 이메일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5억 건, 사내 문서, 회의 자료, 프로그래밍 코드 3천만 줄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객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 정보, 법적 비밀 등은 제외됐습니다. 구글은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글은 개인 식별 정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해 모두 제거한 뒤에야 확보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심리를 열어 스피릿 항공의 이번 자산 매각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AI 모델의 발전 방향이 단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챗봇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에이전트로 넘어가면서 기업 내부의 업무 관련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업무를 할 때 실무진끼리 소통하거나 협업하는 방식 등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0: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에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경우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 구름이 많겠지만 비교적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늘과 달리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아침과 밤에는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해지면서 낮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한낮 야외 활동 시에는 더위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60일간 협상 시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MOU 연장을 나란히 거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당분간 최소한의 일정표도 없는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 종료 첫날인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 종전 MOU를 연장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며 나는 이란전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이란전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에 대외적으로는 일단 선을 그은 겁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18일 종전 MOU에 따라 60일간의 협상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무력 공방을 이어가며 MOU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양측이 정한 시한은 협상 개시 60일째인 16일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최소한의 데드라인마저 되살리지 못한 채 사실상 돌파구가 보이

0: 면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 만큼 관련 기관들도 호르무즈 해협과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해상 봉쇄를 깨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정밀한 군사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과 해협 통항 및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 과정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 약화가 결국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적대국들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에서 보도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전격 지시한 데 대해 미 의회를 중심으로 초당적인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연방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 17일 SNS를 통해 한국은 70년 넘게 미국의 굳건한 군사동맹이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북한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할 여력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린 또 하나의 무분별한 결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선전상의 승리를 얻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동맹을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미안보 공약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비협조를 이유로 70년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국방장관에 지시했다고 밝히며 한국이 이란 사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잔존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 투자하는 인기 상장지수 펀드 TLT 가격이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 재정적자 증가와 인공지능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파로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TLT는 17일 전장 대비 0.84% 내린 81.3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2004년 6월 14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TLT는 이날까지 연초 대비 6.6% 하락해 2022년 역대급 채권시장 폭락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와 반대로 움직여서 TLT의 급락은 미 장기 국채금리 급등을 반영합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6월 말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더니 17일 4.5베이시스포인트 더 올라 연 5.31%를 기록했습니다. 2004년 6월 29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10년물 금리 역시 3베이시스포인트 오른 4.725%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 기준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의 글로벌 채권 부문 공동책임자 루이스 알바라도는 연방정부 재정적자 증가와 AI 관련 자금 조달 열풍으로 장기 미 국채와 TLT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정부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2001년 이후 최고 금리로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채권 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알바라도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국채와 회사채 모두 장기 투자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TLT를 운용하는 블랙록은 일부 투자자들이 최근 저점을 이용해 추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TLT에 64억 달러가 순유입됐다는 겁니다. 미션스퀘어의 채권 책임자 율리아 알렉세베아는 장기금리는 단순히 연준의 다음 움직임보다는 재정 및 공급 역학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며 단기 경제지표 부진으로 단기금리 인상 압력은 줄어들었지만 재정 리스크와 물량 공급, 연준의 채권 매입 축소로 인해 장기 금리는 더 높은 프리미엄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0: 대한민국 매츠가 주최한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무대에 올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렸습니다. 매츠 홈구장에서 태극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공연을 펼친 단원들이 응원가까지 직접 부르며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윤 기자가 전합니다.
1: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Korean American Youth Choir of New York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뉴욕 매츠가 주최한 Korean Heritage Night에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단원들은 태극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매츠 홈구장을 찾아 4만여 명의 관중과 함께 한국의 문화와 유산을 기념했습니다. 특히 경기 7회에서는 단원들이 직접 7th inning stretch 응원가를 부르며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힘찬 응원을 선사해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리즈 킴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 제가 한 30년 이상을 미국에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큰 분위기, 황홀한 분위기는 제가 처음 느꼈어요. 4만여 명이 정말 온 힘을 다해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한 90%의 그 비한국계들이 모여서 그 한 10%는 우리 한국계고 정말 분위기는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할 정도로 광복절 문화와 유산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우리 뉴욕 한인 합창단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한인 청소년들의 가슴에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고 또 한국과 미국을 든든하게 잇는 문화 과거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고 싶다는 저의 포부입니다.
1: 뿐만 아니라 이번 무대에 함께 오른 배나연 합창 단원은 기쁜 소감을 전했습니다.
3: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긴장되었거든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끝나고 났을 때는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부른 건 아니지만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더 그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여서 봐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1: 지난 2016년 창단 이후 음악으로 한국 문화를 알려온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광복절을 맞아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경기장 매츠 홈구장에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지 관중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뉴저지에서도 광복 81주년을 맞아 한인사회가 세대를 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참전용사, 한인 1세대는 물론 어린이와 청년 등 차세대 동포들이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뉴저지 한인사회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지역 정치인과 참전용사, 한인 1세대, 차세대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복의 기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지역사회 주요 인사와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를 비롯해서 다수의 주류 사회 정치인과 각계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광복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조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과 한인 1세대는 물론 부모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와 청년 등 차세대 동포들도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힘찬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감격을 함께 나누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바리톤 신현성 씨의 축가가 이어졌으며 김진성 버겐 카운티 부쇼리프가 만세 삼창을 선장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장은 이번 81주년 광복절 행사는 한인 동포들의 3세대가 함께 모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인 동포 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우리의 얼과 문화를 주류 사회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류 사회 정치인들은 축사를 통해서 한인 사회의 지역사회 기여와 발전을 높이 평가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결의안과 감사장을 전달하며 광복절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세멜 동포 영사를 비롯해 마크시나 테너플라이 시장, 호건 버겐카운티 행정관, 김진성 버겐카운티 부쉐리프, 이상희 펠리세이즈 박시 의장, 라파엘 몬티, 버겐카운티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과 조시가 타이머 연방 하원실에서도 송미숙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하며 광복절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뉴저지 엘렌박 주 하원의원과 고든 존슨 주 상원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번 광복절 기념식을 계기로 한인 1세대부터 차세대까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한인 사회와 주류 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5: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 플랫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이른바 중독 소송입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들의 중독성 사용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며 연방법과 주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와 SNS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배심원 재판을 이끕니다. 이번 재판은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주정부들의 개인정보보호관련법, 소비자보호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건당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청소년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벌금 규모가 빠르게 누적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메타 측은 패소할 경우 벌금이 최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타의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주 법무장관들이 요구한 벌금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주 대리인 매건 오닐은 지난주 법정 심리에서 주정부들이 요구한 벌금 총액이 193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1988년 주 법무장관들이 담배 중독 문제로 담배 회사들과 2060억 달러 규모로 합의한 사건에 비견됩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주 법무장관들의 제한적인 주장은 근거가 없고 금전적 요구는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AI 기업 엔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7개월 만에 7배로 급증하며 6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쟁사 오픈 AI의 연환산 매출도 크게 웃도는 정도입니다.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올 가을 예정된 기업 공개와 기업 가치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6: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7개월 만에 7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트로픽의 7월 기준 연환산 매출이 6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약 100달러로 집계된 지난해 매출과 견조 약 7배 급증한 것이며 지난 5월 기록한 연환산 매출 470억 달러보다도 약 38% 늘어난 수치입니다. 라이벌인 OpenAI가 최근 기록한 연환산 매출 400억 달러와 비교하면 1.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2분기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이상 급증했고 창사 아래 처음으로 조정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전한 바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실적이 지속해 성장함에 따라 올 가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 공개 흥행에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 서류를 제출해 상장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엔트로픽의 현재 기업 가치 평가액은 9,650억 달러이지만 일각에서는 상장 시 기업 가치가 2조 달러 이상으로 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시선을 돌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0: 이번 발언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이라는 두 불량 국가를 상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인 이란과는 전쟁을 벌이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지닌 북한은 달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대면한 후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양국 지도자가 만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북핵 정책 실패를 지적한 신간 폴아웃의 저자이자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S. 위트 스팀스 센터 석좌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대미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동맹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이란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더 비핵화를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란 전쟁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발언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대북 억지력과 대비태세를 약화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언은 또 한 번 아시아와 유럽 내 우방 사이에서 미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며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는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캣 요컬 뉴욕 주지사를 지원해온 민주당의 대형 후원자가 다가오는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의 모금 행사를 열기로 해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7: 민주당의 거액 기부자이자 자선가인 바니 앵글바트 로텐버그가 이번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브루스 블레이크만 나소 카운티 행정관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한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로텐버그는 고 프랭크 로텐버그 뉴저지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의 부인이자 전문 사진작가로 그동안 캐시 호컬 주지사 캠프는 물론 카멀라 해리스,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거물 정치인들에게 수십만 달러를 후원해온 인물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로텐버그는 이번 모금 행사 개최 사실을 인정하며 블레이크만은 오랜 친구이자 이웃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며 지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소식에 깜짝 놀라며 부유층 거주지인 햄튼 일대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며 공화당 블레이크만 후보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뉴욕주에서 유력 후원자의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다가오는 주지사 선거전의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배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요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인도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고고학자이시죠. 고려대학교 문화유산 융합연구소 김용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아, 반갑습니다. 오늘 인도 철기 시대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5: 네, 맞습니다. 네. 네,
4: 철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막 금속 이름을 붙여서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5: 네, 맞습니다.
4: 그 개념부터 한번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그렇죠. 네. 뭐 우선 석기 시대는 뭐 돌을 쓰는 시대고, 근데 사실 인류가 최초로 썼던 금속은 네. 이 방송에서 소개됐는데 주기율표에서 금은동이 같은 줄에 있잖아요.
4: 아 그렇죠.
5: 예. 왜 그렇죠?
4: 성격이 비슷해서요.
5: 특히
4: 뭐가요?
5: 녹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4: 아 녹는 점이 비슷하구나. 예. 몰랐는데.
5: 금은동이 예. 이제 한 1000도 정도에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녹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은동은 이제 고대에 한 1000도 정도 올릴 수 있을 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청동기 시대를 최초의 이제 금속 시대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4: 구리랑 주석.
5: 주석이 아, 구리랑 주석. 합금이라는 네.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리는 사실 우리 전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휘어지는. 네. 여기에 이제 주석을 넣었을 때 이제 비파형 동검과 같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네. 하는 어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기술이라고 부른 이유는 동을 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합금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 사회로 예, 들어갔기 때문에였고 다만 특히 이 주석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4: 아 주석이 많지 않죠.
5: 예, 그래서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청동기 시대가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기술에 기반한 도시 문명 사회가 유라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열렸던 거죠.
4: 아 네. 네. 철기는요?
5: 그러다가 이제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500도 정도 더 올려야 돼요. 한 1500도 정도가 가야 되는데.
4: 예.
5: 근데 철은 이제 엄청 흔하죠.
4: 아, 그렇죠. 예.
5: 전 곳곳에.
4: 원료는 흔하죠.
5: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1500도씩까지 올리는 기술이 필요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쇠철이라고 이럴 때 했던 게 그냥 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철이라고 하는 것 예. 혹은 뭐 무쇠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여기는 탄소와의 합금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성분을 집어넣는 건 아니고 예. 왜 대장간에서 왜
4: 맞아요, 맞아요.
5: 올렸다가 예. 식혔다가 때리고 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입혀지는 거거든요.
4: 탄소를 아주 적정량 섞어줘야.
5: 예, 적정량 섞어야 되고 그 탄소를 입히는 것이 사실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마스커스 검 들어보셨습니까?
4: 다마스쿠스 검을 저희가 뭐 한번 다뤘었는데.
5: 네, 그래서 네. 뭐 고대의 최고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서아시아의 다마스쿠스 지역에서. 네. 근데 그 원천 기술인 우츠 스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오늘 이야기할 인도의 철기 시대에 개발된 겁니다.
4: 아, 그래요? 철기 시대 그 자체의 모습을 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시대 인도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한데 전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5: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에서 특히 이제 철기 기술이 도입되면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역 국가가 발전한 시기가 오죠. 근데 인도도 이 이제 철기의 도입과 함께 그래서 인도와 대륙 전체에 어떤 이 그 하라파 문명 시대에 없었던
4: 지난 시간 하라파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개의 큰 도시가 있었지만 서로 뭐 싸우거나 이런
5: 예 그래서 청동 같은 경우도 무기가 있는데 네. 사용 흔적이 없고
4: 그렇죠
5: 네. 검 같은 경우도 날카로운 흔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전쟁의 긴장 텐션이 전혀 안 보이는데
4: 흔적이 안 보이는데
5: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되면
4: 철기 시대에는
5: 살상용 무기라는 게 100% 확실시 되는 아.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네.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패권 경쟁의 시대가 인도와 대륙에 열리죠
4: 네.
5: 그리고 마침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이 전국에 퍼졌기 때문에 전국이 자웅을 겨루는 진짜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네. 인도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네. 인도말로 오래된 시대 아 이것도 어떤 특정한 지역 이름을 잘못 붙이면 남인도 고고학자 그렇죠. 뭐 서운하고 하니까
4: 좀 더 생각해서 이름을 저희한테
5: 다음에 한번 네.
4: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라파 시대 청동기 시대에는 오히려 이제 도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건 좋았다고 하셨는데
5: 네.
4: 오히려 막 전쟁하고 이러면은 삶의 질은 더 떨어질
5: 그러니까
4: 것 같은데.
5: 이게 인도의 국사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국가가 없었던 하라파 문명을 이제 약간 특히 이제 국뽕을 좀 넣어서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들의 뭐 고대 문명 이럴 때 네. 특히 이제 이집트와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피라미드와 신들의 사원을 지으면서 사회적 재화를 낭비했던 사회가 행복한 사회였을까? 도시와 사람들의 패션, 사람들의 어떤 복지를 그렇죠. 위해서 투자했던 네. 나병 환자를 이제 대우해주는 인더스 문명, 하라파 문명이 훨씬 더 나은 사회였을까? 나는
4: 네. 자부할 수 있어요.
5: 일리가 네. 있죠.
4: 예, 예, 예.
5: 근데 이제 시대는 뒤시대고
4: 예.
5: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그 흔히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발전이라고 평가하지만
4: 예.
5: 국가가 처음 생기는 시대에 진상을 들여다보면 특히 이 시기의 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4: 네.
5: 대규모 노역이 동원되어서 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도시를 방어하고 높은 수십 미터 두께의 그러니까 우리 풍나토성과 같이 매우 두껍고 높은 도성이 쌓이고 도시 내부의 주거지들의 재료는 그 이전에 하라파 문명 시대 모든 구운 벽돌이 가정집에 사용되었다면 더 이상
6: 뭐 지푸라기 이런 거
5: 그러니까 그냥 흙집을 짓고 사는 거 말린 벽돌 정도 그리고 사이즈도 달라 즉 저렴하게 그런 벽돌 같은 걸 공급해주는 대형 건축회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뭐 건축사에 돈을 대면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하라파 문명 시대에는 잘 정비된 상하수도 시설 뿐만 아니라 우물, 화장실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정도를 제외하면 고대 사회 심지어 중세 혹은 근대의 파리도 무인 조달에 비견이 안 되거든요.
6: 아, 위생시설
5: 도시 복지의 차원에서 근데 시대가 떨어지고 국가라고 하는 게 성장했던 이 시대의 최고의 도시들의 유적을 발굴해보면 사람들의 복지의 수준은 떨어지는 양상이 보입니다.
6: 퇴보하는 듯한 모습.
5: 그래서 그게 퇴보인지 어쨌든 국가가 생기고 그 이후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층 나아가니까 발전인지는 뭐
6: 방송을 들으시는 수도 있겠지만
5: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죠.
6: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때 그 정치 철학도 많이 발달해서 그 유명한 석가모니가
5: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나요? 철기가 일으킨 패권 경쟁의 시대 속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시기에 그리고 확실히 전쟁이 있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뭐 중국도 그랬지만 그 제자백가 그렇죠. 사상이 된 것처럼 이때 이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와 같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놓는 철학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철학이 발전했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자인교의 창시자인 마하비라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같은 분이 있을 이때구나. 거고 다만 남쪽은 이게 인더스 갠지스 대평원처럼 쫙 드넓이 펼쳐진 곳이 아니고 데칸고원 그다음에 화강암 산지가 많아서 약간 지역적인 부족 연맹이 형성됐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평지보다는 제주도처럼 돌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고인돌로 이게 집단의 어떤 부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패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6: 패권의 시대. 오늘 이제 인도 철기 시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바로 이 고인돌 유적입니다.
5: 그렇죠.
6: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도 고인돌 많기로 유명한데.
5: 그렇죠. 한반도 좀 넓게는 동북아시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만주 지역 이쪽에도 좀 있으니까. 그 뭐 대체로 한반도에 집중돼 있으니까. 보통 한반도가 세계 고인돌의 4분의 3 정도.
6: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거는 인도 고고학계에서 이의제기 할 건데 아마 인도 고고학자들은 좀 이의제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인도
6: 어느 쪽에서 어느 쪽 편이신가요?
5: 저는
6: 예, 어디
5: 이게 참
6: 예, 일단 좀 노선 좀 아니 농담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5: 계속 아니 혹시 인도 구독자가 많아지면 인도 편을 들어야 되는데
6: 갈아탈 수 있다. 예. 어떤 이의제기를 하나요? 인도 쪽에서?
5: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대략 한 다섯 배 정도 넓은 구역에 고인돌이 유행했는데.
6: 그렇지, 땅이 넓고, 예.
5: 이렇게 우리가 통칭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성무덤은 유럽에서부터 우리 동북아시아까지 유행을 했습니다.
6: 네.
5: 그리고 뭐 아프리카, 그리고 저 멀리 신대륙에도 있었어요.
6: 네.
5: 근데 이제 유럽은 예를 들면 마을 전체 사람들을 위한 대형 무덤이 주로 유행했습니다.
6: 네.
5: 그러니까 인구가 1000명이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유럽은 하나만 만들어요.
6: 아, 마을
5: 1000명 마을 사람 모두를 위한... 함께 묻어주는
6: 예.
5: 규모는 큰데 이제 기수는 작은 거죠.
6: 기수는 작 하나죠.
5: 예. 예. 근데 우리 한반도는 대부분 개인용이었어요.
6: 1인용.
5: 예, 그러면 예. 산수적으로 1000개가 만들어졌겠죠. 한 세대가 사망하면.
6: 1000명이 예, 사망하면 1000개죠.
5: 예. 예. 그러면 서아시아부터 인도까지는 평균 한 4명 정도의 가족 용 고인돌이 유행했습니다.
6: 가족 단위구나.
5: 그러면 1000명이 사망하면
6: 250기가 있죠.
5: 정확합니다. 고고학 산수 문제였습니다.
6: 아.
5: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인구 대비 예. 우리 한반도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밀집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인구가 그렇다고 남인도가 뭐 한반도보다 인구 밀집도가 훨씬 높진 않았을 거니까
6: 예.
5: 이제 비슷한 시기 또 마침 비슷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유행을 했거든요.
7: 아, 그렇군요.
5: 다만 오늘의 주제인 인도는 철기 시대. 네, 우리는 청동기 시대였고 아, 시기는 비슷했어요. 네. 시대는. 네. 그 유행한 시대도 비슷했고. 그러면 한반도가 1인용이라서 4배 많은 거잖아요.
6: 그렇죠.
5: 인도는 가정용이 유행했으니까.
6: 기수로 치면.
5: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우리 한반도보다 대략 한 4~5배 면적에 유행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도 아 대륙과 한반도의 총 고인돌의 개수는
6: 이제 전문 용어로 또이또이.
5: 또이또이. 그렇죠.
6: 그렇죠. 네 배의 면적이니까.
5: 네, 그래서 그렇죠, 인도는 그렇죠. 이렇게 가족료가 네. 유행했기 때문에 유행도는 낮았지만 네. 유행한 구역이 넓었기 때문에
6: 그렇지, 그렇지.
5: 총 기수는 시간이 비슷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의 고인돌의 총 수는 저희 한반도만큼 많습니다.
6: 우리가 한반도에 네, 4분의 3이 있다는 거죠.
5: 그렇게 거네요. 되면 이제 인도도 4분의 3? 한국도 4분의 3이니까 지금
6: 4분의
5: 뭔가 산소의 문제가 생기는
6: 그러네.
5: 거죠.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아마 한반도, 우리가 아마 그 고인돌이 세계유산 등재될 때 이제 한반도의 동북아시아의 고인돌 총수가 조사되고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도는 아직 고인돌 유적이 단 한 유적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인도 고고학, 특히 대형 프로젝트들이 인더스, 갠지스 지역에서 주로 집중되어서 남인도 유적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많은 고인돌 유적에 대한 고고학자의 수도 적고요.
6: 그렇구나.
5: 예. 네. 그래서 좀 그 수가 아직, 그래서.
6: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네요.
5: 그래서
6: 네.
5: 저 개인적인 네. 그 일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인도 거성 유적들을 좀 세계유산에 등재하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은 예. 계획이 있어서 계속해서 네. 그 거성 문화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6: 남인도 지역의 인도 거성 문화. 네. 앞으로 더 네. 발견도 많이 될 것 같아요.
5: 어쨌든 면적 때문에 한반도만큼이나 많은 고인돌이 철기 시대.
6: 그러네.
5: 한반도와 비슷한 네. 시기에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 네. 인도에서는 고인돌을 뭐라고 하나요?
5: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인돌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6: 이번에 좀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5: 네.
6: 이제 돌이 고였다.
5: 그렇죠. 네. 위에 있는 돌이 네.
6: 괴돌.
5: 네. 괴어 있다라는 네. 밑에서 그래서 이제 고인돌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고. 네. 사실 전 세계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건 돌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6: 거기도 돌이 들어갔네. 영어인데 돌이 들어갔네.
5: 묘하게도 그래요. 돌맨인데 예, 예. 이건 켈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이제 유럽 이렇게 지금의 이제 아일랜드 뭐 이런 지역에서 많거든요.
6: 예.
5: 그 규모도 아까 말했지만 특히 이제 여기는 가족 집단묘가 있기 때문에
6: 아, 마을용.
5: 그러니까 그 스톤헨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6: 아, 그래.
5: 그게 그 시대의 어떤 큰 걸 만들던 거성문화. 유럽 거성 문화의 산물입니다.
6: 예.
5: 그래서 이제 켈트어가 이제 뭐 일단 영어권에 있는 가까운 나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돌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6: 돌멘.
5: 인도에서는 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판두깔이라고 부릅니다.
6: 판두깔?
5: 우리는 고인돌.
6: 네.
5: 이제 켈트 지역에서는 이제 돌멘. 이제 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6: 아, 탁자 모양이죠.
5: 네.
6: 그렇지, 그렇지.
5: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판두깔이라고 불러요.
6: 판두깔은 어떤 의미죠? 예.
5: 그러니까 판두는 편잡할 때
6: 헌잡.
5: 그거랑 비슷 네. 같은 의미야 오라는 뜻이고요.
6: 아.
5: 깔은 바위 내지는 돌. 그러니까
6: 다섯 개 돌?
5: 그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 이상한데 오돌? 자, 우리 고인돌 인도는 오돌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성혈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고인돌에도 네. 일부 성혈이 새겨진 고인돌이 좀 있거든요.
6: 성혈이 뭐죠?
5: 요거는 네. 사진을 좀 보고.
6: 네.
5: 저기 지금 저게 제가 지금 직접 발굴했던 고인돌 덮개돌에 이게 구멍이 좀 나 있잖아요.
6: 아, 저기 덮개돌이군요.
5: 예, 성스러운 예. 구멍이라 그래가지고 한자어로 성혈이라 부르고 영어 학명은 컵 마크라고요. 뭐 컵을 꼭 찔렀다.
6: 컵 마크.
5: 예. 예. 제가 생각할 때 영어 이름보다는 우리 이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성혈.
6: 성스러운 구멍.
5: 저기 특히 이제 저 성혈이 있는 고인돌이 발견되는 지역에서는
6: 네.
5: 인도의 2대 국민 신화 라마야나가 있거든요.
6: 2대 국민 아까가 1대고요.
5: 예예
6: 예, 예.
5: 그러니까 예. 라마라는 또 성군의 일종의 건국 신화예요.
6: 네.
5: 근데 여기는 일종의 거의 주연급 조연이 등장하는데 손오공의 모델이 된 인도의 원숭이 신 하누만이 핵심적인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6: 아 원숭이 신 하누만.
5: 예. 그래서 이 라마라는 그 성군이 이제 강력한 적국과 큰 전투가 있을 때마다
6: 네.
5: 협격한 공을 세우는 핵심적인 당시 군대의 장수였거든요.
6: 아, 하누만이 손오공 모델이에요?
5: 예, 원숭이 네. 신이고 이제 고법성 현장법사 같은 분들 통해서 알려진 불교가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이 한우만을 모델로 해서 손오공이 탄생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6: 네.
5: 손오공 하면 당연히 힘이 세죠.
6: 힘 세죠.
5: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쓰기 손자국이 한우만이 이렇게 바위를 들어서 네. 저 멀리 있는
6: 아~
5: 왜냐하면 실제로 고인돌들은 네. 그 이제 지금 방송에서 판두깔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6: 네.
5: 이런 인도의 판두깔들도 큰 돌이 많으니까 특히 멀리서 온 채석해서 멀리서 온 것도 많거든요.
6: 네.
5: 그래서 한우만 신이 이렇게 들고 왔다. 이유는 비슷합니다.
6: 아 근데 구멍이 못해도 한 서른 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내려놨다가 또 들고 이랬나요?
5: 아 중간 중간에 이제 무거우니까 우리도 아, 예.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다 보면 이렇게 위치를 아, 한 번씩 바꾸잖아요.
6: 아,
5: 하나요.
6: 아 그런 느낌으로. 예.
5: 네, 그렇게까지 논리적으로 모르겠어요.
6: 죄송합니다.
5: 비슷한 상황에서
6: 예예예. 예, 예.
5: 할아버지가 라마야도 당연히 이제 네. 힌두교의 어떤 윤리관이 담겨 있는 그 네. 일종의 신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내용을 손주에게 소개도 하면서 한우만 이
6: 아~
5: 돌산에서 가져와서 비슷합니다. 네. 적군의 희생을 기리면서 만들어 주었거나 우리 아군의 희생이 있을 때.
6: 네.
5: 그래서 주로 살 안쪽에서 인골의 흔적이 발견되면 네. 한우만은 원숭이 부대거든요.
6: 예.
5: 그러면 이제 적군.
6: 아 그렇구나. 예.
5: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네. 어, 아군.
6: 어.
5: 너 어 그러면 원숭이 뼈는 왜 없어요? 빨리 썩어 원숭이 뼈는. 실제로 원숭이 뼈가 빨리 썼거든요.
6: 아, 실제로 그래요? 어, 네. 과학적이네.
5: 뭐 그런 어떤 예. 예,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도의 고인돌들은 이제
6: 성열이 있어요.
5: 예. 예. 그 뭐지?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라고 하는 건국 신화와,
6: 아, 신화와 연결,
5: 자주 연결되어서 지역의 할아버지들이 손주에게 얘기되면서 이제 구전되어 왔다.
6: 그렇구나.
5: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6: 오, 재밌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똥산 첫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똥산 알려주셨잖아요.
5: 그죠 이제
6: 소드리산 그 대변을 태우면서 그 재가 쌓인 산.
5: 그래서 예. 지난 방송에서 이제 큰 이렇게 소 목장을 이제
6: 예, 제부라는 소.
5: 예, 예. 하면서.
6: 석기 시대 사람들이.
5: 신석기 시대.
6: 신석기 시대.
5: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참 뒤에, 이제, 한 철기 시대니까 한 200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이 바로 그 소똥산입니다.
6: 아, 그렇구나. 진짜 산 같네.
5: 저 앞에 서 있는 인물이 전데요. 지금보다는 머리가 많이 곱네요.
6: 그러네요. 예. 한, 수치 많으시네.
5: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6: 네.
5: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좀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하얀색 재의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태워서 이제
6: 아~
5: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소의 목장이 있었던 거고 태우고 하면서 올려갔던 거죠.
6: 네.
5: 예. 네.
6: 근데 저것도 인도 거성문화랑 연관이 있나요?
5: 저게 네. 유행했던 지역이 마침 고인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6: 아.
5: 근데 고인돌,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도 지나고 철기 시대도 지나고 또 한 천 년이 흐른 거죠. 이렇게.
6: 그렇지, 그렇지. 네.
5: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고고학자가 없었으니까. 저게 두 개가, 뭐, 그 당시 할아버지가, 그거는, 한 6,000년 됐고, 저거는 한 3,000년 됐단다. 이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5: 둘 다 오래돼 보니까.
6: 네, 네.
5: 자,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6: 네. 할아버지가 창작을 많이 해야 돼. 네. 신기한 게 많아.
5: 그렇죠.
6: 예, 예, 예.
5: 자, 그래서, 예. 일단 손주가.
6: 예. 저건 뭐예요?
5: 그래서 그때 가장, 자, 보세요. 아까. 예. 다섯 형제나. 그리고 신인 그 한우만 신의 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영웅적인 분들이라도 똥을 저렇게 높이 쌓아놨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6: 영웅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죠.
5: 네. 그리고 예, 예,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그 마하바라타의 오형제나 네. 한우만이 그렇다고 좀 엄청난 거인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기 산이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경우에는
6: 다른 게 필요하네.
5: 저 지역에 있는 똥산과 더불어서 고인돌을 설명하는 독특한 지역 시나리오가 이제 할아버지들에서 만들어지는데,
6: 예.
5: 이제 식인 거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6: 아, 식인 거인?
5: 예, 그래서 이제 식인 거인들이 소나 사람을 잡아먹고 똥을 싸고,
6: 야.
5: 그 자기가 싼 똥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6: 예, 예, 예.
5: 불까지 질렀고, 그 사람의 사람의 그 살코기를 다 발라 먹고
6: 예.
5: 그래도 좀 불쌍하니까 그 식인 거인의 입장에서는 개미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가락 몇 개 움직여 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6: 아.
5: 하는, 그러니까 똥산과 고인돌이
6: 연결했네.
5: 식인 거인의 똥 그리고 먹고 나서 살코기를 발라 먹고 뼈만 안치한 돌무덤 이렇게.
6: 사실 시대적으로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보기에는 네. 똑같이 옛날 거니까 둘을 엮어버렸어요. 고인돌이랑.
5: 네. 그래서 저 지금 보시는 것이 특히 딱 봐도 네.
6: 저것도 고인돌이에요?
5: 저 고인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인도의 스모프 마을이라고 하는데
6: 어, 느낌 있다.
5: 직접 네. 직접 가 보면 꽤 큽니다. 그래서 한 3, 4인이 네. 합장될 수 있는 가족묘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랑 아까 소똥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신하려고 이렇게 잡혔던 겁니다.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됐죠? 식인 거인이 소와 사람을 잡아먹고 발라먹고 나서 이제 뼈만 저기다가 이렇게 맞다. 해서 손가락으로 만든. 저 옆에 돌들이 많잖아요. 네. 저기서 이제 손가락으로 탁탁탁 잘라가지고 이제 돌 무덤을 만들어줬다. 식인 거인의 전설이 있는 곳.
6: 또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손주가 못된 짓 할 때 너 자꾸 그러면 식인 거인이 잡아먹는다. 네네, 그렇죠. 이런 것도 갖다 붙일 네. 수 있거든요.
5: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고고학자들이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좀 이렇게 낭만 파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저희는 가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고 이건 철기 시대고 이거는 어. 당시 거대 부족 사회, 패권 경쟁의 시대를 반영하는 권력자의 무덤이 되려면 낭만 파괴.
6: 할아버지들 노발대발 하시겠죠.
5: 그렇죠, 그렇죠. 네.
6: 아, 재밌네. 신화랑 이렇게 엮어서. 네네. 예, 각종 전설들이 많이.
5: 그리고, 어, 마침 네. 그.
6: 또 좀 독특한 모양의 고인돌들이 있다던데.
5: 네, 잠깐만. 사진으로 보면서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6: 어, 저것도 고인돌이에요?
5: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인도에 있는 대표적인 고인돌인데. 네. 아까 거기 있는 것도 근접해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네, 저 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요가 수행자가 한 건데 저 가운데 구멍이 보이시죠?
6: 저 구멍이죠? 네네. 엄청 큰 구멍이 하나 있네요. 네, 네.
5: 그래서 꽤 큽니다. 그래서 축구공이 지나간 정도 최소한 네. 대체로.
6: 저 왜 있나요?
5: 저거를 우리가 한자어로는 혼 영혼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혼 구멍. 영어로는 학명은 포트홀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게 이제 서아시아에서부터 서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 네. 그리고 카스피해 안한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에 유행했던.
6: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인돌이 세워졌을 때부터 있던 거예요.
5: 그래서 네. 이유는 아, 만들 때 저렇게 만들었다. 네. 이유는 아까 말했던 가족묘잖아요. 네. 그럼 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 그다음 할머니, 그 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위에도 무가 모두 이렇게 추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필요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 당시에는 죽은 이들이 계속 우리 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죽은 이들의 무덤이라 아, 집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돼요.
6: 좀 약간 소통의 창구 느낌인가 보다. 네네네. 저 구멍이. 예.
5: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반도의 고인돌하고는 이제
6: 모양이 좀 다르죠.
5: 무덤에 대한 컨셉도 좀 많이 다르죠. 이제 1인용 가정용이 유행했다는 것도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규모, 아, 특히 내부 공간이 좀 커야 되고요. 네. 우리는 대체로 위에 덮개돌이 무거운 경우가 많거든요.
6: 덮개돌이 좀 작네, 저기. 네,
5: 그리고 네. 특히 우리 한반도 남부 쪽에는 우리가 바둑판식 고인돌이라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묻히는 곳이 지하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약간 좀 폐쇄적이에요, 무덤이. 네. 인도는 영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은 조상이 계속 우리 곁에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좀. 네.
6: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인도 철기 시대 정리하면서 총평 한 말씀 듣고 마칠까요?
5: 네,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내용 중에 나왔지만 네. 인도의 철기 시대는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새로운 국가의 시대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매우 깊은 영향력 임팩트를 남기고 있는 뭐 불교와 같은 고전 철학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네. 전쟁과 뭐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복지가 증가한 시대라고 평가하기는 좀 힘든 면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이 거성 무덤이라든가 이런 유적의 인고를 하라파 문명 시대와 비교해 보면 건강 상태도 나빠진 걸로 추정돼요. 신장 평균 신장도 줄어들었습니다.
6: 아,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5: 예, 예. 뭐 그것도 아마 인류학적인 뭐 민족의 차이가 발생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영양학에
6: 쉽지 않은 시대였네.
5: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뭐 비단 인도사뿐만 아니라 뭐 철기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시대 변화가 과연 인류사의 어떤 진보의 시대였는지 아니면 어떤 불행의 시작이었는지 뭐 그런 것이 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인도 철기 시대가 아닌가.
6: 인도 고대사 3부작 이렇게 김용진 교수님과 3주에 걸쳐서 해봤는데 예,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즐거웠는데.
5: 네, 저도 예.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네.
6: 네. 그 썬킴 씨에 대한 팬심을 매회 드러내셔서 네네. 나중에 두 분이 꼭 만날 날 네. 잡지사에서
5: 저도 만날 뭐 어쨌든 날을. 인도와 인연을 맺은 지 한, 지금 뭐 한 25년 돼가서 볼리우드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재밌게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 아, 썬킴에게 영상 편지 쓰라고 지금 하는데 하나 하시겠습니까?
5: 네, 네 썬킴 선생님 제가 광산 김씨입니다.
6: 아이 끝까지 진짜 있습니다. 예. 예. 화답을 저희가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뵐 날을 기대하면서 김용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6: 전에 그 어떤 한국인들은 고인돌이 돌아가신 분 할 때 고인 플러스 돌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삼가 고인돌 얘도 뭐 의미상 말이 안 되진 않겠지만 고인돌은 돌을 괴어서 만든 것의 의미 괜돌 고인돌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크지도 않은 땅인데 유독 고인돌이 엄청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1번째 페이지 노베스타 썬킨 역사 스피틀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K본부 아침마당에서 신라의 달밤을 데뷔했죠. 이제 거의 무슨 트로트 가수로 성공.
2: 첫 이제 가요 무대에서 부르겠어요.
3: 가요 무대 예. 전국 노래자랑에서 안 불러주나 몰라요.
2: 의상부터가. 자 이제 마당에서 농장으로 건너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온 8월 17일은 조지 오웰의 대표작 동물농장이 처음 출간된 날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 되었지만 한때는 이 책이 금서 취급을 받았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기발한 작품이 탄생했는지 작가 조지 오웰의 삶을 따라가 보고 또 동물농장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지 오웰이 본명이 아니라면서요, 쌤?
3: 그렇죠. 이 조지 오웰이 많은 분들이 그 조지 오웰은 많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또 동물농장이라든지 아니면 1984의 저자로 그렇죠. 많이 알고 있죠.
2: 네.
3: 조지 오웰은 본명이 아니라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가 본명이 맞습니다. 보통 에릭 이제 블레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죠.
2: 네.
3: 1903년도에 인도, 당시 영국령 식민지 인도에서 아편국 소속 하급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도 태생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금전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 내 자식만큼은 뭐 공부를 잘 시키고 싶어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그 조지 오웰이죠.
2: 네.
3: 에릭을 보낸 다음에 비싼 사립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2: 오.
3: 굉장히 비쌌다고요.
2: 예.
3: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요.
2: 예,
3: 사립초등학교에 보낸 거죠.
2: 예.
3: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장학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2: 네.
3: 나름 어린 조지 오웰이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2: 네.
3: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공부를 못하면은 난 장학금을 못 받을 것이고 난 쫓겨날 것이다. 내가지고 정말 나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야뇨증.
2: 야뇨증까지 생겼어요.
3: 이제 이불에 지도 그리는 야뇨증까지 이제 예. 겪었다고 해요. 예. 어린 8살, 9살짜리 조지 오웰이요.
2: 예.
3: 교장이요. 따로 부릅니다. 알죠? 나머지 교부들은 진짜 빵빵한 집안의 자식들이고
2: 그렇죠, 그렇죠. 명문 사립이니까.
3: 명문 사립이니까요. 근데 조지 오웰은 딱 봐도 뭐 아버지가 인도의 아편국? 뭐 정말로 무리해서 들어왔구만. 알게 모르게 차별을 했었는데.
2: 아, 학교에서.
3: 학교에서.
2: 예, 예, 예.
3: 했다고 해요.
2: 예, 예, 예.
3: 게다가 오줌까지 싸잖아요.
2: 놀림 받았겠네.
3: 놀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불러가지고 그 말 채찍으로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2: 버릇을 고친다고?
3: 네, 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2: 아...
3: 여기서 조지 오웰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2: 어떤 진리를 발견합니까?
3: 불편한 진실.
2: 어떤? 네.
3: 학교라는 거대한 전체주의를 위해서는
2: 네.
3: 나 같은 한 개인은 희생돼도 아무도 눈 깜짝안 한다.
2: 신경도 안 쓴다.
3: 더 큰 거는 학교란 조직의 명성이다. 이튼스쿨이 영국에서 총리 생산 학교라고 하거든요.
2: 아, 총리를 많이 배출했나요?
3: 그렇죠. 뭐 카메론 총리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대예요.
2: 네.
3: 졸업을 합니다.
2: 네.
3: 졸업을 한 다음에 엘리트 코스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때 어렸을 때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가 잘못 돌아간다. 이런 걸 느끼고 어디로 지원을 하냐면 당시에 영국 또 다른 영국 식민지였던 미얀마, 당신 버마죠?
2: 예, 버마라고 불렀죠.
3: 당신
2: 예,
3: 버마라고 불렀죠.
2: 예, 예, 예.
3: 그러니까 버마에 가서 영국 식민 경찰이 됩니다.
2: 아 조지 오웰이요.
3: 조지 오웰.
2: 예.
3: 그래서 식민지였던 버마에 가가지고 영국 식민 경찰을 하고 있는데
2: 네.
3: 그러면서 아 식민 국가와 피지배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차별을 당하는구나.
2: 아.
3: 는 것도 느꼈대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2: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3: 힌트 드릴게요.
2: 예예. 예, 예. 어, 코끼리, 코끼리.
3: 역시!
2: 어.
3: 역시.
2: 코끼리.
3: 녹화기.
2: 여러분 해주시면 안 돼요?
3: 비스킷! 비스킷! 비스킷! 비스킷!
2: 뭐,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3: 녹화 기준으로 제가 예. 그 오늘 그 아침마다

0: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식민지에 있었던 그 스페인 병사들이 이제 식민지가 없다 보니까 다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좋은 말로 다 실직자가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스페인 군부에서 슬슬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이런 꼴을 당한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군, 이 왕정, 당시 왕이었거든요. 네. 스페인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군부가 1차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네. 알퐁소 13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알퐁소 13세가 머리를 잤어요. 잠깐만! 난 그대로 왕으로 있을 테니까 권력은 당신들이 다 가져가세요. 아. 해요.
1: 네.
0: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뭐 왕이 바지 사장으로 안 있으면 아... 우리가 주락펴락 왕을 좀 이용할 수 있겠지 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돼요.
1: 아, 예.
0: 이게 1920년대 일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931년도에 처음으로 공화정이 탄생을 했는데, 네. 진보 정권이었어요. 이른바 사회주의 정권. 계열이요.
1: 예, 예.
0: 근데 이 사회주의 계열 정권이 너무나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한 거예요. 카톨릭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다 몰수해버리고, 아, 이런 식으로 네. 뭐 분배를 한다고 하면서
1: 네.
0: 그러면서 원래 있던 부르주아 계급과
1: 네.
0: 그다음에 그 이 성직자 계급이 불만인지 부글부글 부글 시작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면서 2년 후에 또다시 총선이 시작이 됐는데 3년 총선에서는 우파 연합이 승리를 해버려요.
1: 아, 그래요?
0: 그러면서 그전에 이른바 진보 정부에서 실시했던 개혁 정책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1: 아, 정권 바뀌었어요. 예.
0: 그리고 1936년도에 또 한 번 그 선거가 치러지는데, 아, 이때는 그 진보 정권이 뭉칩니다. 겨우 총선에서 승리를 해버려요.
1: 오, 36년에.
0: 36년도에.
1: 네.
0: 근데 이때 군부랑 이른바 옛날 기득권층, 그 다음에 성직자 등등등 돈을 갖고 있던 성직자들이 우리가 이대로 정권을 넘겨줘야 되겠냐?
1: 승복을 안 했군요.
0: 승복을 할까?
1: 어어.
0: 하다가 그럴 순 없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보수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 아, 그게 내전인가?
0: 그 선봉장을 섰던 사람이 그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프랑코 장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 프랑코 장군 들어봤지.
0: 프랑코 장군이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선거 결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1: 예.
0: 36년도에.
1: 예.
0: 이게 36년부터 39년까지 이어졌던 스페인 내전입니다. 내전이다.
1: 거기 조지 오웰이 참가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이른바 진보 공화국 정부랑
1: 네.
0: 선거 이겼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진보 공화국 정부랑 네. 보수 쿠데타 세력과 내전이 일어나요. 그
1: 군부를 포함한.
0: 군부를 포함한.
1: 예, 예.
0: 이게 이제 스페인 내전인데
1: 네.
0: 그 프랑코 장군이 이끌고 있던 이제 그 우파 쿠데타 세력이 히틀러와 무솔리니까지 끌어들여요.
1: 아, 그래요? 스케일이 커지네. 예.
0: 예, 2차 대전에 어떻게 보면 예선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어차피 지금 당신이 2차 대전 준비하는 거 알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나한테 군대를 주면은 당신도 공산주의 싫어하지 않냐. 히틀러가 공산주의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당신이 그 개발하고 있는 무기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런 식으로요.
1: 아, 유럽 전체의 이념 전쟁처럼.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프랑코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1: 뭉쳤어요.
0: 파쇼 정권이 이제 연합이 돼버려.
1: 네.
0: 그래서 점점 이른바 진보 공화 정부. 세력이 밀리게 됩니다.
1: 네.
0: 여기에 전 세계에 있던 지식인들이
1: 어.
0: 전체주의가 유럽에서 성공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1: 아. 조지 오웰도.
0: 그리고 조지 오웰도. 여기 참전을 해요.
1: 네.
0: 참전을 했는데
1: 네.
0: 여기서 정말로 실망을 했습니다.
1: 어떤 걸 뭐 느꼈고 어떤 걸 실망한 겁니까?
0: 똑같은 예. 사회주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1: 네.
0: 다 같은 사회주의가 아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두 파로 나뉩니다. 한쪽은 뭐냐면은
1: 네.
0: 소련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1: 네.
0: 일단 혁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권력부터 잡자라는 현실, 뭐 좋게 말하면 현실파.
1: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참여한 공화국 진보 세력 안에서도
0: 안에서
1: 소련의 지원을 받은.
0: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단은 그 이념 혁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권력부터 잡자. 라는 약간 권력 지향파가
1: 예.
0: 있었고 한쪽은 진짜 순수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냐. 혁명과 사회주의는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
1: 예.
0: 이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냐. 라고 하는 약간 이념을 더 중요시하는 파 나눠요.
1: 예.
0: 이게 뭐라고 할까 그 프랑코 장군과 싸운 것보다 자기들끼리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안에서.
1: 약간 내전 속의 내전 느낌.
0: 내전 속의 더 치열한 내전이 된 거예요.
1: 더 치열한 내전이야.
0: 더 치열한 내전이에요.
1: 같은 진영 내에서 지금 싸우고
0: 같은
1: 있는
0: 진영 내에서요.
1: 조지 오웰은 어느 쪽이에요?
0: 그러면? 이거 조지 오웰은 이념이 더 중요하다.
1: 이념이 더 중요하다.
0: 일단 혁명도 같이 달성하자.

0: 쪽파였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저쪽 소련의 지원을 받는 약간 현실파에서 저 이상주의자.
1: 아, 이상주의.
0: 약간 반란군으로 찍혀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 또 목에 총까지 맞습니다.
2: 조지 오웰이요?
0: 조지 오웰이요. 아. 뭐 극적으로 살아나긴 나는데, 아. 여기에 진짜 실망을 해요. 아. 조지 오웰이요. 네. 이거, 그러면서, 타겟을 어디서 삼냐면은, 네. 아무리 봐도 지금 저 소련이란 나라가, 지금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지만 소련이란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맞냐라는 그런 회의감을 갖게 돼요.
2: 그렇죠. 그 권력 지향파에 의해서 자기 목에 총까지 맞았으니까.
0: 그렇죠.
2: 소련의 지원을 받는.
0: 그리고 예. 이 과정을 다 담은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까탈리나 찬가인데 왜 조지 오웰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고 네. 왜 그런 식으로 사상이 정립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다.
2: 어쨌든 그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지 오웰이 갖게 된 건데 그때의 경험이 그러면 동물농장을 쓰게 된 밑바탕이 되는 건가요?
0: 조지 오웰이 내가 책을 왜 쓰는가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책에서 맨 마지막 결론인데 나는 직설적으로 난 정치적으로 글을 쓸 것이다. 얘기를 해요.
2: 네.
0: 직설적으로 이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난 이 정치적 글을 예술로 승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풍자극이든 소설이든 이쪽으로 나는 예술로 우회적으로 난 비평을 할 것이다.
2: 조지 오웰의 생각을 저 책에 소리할 수 있네요.
0: 그렇죠.
2: 네.
0: 그리고 이 조지 오웰이 이 동물농장을 썼던 때가 1943년경이거든요.
2: 예.
0: 이때쯤이면 벌써 이제 스탈린이 정적들 다 제거를 해버리고 더 이상은 사회주의가 아니었어요. 그 구 소련도요.
2: 예, 예, 예.
0: 이른바
2: 스탈린주의죠.
0: 스탈린 일당도 아니라 1인 독재 체제였죠. 저거를 내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 실명 써가지고 네. 스탈린 나빠요. 스탈린 뗐지 이렇게 쓰면은 몰입이 안 될 거잖아요.
2: 재미가 없죠.
0: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걸 내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내가 풍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때 마침 마차가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2: 예예.
0: 그 마부가 채찍으로 말을 치는 걸 봤어.
2: 아 예. 파파파파파. 근데 자기 예전 야뇨증 때 채찍 맞았던 거 생각났다 분명히.
0: 그렇죠.
2: 생각난다.
0: 그래.
2: 예.
0: 저 말이 지금 핏밥 박는 노동자들이고 지금 앉아 있는 저 마부를 부르주아로 내가 이걸 한번 우화적으로 내가 풍자할 수 있겠구나. 쓰자 애니멀 팜을 동물농장을.
2: 농장을
0: 그래서 동물농장을 네. 쓰기 시작했는데 동물농장 네네.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2: 그래도 뭐 줄거리를
0: 짧게 좀, 예. 말씀드리면은 예, 예. 그 동물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동물농장 있었지만
2: 진짜 짧게 말씀하시네. 동물농장 짧게 말씀해드립니다. 동물농장이 있었어요.
0: 끝이에요.
2: 예.
0: 당연히 이제 주인이 사람이고 네. 밑에는 뭐 말도 있어, 아, 그 뭐 말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다 있었어요.
2: 네.
0: 나 그래도 애니멀 팜이었거든요. 진짜 학대를 많이 해요.
2: 아 주인이
0: 인간 주인이요.
2: 네. 존스라는 사람이죠.
0: 그 존스라는 네. 사람이요. 네. 네. 네. 학대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 올리버라고 하는 그 늙은 돼지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2: 올리버예요? 메이저 연마 아니에요?
0: 메이저. 예. 메이저란 그 늙은 돼지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말을 해요.
2: 네.
0: 지금 우리 돼지, 아니 우리 동물들은 말이야. 진짜 근력이 남았을 때는 네.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다가 진짜 우리가 근력이 떨어지면 바로 비참하게 도살당한다.
2: 그렇죠.
0: 이게 예. 우리의 운명이다.
2: 네.
0: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냐.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우리의 애니멀 세상이 올 수가 있다는 꿈이었다. 우리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메이저가 쭉 자기 꿈 얘기와 사상을 펼칩니다.
2: 원래 그 동물농장의 지도자 격이었던 거죠?
0: 지도자 격이었죠.
2: 네, 동물들의 지도자.
0: 누가 봐도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요.
2: 아, 그래요? 레닌이라고도 하던데.
0: 아, 레닌과 마르크스 합친 거예요.
2: 합친 거예요.
0: 그 농장 주인은 그 부르주아들이고 자본가들이고요.
2: 예, 예.
0: 그래서 우리 프롤레타리들도 뭉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정신을 처음 세팅을 해준 그 이제 메이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닌과 마르크스다라고 네. 이제 풍자를 한 거로 보여요.
2: 예.
0: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메이저는 죽습니다.
2: 그렇죠. 예.
0: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그 정신을 받아들인 두 마리의
2: 돼지들.
0: 돼지들, 페퍼피그가 등장을 해요.
2: 네네.
0: 이 돼지 이름은 뭐냐면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이었어요. 나폴레옹과 스노우볼. 스노우볼은 굉장히 쾌활하고
2: 네.
0: 현실적이고 하지만 지도력은 없고 끈기가 없네로 나와요.
2: 아.
0: 그런 반면에 나폴레옹은 굉장히 지도력도 있고 말 한마디에 그 군중을 휘어잡는
2: 카리스마가
0: 카리스마로 나와요.
2: 예, 예, 예.
0: 이 두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이제 뭐라고 할까 다음 돼지들 동물 농장의 네. 그 지도자로서 네. 자 우리가 메이저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뒤집어 엎자 인간을.
2: 어, 예.
0: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 인간 농장주를 쫓아내요.
2: 예.
0: 쫓아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동물만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여러 규율을 만듭니다.
2: 네.
0: 그리고
2: 무슨 뭐 7계명 이런 거 있어요.
0: 7계명 이런 거 만들어요.
2: 뭐 가장 뭐 침대에서 자지 않고 뭐 술 마시지 않고.
0: 술 마시지 않고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2: 두 발은 나쁘다.
0: 두 발은 나쁘다. 네 발은 좋다.
2: 그렇죠.
0: 예. 등등등을 만듭니다.
2: 예예예. 예, 예. 우리 다 나쁜 거예요 지금.
0: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 네. 나쁘다. 네, 우리가 네. 인간 쫓아냈다. 네. 봐라. 일단 나폴레옹과 스노우볼 우리 덕분이다. 그래서 영웅이 돼요. 와 나폴레옹 스노우볼 인간을 쫓아냈다. 그런데 슬슬슬슬 나폴레옹이 이제 스노우볼을 견제하기 시작을 해요.
2: 나폴레옹이 스노우볼을.
0: 예. 누가 봐도 나폴레옹은 스탈린이고 스노우볼은 트로츠키라고 해가지고.
2: 잠깐만 나폴레옹이 스탈린이고 스노우볼 트로츠키?
0: 트로츠키라고 해가지고 예. 트로츠 솔직히 트로츠키가 볼셰비키 혁명을 거의 완성시킨
2: 아, 그래요?
0: 사람이에요.
2: 예예예. 예, 예, 예.
0: 근데 그 스탈린과 그 권력 투쟁에서 져요.
2: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폴레옹과 지금 그 풍차 얘기만 애니멀 팜 얘기만 쭉 하면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슬슬슬슬 이 강아지들 꽉꽉꽉꽉 세파트들 이용해가지고.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7계명을 슬슬 하나둘씩 무너뜨립니다.
2: 예.
0: 인간은 정말 우리 적이지 않습니까? 예. 인간과 거래까지 해요.
2: 나중에 맞아.
0: 특히 스퀼러라고 해가지고
2: 스퀼러 걔가 아주 얌생이 같은 친구예요.
1: 아, 제가 스퀼러입니다.
2: 스퀼러 맞아. 스퀼러도 돼지죠.
0: 스퀼러가 돼지인데 스퀼이 여러분 영단으로 자 여러분 또 다시 보는 분들 돌아와가지고 스퀼이 돼지가 꼴꼴 꿰 꿀꼴이 아니라 이거 있잖아.
1: 야, 나폴레옹이 정말 대단한 돼지야.
2: 선동가, 선전가죠, 선전가. 선동가. 예.
0: 그래서 뭐 KGB를 상징한다, 뭐 프라우다라고 하는 그 소련 공산당 그 기관지를 얘기한다. 그 선동기구야, 선동기구.
2: 아, 거기 대응되는 거예요, 스킬러는. 네. 예.
0: 그리고 박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2: 박서를 전 참 좋아했는데.
0: 그 박서는 진짜 시키는 대로 합니다.
2: 우직한 말이죠. 일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0: 다 해요, 다 해요.
2: 진짜.
0: 예. 그 박사가 진짜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을 상징한다. 하죠.
2: 네.
0: 나중에 박사를요, 다쳐요, 박사가.
2: 맞아요. 예.
0: 근데 치료를 해준다는 핑계로 인간 밖으로 보낸 다음에 박사를 도산시켜버립니다.
2: 맞아. 맞아. 슬펐어, 그때.
0: 슬펐죠, 진짜. 박사야.
2: 그 뭐. 사냥개들은 그럼 뭐예요? 스탈린의 어떤 뭐, 친위대.
0: 이른바
2: 뭐,
0: KGB라고 우리가 보세요.
2: 아.
0: KGB.
2: 비밀경찰이요.
0: 비밀경찰들이요.
2: 아, 예.
0: 인간과 거래하기 시작해요. 네. 이제 나폴레옹이요.
2: 네.
0: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2: 뭡니까? 그게.
0: 동물농장 맨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1984도 그렇고 동물농장도 그렇고 둘 다 진짜 sad ending이에요. 동물농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딱 보니까 나폴레옹도 두 발로 서가지고 술잔으로 술을 마시거든요.
2: 직립보행을 합니다.
0: 직립보행을 해요.
2: 두 발이 나쁜데.
0: 디스크 바로 와요, 허리 디스크.
2: 갑자기 전지를 발로 쓰지 않고.
0: 그렇죠.
2: 후지로만 걸어 다니는.
0: 아, 전지.
2: 예, 예, 예, 예. 그래, 나폴레옹이 맞다. 직립병했을 때 충격적이었지.
0: 이거, 예. 술 마시죠?
2: 예.
0: 맨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2: 뭐야.
0: 창 밖에 있던 동물들은, 마지막 대사가 이거예요.
2: 네.
0: 창 안을 보니, 누가 돼지인지, 누가 인간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다.
2: 사람이랑 돼지랑 섞여 있는데 구별이 안 가더라.
0: 이게 마지막
2: 아하.
0: 문장이에요.
2: 아하.
0: 그 말은 뭐냐면 권력의 속성이죠.
2: 네.
0: 누가 권력을 잡든 시작이 무슨 혁명이든 뭐든 간에
2: 네.
0: 권력을 쥐면 누구나 다 똑같이 된다.
2: 그리고 두 발은 나쁘고 네 발은 좋고도 나중에는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고로 바꿔놓죠.
0: 아, 그렇죠.
2: 슬쩍 바꿔놓고.
0: 그러니까 네. 모든 동물들은 다 평등하다.
2: 있었죠.
0: 그렇죠?
2: 그게 처음에 개명이었는데.
0: 바꿔요. 돼지들은 더 평등하다.
2: 더가 들어갔는데
0: More
2: 어떻게 평등일 수가 있냐는 네. 거죠. 아 맞아. 명작은 명작이에요.
0: 명작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1943년도에 나왔잖아요. 네. 3개월 만에 썼대요. 아 필력이요.
2: 네네네.
0: 근데 이게 45년도에 나왔거든요.
2: 네.
0: 1년 넘게 출간이 안 된 거예요.
2: 어 왜 안 됐습니까?
0: 어 영국에서 이걸 내려고 했는데 좀 본국이니까
2: 네.
0: 놀랍게도 45년은 한창 2차 대전이 진행되는 때였고
2: 아.
0: 영국과 소련은 동맹국이었어요.
2: 그렇지. 아 눈치 보이니까.
0: 영국 출판사들이 딱 누가 봐도 스탈린 욕이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0: 영국의 동맹이었던 네. 출판 못하겠다.
2: 아 그러네.
0: 그래서 네. 나중에는 그 2차 대전이 거의 끝난 무렵 돼서야 출간해서 나와요.
2: 네.
0: 그런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2: 아 그게 45년 그리고 오늘 날짜 8월 17일입니다. 예.
0: 네.
2: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한 난민 수용소에는 소련에서 떠나온 우크라이나인들이 대거 머물고 있었는데요. 1947년 이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어판 동물농장이 만들어졌고 조지 오웰은 이 특별판에 직접 서문을 쓰는가 하면 이 판본에 대해서는 인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스탈린 체제와 또 소련의 우크라이나 지배에 반감을 품은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책을 즐겨 봤다고 하는데요. 자, 그로부터 75년이 흐른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시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이 모습을 조지 오웰이 본다면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오후 3시부터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소명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내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배추 한판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죠. 더불어민주당 홍기현 의원을 만나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침을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 직접 듣겠습니다. 본방송 후에는 유튜브 연장방송 더 라크룸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종현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엘레강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장인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함께하고
5: 반갑습니다.
1: 있습니다.
5: 반갑습니다.
1: 예, 두 분이 그 하늘색을 입고 오셨어요.
5: 예, 이건 텔레파시, 맞춰 입은 건 아니고 텔레파시.
1: 텔레파시. 그래서 네. 제가 하늘색 타이를 우연치 않게 와우.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옥임 의원님 약간 부상에 회복 중이신데 괜찮으세요?
4: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1: 아, 많이 좋아지고 예, 있습니까? 예. 예, 방송을, 다른 방송은 좀 접으시고.
5: 한판 승부에 매진하시는
1: 죄송합니다.
4: 아, 아니,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 예, 아무튼, 빨리 더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근데 지금 경남 거제 지역 200년에 한 번 꼴로 올 만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정말 걱정인데, 지금 사상자,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3: 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오늘 오전 6시 30분까지 경남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223.9mm였습니다. 거제 다우 지점 기준으로는 944.0mm까지 올라갔고요.
1: 예.
3: 인명피해는 거제에서 사망 1명, 경상 2명, 통영에서 중상 1명 발생을 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으로 거제 250세대 460명, 통영 24세대 38명 등 경남 도내 274세대 498명 주민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긴급 대피했고요.
1: 예.
3: 이 중에 129세대 253명이 귀가했으나 145세대 245명은 여전히 임시 거처에 체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지역 인명구조 107건을 신속히 완료했고요.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서 총 569명의 인력과 120대의 장비를 주요 피해 현장에 적극 전격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군 장병 200여 명도 거제 통영 피해 지역 복구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1: 예, 여야 또 당 지도부도 지금 긴급하게 경남 수해 현장을 찾고 있죠?
3: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는 어제 오후 10시 50분 당 인사들과 함께 산사태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1: 예.
3: 관계기관으로부터 발생 경위와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고요.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거제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대피 주민 지원 사항을 챙겼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돼 있던 국회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 예.
3: 장동혁 대표는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인근 초등학교의 이재민 대피시설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역구가 경남 통영 고성인 정점식 원내대표도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1: 예, 저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 사실 자연 앞에 무력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저 어떻게 보셨는지 장미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5: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우더라고요.
1: 예.
5: 그러니까 한동안 가뭄이라고 해서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1: 네.
5: 또 이렇게 그 아파트에 계신 분이 사망하실 정도로 산사태로 예. 이제 피해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이 현장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5: 저희가 또 이제 민주당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이라고 저희가 백드랍이라고 하는 부분에
1: 예.
5: 대한 메시지도 전환을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민생 그리고 이런 국민 안전을 살피는 거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정 의원님도.
4: 이게 지금 그 반년에 올 비가 한 번에 왔다 뭐 이런 말까지 그렇죠. 나올 정도인데 특히
1: 예.
4: 지방일수록 연로한 분들이나
1: 맞아요.
4: 노약자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1: 예.
4: 지방 인구가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사실은 그 우리가 적절히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예.
4: 이제 보통 요식 행위로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그 동영상을 봤더니
1: 예.
4: 아,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밥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잠도 제대로 그러니까. 잤겠어요?
1: 예.
4: 그러니까 그 피해자분들이 물이 잘 안 나와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질적인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저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 다 소용없고요. 피드백을 해가지고 일단 물이라든지 전기 문제부터 그렇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면 가서 찾아가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요식행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행정안전부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페마라 그래갖고 연방재난관리청이 따로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이럴 때 전속 능력으로 그 대응하는
1: 예.
4: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 정비가 우리도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예, 그렇네요. 자, 김수인 평론가도 말씀 주실까요?
3: 네, 이번에 거제 같은 경우는 남해에서 수증기를 많이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예. 거제가 평평한 지형이 아니라 산이 있어서 더더욱 비가 내리기가 더 쉬운 지역이고 또 최근에 바다가 따뜻해지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좀 불리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지역들이 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지형이나 날씨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있을 수 있거든요. 미리 좀 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지하의 저류 시설이라든지 뭐 빗물의 뭐 배수 펌프장, 역류 방지 시설, 뭐 빗물 정원, 옥상 녹화 이런 여러 가지의 도시 구조에서 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예, 이런 교훈을 또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예, 이제 환경이 변화하고 기후가 변화됐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환경 속의 대응 방식 또 검토 이런 것도 정부가 유연하게 빨리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전시작전권 환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한 건데 핵잠수함 사업도 강조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서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무기체계와 전력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면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1: 예.
3: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했고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기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 예.
3: 그리고 여기에 더해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 예, 저 오늘 이제 전시작전권 문제까지 나온 얘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를 지시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또 본인 SNS에 올리면서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안보 관련해서 산업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4: 이게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일단 대통령의 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있잖아요. 예. 이거는 2019년의 경우에 이제 기본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는 한미가 공동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1: 예.
4: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완전 운영 능력 검증 그리고 세 번째로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단계가 있거든요.
1: 예.
4: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공동 승인이 되면은 전시작전권이 예. 이양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사령관이 한국의 어떤 그 사령부 안에 소위 이제 부 사령관으로서 명령 체계를 받을 것인가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1: 예.
4: 오히려 이제 전시작전권 이양을 계기로 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군은 주둔하면서 소위 이제 중국이라든지 컨틴전시가 발생했을 때 훨씬 자유롭게 전력을 운영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민을
1: 예.
4: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4: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어쨌든 대통령 임기 중에 받겠다라는 것인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인가
1: 예.
4: 그거에 대해서 뭐 축소하겠다고 그러면서 네네. 김정은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근데 참으로 역설적인 거는
1: 예.
4: 이런 훈련을 축소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나 트럼프 정부가 같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라는 점이에요.
1: 예.
4: 근데 사실은 한반도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훈련이라는 거는 어떤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그 임전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 예.
4: 이거 자체를 축소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대응 능력과 억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4: 그래서 도대체 이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하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지금 이 중요한 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지금 아마 11월 전에 또 뭔가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가.
1: 그렇죠.
4: 근데 과연 그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당신 만나려면 우리 핵을 인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1: 네.
4: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방 개혁한다 그러면서 뭐 사관학교 통합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 자체의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 신뢰가 그렇게 붙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1: 예.
4: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따져볼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의 일기 때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합리적인 행동 이하나 이상의 행동을 하면은 그 미국 정부 내 어른들이 말리는 사람들이
1: 그렇죠.
4: 있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4: 근데 지금은 그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같은 사람들 그냥 예스맨들이에요. 진짜
1: 네, 네.
4: 손바닥에 지문이 있나 모르겠어. 이거 비벼대는 건 정말 잘하고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1: 네.
4: 이런 상황 에서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우리 안 보죠. 저는 걱정이 많아요.
1: 네.
4: 전문가로서.
1: 그러니까요. 사실 자 장윤미 대변인.
5: 네, 일단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함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 국면을 그냥 진단하면 한미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게 북한과의 사실 항상 이건 문제가 됐었잖아요.
1: 예.
5: 이게 북한이 그때마다 이제 문제 제기를 엄청 세게 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미 관계에 대한 어떤 우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다라고
1: 예.
5: 이야기를 하고 있고
1: 예.
5: 그러니까 예. 안개 속이라는 말씀에도 저희 동의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평화로 어쨌든 전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북미 대화 요청에 북으로부터의 응답까지 받았다. 뭐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1: 예.
5: 이런 부분에 대한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한민국도 이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고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핵을 용인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사실 트럼프가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문제를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SNS에 뭐 끝났다 이걸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 하도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이슈 전환이 필요해서 아마 북핵 문제,
4: 네.
1: 북한 문제,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통화까지도 얘기했는데 김수인 평론가도 말씀 주시면.
3: 네. 이란 문제랑 결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이 이란 쪽에 뭐 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 No thanks.
3: 네, 해주지 않았다. 뭐 대놓고 아예 이게 양 정상 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1: 그러니까요.
3: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No thanks라고 했다라고
1: 예.
3: 하는 그 주장까지도 그렇게 SNS에 올렸거든요.
1: 예.
3: 이런 좀 안갚음의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이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한국과 미국 간의 각고의 조율 끝에 어떤
1: 네.
3: 대북 전략에서의 뭐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서 같이 공동으로 도출한 것이었다면 모르겠는데
1: 예.
3: 굉장히 전격적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설령 북미 대화가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그 입장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쪽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냈죠. 그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합의하고 있는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약속 지키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어떤 통상관련 약속도 안 지켜지고 있다. 이 부분도 지적했고 이란 전쟁도 안 도와주고 있다. 라는 쪽을 지적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좀 잡고 뭐랄까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데 정 의원님.
4: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네. 일기 때부터 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더라고요. 한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예. 쟤네 돈이 있을 만큼 있는데 왜 미국이 돈 들여서 지켜주고 무기 지네들이 사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맞아요.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때부터 한미 FTA 없었던 걸로 하자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장관들이 서류 책상에서 그걸 미리 빼기도 하고 결제할까봐 이런 그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였는데 예. 아마 이제 본인이 그 이란에서의 그런 이제 그 긴장 속에 예. 동맹국이고 그 다음에 항상 그리고 주한미군 28,500명인데 예. 지금은 또 뭐 39,000명 운운하면서
1: 주일 미군과 헷갈리고 있어요, 이분이.
4: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그, 일본을 헷갈린다라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이제 또 우리가 투자 약속한 거.
1: 예.
4: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전 이해가 가요. 대법원에서의 또 결론도 있었고.
1: 예, 미국
4: 나름대로 이제 중간 선거 때까지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1: 예.
4: 한국도 예. 동맹국인 미국이 중요하면 정치적으로. 예. 조금 더 유연하게 트럼프를 다루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든다면 그 일본의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마키아벨리즘에서 말하듯이 어떤 여우 같은 예. 그런 어떤 그 지략이 있더라고요.
1: 예.
4: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것이 잘 그 소위 재현되질 못해서 이렇게 트럼프가 불만을 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트럼프는 진짜 여태까지 본 미국 대통령 중에 예외적인 미국의 위정자인 건 맞고요.
1: 예.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우리가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1: 그럼요.
4: 비용으로도 훨씬 네. 비용 효과도 있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불만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출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4: 수습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우리 국익을 생각한다면 하긴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바지가랑이 밑으로라도 국익을 위해서 갈 수 있다라고 천명했지 않습니까?
1: 예.
4: 그렇다면은 약간의 수습이 필요하겠다. 그 투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예.
4: 근데 사실 트럼프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파병을 요청했으면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어렵죠. 그래서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제가 볼 때 상당히 이 감정 기복이 심한
1: 트럼프.
4: 트럼프로 하여금 더 이상 이게 한국 문제를 드러내놓고 나 불만이다 하게끔은 안 하는 운용의 묘를 이재명 정부가 발휘해야 된다라고 봐요.
1: 예. 이거 빨리 뭐 전화 통화도 해야 될 것 같은데.
5: 아, 근데 그 운용의 묘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예. 있지 않는 위정자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1: 예.
5: 그 오늘도 기사 내용들을 보면 임기 내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뭔가 이란과의 전쟁이 제대로 끝나지 않는 데 대한 국면 전환으로 한국을 그냥 수단화한다는 인상도 받는 상황이어서
1: 예.
5: 아 이게 관리 가능한 이 지경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있고 진짜 외교가 어렵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놓인 상황이.
1: 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키아벨리가 말한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간지
4: 그치.
1: 예 이게 이제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 김수인 평론가가 지혜를 내주세요.
3: 네 일단 지금 안보하고 통상 경제 이쪽에 전면적으로 걸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심지어는 무슨 그 메모리 반도체에도 호남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다가 투자해달라라고 했다는
1: 예.
3: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1: 맞아요.
3: 잘못하면은 뭔가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뭔가를 따내려고 한다면 그걸 또 이제 빌미로 잡아서 더 많은
1: 해서.
3: 걸 내놔라
1: 예.
3: 이렇게 또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이게 협상 전략이라는 것이 밀고 당기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겉으로 내세우는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수용 사항과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핵심 이익 이런 것들을 쫙 스펙트럼으로 정부에서 좀 설정을 해두고
1: 예.
3: 좀 굉장히 세밀하고
1: 예.
3: 그런 치밀한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사실은 20일 날 또 우리 대통령이 중국 왕이 외교부
4: 네.
1: 부장과의
4: 네.
1: 만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또 견제하려고 트럼프가 갑자기 또 뭐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짧게 볼게요. 이따 배추에서 얘기 많이 할 거라. 네. 김민석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3: 네. 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1: 예.
3: 김민석 후보가 마지막 선호투표에서 54.08%를 득표해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수락연설에서 김 대표는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정청래 송영길도 함께 뛴다. 장을 넓게 열고 모시겠다라고 말했고요.
1: 예.
3: 민주당의 집권 전략으로는 ABC 플랜을 거론했습니다. 먹고 사는 민생 정치 크고 넓은 더 센 정치 유능한 정치의 약자를 AB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ABC론 유시민 작가가 생각나는데 유시민 작가 ABC론을 ABC 플랜으로 맞받아 친 겁니까?
3: 일단 그렇다는 해석이 뭐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공교롭게도 ABC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겸손해야 하고 공부해야 된다. 줄이면 겸공이 되기 때문에
1: 아~
3: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1: 우연이었던 걸로.
3: 네,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노릇이겠습니다.
1: 예, 아무튼 ABC, Affordability, Broad, Competence 뭐 이렇게 해서 ABC 플랜을 고려했는데 오늘 청와대 인사들과도 만났습니다.
3: 네, 청와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정으로 정무비서관이 국회를 찾아 김민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1: 예.
3: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면서 또 경남 거제 폭우 현장을 언급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고요. 강우식 실장은 당대표가 당선되면 정무수석이 난을 전달하는 게 관례였는데 전임 당대표 때도 그렇고 비서실장이 와서 축하 난을 드리고 있다면서 그만큼 당청, 당정이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인사말이 끝난 뒤에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제안에 따라 취재진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 예, 두 분의 사진이 이제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전당대회 일단 얘기 많이 할 거라 총평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 의원님부터.
4: 메가 프로젝트와 송영길.
1: 아,
4: 이게 바로 예, 승리의 요인이었다.
1: 아하.
4: 누가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처음에 이게 대통령 전략이에요.
1: 메가 프로젝트?
4: 네, 광주 메가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그 왜 순방 오자마자 밤에 송영길 의원 불러가지고
1: 번개
4: 결국은
1: 만찬.
4: 그래서 뭐 페이스메이커 뭐 이런 얘기 다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1: 아, 메가 프로젝트와 송영길. 아, 정 의원님이 방송이 다 되셨습니다. 키워드 두 개로 정리해 주셨어요.
4: 매송이라고.
1: 아, 매송.
4: 메롱이 아니고 매송.
1: 아, 메가 프로젝트와 송영길. 자, 정 대변인.
5: 아니, 저는 의원님 얘기 예전에 하셨던 거에서 이게 만약에 선호 투표로 이겼다는 인상을 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와닿았는데 최소 그런 인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저는 왜냐하면 격차를 호남에서 크게 벌렸고
1: 그렇죠.
5: 거의 과반에 근데 3자 구도에서는 과반을 넘긴 사실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게 저희가 명분과 정당성을 획득한 과정이었다 말씀드립니다.
1: 예, 김수인 평론가도.
3: 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당원들 일부의 크로스 보팅의 결과가 아닌가.
1: 아.
3: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됐는데 최고위원 5명 중에 3명이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친청계 의원이 됐고 어떻게 이제 뭐 극히 일부의 선택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좀 교묘하달지 절묘하달지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 절묘했던 걸로 정정입니다.
5: 교묘보다는.
1: 예. 자, 10월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출범을 하는데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 네,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그 시행령, 소속기관 직제, 수사관 임용령, 재정안 등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예.
3: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등의 7대 범죄를 수사하면서 수사관 2,567명,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안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1: 예.
3: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고 지검장급은 1급, 차장, 부장, 검사급은 2급 등으로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
1: 예.
3: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하고 개인 법인 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예, 이제 이런 건데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 여러 차례 했는데 사직서를 정식으로 냈다면서요.
3: 네, 정 장관이 사직서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사유를 적었다라고 알려졌고요.
1: 예.
3: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인사혁신처에 제청을 의뢰하면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고 재가를 해서 사표가 수리되는데요.
1: 예.
3: 사표가 수리되면 일단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1: 예.
3: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수용한다라고 하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1: 예, 오늘 정성호 장관 청와대 메시지에 나온 이후에 퇴근길 얼굴이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퇴근을 하는 모습이 사진을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사진 제작진이 저희는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형소법 통과로 역할 많지 않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당 통합,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신속히 수정하는데 국회에서 역할이 더 많을 것이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기 때문에 신속히 받아줄 거라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5: 네. 아마 사인은 이제는 수용이 되는 것 같고요.
1: 예.
5: 당에서 이게 정말 290개인가 대단히 많은 법률을 또 저희가 그 시행령, 뭐 시행규칙 포함해가지고 손질을 해야 돼요. 거기서 정말 큰 역할이 정성호 이제는 뭐 전 장관이 되실 수도 있지만 있을 예. 거다. 예, 말씀드립니다.
1: 아, 장 대변인도 사인을 수용하신 거네요, 그러면?
5: 아, 저도 그러네요. 네.
1: 조기
4: 네, 가벼워 보이네요.
1: 가벼워. 아, 정성호 장관. 장관. 아, 얼굴 표정이. 아.
4: 네, 정말 그 제3자인 제가 보더라도
1: 예.
4: 그 치아도 그렇고 이 얼굴의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1: 네. 아.
4: 근데 지금은 완전히 모든 굴레에서 이렇게 벗어났다는 그래서 아마 버티라는 말이 전당대회까지만 버티라는 소린가? 그 이제 국정감사는
1: 예.
4: 차관이 이제 전부 이제 그 대응하는
1: 아하.
4: 그러면서 슬슬 이제 그 새로운 법무장관을 뽑지 않겠어요?
1: 예.
4: 어차피 지금 보안수사권이 이렇게 폐지가 된 마당에
1: 예.
4: 지금 뭐 이렇게 구성을 한다 그러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건과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예.
4: 정성호 장관은 다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입지,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겠죠.
1: 예. 김수인 평론가도 짧게.
3: 네. 일단 정성호 장관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여당의 주류하고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다 가닥을 잡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걸 또 수용하면서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본인 역할을 정한 것 같고 남아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장관으로 누구를 지명할 것이냐거든요. 이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검찰 보안수사권 이후에 어떤 뭐 보안이라든지 내지는 수정 이런 것들의 규모, 정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판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6: 뼈 해장국 배추 배수도사 배종찬입니다.
7: 아, 무거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1: 아, 예, 뼈 해장국.
6: 송영길 의원이 뼈 해장국 이야기를 해가지고.
1: 네. 예, 좋습니다. 아, 예.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7: 네, 반갑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정욱 의원님과 장윤미 대변인 함께하고 있고요.
4: 네.
1: 자, 일단 전당대회. 자, 우리 배수장님부터 총평을 좀 해주시면 가장 네. 주목한 포인트.
6: 저는 국민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아무래도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1: 예.
6: 국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거든요.
1: 예.
6: 근데 역시 이 세부적인 내용은 봐야 알겠지만은, 무당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은, 이건 물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당층이 약간 보수 성향이 있거든요.
1: 예.
6: 그럼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의 무당층은 정청 내 후보를 더 원했을 수 있다.
1: 아하.
6: 그러니까 더 높았죠.
1: 예.
6: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의 1, 2, 3위가 최고위원회에서 다 친청이에요.
1: 맞아요. 1위가 이성윤 후보였다면서요.
6: 그러니까요.
1: 네.
6: 1위 이성윤.
1: 네.
6: 그다음에 하여튼 최민희, 한민수까지.
1: 예.
6: 아니 다 1, 2, 3위가 국민 여론조사.
1: 예.
6: 그러니까 저는 결국 민심과 당심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
1: 예.
6: 그러니까 정치권의 후보가 저는 졌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국민은 나를 선택했다.
1: 본인이 그렇게 취지로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라방에서.
6: 선거는 졌지만 선거는 졌지만 김민석 대표의 주장은 틀렸다.
1: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6: 저는 단기간은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40%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당장 총선이 내년 초부터 좀 불거질 가능성이 커요.
1: 그렇죠.
6: 그러면은 저는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입동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
1: 내년 입동. 아 내년 입동? 겨울 앞두고
8: 올 겨울
6: 아니 입동 겨울의 입.
1: 아, 내년, 예.
6: 그때.
1: 아, 올해 말고 내년.
6: 너무 세게 듣지 마세요. 제 얘기를 너무 세게 듣지 마세요.
8: 엄청 기계가 됐어요.
6: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냥 툭 던진 건데. 너무 기다려 듣지 마십시오. 그냥 별 의미 없어요. 내년 초에는. 내년 초에는. 아, 공천
8: 원래 갈등. 그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 거.
5: 그러다 또 맞추실 수
6: 있어요. 존경합니다.
1: 네. 예. 자, 배준사장님이 또 좀 분석해 주셨고요. 우리 정의원님도 함께 말씀 주시죠.
4: 진짜 황금 분할인 것 같습니다.
1: 황금 분할.
4: 그 최고위원.
1: 3대 2.
4: 예, 지난번에 지방선거도 다 이겼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대통령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1: 네, 맞아요.
4: 근데 저는 진짜 친청은 2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분위기로 봤을 때.
1: 그렇죠.
4: 근데 3명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 되게 요동칠걸요? 특히 지지율 앞에가 3자가 나오는 순간
1: 4가 뭐로 3이 등장하는 순간
4: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저기 뭐야 이 국민의힘은 관심도 없어져. 전부 이제 거기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43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그런데 이게 이제 막 39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도 그렇지. 거기다가 이미 새 대표가 공소 취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호재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이 부동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용산 공원에다 또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 만약에 만에 하나 내년에 서울시에서 다시 선거가 있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거 민주당은 지금 이 승리의 어떤 샴페인 지금 그 뚜껑을 터뜨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ABC, affordability, 뭐, broad, competence 하고 나오는. 어떻게 명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또 명사를 쓰냐고. 그래서 그 broadening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5: 네, 당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1: 예, 네, 역시. broadening으로. 정우님은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4: 아니, 영어를 잘한다니까.
1: 셀포드에서 영어 강의를 하시기
5: 때문에. 굉장히 어색했다고.
1: 예. 검수 받아야 돼요.
5: 네,
1: 요청하세요, 좀. 예, 장희미 대변인.
5: 저는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를테면 공소 취소가 악재다. 그럼 그거는 이제 덜어내고 이건 선택. 부동산 이제 세제 개편안 당에서 입법 논의는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이제 듣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고 용산 공원도 아파트 짓겠다고 안 지으면 되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다 해법이 있다. 우리 당은 단합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되게 그 격차가 전당대회를 치른 직후라 이 구성원들도 되게 입장이 다른 것 같지만 제가 그냥 안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한 가지 목표예요. 우리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다음에 어떤 다른 카드는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그렇군요. 자, 아까 우리 정홍기 의원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43% 말씀한 건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고요. 지난 13일 14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조사 방식은 ARS 자동답 방식입니다. 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피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이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제 4가 아니라 3을 찍을 경우에 또 그 뭡니까 이 김어준 씨가 또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김용 후보가 친명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고 나온 이번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에게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친명이라는 딱지가 그게 또 차기 총선에 가장 유리한 국면은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뭐 하면서 뭔가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 배 소장님도 말씀 주세요.
6: 그 약간 좀 악담 퍼레이드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좀
1: 악담 퍼레이드?
6: 훈훈하게 뭐 잘 될 네. 거다. 네. 지지율이 저는 오죽했으면 네. 5%의 반등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허니문이 그래도 뭐 좀 일주일은 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바로 두 가지 직격탄을 날렸죠. 네. 친명 레벨을 레테를 붙이는 게 네. 좋을지 모르겠다.
1: 그렇죠. 그 얘기죠.
6: 잘 생각해봐야 된다. 1번. 그렇죠, 그러니까. 친명 하지 마라. 직격탄 아. 맞을 수 있다. 아. 두 번째는 30%로 내려간 지지율을 회복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역대 아. 대통령.
1: 아니, 3으로 내려가면 어려워진다.
6: 그러니까요.
1: 아, 어려워진다.
6: 근데 뭐 제가 수치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자동답 조사에서는 이미 내려간 결과도 있어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근데 이제 리얼미터 자료를 보면서 한번 그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예. 조금 이게 경고치고는 너무 센 경고잖아요. 잘 될 수 있다.
1: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6: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힘들다.
1: 할 수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까?
6: 아니요, 저는 아니죠.
1: 아, 예, 예. 아, 그러니까.
6: 저는 아니죠. 저는 예, 예. 아니죠. 저는 항상 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네, 네. 네, 낙관적. 근데 이제,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 약간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 좀, 이 겸공, 이 방송 보면서 좀 이걸 잘 여론을 살펴라.
1: 코어 지지층.
6: 그렇죠. 네. 딴지 여론을 살펴라. 약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 잠잠했었거든요. 네. 한 전당대회 17일 끝날 때까지 한 일주일 여론은 잠잠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또 이 불꽃을 재점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
8: 심상치가.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주일.
6: 아니요. 아니요.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 직전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잠잠했거든요. 예. 유시민 작가도 좀 예. 잠잠했는데 끝나자마자 정청래 후보가 거의 45%를 얻었잖아요. 예. 45%. 그래 기운을 내고 할 이야기는 하자. 방부르디 구르망.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1: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할 때 너무 하고 싶은 마음 너무 많았는데 정말 그 말에 감옥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이제 할 말, 인생 뭐 있냐.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무슨 말 할 게 이렇게 많을까요? 정의미 대변인.
5: 저는 그 말을 네. 과거에 자기가 인내하면서 참았던 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지 않고 본인의 이제 정치인으로서 네. 이제 당대표 때는 그걸 지금 뭐 이런 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방송도 앞으로 많이 할 거고 많은 이제 매체와도 만날 거고 이 네. 얘기가 이제 정치인 이 정청래는 하나의 이 분기점의 선거예요. 어떻게 할지 알겠어요. 거기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 그리고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 네 분이 만찬을 한다고 하죠. 대통령님 잠깐 나와주시죠.
9: 예 이재명입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불렀는데
1: 밥이나 먹자고
9: 예 우리 김민석 대표 축하드리고 정청래 송영길 후보로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김 대표 나와보세요.
10: 예, 당대표가 된 김민석입니다. 겸손. 삼겸의 정치로 당정청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아니, 밥 먹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정청래는 왜 또 나왔냐고. 왜 불렀냐고. 차라리 배종찬을 부르세요. 배종찬을 물병을 그냥 던져버리시고. 왜 불렀냐고. 왜. 밥은 내가 다 먹겠다고.
1: 메뉴가 해장국이면.
10: 해장국 너무 좋지. 근데 왜 해장국 뿌리를 강조하면서 DJ 추도식도 안 왔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또 흥분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송영길이었습니다.
1: 정청래 후보는 준비 안 하셨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 왜 또 해야 되냐고 또 정청래는 왜 정청래는 시키지 말라고 지금.
1: 알겠습니다. 예.
10: 약간 박영규 같았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10: 정해드렸습니다.
1: 감사드리고요. 자, 최고위원 구도 3대 2. 팀 정청래의 승리였다. 그러니까 정청래보다 팀 정청래가 더 강했다. 뭐 이런 진단까지 나오는데.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김민석 지도부,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회의도 뭐랄까. 또 사사건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국민의힘 최고위 같은 모습.
6: 그렇습니다. 저는 전조우시다. 전조우시다.
1: 아, 그게 뭐죠?
6: 전반부는 전조우시. 전반부는 조용하다. 초반부는
1: 시끄럽다.
8: 굳이 네 글자 찾아서 전조우시.
1: 전조우시. 전조우시. 전반은 조용하고 후반은 시끄럽다.
6: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1: 제가 모르는 사자성어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6: 전반은 약간 눈치를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원팀 정청래 원팀이 아니라 민주당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 그냥 저는 대통령이 기왕 만찬 부를 걸 다 불렀어야 돼요. 사실은
1: 누구를
6: 최고위원까지
1: 최고위원까지
6: 다 불렀어야죠.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이걸 구분을 했단 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네. 이 친청계 3명이나 포함된 것까지는 좀 받아.

0: 대통령이 SNS에 나는 정청래 전 대표와 끝까지 같이 가겠다. 올렸어요.
1: 맞아요.
0: 그건 뭐냐면 나는 배신 없다. 박지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심상치가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55%만 55% 이상만 돼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갤럽 기준으로 45% 미만이다. 또 공천이 좀 작동한다. 그럼 저는 전조후시다.
1: 전반부는 조용하지만 후반부는 시끄러울 것이다. 네네. 이건 배종찬의 어록입니다. 네, 전조후시.
2: 전조후시.
1: 자, 대변인 입장에서.
2: 제가 그래서 오늘 박성태 뉴스쇼의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1: 전화 인터뷰했어요.
2: 네, 전화 인터뷰를 제가 곰곰이 들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못 박더라고요.
1: 전조후시 없을 것이다.
2: 이를테면 그러니까 의견이 어떻게 다 일치하겠어요. 그거는 이를테면 당대표와 박선원 최고도 당대표와 서미화 최고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이성윤 최고와 최민희 또 최고 간에도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논의의 과정이 그러니까 외부에 거칠게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논의는 치열하게 하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이걸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를테면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노선별로 나는 정책내겠고 팀 정책내였으니까 이런 입장 해야지 이런 기류는 최소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짧게 이거는 뭐냐면 최민희 의원의 구밀 복검이다.
2: 이거는 사자성어예요.
1: 아, 혀 안에
3: 이거 진짜입니까?
0: 네. 복검이 이제 이건 뭐냐면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다.
1: 언젠가 그럼 그게 칼이 언제 나와요?
0: 아까 말씀
1: 내년 입동
0: 후반부에 후반부에 후시
1: 후시
0: 그대로 시끄러워지고
1: 예 정의원님의
4: 그
1: 이 분석에
4: 동의 안 해요.
1: 동의 안 해요. 안 합니다.
4: 숨길 것도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곧 나올 것 같아요.
1: 곧 나온다.
4: 사람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곧 나올 거예요. 그 본인의 어떤 그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는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후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조 후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은 굉장히 목소리 큰 수석 최고위원으로서의 본인의 그 인지도를 다시 한번 발현시킬 거예요. 아, 이게 그 소위 명성이 아닌 악명이라도 일단 알려지면 이게 나한테 불리하지 않구나라는 학습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조금 그 모를까 이렇게 좀 좁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총선 공천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불리익이 오지 않을까 이건 끝없이 생각할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자기가 지금 비주류의 뭐 그 수장이 되고 싶은 그래서 그걸 선언한 거예요.
1: 맞아요.
4: 그리고 최민희 수석으로서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 그랬지만 과거의 친명일 때도 끝까지 같이 갈 것처럼 했었어요. 그 정치인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뭐 그 충격도 안 받아요.
1: 배신이다 이런 얘기도 안
4: 그렇기 때문에
1: 한다.
4: 앞으로 변수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포용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그 국정 수행 능력을 얼마만큼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지지도 그 매주마다 나오는 지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당권 경쟁 때는 이렇게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확 해갖고 자기 얼굴을 지금 드러낸 거예요. 이제 김어준 씨는 어떻게 할지 보이는데요.
1: 어떻게 할까?
4: 일단 무슨 부르동? 프랑스의
0: 방부르디 구르망.
4: 구르망인가?
1: 예. 케이프.
0: 그렇죠. 방부르디 구르망.
4: 당분간은 그거보다는 아마 이제 충격로에서 지켜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1: 프랑스 아직 들어갈 거다. 지명직 최고. 장인 변호사.
2: 여러 썰들이 있더라고요.
1: 본인은 제의 받았습니까?
2: 안 받았습니다.
1: 제의가 오면 그거 할 계획이십니까?
2: 제가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적극, 저는 받을 거예요. 얼마나 왜요? 제가 초라해지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 실례
2: 청년 최고에 대해서는 청년 정치인이 약간 손에 꼽을 정도다 보니까 한 두세 분이 이름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1: 예, 뭐 이러는데 뭐 저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배 수장님 예언해 주세요.
0: 저는 의외의 인물.
1: 오.
0: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상대적인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정민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0: 아,
1: 왜냐면
2: 의외 아니에요. 다들 에브리바디.
1: 아, 그래?
3: 세커. 아니 세대 커뮤니케이터.
0: 제가 정민철을 만나봤거든요. 아. 야심이 있어. 아.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요.
3: 야심 다 있거든요. 모든 정치인들은. 예. 근데 야심과 대통령의 그럼. 마음이 결합되면 근데 당 대표는 김민석 대표인데.
2: 그러니까.
0: 그렇죠. 아니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3: 아.
0: 키가 커.
3: 그러면 돼요?
0: 그 높은 데 모이는 걸 꺼내줄 수 있어요.
3: 아, 오늘따라
2: 대단한 분석이... 장점이네.
3: 네. 네. 예, 여러 가지 사자성어 여러 가지
0: 맛깔나지 않습니까?
3: 예, 맛깔납니다. 네. 아, 여기까지 국민의힘 얘기를 너무 안 해갖고 3분 남았는데 자 오늘 이제 윤리위 징계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현역은 4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논의되는데 이진수 의원에선 지금 징계 검토 안 한다. 또 당 지도부가 또 여기에서 또 윤리위는 아무 상관없다 얘기했다가 또 이건 지도부에서도 징계 검토 안 한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 의원님 말씀 주세요.
2: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진수 의원의 그 회의 개최한 거
3: 네,
2: 그게 엄중해요? 아니면은 서범수 의원이 그 간담회 때 그 물론 잘못한 말이죠.
3: 잘못한 말이지만
2: 그러나 본인은 그 당사자에게도 사과를 하고 반성 모든데 도대체 학술 행사라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의 정체성마저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 행위가
3: 예.
2: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게 장동혁 대표의 한계예요. 근데 아마 계속 할 것 같으네요. 당대표는. 그게 국민의힘의 비극이죠.
3: 국민의힘의
2: 비극. 3분 다 된 거 아니에요?
3: 아니야, 아니야. 2분 남았어. 자, 여기서 당 상황 가장 잘하시는 분, 서정욱 변호사.
2: 오.
4: 안녕하십니까. 서정욱입니다.
3: 아.
4: 이 당원들 좋습니다. 이진숙이요? 이 징계가 아니라 상을 주르는 거라서 제가 볼 땐 징계 못합니다. 상 주는 분이에요.
3: 상을요?
4: 상 준다.
3: 근데 당원들은 그렇게 인기 많아요?
4: 제가 올공에 왔는데 이진숙이한테 대통령이랍니다. 대통령. 그래서 장동희 지지를 갉아먹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아, 오히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이진숙 의원을 더 경쟁력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
4: 무슨 생각입니까? 직접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2: 믿음감이 완전히.
3: 예.
4: 제가 서정웅입니까?
3: 예.
4: 서정웅이었습니다.
0: 예. 더 이상 서정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4: 아, 뭡니까?
3: 장동혁 대표입니까?
0: 이제부터는 올공이 아니라 올령으로.
4: 대종찬이 인간입니까? 인간이냐고요.
0: 이제부터는 올공이
2: 뭐요?
0: 아니라 올령으로 가겠습니다.
2: 영? 영은
3: 뭐야?
4: 재미가 없었습니다.
3: 예.
0: 서정웅이었습니다.
2: 올리브영.
3: 예.
2: 너무해요.
3: 배 수장님. 자, 그래서 국민의힘 상황. 배 수장님 한 말씀 주세요.
0: 아니,
3: 1분 남았어요.
0: 저는 뭐 1분이기 때문에
3: 예.
0: 뭐 이야기를 해봐야 뭐 해소만 해야죠. 아니 한판 승부에서 우리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3: 아.
0: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3: 예.
0: 답이 나와야죠.
3: 아.
0: 저는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올공 아닌 올령.
3: 아.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 의원 물론 소명을 든다고 하는데 일단 절차적으로 문제 없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5: 네.
2: 가처분.
3: 네, 가처분 신청할 것 같으니까.
5: 그러니까 절차 딱 지키고
3: 예.
5: 수위 조절해서 징계할 텐데.
3: 당원권 정지 이런 수 나올 수 있을까요?
5: 그럴 거죠. 왜냐면 그 이하는 경고인데
2: 그러니까.
5: 이게 3개월부터 3년까지 그러니까 1개월부터 3년까지 예. 당원권 정지가 가야 되는데
0: 중징계가 나올 것 같아요.
5: 다 징계는 할 만한 사유들이에요. 그런데 이진숙 의원만 열애로 한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냥 패거리를 나누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떻게 공당의 태도일 수 있습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당원당규에 심지어 5.18 정신을 넣어놨다면서 눈가림을 하는 거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3: 여기까지 배초한판 배종찬 소장님 이사민 크리에이터 정옥임 전 의원님과 장미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2: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3: You see, paid family leave,
4: that prevents child abuse.
2: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3: prevents child abuse, too.
5: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4: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 we prevent child abuse
3: from ever happening.
5: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6: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7: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중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양치와 세수? 빠른 분이라면 샤워까지 끝낼 수 있고요. 싱크대에 넣어둔 그릇, 설거지 후딱 할 수 있고요. 가방 안에 쑤셔둔 영수증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부 전화 한 통 같은 거는 뭐 10분, 아우, 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만 하다가 10분이 다 지나가고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30분, 1시간 금방 간다는 거죠. 그러곤 이럽니다. 어? 오늘 하루 다 갔네? 그러니까 우선 하고 봅시다. 그게 뭐든 그래야 남는 50분이 자유롭지 않을까요? 해야 할 일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바로 하세요. 라라랜드는 그러면서도 들으면 좋습니다. 자, 서울 패밀리입니다. 이제는

0: 학교 다닐 때도 집에 와서 숙제부터 해놓은 친구들은 저녁이 편안하지만 아이들과의 약속 거절 못하고 친구들과 노는 거 먼저 하는 친구는요. 밤새고 숙제를 하던가 아님 못해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 지우고 샤워부터 하면 나중에 밥 먹고 나서 할 일이 없는데 오자마자 바로 침대나 소파에 누워 피곤해 피곤해 하면서 TV를 슬쩍 보게 되거나 전화기를 보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귀찮아져서 샤워고 뭐고 그냥 자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선 후회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브로콜리 싫어했던 제 아는 지인의 딸이 있는데요. 브로콜리가 좋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가 억지로 먹인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야채를 주면 이 아이가 브로콜리부터 막 미친 듯이 먹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브로콜리를 결국 좋아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싫다고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먹을 거라면 먼저 먹자 이거였던 거죠. 그럼 나머지 야채를 다 먹을 때까지는 행복하니까. 마찬가지로 학교 다녀와서도 숙제 정말 하기 싫잖아요. 친구들과 먼저 놀고 나서 하자 하고 밖에 나가 놀다 들어오면 씻고 저녁 먹고 그러면 피곤하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그때부터 숙제를 하려고 하면 그 숙제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오자마자 그 하기 싫은 숙제부터 하고 나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면 설사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 일 다 했으니까 엄마한테 꾸중 들을 일 별로 없고요. 또 실컷 놀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샤워하고 밥 먹고 바로 자면 되니까 너무 현명하지 않나요? 그런데 과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상하기 직전에 과일부터 먹게 되잖아요. 지금 안 먹으면 버릴 것 같으니까 대개 안 좋은 것부터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좋은 것부터 먹는데요. 과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남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부터 먹게 되니까 결국은 끝까지 나는 좋은 것만 먹게 되는 거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좀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이 되니까 뭐 어차피 시간 지나 버려야 할 거라면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특히 내 뱃속에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앞으로 좋은 것만 내 뱃속에 넣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아직까지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 보려고요. 늘 여러분께 좋은 방송이 되고자 늘 노력하는 여기는 K-Radio 라라랜드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일 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은 라라랜드.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여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내버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1: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7.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99 찰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기록적 폭염과 산불로 고통받는 유럽에 극한 기후 여파로 이번에는 물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총리는 어제 산불 피해를 입은 남서부 지롱드 지역을 방문해 하나의 재난이 또 다른 재난을 예고할 수 있다며 올겨울 심각한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앤디 버넘 영국 총리도 엘니뇨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산불 뒤에 홍수가 닥칠 수 있다며 몹시 습한 올해 후반부로 접어들면 건조한 땅 상태 때문에 홍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며 홍수 대응 체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기상청 대변인 또한 강력한 엘니뇨와 비가 많이 내리는 가을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총리 말이 분명히 맞다고 거들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폭염으로 따뜻해진 대기가 수분을 더 많이 머금어 폭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가뭄으로 딱딱해진 땅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경우 빗물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내려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빗물을 머금은 산림과 낙엽이 산불로 예년보다 줄어든 점도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럽에서 모두 1,664건의 산불이나 최근 20년 평균의 배를 넘는 58만 153헥타르가 불탔는데 이는 룩셈부르크 영토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인근 살라미나 섬에서는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데 이어 스페인 동부 아라곤에서는 산불 진압에 투입된 차량이 전복이 되면서 군인 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총리는 이날 산불 피해를 크게 입은 지롱드 랑드 지역 재건에 1,200만 유로, 약 1,4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주택 재건축 허가도 빨리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롱드 지역 주민 약 200여 명은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총리에게 야유를 보내며 당국의 산불 대응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 지역은 올해 산불로 4만 2천 헥타르가 불탔고 주민 22만 명이 대피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주택 수백 채가 불타는데도 부유층 휴양지인 인근 카페레 반도로 번진 산불 진압에 더 신경 썼다고 당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총리로서는 이미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겠지만 일어날 화재에 더 신경을 썼다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 화요일 워싱턴 DC 지역은 어제보다 한결 나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자 현재 기온 86도, 섭씨 30도, 해와 구름이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습도는 오전에 다소 높았으나 오후 들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기온은 오후 7시 59분, 일몰 후 80도대에서 70도대로 뚝 떨어지면서 낮은 습도와 함께 대체로 밝은 그리고 아주 맑은 밤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큽니다. 내일 수요일은 풍부한 햇살과 가볍게 바람은 불겠으나 변화는 심하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9로 높은 편입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기 바라고요.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역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구름이 많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폭우가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궂은 날씨에도 자외선 지수는 7로 높은 편입니다. 밤 최저 기온은 66도로 점점 밤의 기온이 떨어지고 있네요. 금요일에도 불안정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다소 선선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름이 못내 아쉬운지 뒤늦게 잦은 비가 오네요.
이번 주 주말에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그리고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아. 일기예보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앙리코 마시아스가 부른 소렌자라인데요. 이 소렌자라는 프랑스에 있는 강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 해상에 있는 코르시카섬 동쪽에 있는 해안 지역인데요. 지중해에서 네 번째 큰 섬인 코르시카는 지중해 연우 섬처럼 해변이 무척 아름답고 온화하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관광지로 이름이 높지만 예전에는 수산업, 농축산업, 사냥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앙리코 마시아스는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콘스탄신 출신으로 1939년생입니다. 아버지는 스페인 출신이고 어머니가 프랑스, 프로방스 출신인데 14살 때 기타를 처음 배웠고 15살에 아버지 악단에 들어갔으며 초등학교 교사가 된 뒤로 카페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와의 독립전쟁으로 악단 지휘자는 물론이고요. 친구, 사촌 등이 살해를 당하자 정치를 초월한 노래를 만들자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1962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작사와 작곡을 하면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파리로 진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6년 코르시카 미녀의 멜로디를 빌려 멋진 여름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소렌자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억의 소렌자라입니다. 이 노래는 바닷가에서의 행복했던 사랑의 추억을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로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치면서 그도 이 한 곡으로 일약 세계적인 샹송 가수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고 달콤한 멜로디가 친숙해지기 쉽고 또 한 번 들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무엇보다 앙리코 마시아스의 부드러운 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웅장한 창법 그리고 기타 연주와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특히 사랑과 평화의 전령사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그의 노래는 목소리만큼이나 그의 삶도 아름다운 가수로 기타 하나 둘러매고 평화와 사랑을 노래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노래에는 늘 전쟁이 없고 평화와 사랑이 들어있었고 고향 알제리에 대한 향수가 들어있었으며 노래로 얻은 수익금은 아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놓기에 인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0년엔 UN 평화의 가수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는 1985년 발표에 많은 사랑을 받은 곡 지금 듣고 계시는 곡 녹슨 총도 애절한 평화의 호소가 깃든 노래로 전 세계인들에게 또 한 번 크게 감동을 주면서 평화의 메신저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는데 사실 그가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954년 알제리 독립전쟁으로 앙리코 마시아스는 어머니와 누이를 잃고 심지어 기타 스승이었던 이분도 피살이 되자 그의 딸을 데리고 프랑스로 피난을 떠나 그 어린 나이에 스승의 딸과 결혼한 뒤 70년 넘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을 사랑해 라는 곡을 만들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친 노래도 아주 유명한데요. 이 노래도 들어보시면 아 그 노래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들어보신 노래거든요. 첫 소절만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Toi tu m'as donné ton sourire de femme des larmes sucrées

0: pour toutes ces raisons, je t'aime. Les nuits de l'exil, on était ensemble.
1: 기관 운명의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 중 사랑으로 평생을 해로하는 정말 몇 안 되는 부부로 꼽히고 있는데요.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오늘 오리지널 원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앙리꼬 마샤스가 부르는 소렌자라.
0: Je suis un homme, un fou d'amour, un fou de toi.

우리나라에서는 추억의 소렌자라라고 제목을 달아 유주용과 은희, 심지어 영화배우 신용균까지 노래를 불렀을 정도로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곡 앙리코마샤스의 소렌자라 원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을 첫 번안에 부른 가수는 유주용입니다. 앙리코마샤스와 같은 해에 태어났네요. 39년생이니까. 와, 이들이 벌써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유주용, 글쎄, 어서 많이 듣던 이름 같지 않으세요? 그때 그 시절 그 노래의 시간에 우리 수지 씨를 통해서 한두 번 언급이 됐던 가수인데 여러분도 결코 낯설지 않은 가수일 겁니다. 일단 유주용, 독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유주용은 등장부터가 남달랐는데요. 황해도 출신의 공학 박사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당시 보기 드문 혼혈 1세대 스타였습니다. 헌칠한 키와 오똑한 콧날, 여기에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대생으로 그 인기는 지금의 아이돌 못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그의 아버지가 동아대 공과 대학장까지 지낸 엄청난 수재 집안이었다는 건데요. 그런 집안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아들이 갑자기 미팔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으니 당시로선 얼마나 파격적인 행보였을까요? 결국 1962년 신인 예술상 수석을 차지하면서 실력을 증명했고 1965년 최희준, 위키리, 박형준과 함께 Four Clovers라는 전설적인 팀의 보컬로 외국곡과 건전하고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는 이미지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애창곡인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부모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유주용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윤복희인데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도중 약혼 반지를 끼워주던 그 로맨틱한 순간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윤복희와의 결혼 후 아내 윤복희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까워한 그는 자신의 화려한 가수 커리어를 미련 없이 접고 미국으로 떠나 윤복희의 로드 매니저를 자처한 것인데요. 소위 서울대 출신 탑 가수가 아내의 가방을 들고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유주용은 사랑이 너무 깊어 그림자가 되기를 스스로 자처했지만 이 무모한 헌신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든 도화선이 되고 마는데요. 결국 1973년 두 사람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고 한국에서 터진 남진과의 스캔들 기사를 보고 유주용이 질투 섞인 화를 냈다고 하는데 윤복희 또한 홧김에 유주용과 헤어진 후 남진과 결혼하려 했지만 이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남편 유주용을 너무나 사랑해서 질투를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남진과의 스캔들에 대해 윤복희는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요 타임에서 아휴 권사님이 좀 야속하더라고 차라리 말을 말지 아이 그럼 남진은 뭐가 되냐고 말이오. 어쨌든 유주용은 이혼 후 평범한 여성과 재혼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연예계와는 거리를 둔 채 조용히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윤복희와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다툰 적이 없는 친구로 지낸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부부의 연은 끝이 났어도 서로의 찬란했던 청춘을 공유하는 소중한 동료로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라는 노래로 알려진 유주용. 서울대 물리학과를 박차고 나와 무대를 택했던 그의 용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던 헌신. 비록 많은 히트곡은 없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으며 가요사의 한 획을 그은 멋진 남자 유주용의 추억의 소렌자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참 구하기 힘든 앨범인데요. 그래서 오리지널 앨범이거든요. 좀 비가 내립니다. 노래하는 중간중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결과는 물론 간호사 출신, 뮤지컬 전공 등 과거 경력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귀엽고 예쁨, 청순함, 날씬함처럼 외모 평가나 애교 많음, 걸크러시 등 성격적 특성을 소개해 마치 소개팅 프로필을 연상케 하는 문구도 확인이 됐는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행 업체 측은 일반인 남성이나 타 교정시설 수감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희망하는 연령대, 남은 형기, 원하는 외모나 성격 등을 적어 의뢰를 하면 이에 맞는 여성 수용자를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심지어 대형 업체 측은 19금 위주의 편지 교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따로 표시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유료 중개 서비스는 교정시설 내 심각한 남녀 수용자 비율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약 6만 3천여 명 중 여성 비율은 8.6%로 5,4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남성 수용자에 비해 여성 비율이 월등히 적다 보니 일부 여성 수용자를 향해 다수 남성이 편지를 보내는 수요가 형성이 됐고, 이를 노린 상업적 중개 행위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결된 남성 수용자가 여성 측에 영치금을 송금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네요. 아이고, 이런 식이면 말이오. 애지가 난 사람들 힘들게 바깥에서 돈 버는 것보다 깜빵 가는 것이 훨씬 낫겠소. 먹여줘, 재워줘, 테레비 봐. 여기에 펜팔에 19금 까죠. 아이고, 아주 그냥 살판 났네, 살판 났어. 이 벌받으러 들어간겨, 바캉스 간겨. 이. 34살이라는 큰 나이차를 이겨내고 결실을 맺은 한 부부의 사연이 일본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여자들이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60세가 된 아내와 26세인 남편이 출연을 해 자신들의 러브스토리를 전했는데요. 만난 지 1년 만에 100년 가약을 맺은 두 사람은 현재 함께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앞서 세 차례 결혼 경험이 있으며 슬하에 36세, 35세, 30세 자녀를 두고 있고,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자리는 51세로 며느리보다도 9살이나 어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직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두 사람은 모두 연극배우로 아내는 8살 때부터 어머니의 극단에서 연기를 해왔는데, 남편은 아내의 첫 인상에 대해 멋진 분이었고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첫 인상에 대해 젊고 내 취향이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호감은 연극 연습을 거치며 점차 커졌는데, 남편은 당시 아내의 매력적인 춤에 반했고 아내는 이혼 후 20년간 혼자 지냈다며 남편 같은 연하남을 사귀고 싶은 마음에 적극 다가섰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반대를 무릅쓴 남녀의 사랑을 다룬 연극 작품이었는데, 스킨십 장면을 함께 연기하던 남편은 두근거림을 느끼며 운명의 상대임을 직감했고, 이후 불꽃놀이를 함께 관람한 뒤 아내가 남편의 집을 찾아가 진심을 고백했고, 남편은 평생 지켜줄 테니 사귀자라고 답을 하면서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나이차로 인해 남편의 어머니는 끝까지 만나기를 거부하다가 아내의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해다 바치면서 마침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어 두 사람은 서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같이 목욕을 즐기는 등 달콤한 신혼생활을 전했다고 하네요. 참, 이 속 안 새기고 돈만 잘 벌어다 주면이야. 이 젊은 놈이랑 살면 좋긴 허겄지만서도 요 타임에서 이 여자를 부러워해야 하는 거요. 미쳤다고 하는 게 돼야 되는 거요. 아이고, 좀 말도 잘 안 나오네. 한국을 거쳐 하네다 공항으로 도마뱀 200마리를 몰래 들여오려던 멕시코 국적 남성이 세관 검사에서 붙잡혔습니다. 일본 경찰청 생활환경과는 애완용으로 인기가 많은 도마뱀을 양말 속에 숨겨 밀수하려한 혐의로 멕시코 국적의 23살 남성을 체포했는데, 그의 주소와 직업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도마뱀은 흔히 엘리게이러 도마뱀으로 불리는 아브로니아 속 도마뱀으로 멕시코와 중

0: 서방 아프리카 고산지대에 주로 서식한다고 합니다.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워싱턴 조약에 따라 거래하려면 수출국의 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일본에서는 한 마리당 약 10만 엔, 약 800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멕시코 남성은 지난 8일에 아오키노보리 일리게이로 도마뱀 9마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들어오려 시도했고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한 마리당 약 560에서 750엔, 약 4달러에서 많게는 8달러에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다른 종류를 포함한 도마뱀 200마리를 여행 가방에 넣어 옮기려고 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양말 한 짝에 도마뱀을 두 마리에서 많게는 24마리씩 나눠 담는 수법을 써 한 마리는 이미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건건은 사전에 남성이 도마뱀을 밀수하려 한다는 첩보를 받은 경시청이 세관 측에 연락을 취했고 이를 주시하던 세관 직원이 그를 적발한 것이라고 하네요. 누군가 찔렀네. 이 누군가 찔렀어. 근게 적은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넘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법이니까. 아니 근데 도마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들은 도대체 대갈박에 붓이 들어가 있대요.
1: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에볼라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고 2,320여 명이 사망을 하면서 사상 최악의 급속한 확산률을 보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금의 확산 추세가 급격히 역전하지 않는 한 이곳의 확산 속도는 전 지구의 에볼라 전염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에볼라 확진자는 5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320여 명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망률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30분마다 한 명씩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급격히 역전되지 않는 한 민주콩고의 에볼라는 전 세계 에볼라 전염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콩고의 이웃나라 우간다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우간다는 7월 28일에 같은 분디부교 바이러스형 에볼라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각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민이 강력한 방역과 대응에 나서서 전염을 막아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는 확산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서 이런 추세라면 1만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난 2014년에 일어난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보다 더 심한 역대 최악의 전염병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가 나오기도 했네요.
0: 아 이렇게 잘 알면 유엔에서도 도와주고 말이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도와주고. 아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는겨? 이? 아니 달리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이 우리한테까지 오면 안 되니까 큰 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지 말은 아이 우측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디야.
1: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공개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한 마지막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박차순 할머니의 2년간의 기록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대중에 공개가 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일본 항복 81주년을 맞아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기록한 새로운 역사적 기록들이 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에 기증이 된 것입니다. 박물관에는 지난 1월부터 일본군 병사들의 편지, 엽서, 게스전 교범, 전시 뉴스 모음집 등 150점이 넘는 유물과 100점 이상의 기록 문서가 추가됐는데 새 기록물에는 1937년부터 38년 난징 대학살 당시 30만 명의 민간인과 비무장 군인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실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에서 화학전을 벌인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자료에는 12일 연속 우리는 매일 2천에서 3천 명의 중국 패잔병들을 찌르거나 참수하거나 총으로 쏴 죽여야 했다. 시신은 양쯔강 뚝을 따라 산처럼 쌓였고 그 참혹한 광경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은 1939년 일본의 두 언론사가 발간한 뉴스 모음집에 실린 것으로 일본군의 중국군 집단 학살 정황을 직접 증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장쑤성 난징 위안소 유적박물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험을 기록한 유물과 사진, 영상 자료도 추가가 됐는데 박물관 내부에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 60여 명의 얼굴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며 기증자 중 한 명은 20년 넘게 위안부 피해자를 기록한 중국 사진 작가입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오가며 생존자 100여 명을 만나 인터뷰했고 70여 명의 사진 200여 장과 이들의 손도장 복제품 43점을 기증했습니다. 한국에서 1923년에 태어나 2017년에 돌아가신 고 박차순 할머니의 증언과 일상을 2년간 기록한 사진기자도 기증에 동참했는데 그는 박 할머니의 삶과 경험을 담은 사진 7천여 장과 영상 10여 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의 연구원은 이번에 기증된 자료가 향후 학술 연구와 박물관 전시에 더욱 탄탄한 역사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2: 근데 이렇게 해도 일본 예더론 반성 안 할겨. 일단 그때 그놈들은 다 뒤져버렸고 그것을 후세들이 해결해 줘야 하는데 아니 얘들도 사실적으로다가 문제냐고요. 지들 조상이 저지른 일인데 이래서 조상을 잘 만나야 하는겨. 그나저나 아직도 얘들 섬은 가라앉고 있는겨.
1: 인도 동부 비아르주에서 현지 기간인 어제 힌두사원 참배객들 사이에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다 짓밟혀 죽고 다치는 압사사고가 발생을 해 7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압사사고는 수천 명의 힌두 신도들이 신성월 쉬라반의 세 번째 월요일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사고입니다.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회장에서 먼저 빠져나가려고 했는지 당국이 조사 중에 있는데 초기 보도에 의하면은 아침 6시 반 사원 경내 밖에 있던 전선 가닥이 끊어지자 감전사에 대한 두려움에 군중이 압도되어 출구로 우르르 몰렸다는 것입니다. 군중이 쇄도하면서 그 무게에 바리케이트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태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에 앞서 서 벵갈주 비르봄 지방의 사원 마을에서는 순례자 숙소 호텔에 새벽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4층 건물의 1층에서 불이 붙었으며 숙박객 대부분은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텔의 전력 공급망 전기 부품에 불이 붙은 뒤 리셉션 구역에 큰 불길이 일었다고 하네요.
2: 아이고 우찌개 이 알라신께서 잠깐 조셨나 이 외출을 오셨나 뭔 일이래요 이 이것도 알라신께서 도와주신 건 아닐 거고 말요 뭐 아이 우찌개 이해하는 경우
1: 폴란드 순례객들을 태운 버스가 헝가리 고속도로에서 전복이 돼 12명이 숨지고 10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고는 새벽 1시경 헝가리 북동부 인근 M3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는데 버스가 직선 도로를 벗어나 도랑으로 추락한 뒤 전복이 됐다고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행히 운전자는 사고에서 살아남았으며 현재 경찰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사고 버스에는 폴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온 순례객 57명과 운전기사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남부의 캐톨릭 성지 메주고리에를 방문한 뒤 폴란드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현재 부상자 대부분은 헝가리 인근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헝가리 구급당국은 37명이 경상을 입었다고도 밝혔는데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폴란드와 헝가리 지도자들은 잇따라 애도를 표했으며 도로교통 총국 또한 이 사고 이후 버스와 운전기사들의 근무 시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종교적 성지로서의 역사적 진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찾는 순례지인데 폴란드 순례객을 태운 버스 사고는 과거에도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크로아티아에서 메주고리에로 향하던 폴란드 순례객 버스가 사고를 내 1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으며 2002년에는 헝가리에서 폴란드 순례객을 태운 버스가 사고를 일으켜 20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당했었다고 하네요.
2: 근데 참 요상한 것은 말이오. 새벽 기도 가다 뺑소니 차에 치여 돌아가신 분이나 기도원에 갔다가 불나서 돌아가신 분들 말이오. 아, 이런 분들 무지개 이해하는지 말이오. 아, 이니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신 경우? 예? 아니, 하나님이 이니들을 무엇에 쓰시려고 그것도 그렇게 험하게 데려가셨대요. 참나, 그 깊고 심오한 뜻을 나는 아직도 모르겠네.

근데 말이오, 술래길 다녀오다 사고 사러 죽으면 이것도 순교라고 쳐주남요.

라라랜드 1부 순서 이영아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으시면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2부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조셉 오 회장님께서 자리하시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CD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종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18일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인사드리고 있죠.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로이츠의 보안관님이 LA로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 한인 경찰협회의 회장이시죠. 조셉 오 회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폴리스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2부 첫 곡 들려드립니다. 들고양이가 부릅니다. 정든 부두.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의 보안관님이 아니고, 네, 이번에도 우리 조셉 오, 우리 오영조 회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사실, 지난주에 회장님하고 이제 방송을 끝내고 이제 사담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렌트, 우리 한인분들 요새 집들 많이 사시잖아요. 사실 미국 드림이 먼저 집부터 사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한두 채 갖고 계시다 보니 이제 렌트를 주게 되고 또 렌트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돈 안 드리고 예, 그 충분히 법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해요라고 해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죠. 예. 예. 우리 한인분들도 요새 이제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렌트도 주고 계시는데 간혹 이제 타 인종에게 렌트를 줬을 때 렌트비를 이제 제때 안 내서 내쫓을 수도 없고 변호사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이거 어떻게 안 되냐. 그럴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1: 네. 버지니아에서는 만약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하가 아무도 쓰지 않아서 네. 그거를 렌트를 줄 수가 있고 거기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네네.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하신 분도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뭐 내가 한 달에 렌트를 1,500불 뭐 2,000불을 받아서 그 공간을 전부 렌트를 주는데 물론 그 쉽게 계약서를 쓰죠. 네. 그래서 며칠까지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뭐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디파짓을 걸고 뭐 여기 양식대로 인터넷에서 양식 뽑으면은 렌트에 대해서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공증을 받아오죠.
0: 그렇죠.
1: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살다가 렌트를 안 낸단 말이에요.
0: 어느 순간부터?
1: 어느 순간부터. 그때 렌트를 안 나면은 안 내는 순간부터 바로 노티스를 보내야 됩니다.
0: 아, 그냥 뭐 봐줄 거 없이?
1: 봐주면 안 됩니다.
0: 아, 봐주면 안 됩니까?
1: 왜냐하면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0: 아하, 예, 예.
1: 아이, 이 사람 내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드를 써서 그 문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0: 그거는 주인이 할 수 있습니까?
1: 주인이 할 수 있고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뭐 못 받았다면 그만이니까 그래. 법원에 가가지고 General District Court 서기 창구로 가십시오. 거기서 내가 쓴 Notice of Non-Payment
0: 네.
1: 그거를 제출을 하십니다.
0: 아, 내가 직접 쓴 거를 법원에다 제출을 하는
1: 그렇죠.
0: 겁니까?
1: 내가 너한테 이 돈을 못 받았다. 그거를 써가지고 그래서 몇월 며칠까지 이 돈을 납부하라. 그거를 쓴 것을 서기한테 제출을 합니다.
0: 그러면은 한국말로 쓰면 안 되고 영어로 써야겠네요.
1: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로 써도 되는데 뭐 요새 번역이 되니까 두 개로 다 쓰셔도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먼저 한국말로 쓰고 그다음에 네. 영어로도 써서 그거를 법원에 제출한다.
1: 네. 네. 왜 법원에 제출해야 되냐면은 Sheriff Service Fee라 그래갖고 우리 보안관이 집에서 직접 전달을 합니다.
0: 핸들링으로.
1: 네, 핸들링으로. 예. 그래서 12불을 내는데 그 집에 가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송환장식으로.
0: 그렇죠, 그렇죠.
1: 저희들이
0: 전해줘야
1: 그, 전달을 해주지만. 사람이 없으면은 문에다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증거로 남습니다. 보안관이 집에다가 붙이고 갔다.
0: 네네.
1: 있으면은 직접 전달을 하고.
0: 그게 이제 기록에 남는.
1: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12불을 내고 그거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 후에 만약에 그래도 렌트를 안 내시면은 그 다음에 unlawful detainer 압류 됐다. 아. 내 집이 압류가 돼 있다. 내 공간이 압류가 돼 있다. unlawful detainer 불법적으로 압류가 돼 있다.
0: 네.
1: 그 민사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기재를 하셔서 또 12불을 내시고 셰리프 서비스, 그러니까 네. 보안관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비용을 냅니다. 12불을. 그게 송환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0: 결국은 이제 재판까지 가는군요.
1: 그게 재판을 받으라고.
0: 그러니까 한번 워닝을 줬고 네. 근데도 돈을 안 갚으면 그다음에 이제 재판으로 송환을 하게 되는군요.
1: 네. 그래서 안 나오게 되면은 네. 이제
0: 그때는
1: 디폴트라 그래가지고 안 나왔으니까는 네. 판결이 나는 거죠.
0: 아, 그 자리에서.
1: 판결이 난 다음에 그 법원에서 보통 열흘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뭐 appeals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재심을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
0: 네, 그렇죠.
1: 그 기간을 열흘을 기다립니다. 법원에서.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저희 사무실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뭐냐면은 writ of eviction.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철거 명령입니다.
0: 아, 이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철거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군요.
1: 네. 그 철거 명령서가 또 12불입니다.
0: 그럼 지금 토탈?
1: 36불.
0: 네. 네.
1: 36불이 들어갔죠. 근데 예. 그거는 우리 셰리프 서비스되고 그 양식에 또 돈이 비용이 드는데
0: 네네.
1: 뭐 하면은 100불 들어갈까요? 전체적으로.
0: 언더 100불 정도 되겠네요.
1: 네, 100불 예. 정도가 비용이 듭니다. 100불이 worth it or not worth it. worth it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수천불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요. 빨리 이 사람을 쫓아내야지.
0: 그렇죠.
1: 그다음에 새로 입주하실 분을 빨리 들여보내서 그렇죠. 제가 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은 뭐 3개월 안에 이제 다행히 그게 잘 마무리돼서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본인이 안 나겠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죠.
0: 아, 이제 그때는 그게 형사로 되는군요.
1: 형법이죠. 저희들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집을 비워라 하고 그 전에 노리스가 갑니다.
0: 예, 예.
1: 그 writ of eviction이라 그래갖고 네네네. 철거 명령서 있죠?
0: 네네.
1: 거기 붙이고 갑니다, 집에다가. 근데 철거를 안 하시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제죠.
0: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1: 근데 강제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제 무단 침입. 그래서 거기서 예, 예. 형법으로 걸립니다.
0: 아,
1: 그럼 감옥으로 가요. 감옥 가면은 뭐 음식도 공짜로 주고,
0: 잠도 재워주고,
1: 에어컨도 틀어주고, 아주 좋죠. 물도 주고.
0: 아, 우리 조세보 회장님 은근히 유머가 많으시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감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가면 안 되죠.
1: 그렇죠.
0: 예, 예. 자, 변호사를 쓰면 일단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내가 직접 하자니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또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경찰분들이 또 도와주실 수가 있다고 하니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정말 친절한 우리 미주 한인 경찰협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그 웹사이트 주소나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canpa, canpa.us 그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0: 아유, 쉬운데요? canpa, 말 그대로 네. can
1: pa.us 그게 웹사이트인데 네. 만약에 저희한테 이메일을 바로 보내시려면은
0: 네네.
1: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메일은
0: 네.
1: 그때는 캠파 폴리스.
0: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직접 이메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canpa police police@gmail.com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 회장님도 보실 수가 있나요?
1: 네.
0: 아, 그게 더 빠르겠는데요?
1: 그게 제일 빠르죠. 디렉트로 이메일 보내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campapolice@gmail.com으로 바로 보내주십시오.
0: 한국말로 써도 됩니까?
1: 한국말로, 콩글리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로 써도 되고.
0: 스페니쉬는 안 됩니까?
1: 스페니쉬는 뭐 저희들이 AI가 되니까는 번역이 되죠.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주한인경찰협회의 조셉 오영조 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3: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2: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3: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3: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7.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같은 조건과 같은 결과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반쯤 찬 컵의 물을 가지고도 생각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불행하게 살지 행복하게 살지는 어쩌면 나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과정이 행복인 것을 이라는 글 공유하면서 신청해 주신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곳은 없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에겐 행복이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겐 불행이 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해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우리 복별님, 주님의 긍휼함이 가득하시길 감사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 여행 끝나시고 이제 오시는 길이구나. 얼마나 좋으셨어요. 손녀딸이랑 같이 가셨는데. 마음의 평안이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이 없었던 삶이 없었네요.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때에 맞게 주시오니 항상 깨어 있으면 소망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옵니다. 오늘도 각자의 믿음에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하시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면 뭐 라디오로 듣기보다는 전화기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화기로 듣고 계시다면 정말 깨끗한 음질로 저희 K-라디오 들으실 수 있는데 요새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거의 전화기로 청취하고 계시는데 특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깨끗한 음질로 24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 방법은요. 지금 갖고 계신 전화기 보면 G라고 쓰여 있을 텐데 이 G가 구글의 약자잖아요. 이 구글을 클릭하신 다음에 영어로 kradio.us 치시면 됩니다. kradio kradio.us 치시면 전화기 화면에 빨간색으로 on air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위로는 1660, 밑으로는 1310. 여러분 입맛대로 클릭하셔서 청취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전화기만 있으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K-Radio. 이젠 전화기로 들으세요.

정신이 번쩍 드시죠? 자,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오늘도 다섯 곡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공통점 생각나셨다면 바로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립니다. 특히 이 20불 식사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50불 상당의 식사를 하신 다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다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가수보다는 노래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특히 가사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랄랄라 퀴즈. 어제는 김수희의 서울여자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박옥희의 제주도 섬처녀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6: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7: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8: You see, paid family leave?
9: That prevents child abuse.
7: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8: Prevents child abuse, too.
10: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9: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6: we prevent child abuse
8: from ever happening.
10: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1: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정말 이 노래 엄청 들었는데 옛날 생각나네요.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부엌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화장실을 바꾸거나 혹은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고 집 안팎을 새롭게 페인트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결심을 하고 돈을 선뜻 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모든 분들의 동일한 바람은 작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때로는 홈오너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는 작은 투자로 효과 만점인 집 꾸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브웨이 실러입니다.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조금씩 갈라져 있다면 업체에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에 놀라고 실러를 하고 난 뒤에 너무 깨끗하고 새 것 같아서 두 번 놀라십니다. 간혹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이라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워와시도 적극 추천합니다. 댁이나 패리오, 특히 베이스먼에서 밖으로 나가는 워크아웃 계단이나 집 앞의 계단에는 이끼나 먼지가 계속 쌓여서 거뭇거뭇한 자욱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혹 사이딩도 몰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파워와시 업체를 불러서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해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조금 부지런하시다면 시중에서 파는 파워와시 기계를 구입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하셔도 그 비용이 절약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집 앞에 화분이나 나무 심기도 집을 파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 만점입니다. 커다란 화분 두어 개를 구입해서 집 대문 양옆에 놓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첫인상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크지 않은 계절에 맞는 나무를 구입해서 뒤뜰에 심는 것도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올려볼까요? 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기둥과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상판, 즉 발로 밟는 바닥 부분과 핸드레일 쪽의 나무들만 걷어내고 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땅에 기둥을 바꿔 프레임을 세우는 일이 큰 공사이고 위에 상판을 얹는 일은 규격에 맞게 잘 자를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사실 직접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좋은 컨트랙트를 고용하셔서 한다면 더욱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집 바깥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붕 처마 밑에 페인트들이 벗겨지거나 마찬가지로 창문 주변, 가라지 도어 주변, 댁으로 나가는 문틀 주변 같은 곳들에 페인트가 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페인트가 벗겨지면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결국에는 프레임이 썩어서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핑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사이딩 재질로 아예 쌓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익스테리어 페인트를 구입하셔서 덧칠을 하시면 비용은 크게 줄지만 익스테리어 페인트는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집 안에는 부엌 캐비넷의 도어납이나 핸들을 바꾸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방문마다 달려있는 문고리를 요즘 스타일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꾸미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버젯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시면 집을 파실 때 혹은 새로운 기분으로 집을 단장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들의 화풀이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에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미국 내 한국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해외 언론인들의 체류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적용되던 신분 유지 기간 제도가 폐지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로 이전하기로 했던 FBI 본부를 워싱턴 DC로 다시 옮기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서 국경 장벽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당적인 반대에 부딪혀 텍사스주 빅밴드 국립공원에 국경 장벽 관련 공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에는 주정부 간의 법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뉴욕주 지방법 집행기관들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와 맺은 이민단속 협약을 종료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25일로 임박했습니다.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홈, 이른바 필라테르에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의 시행 과정과 관련해 뉴욕시의회가 오늘 감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자전거를 즐겨 타는 조런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민들의 잔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새 헬멧을 직접 쓰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내 고등학교 가운데 워싱턴 지역 학교 두 곳이 전국 상위 10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릴랜드주가 타주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차량 단속을 강화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하루 $7, 최대 $42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브로드웨이 대표작 시카고의 주인공 록시 하트 역으로 성공적인 브로드웨이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8일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난타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 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그의 이러한 충동을 더욱 심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그러면서 피트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에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축소를 지시한 건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입니다. 악시오스는 이 훈련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항해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시키는 억지 체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정작 필요할 때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유인을 제공하며 수세대에 걸쳐 미국의 힘을 키워온 관계망을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는 게 악시오스의 분석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프리드 전 차관보는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언론들은 대북 억지력 약화도 우려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시선을 돌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발언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이라는 두 불량 국가를 상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인 이란과는 전쟁을 벌이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지닌 북한은 달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대면한 후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양국 지도자가 만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북핵 정책 실패를 지적한 신간 폴아웃의 저자이자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S. 위트 스팀스 센터 석좌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대미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동맹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이란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더 비핵화를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란 전쟁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발언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대북 억지력과 대비태세를 약화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언은 또 한 번 아시아와 유럽 내 우방 사이에서 미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며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는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18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마크 카니 총리가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경제, 중동정세, 양국 무역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양측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전날 밤에도 통화한 바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연쇄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관세 부과 방침을 돌려세우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낮게 점치면서 비공식적으로 이번 협상이 타결될 확률이 절반 이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무역 갈등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캐나다산 수입품의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관세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캐나다에 대미 상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날 제정 시한을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양측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38조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 철강 등에 이미 부과된 관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캐나다 일부 주정부에 미국산 주류 불매 운동 중단 또 기타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소위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에 양국 관계 악화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재검토 과정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미국 내 한국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해외 언론인들의 체류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적용되던 신분 유지 기간 제도가 폐지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미 연방 국토안보부 DHS는 오는 9월 15일부터 F1 유학생과 J1 교환 방문자, I비자 외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 체류 기간 제도를 전격 시행합니다. 그동안 이들은 특정 만료일 없이 학교나 프로그램 조건을 유지하는 한 합법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국 시 최대 4년 등 명확한 체류 만료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학업을 이어가려면 미 이민국 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민국은 체류 연장용 I-539 양식과 취업허가 신청서 I-765을 개정해 9월 15일부터 새 서식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 이전 양식을 제출할 경우 신청이 거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OPT, 졸업 후 현장 실습 학생들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발효 후 첫 6개월간 OPT 신청자 일부에게 과도기적 예외를 둘 방침입니다. 또한 학업 마친 뒤 주어지던 출국 준비 기간, Grace Period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대학가와 이민단체들은 학생 개개인이 이민국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수수료와 행정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F, J, I 비자 소지자들은 오는 9월 15일을 전후해 본인의 I-94 체류 만료일과 I-20 서류 그리고 최신 이민국 서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K-Radio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철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소 목중심 물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브로드웨이 대표작 시카고의 주인공 룩시 하트 역으로 성공적인 브로드웨이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뉴욕 앰베서더 극장은 1,000명이 넘는 관객으로 가득 찼고 아이비의 첫 등장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뜨거운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연이 끝난 뒤에는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며 한국 뮤지컬 배우의 브로드웨이 첫 도전을 축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장수 뮤지컬인 시카고 무대에 한국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주인공 럭시 하트 역으로 처음 섰습니다. 아이비의 브로드웨이 첫 공연이 열린 지난 17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뉴욕 맨해튼 앰베세더 극장은 공연 시작 전부터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1,100석 규모의 극장에는 실제로 1,000명 이상의 관객이 입장해 만석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며 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한인 관계자들도 대거 극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아이비의 브로드웨이 데뷔를 응원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한인 관객은 최소 200명이 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이비가 처음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에서는 곧바로 큰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비는 이날 공연에서 영어 대사와 노래를 소화하면서 럭시 하트 역을 선보였습니다. 공연 내내 자연스러운 영어 연기와 풍부한 표정, 안정적인 무대 연기를 펼치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연이 막바지에 이르자 객석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천여 명의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비와 배우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특히 아이비에게는 첫 등장 당시와 마찬가지로 큰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첫 브로드웨이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비는 공연 후에도 벅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뉴욕 한인회는 공연 직후 무대에서 아이비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브로드웨이 데뷔를 축하했습니다. 아이비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인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기뻤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더 많은 한인들이 아이비의 브로드웨이 무대를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측과 협의해 특별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티켓 예매 시 지정된 할인 코드 CHKAA1을 입력하면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비는 앞으로 약 3주 동안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라 시카고의 록시 하트 역을 맡아 관객들과 호흡할 예정입니다. 한국 뮤지컬 무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해온 아이비가 세계 뮤지컬의 중심지인 브로드웨이에서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면서 한인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현지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구글이 정치자금 모금 이메일의 스팸 필터링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습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측은 구글의 스팸 알고리즘이 자사 선거자금 모금 이메일을 불공정하게 차단한다며 법정 소송까지 벌였으나 기각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정치 캠페인 이메일이 지메일 사용자들의 수신함으로 대거 유입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 기사 Google just made it easier for campaigns to send you fundraising emails. 구글, 선거 캠페인의 자금 모금 이메일 발송 요건 완화. 제목의 뉴스, 자세한 소식과 주요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eading into the 2026 elections, Gmail users are going to be flooded with unwanted political spam because Google decided to create a VIP lane for campaigns. 2026년 선거를 앞두고 구글이 선거 캠페인을 위한 VIP 전용 차선을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지메일 사용자들은 원치 않는 정치 스팸 메일에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Be flooded with는 무언무엇으로 홍수를 이루다, 무언가 대량으로 밀려들다 라는 의미인데요.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원치 않는 정치 스팸이 쏟아질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Unwanted, 원치 않는, 불필요한 이란 뜻이고 Create a VIP lane은 우대 통로, VIP 차선을 신설하다 라는 의미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민주당 디지털 전략가는 구글의 이번 정책 변화로 선거철마다 수많은 자금 모금 메일에 시달릴 사용자들의 불편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정치 모금 시장의 악의적 주체들에게 특혜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his program is designed to connect people with the emails they want to receive while keeping them fully in control of their inboxes.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받기를 원하는 이메일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동시에 자신의 수신함을 완전히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e designed to, 무언무엇 하도록 설계되다, 의도되다 라는 뜻이고요. Keep A in control of B는 A가 B를 계속 통제, 관리하게 하다 라는 의미인데 기사에서는 구글 측 대변인의 해명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번 프로그램이 대량 발송자들에게 엄격한 보안 및 준수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메일은 언제든 차단하거나 수신함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Are your emails landing in spam filters because you're a Republican or because you're just running a subpar email program and not following best practices? Perhaps we're about to find out.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메일 운영 수준이 떨어지고 모범적인 운영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일까요? 이제 곧 그 답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Land in spam filters. 여기서 land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도착하다 란 뜻입니다. 그래서 emails landing in spam filters라고 하면 이메일이 스팸 필터에 걸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ubpar는 평균 이하의 수준 미달의 라는 의미의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The service was subpar 라고 하면 그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다, 형편없다 라는 말이 되고 He delivered a subpar performance 라고 말하면 그는 기대 이하의 성과를 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est practices, 경영이나 마케팅에서 말하는 모범 사례, 모범적 모금 지침을 뜻하고 find out는 진실을 알아내다, 밝혀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공화당 내부 디지털 전략가는 그동안 IT 기업들의 편향성과 검열을 주장해온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팸 필터 예외 프로그램이 적용된 만큼 이메일 수신율 저하가 정말 정치적 차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부실한 모금 방식 때문이었는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의 이메일 수신함이 거액의 정치자금 요청으로 도배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알고리즘 정책 변화가 다가오는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메일함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OK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에스타재단이 주최하는 자살 예방 OK 걷기 대회가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자살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정신건강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5km를 함께 걸으면서 서로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살 예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만큼 이번 행사가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 커닝햄 파크에서 열리는 에스더재단 자살 예방 OK 걷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녀를 둔 페어팩스 카운티 학부모님들이 새 학기를 앞두고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벨투벨, 휴대전화 금지 규정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벨투벨이란 아침 첫 수업, 시작종이 울린 순간부터 하교종이 울릴 때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보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워치, 에어팟, 이어버드, 헤드셋, 스마트 안경 등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 연결되는 개인 스마트 기기도 대상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육용 기기는 제외됩니다. 특히 달라진 부분은 고등학생의 점심시간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학년도부터는 점심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상 필요가 있거나 504 플랜 등에 따라서 기기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새학기부터는 수업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안 쓰면 된다가 아니라 등교에서 하교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2026년도 가을학기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는 오는 9월 14일부터 12주 동안 진행되며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준별로 운영됩니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으로 나뉘어서 대면 강좌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온라인 강좌는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회화 중심의 Let's Speak Korean 강좌도 새롭게 개최됩니다. 수업은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 등에서 한국어 교육 경험을 쌓은 전문 강사진이 맡습니다. 수강료는 강좌당 200달러이며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 5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성인에게 우선 수강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강 신청은 8월 30일까지 뉴욕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4: 뱅크업 홈 모기지.
5: 뱅크업 홈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홈, 이른바 피드아테르에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의 시행 과정과 관련해서 뉴욕시 의회가 오늘 감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을 추진한 교란 맘단이 시장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만 제출하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4: 뉴욕시 의회가 18일 화요일 고가의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인 이른바 피드아테르 세금의 시행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의회 재정위원회와 정부 운영 주정부 및 연방 입법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공동 감독 청문회를 열고 뉴욕시 재무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피드아테르 세금 시행 과정과 행정 절차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과 그 관계자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실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대신 서면 증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은 맘단이 행정부가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뉴욕시가 피드아테르 세금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혼선이 있었는지 또 납세자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제공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피드아테르 세금은 뉴욕시의 주된 거주지가 아닌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유층의 고가 세컨하우스나 맨해튼의 고급 콘도들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정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가의 주택이 소유주의 주된 거주지가 아닌 세컨하우스로 사용될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 법안을 시행하는 초기부터 실제 거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을 놓고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뉴욕시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해당 주택이 자신의 실제 주거지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해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택 소유주들은 시 정부가 과세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납세자들에게 상시 거주자임을 입증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뉴욕시가 해당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간주한 뒤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자신의 주된 거주지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실 측은 행정부 관계자 중 왜 한 명도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냐는 언론사의 질문에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피드아테르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주택 소유주들이 시행을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법원의 판단도 이번 세금 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로 이전하기로 했던 FBI 본부를 워싱턴 DC로 다시 옮기려는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의회가 경쟁 절차를 거쳐 이미 그린벨트 부지를 선정한 만큼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FBI 본부 이전 논쟁이

0: 절감할 수 있으며 메트로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점을 주요 선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FBI 본부 이전 문제는 약 15년 동안 이어진 논쟁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가운데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 DC 등이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린벨트 부지가 최종 선정되자 메릴랜드주는 FBI 본부 유치를 대규모 경제 개발의 기회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그린벨트 이전 계획을 폐기하고 워싱턴 DC 중심부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FBI 본부를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빌딩은 과거 국제개발처 USAID가 사용하던 건물로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기능을 국무부로 통합하면서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 정부는 의회가 FBI 본부 이전을 위해 이미 3억 달러가 넘는 관련 예산을 승인하고 후보지를 제안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사실상 메릴랜드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브레이브 보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행정관은 법원이 의회가 경쟁 절차를 걸쳐 이미 그린벨트 부지를 선정했다고 판단했으며 행정 절차법상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이브 보이 행정관은 FBI 본부 이전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주와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 따르면 이 사업은 7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와 지역 경제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레이브 보이 행정관은 우리는 주변 관할 구역들과 경쟁했고 결국 승리했다며 이번 사업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투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역시 이번 사업을 단순한 연방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앤서니 브라운 법무장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후보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범위를 벗어나 다른 장소를 선택했다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FBI 본부를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당장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웨스머 메릴랜드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와 지역사회, 관계 기관들이 함께 연대해 연방정부의 결정을 막아냈다고 평가하며 FBI 본부 이전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FBI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FBI 대변인은 법원이 정치적 이유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하면서도 FBI는 법 집행과 국가 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FBI 본부의 최종 이전 장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방기관의 입지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를 넘어 의회가 승인한 연방사업을 행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행정권과 의회의 예산 감독 권한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FBI 본부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로 이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이민 단속이 주정부 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키스 앨리슨 미네소타 법무장관은 민가 총격 사건을 일으킨 뒤 텍사스로 도주했다 체포된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의 신병 인도를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인도를 요청한 아이스 요원 크리스천 카스트로는 올해 1월 미니애폴리스의 한 주택을 향해 총을 발사해 에서 주민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후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인물입니다. 그는 체포령이 내려지자 도주했다가 지난 5월 텍사스주 수사당국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에 6월 2일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에벗 주지사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껏 해당 영장에 대한 서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텍사스 주법에 따라 카스트로는 체포 90일을 맞은 다음 주에 석방됩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은 주간의 범죄인 인도는 행정적인 절차로 텍사스주가 개인적인 판단이나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면서 에벗 주지사가 아이스 요원을 비호하려고

0: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스트로가 석방되면 기소를 피하기 위해 텍사스주에서 탈출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이스는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네소타 주민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취임 이후 주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이민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미네소타는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현 주지사인 팀 월즈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은 카멀라 해리스의 부통령 러닝 메이트기도 합니다. 반면 공화당 아성인 텍사스주의 에버트 주지사는 대표적인 친 트럼프 강경파로 연방정부의 국경 통제에 맞춰서 자체 단속 작전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지방법 집행기관들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와 맺은 이민단속협약을 종료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여전히 협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뉴욕주와의 법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주의 이른바 Local Cops, Local Crimes Act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뉴욕주 내 지방법 집행기관이 ICE와 협약을 맺거나 유지하면서 연방정부를 대신해 민사상 이민법 집행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ICE의 287G 협약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협약은 ICE가 지방경찰기관에 일정한 이민단속 권한을 위임한 제도로 협약을 맺은 지역 경찰관들은 이민법 위반과 관련된 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Local Cops, Local Crimes Act 시행을 앞두고 지방기관들이 관련 협약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지난 7월 ICE와 287G 협약을 맺고 있는 12개 기관에 서한을 보내 협약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개 기관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뉴욕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루스 브레이크먼 나소 카운티 행정관은 그동안 카운티와 ICE의 협력이 질서있게 진행돼 왔다며 협약 종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크먼 행정관은 현재 변호사들과 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컬 주지사가 지방정부와 ICE의 협력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방정부가 ICE와의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뉴욕주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이 뉴욕 지역의 이민 단속과 지역 경찰의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협약을 유지하려는 지방 정부들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 기자입니다.
0: 미국 내 고등학교 가운데 워싱턴 지역 학교 두 곳이 전국 상위 10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의 명문 소규모 학교가 지난해 60위권에서 올해 5위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는 어딜까? US 뉴스앤월드리포트가 2016에서 2017학년도 전국 고등학교 순위를 발표한 가운데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학교 두 곳이 전국 상위 10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 이른바 TJ가 전국 6위를 차지했습니다. 과학과 기술, 스템 분야에 특화된 명문 고등학교로 매년 미국 최고의 학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순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학교는 워싱턴 DC의 스쿨 위드아웃 월스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전국 69위였던 이 학교가 올해는 5위로 무려 64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 DC 포기바람 지역에 위치한 스쿨 위드아웃 월스는 학생 수가 약 600명인 소규모 학교입니다. 학교 측은 워싱턴 DC라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교실로 활용한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교과 과정을 넘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과 함께 전문 학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TJ 역시 AP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대학 학점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등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C 공립학교의 임시교육감 킴 잭슨 박사는 이번 순위에 큰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3: Very proud, and we are very excited. Our penguins are among, you know, some of the best and brightest and amazing students that we have here in the city.
2: 올해 전국 1위는 테네시주의 센트럴 마그넷스쿨이 차지했고, 인디애나주의 시그니처 스쿨과 펜실베니아주의 줄리아 알 마스터맨 세컨더리 스쿨이 각각 2, 3위에 올랐습니다. US 뉴스는 전국 약 2만 7천 개의 평가 대상 공립고등학교를 분석했으며, 이 가운데 약 1만 8천 개 학교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대학 진학 준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결과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텐션 메이커 우렁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자, 오늘도 우리 2시간 동안 신나게 수다 떨어볼 준비 다들 되셨나요? 오늘 주제는요, 그 조금 묵직하면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이야기예요. 바로 외모지상주의인데요. 요즘 SNS만 열어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들로 가득하고, 왜 그 필터 하나, 그 보정 하나 해도 사람들이 엄청 신경 쓰는 시대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가끔 예뻐야 사랑받는 걸까? 잘생기면 정말 인생이 쉬울까? 외모가 진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외모 때문에 자신감을 얻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누가 맞고 틀린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웃으면서 공감하고 때로는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에? 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는 순간이 있다면은 마음속으로라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저희 단톡, 우리 단체 채팅 카톡방도 있으니까 사연 올려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오늘 방송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니까요. 오늘 텐션은 더 높게, 수다는 더 재밌게. 지금부터 우렁이와 함께하는 시간, Let's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자, 여러분, 오프닝에서 오늘의 주제인 우리 외모지상주의 이야기를 살짝 꺼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죠. 오늘의 과몰입 사연 시작합니다. Let's Yahoo!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제목부터가 벌써 좀 씁쓸해요. 청취자분의 사연 이름은요, 예뻐야 일도 잘하는 건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렁이님. 저는 미국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 많아서 직원들끼리 팁을 얼마나 받았는지 가끔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동료가 한 명 있는데 누가 봐도 예쁜 친구예요. 키도 크고 항상 머리랑 메이크업도 완벽하게 하고 출근합니다. 뭐 그 친구가 일을 못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친절하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제가 주문을 받을 때는 그냥 땡큐 하고 끝나는 손님들이 그 친구한테는 You're so pretty. Are you model?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더라고요. 팁도 눈에 띄게 많이 받았고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니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도 머리를 조금 풀고 뭐 화장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불친절한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뻐 보여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괜히 출근 전에 화장을 더 신경 쓰게 되고 거울을 오래 보게 되고 TV 별로인 날에는 내가 오늘 별로였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를 예쁘게 한 날, 그런 날은 실제로 팁을 더 많이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외모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매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꾸미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요. 우렁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모도 서비스직에서의 하나의 능력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된 걸까요? 그리고 저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신 분들 없으실까요? 아, 근데 이거 오늘 진짜 생각할 거리가 진짜 많은 사연이다, 이거는.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좀 제일 마음에 걸렸거든요. 팁을 적게 받은 날 내가 오늘 별로였나 생각하게 됐다. 아,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그냥 오늘 손님이 적었을 수도 있고 뭐 손님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진짜 이유가 100가지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와, 근데 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라면은 약간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약간 저러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 진짜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서 이제 외모성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일의 시초는 내 외모 때문이다. 남자친구한테 차인 거 내 외모 때문이다. 그리고 혹은 뭐 별거 아닌 이유들이 다 내 외모 때문이라고 탓하게 되는 말을 이제 요즘 신조어로 MG 신조어서 외모성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개념이 약간 저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또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외모가 사람의 첫인상이나 반응에 또 영향을 아예 안 준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특히 사람 상대하는 직업에서는 약간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렇다고 예쁜 사람은 일을 더 잘한다, 이거랑 같은 말은 절대 아니고, 그냥 뭐 친절함도 능력이고 센스도 능력이고 뭐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능력이고 사람을 뭐 편하게 해주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뭐 남이 내가 더 예쁘고 아름답다 해서 뭐 내 능률이 더 올라가고 능력이 더 뛰어나지는 건 아니지만, 저런 말 이제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좀 신경 쓸 게 많아지잖아요. 우리 사연자님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불편하게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리고 옆 사람 미모 그 같이 일하는 직원이 코워커가 이제 맨날 이제 메이크업 뭐 머리 완벽하게 하고 출근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옆 사람 미모가 올라간다 그래서 내 미모가 자동으로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꾸미고 싶은 날은 예쁘게 꾸미고 귀찮은 날은 또 편하게 가고 그 선택이 이제 손님이나 회사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선택 내가 오늘 예쁠 거냐 덜 예쁠 거냐 더 예쁠 거냐 이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본인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연자분의 신청곡으로 이어가 볼게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오늘 조금 지친 분들이 있다면 이 노래 들으면서 잠깐 우리 그 시선에서 벗어나보세요. TLC의 Unpretty 듣고 올게요.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은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사연 듣고 왔는데요.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이번에도 이제 우리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사연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번 사연은 우리 DMB 어딘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사진이랑 실물이 다르다는 말 왜 이렇게 상처일까요? 읽어볼게요. 근데 이게 제목부터가 약간 이게 약간 제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저도 한 셀기꾼 하거든요. 맞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렁이님. 저는 미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사진 찍는 걸 진짜 좋아해요. 메이크업도 좋아하고 사진 찍을 때는 각도나 조명 찾는 것도 재밌고 잘 나온 사진 올리면 기분도 좋아지는 편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 소개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기 전에는 서로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하고 사진도 많이 봤고요. 첫 만남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저는 집에 와서 오늘 이 남자 좀 괜찮았는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소개해준 친구한테 조금 황당한 말을 들었어요. 그 남자가 제가 사진이랑 실물이 좀 다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어가려고 했어요. 당연히 사진은 잘 나온 거 올리지 누가 굳이 못 나온 사진을 골라서 올리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사진으로 좀 사람을 속인 건가? 내가 실제로는 별로였나? 싶어서요. 그 뒤부터 사진 올릴 때마다 괜히 보정을 줄이고 셀카 찍고 나서도 아, 이거 실제 나랑 너무 다른가? 이거부터 확인하게 됐어요. 심지어 소개팅이나 데이트가 잡히면 사진보다 실물이 못할까봐 긴장까지 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억울해요. 그 남자도 인스타그램 사진 속에서는 키도 훨씬 커 보이고 피부도 엄청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굳이 그 사람한테 사진이랑 다르네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진이랑 실제 모습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특히 여자들한테는 사진이랑 실물이 다르다, 화장빨이다, 사진빨이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걸까요? 저도 제가 예쁘게 나온 사진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그걸 좋아하는 것 자체가 괜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합니다. 우렁이님은 사진 속 나와 실제 내가 조금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여러분, 오렌지 주스에는요 오렌지가 2%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치만 우리는 그거를 오렌지 주스라고 부릅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 이거 근데 은근히 진짜 상처가 오래가는 말이죠. 사진이랑 실물이 다르다 말하는 사람은 사실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듣는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제 갑자기 긴급회의 시작되거든요. 뭐가 달랐지? 내가 그렇게 달라? 아, 사진 내려야 되나? 이게 아니, 한마디 했는데 혼자서 이제 분석보고서를 이제 30페이지씩 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다른 사람처럼 과하게 보정해서 현실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랑, 그러니까 제2의 가상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랑, 그 내가 마음에 드는 각도에서 사진 찍고 조명 잘 받고 메이크업 예쁘게 해서 잘 나온 사진 올리는 거랑은 우리 이거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진짜 이슈가 많이 되는 건데 우리 인스타그램 이제 인플루언서들,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실제 그들의 삶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하나의 조금 썰을 풀어보자면은 진짜 지금 현재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은 되게 금수저처럼 보이고 되게 예쁘고 몸매도 진짜 좋아요. 거의 이제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거의 몸매만 보면 라틴하거든요, 지금.
1: 한국 DNA가 아닌.
0: 약간 맞아. 한국의 DNA가 아닌 그 탈 한국인 골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막 얼굴 크기는 또 엄청 작고 근데 또 말랐어. 그리고 차가 맨날 바뀌어. 오늘은 포르쉐를 탔다가 다음 날에는 뭐 맥라렌을 탔다가 어떤 날에는 박스터를 탔다가 차가 맨날 바뀌어. 근데 이거 제가 진짜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나 진짜 보고 충격을 받은 게 그런 비싼 스포츠카를 인플루언서 한 10명에서 렌트를 합니다.
1: 와.
0: 근데 이게 개인 렌트예요. 개인 렌트가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그 한국은 렌트카 번호판에 무조건 히읗이 들어가요. 티가 나잖아요, 렌트카인 게. 그래서 개인한테 돈을 주고 빌려오는 거예요, 차를. 그럼 이제 그 10명이 그날 그 얘도 심지어 면허도 없는 애도 있어요. 10명에서 그 주차장에서 돌아가면서 포르쉐 운전대 잡고 다리 펼치고 막 꽃다발도 어디서 준비해가지고 꽃다발 받은 것처럼 사진 찍고. 그리고 그 실제로는 인스타에서 보는 얼굴이랑 진짜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거의 인스타로 보면은 이 여자 조금 성형을 했나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완전 그냥
1: 수술 끝판왕.
0: 수술 끝판왕은 아니, 수술이 안 돼 있어요.
1: 아.
0: 근데 포토샵으로 성형을 하는 거지.
1: 와.
0: 그 정도로 현실과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가서 인플루언서인 거 걸릴 일이 없는 거야. 왜냐고? 사진이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못 알아보거든 어차피. 근데 그렇게 해서 협찬 받고 공구하고 사실 이거는 약간 사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내 차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 인플루언서들이 가끔 보면 그 친구가 진짜 많이 하는 짓인데 또 이 자기 인플루언서 친구들 10명 데리고 호텔을 빌려. 스위트룸을.
1: 아.
0: 하루에 이제 600만원 하는 신라호텔 스위트룸을 빌려요.
1: 그리고 돌려가면서 찍는다.
0: 돌려가면서 찍습니다.
1: 와. 똑똑하다.
0: 똑똑하죠. 근데 이제 누구나 보이는 걸 좋은 걸 보이고 싶어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사진도 잘 나온 거 보여주고 싶어하고.
1: 그치 그치 맞죠.
0: 근데 이거는 이제 잘 나온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 넘어서서 좀 허영심이잖아요. 허영심 허세 그런 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근데 사연자님처럼 조금 예쁜 사진 나와서 올리고 뭐하고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결이거든요, 사실은.
1: 근데 사연자분 너무 마음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0: 저도
1: 사실 그 사진과 많이 다르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0: 정말요?
1: 네. 사진이랑 안 닮았다고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보정 같은 거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찍고 그냥 올리거든요.
0: 아 근데 스카이님은 제가 사진을 좀 봤거든요.
1: 네네네네.
0: 근데 여러분 스카이님은 실물이 한 5배 정도 나으십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면은 저분 사진을 찍을 때 입모양이 항상 네 모입 아세요? 네 모입으로 찍으시더라고요.
1: 아 제가요?
0: 네네.
1: 나이가 있어서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핸드폰을 가진 지 너무
0: 네
1: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롱님이랑 저랑
0: 네네.
1: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저 이제 거의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0: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지 10년 된 거랑 사진이랑
1: 그래서 사진 찍는 걸 잘 못합니다.
0: 아 이게 그 저랑 스카이님이랑 약간 비슷한 시대임에도 저 여자잖아요.
1: 그죠.
0: 여자는 셀카를 하루에 만 장도 찍을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사실.
1: 아 저는 셀카도 잘 안 찍고 그 이렇게 사진 찍힐 때도 보통 포즈가 비슷해요. 포즈도 비슷하고 입모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스마일 할 때도 그 네모 모양.
0: 그 네모 입이 그래서 거기서 그쵸. 나오는 거구나.
1: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unnatural하게 찍히는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0: 네.
1: 사진 예쁘면 좋잖아요.
0: 좋죠. 너무 좋죠.
1: 네. 사연자분 너무 안 속상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0: 제 생각도 그래요.
1: 그리고 이 남자 알려주세요. 데려와요. 제가 한번 잡겠습니다.
0: 그래요,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 다 사진 찍으면 제일 잘 나온 거 그러지, 그 눈 감고 흔들린 사진을 프로필로 올리지는 않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눈 감고.
1: 그럴 수 있죠.
0: 눈 감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으세요?
1: 그럴 수 있죠. 찍은 사진이, 그 경치에서 찍은 사진이 그거밖에 없으면, 일단 올려야죠.
0: 네, 여러분은 지금 눈 감고 찍은 사진도 아무렇지 않게 올리시는, 우리 스카이님과 함께하는 K플레이 DMB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경치가 너무 예뻐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쩔 수 없이
0: 눈을 감았어.
1: 눈을 감은 사진밖에 없어. 그럼 그거라도 포샵해서 올리지 않을까요?
0: 포샵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아니,
1: 사연자분.
0: 아, 우리 사연자분이요?
1: 네, 사연자분 마음으로. 네.
0: 그쵸. 사연자분의 마음으로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사연자분이 제가 봤을 때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닌 눈 감은 사진을 올리시진 않을 것 같고.
1: 네.
0: 아, 근데 사실은 우리 중요한 건 진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진이 막 잘 나왔다고 해서 내가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맞죠.
0: 내가 억지로 아까 그 인플루언서들처럼 만들어낸 그런 조작된 그런 게 아닌 이상 가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풀메이크업 한 모습도 나고 아무것도 안 한 모습도 나고 어떻게 사람이 매 순간 똑같겠어.
1: 맞아요. 그럴 수 없죠.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연자분 말씀처럼 상대방도 그리고 사진이랑 실제 모습이 완벽하게 같진 않았는데 유독 자기한테 이렇게 화장빨, 사진빨, 보정빨 이런 말에 속상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희 스카이님 앞으로 데리고 오시면
1: 맞아요. 데리고 오십시오.
0: 제가 저희 이제 스카이님이
1: 제가 네
0: 얼차려 바로, 시켜주시나요 그 남자분?
1: 제가 미국 군대 스타일로 제가 또 네 군대에서
0: 네 맞지 맞지
1: 네 제가 네 교관을 했었어가지고
0: 교관을 하셨었어요?
1: 네 제가 네
0: 여러분 이렇게 나긋나긋한 저희 스카이님이시지만 또 이게 군대 교관 시절의 스카이님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소환을 해서
1: 맞아요
0: 살짝 빙의해서 하시면 약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1: 어떤 식으로요?
0: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1: 아 그래요? 어 뭐 그냥 어때
0: 사연자님 들으셨죠? 보셨죠? 저희 다정한 스카이님도 저렇게 지금 180도 다른 모습으로 아 너무 웃기다. 자 우리 스카이님 말대로 그 사진보다 내가 못하다는 식으로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연자분 사진 속 내가 예쁜 날도 나고 오늘 거울 속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날도 나고 둘 다 같은 나예요. 그리고 소개팅에서 누가 여러분 보고 사진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취향은 개인주의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취향이 여러분의 외모의 공식 성적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분 다음번에 사진 잘 나오면 그냥 올리세요. 실물보다 잘 나왔나? 걱정하기 전에 아, 나 이 사진 너무 괜찮은데? 그 기분부터 좀 즐기자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노래 우리 하나 듣고 올게요.

0: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1: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2: You see, paid family leave,
3: that prevents child abuse.
1: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2: prevents child abuse, too.
4: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3: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0: we prevent child abuse
2: from ever happening.
4: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5: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6: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7: 자, 이번에는 남성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외모지상주의 하면 보통 여자들 이야기만 떠올리기 쉬운데 남자들도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분명 있잖아요? 그 제목은 남자는 외모 신경 안 쓴다고요. 이거는 저희 스카이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우렁이님. 저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키가 큰 편도 아니고 몸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범한 외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데이팅 앱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몇 장 올리고 자기소개도 나름 열심히 했었어요. 취미도 적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꽤 신경을 썼죠. 그런데 매칭이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제 프로필을 보더니 너 사진이 너무 평범하다. 여자들이 키랑 몸부터 본다. 면서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번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매칭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제 소개글은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제가 갑자기 더 재밌어진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 사진 몇 장 바꿨다고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신기하면서도 허무했어요. 그 이후로 점점 외모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사진 찍을 때 어깨 넓어 보이는 각도를 찾고 운동을 하루라도 쉬면 괜히 불안해지고요. 심지어 소개팅을 앞두고는 실제로 보면 사진보다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까지 신경 쓰나?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키, 몸, 머리숱, 피부, 얼굴형 같은 걸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끼리는 또 이런 고민을 쉽게 말하지도 못해요.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남자가 그런 걸 왜 신경 써? 라는 반응이 돌아올 것 같아서요. 저도 운동하고 관리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하는 건지 남들에게 더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운동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우렁이님, 남자가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 관리와 외모 강박은 어디서부터 달라지는 걸까요?
7: 근데 이 사연은 남자분들도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그쵸? 공감 안 돼요, 스카이님은?
8: 저의 공감을 바라지 마세요.
7: 네, 여러분, 스카이님은 그냥 외모에는 관심이 없는 걸로.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남자도 꾸며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8: 네? 그런가요?
7: 정말이에요. 왜냐면 표현의 자유가 조금 더 이게 방향과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8: 네, 그죠.
7: 남자들도 조금 더 패션 센스.
8: 그렇긴 하죠.
7: 여자들이 그리고 삐끼해졌어. 고르는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피끼해지고
8: 그건 맞는 것 같아요.
7: 그렇죠.
8: 맞아요.
7: 근데 옛날에는 뭐 재력을 보는 사람 있고 얼굴 보는 사람 있고 이랬잖아요.
8: 네.
7: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밸런스.
8: 아.
7: 육각형의 남자를 찾는다 이 말이지.
8: 아.
7: 능력, 패션 센스, 얼굴.
8: 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로서는
7: 어렵지.
8: 요즘은 연애하기가 좀 힘들다. 혹시 연애를 하고 싶은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여자친구들에게 잘해주길. 네, 부럽거든요.
7: 네, 지금 네. 연애를 하고 싶으신 스카이팀과 함께 네?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8: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막 하고 싶지는 않다.
7: 근데 왜 그 말 끝에 점점 힘이 없어지시죠? 네.
8: 네.
7: 어쨌든가. 아, 근데 뭐 내가 갑자기 좀 더 재밌는 사람 된 것도 아닌데, 이 데이팅 앱 사연자분 있잖아요. 사진 몇 장 바꾸니까 이제 반응이 달라졌다. 요거는 좀 씁쓸하지 않나요?
8: 아, 근데 요즘에는
7: 네.
8: 그 제 주위에 있는 여자인 친구들도 그렇긴 한데 이제 몸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7: 맞아요.
8: 그래서 몸 이제 오히려 옷으로 다 가렸을 때보다 이제 조금 보여주면은 당연히 attention이
7: 조금 더 가겠죠.
8: 가지 않을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7: 이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은, 이제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8: 네.
7: 그 머슬핏 셔츠 아세요? 남자들 입는 그 머슬핏 셔츠라고.
8: 잘 몰라요.
7: 좀 스키니한 핏인데, 그걸 네. 좀 이제 덩치가 이제 이 체...

0: 네. 그 시간대 저는 퇴근하고 가거든요. 보통 퇴근하고 뭐 한 4시에서 한 6시 사이에 가요.
1: 한참 애들 학교 끝날 시간이네.
0: 그죠. 애들 학교 끝나고 온단 말이죠. 오면은 애들이 한 4~5명이 한 기구를 이제
1: 돌아가면서 쓰셨어.
0: 차지해서 돌아가면서 쓰는데 안 쓸 때는 핸드폰 껄떡껄떡거리고
1: 그럼 짜증나죠.
0: 너무 맞아요. 저는 이제 뭐 할지 좀 플랜을 짜고 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업타픽이 됐는데 아 근데 정말 아 맞아요. 가서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야 get off if you're not using it, you know what I mean?
1: 어이, 무서운 삼촌이다.
0: 아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가면은 못 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기구 써요, 그냥.
1: 저게 더 슬프고 웃겨.
0: 맞아요.
1: 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진짜.
0: 맞아요. 남자들도 이제 여자들 몸매 본다고 하지만 요즘은 여자분들도 몸매를 맞아요. 보는 것 같아요.
1: 저도 이게 좀 있어요. 요즘에 좀 남자분들을 볼 때.
0: 네.
1: 이제 저도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는.
0: 네.
1: 전 제가 진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자연스럽게 이게 그런 분 지나가면은 이렇게 눈이 슬쩍 하고 어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 외모 지상주의에 쩌든 속물이었구나.
0: 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그리고 이게 약간 남자 외모 기준도 옛날보다는 많아졌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남자는 뭐였어요?
0: 어이구.
1: 기술이 있으면 된다.
0: 아 기술.
1: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된다.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0: 아~
1: 점점 이제 현대로 오면서 키가 커야 된다. 어깨도 넓어야 된다. 몸이 좋아야 된다. 머리숱. 진짜 중요해요.
0: 진짜 중요해요?
1: 머리숱 많아야 한다. 피부 좋아야 한다. 왜냐면 머리숱을
0: 심으면 되잖아요.
1: 그게요.
0: 네.
1: 뭐 이식이 잘 되면 좋지만 네. 저 대머리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대머리 분들에게 미리 사과를 드리는데 여자분들이 제일 싫은 남자 1위로 뽑은 게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1: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
0: 아.
1: 그러니까 배 나온 남자보다.
0: 네, 배 나온 남자보다 머리숱이 없는 남자가 싫다. 와. 남성분들 듣고 계신가요?
1: 여러분, 머리숱 관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0: 머리숱 관리 지금부터 합시다.
1: 미국 그리고 또 여기 물이 다 하드워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머리카락에 이제 사이에 끼면 머리털 빠지거든요, 여러분.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두피 클렌징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0: 오, 들으셨어요? 두피 클렌징.
1: 이게 제가 외모 지상주의의 꿀팁이라고 하나 알려드리는데 두피 모공 사이를 청소를 잘 해주셔야 여러분 머리카락이 두껍게 자랍니다.
0: 오, 꿀팁이네요, 진짜.
1: 저 꿀팁이죠, 꿀팁이죠.
0: 네. 진짜 많은 남자분들이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 머리털에 대해서.
0: 네, 머리숱에 대해서.
1: 아, 스카이님은 어떠세요, 머리털?
0: 전 괜찮습니다.
1: 근데 빵빵해 보이시긴 해요, 머리털이.
0: 어, 감사합니다. 네.
1: 이분 굉장히 머리숱이 많아 보이시거든요, 좀 봐도.
0: 근데 저는 그 가족 내력에 그 탈모가 있어서 관리를 한 지 좀 이제 한 1년, 2년 정도 됐습니다.
1: 검은 콩 많이 드세요?
0: 저는 검은 콩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그 바이오틴? 바이오틴도 먹고.
1: 바이오틴 좋지.
0: 네.
1: 조만간 이제 스카이님 생일날 이제 검은콩 두유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성이 지났는데요?
1: 내년에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남성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달라지듯 우리도 이 시대에 맞춰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거 신경,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1: 힘들지.
0: 곧 있으면 시대가 또 바뀔 거거든요. 그죠? 트렌드가 바뀌고 또 여자가 남자를 보는 그 시선도 곧 바뀔 거란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그거에 또 맞춰서 저희는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맞습니다.
0: 아니면 그냥 저처럼 저처럼 그냥 막 사시죠. 저 지금 입고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1: 지금 우리 스카이님 오늘 그 파란색 줄무늬 단갈하셔츠에 반바지 회색깔을 입고 오셨는데 약간 저희 조카가 약간 저렇게 많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조카 6살입니다.
0: 근데 저는 거의 매일 그냥 반팔에 반바지에 크락스 신고 네. 다닙니다.
1: 저도 스카이님 아시겠지만
0: 네.
1: 전 여자치고 약간 되게
0: 아 근데 조용히 하세요.
1: 네.
0: 네 임자가 있잖아요.
1: 아 근데 이게 저는
0: 네. 저는 그냥 말하면 저는 솔로니까요.
1: 맞습니다.
0: 네, 그냥 생긴 대로 사시고 그냥 편히 사세요.
1: 네.
0: 아니면 네, 시대에 맞춰서

0: 우리 한번 꾸밉시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연자분께 제가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 저거 문제는 그 운동이나 관리 자체가 아니라 그냥 하루 운동 못했다고 갑자기 막 내가 가치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부터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예쁘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걸 뭐 내 루틴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가치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런 그거는 그 순간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게 재밌다 이거랑 운동 안 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거랑 완전히 다른 마음이잖아요. 사연자분도 이제 운동해서 자신감이 생기시면 그건 너무 좋은 변화인데 다만 그 자신감이 이제 몸이 조금 변했다고 바로 사라지는 자신감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 스트레칭 2시간씩 한다 그래도 내일 5cm 안 큽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까지 붙잡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즐겁게 관리하는 게 이제 훨씬 낫지 않을까요? 외모 관리도 결국 이제 내가 나를 좋아하기 위한 거여야지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숙제가 되면은 그 내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도 운동은 계속 즐겁게 하시되 가끔은 이제 거울 말고 본인의 다른 장점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모 하나로 이제 사람을 설명하기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재밌으니까요. 오늘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자, 여러분. 이제 요즘 뭐가 핫한지 싹 업데이트 해볼 시간이 왔습니다. SNS 하루만 안 봐도 어? 이건 또 언제 유행한 거야? 싶은 거 하나씩 생기잖아요? 완전 정신없어. 그래서 우렁이가 이번 주에 알아두면 좋은 소식들 딱 골라왔어요. 너무 어렵고 딱딱한 뉴스는 패스. 우리한테 필요한 핵심만 쉽고 재밌게 들어갑니다. 요즘 한국에서 뭐가 뜨는지, 사람들이 뭘 보고 웃는지, 또 어떤 이슈가 화제인지 한번 싹 체크해보자고요. 이름하여 K-Update. 준비됐죠? 그럼 이번 주 바로 핫한 소식들 바로 들어볼게요. Let's Yahoo! Let's go. 자, 8월 18일 실시간 연애 그리고 K-POP 핫이슈입니다. 자, Stray Kids.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죠? Stray Kids가 빌보드 200 9연속 1위, 21세기 그룹 최초 대기록을 실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TV 문화연예뉴스에 따르면은 스트레이키즈가 새 미니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9개 앨범 연속 1위로 진입했습니다. 비틀즈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이자 21세기 그룹 최초의 대기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니씨가 악의적 합성 유포에 강력 법적 대응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연예뉴스에 따르면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아티스트의 사진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 및 가공한 가공물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빅뱅의 신곡이 이번에 티저가 추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4년 만에 이제 귀환이고요. 이제 지드래곤, 태양, 대성, 3인 체제의 빅뱅이 8월 19일 발매를 앞둔 새 지지철 싱글 앨범이 강렬한 로우탱글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여 가요계 컴백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샤이니 민호, 9월 7일 미니 2집 Make It Hot 솔로 컴백 확정. SM엔터테인먼트는 샤이니 민호가 오는 9월 7일 오후 6시 총 6곡이 수록된 두 번째 미니 앨범 Make It Hot을 발매하고 솔로 활동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타짜4, 벨제붑의 노래 추석 개봉 확정 그리고 스윙스 배우 데뷔. SBS 뉴스 연예 섹션에 따르면 변요한, 노재원 주연의 범죄 액션 영화 타짜4가 올 추석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래퍼 스윙스가 체중을 105kg에서 93kg까지 감량하며 파격적인 배우 데뷔를 알렸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BTS의 진, Don't Say You Love Me,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 돌파. 방탄소년단 진의 솔로곡 Don't Say You Love Me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하여 글로벌 롱런 음원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하영 과거사 논란, 여진숙 차기작 주목. 배우 하영의 집안 관련 과거사 이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며 연예계에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2부 넘어가 볼게요. 아니...

0: 우렁이 야호 여러분 2부 시작했습니다. 1부 잘 듣고 오셨나요? 그 오늘 주제가 외모지상주의라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내 얘긴데? 싶은 순간을 꽤 있었죠. 근데 2부까지 우리가 계속 진지하면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그건 이제 우렁이 스타일이 아니지. 그래서 2부에서는 텐션 조금 더 올려볼게요.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이건 진짜 인정 싶은 이야기들까지 싹 풀어볼 예정이랍니다. 외모 때문에 괜히 신경 쓰였던 순간도 좋고, 남들은 별로라는데 나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도 좋고, 요즘 유행하는 외모 신조어까지. 오늘만큼은 남의 기준 잠깐 내려놓고 그냥 내 취향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2부도 우렁이랑 함께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렛츠 야호.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바로 저번에도 했던 시간인데요. 이제 외모 신조어, 우리 젠지들의 신조어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알려드리는 여러분이 이제 외모 때문에 생기는 비교랑 부담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계속 진지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텐션 다시 올려야 돼요. 26세 젠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코너 우렁이의 트렌드 변혁기 지금부터 렛츠 야호. 요즘 SNS 보면 진짜 이런 말들 너무 많아요. 추구미, 꾸안꾸, 꾸꾸꾸, 톤그로, 얼굴합. 이거 분명 한국말인데 여러분 해석기가 필요하신 분들 몇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외모, 패션, 자기관리 쪽에서 많이 쓰는 신조어들을 우렁이가 싹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퀴즈 나갑니다. 설명하다가 딴짓한 사람 다 걸러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추구미. 요즘 애들 진짜 많이 쓰는 말이죠. 바로 추구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나 분위기를 말해요. 그 예를 들어서 내 현실은 후드티에 쓰레빠 차림인데 내 약간 휴대폰 갤러리에는 올블랙 패션, 스모키 메이크업, 시크한 언니들만 가득하다? 그럼 내 추구미는 시크거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약간 리본, 레이스, 핑크, 러블리 메이크업만 보면 심장이 뛰는 사람? 그럼 그게 또 본인의 추구미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추구미랑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내 추구미는 새벽 6시 기상, 이제 운동하고 샐러드 먹고 독서실 가는 그런 사람인데 현실은 이제 알람 끄고 다시 자고 눈 뜨자마자 핸드폰. 이것도 정상이에요. 추구는 자유예요. 실현은 여러분 다음 생에 해도 돼요.
1: 저도 추구미 있는 것 같아요.
0: 뭔데요?
1: 저는
0: 스티치요? 스티치네요. 저도 추구미 있는 것 같아요.
1: 헬로키티네요.
0: 저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사실.
1: 아, 맞아요. 저도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스티치가 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스티치처럼 막 옷을 입거나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스티치는 벗고 다니니까.
0: 근데 지금 좀 색깔은 스티치랑 비슷하신데요? 10% 딩딩 하신 게?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네. 그럼 오케이. 두 번째는 스카이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두 번째 신조?
1: 두 번째는 꾸안꾸입니다.
0: 꾸안꾸 너무 유명하죠.
1: 이게 유명한가요? 저 사실 잘 들어보지 못해.
0: 처음 들어보셨어요?
1: 저는
0: 꾸안꾸?
1: 지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거는 꿈인 듯 안 꿈인 듯이라는 단어랍니다, 여러분.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1: 왜요?
0: 꾸안꾸는 진짜 안 꾸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일 무서운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1: 아, 그래요?
0: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대충 묶은 것 같은데 잔머리가 완벽하고 화장 안 한 것 같은데 피부 매끈하고 옷도 그냥 약간 집에 있는 거 대충 집어입은 것 같은데 이 색조합이랑 그런 게 기가 막히고 그리고 이제 나는 말하는 거지. 아, 자기야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했어. 엄청 했어. 진짜 안 꾸민 사람은 그냥 안 꾸예요. 꾸안 꾸는 기술이야. 테크닉이야, 이거는.
1: 저는 안 꾼 것 같아요.
0: 아니요, 약간 스카이님은 제 생각에는
1: 네.
0: 그 안 꾸도 아니고요.
1: 네.
0: 꾸안 꾸도 아니고요.
1: 네.
0: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살꾸예요.
1: 살꾸가 뭐예요?
0: 그냥 살꾸예요.
1: 그냥 살꾸가 뭐예요?
0: 그냥 살꾸예요.
1: 아, 그냥 살꾸예요. 아, 이제 저는 그냥 살 꾸예요, 여러분. 아, 근데 꾸안꾸. 아, 그럼, 아, 사실 저 그런 동영상 봤어요.
0: 뭐요?
1: 그, 제가 이제, 라디오, 네네.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어카운트 있단 말이죠.
0: 음흠.
1: 그래서 이게 제 어카운트가 아니에요.
0: 아하.
1: 그래서 이제 라디오에 하는 DJ 모든 분들이 쓰시는 어카운트라,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나 봐요.
0: 네네네.
1: 그, 근데 이제 보면 잔머리, 그거.
0: 예쁘게 내는 방법.
1: 그거, 안 무너지게 하는 거. 그 막 스프레이 하고.
0: 아, 막 젤이랑.
1: 젤이요?
0: 네, 이게 잔머리 예쁘게 하려면 이제 아. 젤로 이제.
1: 아하.
0: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잔머리 예쁘게 하느라고 이제 그 엣지 넣는다 그러죠.
1: 엣지가 뭐죠?
0: 엣지가 군대 있으시면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1: 네?
0: 군대에서 있으신.
1: 저 군대 헤어스타일을 못 보셨고요. 저 빡빡이었어요.
0: 아니, 그 군대에서 이제 여군들 보면 많이 보실 텐데.
1: 아.
0: 거기는 많이 꾸밀 수가 없잖아요.
1: 아, 그렇겠죠.
0: 근데 여군들 보면 여기 이렇게 머리에 살짝 이게 웨이브 넣고.
1: 아, 그래요?
0: 이마에 붙이고 이런 거 있죠. 엣지예요.
1: 아, 저 사실 군대에서도 남자들 사이에서밖에 없어가지고.
0: 네, 너무 슬픈 우리 스카이님. 아, 머리가 아프네요, 아, 오늘.
1: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그걸 엣지라 하는군요.
0: 예, 네, 엣지 넣는다. 아, 아니면은 약간 잔머리를 이제 약간 스타일리쉬하게 이렇게 빼는 거 있죠.
1: 아.
0: 연예인들 어, 보면 많이 하잖아요.
1: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0: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넘어가고요.
1: 아는 척 하고 싶었어요. 네. 다음 단어 알려주세요.
0: 네, 다음 단어는요, 여러분 이제 꾸안꾸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또?
1: 어, 안꾸.
0: 안꾸가 있고, 그럼 이제 안꾸가 있으면 또 반대도 있죠. 꾸꾸꾸.
1: 꾸꾸꾸. 어, 이건 쉽다. 꾸꾸꾸.
0: 꾸꾸꾸는 그냥 이런 거예요. 오늘은 그냥 대놓고 꾸민 날이에요. 나 머리 했다? 나 메이크업 했다? 나 액세서리 했다? 나 향수 뿌렸다? 나 신발까지 맞췄다? 이런 게 꾸꾸꾸거든요. 누가 봐도 너 오늘 어디 가? 이 말 나오면 성공이에요.
1: 오.
0: 꾸꾸꾸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꾸꾸꾸를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이제 그 꾸꾸꾸를 약간 전 꾸몄으면 티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안 꾸몄을 때와 꾸몄을 때의 차이가 사람들이 솔직히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를.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완전 풀 100%의 꾸꾸꾸와.
1: 어, 제가 본 적이
0: 없을걸요?
1: 어, 아니다, 생일 파티 때.
0: 아니요, 그것도.
1: 아, 그래요?
0: 그거 꾸안꾸였어요, 제 기준.
1: 꾸안꾸, 아.
0: 저는 왜냐면 조금 약간 좀 오버해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꾸몄으면 티가 나야죠. 오늘 내 아이라인에 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몰라주면 너무 서운하거든요, 저는.
1: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진짜 완전 예쁘시게 하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그거 약간 말해줘야지 약간 예인 것 같기도
0: 맞아요,
1: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오늘 머리 너무 예쁘다.
0: 맞아요. 오늘 아, 저런 분이 왜 연애를 못하고 있지?
1: 네?
0: 왜 연애를 안 하고 계시지?
1: 저는 주위에 그렇게 칭찬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0: 조만간 어찌게.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소개팅 자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1: 아니요,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이렇게 라디오에서 말 잘해도
0: 네.
1: 저 실제로 보셨잖아요.
0: 알죠.
1: 말 못하잖아요. 답답할 정도로 말 안 하잖아요, 제가.
0: 아니, 스카이님 말을 안 하신다기보다는
1: 네.
0: 약간 저분은 밖에서 보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한 템포 느려요, 대답이. 그 질문을 했는데 저분이 아, 좀 이게 토픽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1: 아...
0: 그 질문을 하면은 네. 내가 물어본 건 A인데
1: 네.
0: 그거를 한 두 박자, 세 박자 늦게 있다가 대답을 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은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있긴 해.
1: 아,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제가 N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서
0: 좀.
1: 맞아. 머리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좀 하고 어떻게 말할지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말을 뱉는
0: 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근데
1: 그쵸.
0: 그 템포가 이제 30분 지나서는 조금 아, 늦은 그쵸. 거 아닌가?
1: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우렁 님 처음 봤을 때 아, 그때는 이제 우렁 님 옆에 이제 그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친구들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0: 맞죠.
1: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을 했다.
0: 아니 근데 저는 아직도 스카이님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나는 게
1: 처음 네
0: 기억 안 나세요?
1: 저 사실 네
0: 저희 맨 처음에 스키장에서 맨 처음 봤거든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저 스노보드
0: 맞아요
1: 스노보드 둘째 날인가 셋째 날 때
0: 맞아
1: 저 처음 시작했을 때 네네네 기억나요.
0: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스키를 탄 지 얼마 안 돼서
1: 아...
0: 타는 건 잘 타는데
1: 네.
0: 평지 현지에서 걷지를 못했어요, 스키를 타고.
1: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0: 그래서 제가 막 힘들게 막 낑낑거리면서 막 이렇게,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스카이님이 잡아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주세요 했는데 딱 저를 한 5초 동안 쳐다보더니만, 한 5초에서 10초 동안 정적을 흘리시면서 쳐다보더니만, 네. 아니다, 그냥 알아서 와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1: 아,
0: 기억나요?
1: 제가 그랬어요?
0: 그랬어요.
1: 아, 제가 사실은, 아, 그랬구나.
0: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네. 저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스노우가 여러 명에서 갔는데 스노우보드를 혼자서 맞아요.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저는
0: 연습한다고.
1: 혼자, 네, 연습한다고 혼자 탔던 기억이. 아, 아니요, 그래도 한 두 번인가 세 번 같이 탔어요, 그룹으로.
0: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저희가 되게 네. 일찍 갔는데 네. 저희 근데 6시간 넘게 탔잖아요.
1: 그렇긴 해요.
0: 근데 네. 두 번, 세 번 탄 거예요.
1: 아, 제가 그때 스노우보드를 처음 이제 제가 원래 쭉 스키를 탔었어가지고 스노우보드 지난 시즌에 스노우보드를 처음 이제 마련하고 처음 탄 거라 혼자 이제 스노우보드 타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0: 너무 좋아서
1: 네 그룹으로 가면은 이렇게 맞아, 내려오다가 맞아. 계속 우렁이님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이 너무
0: 맞아,
1: 지루하고
0: 맞아.
1: 싫었어서
0: 맞아요.
1: 그냥 아 그래 그러면 일단 나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 왔으니 나 혼자 실력을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혼자 그냥 중급을 그냥 막 했죠. 아. 고급에서 안 내려오셨잖아요.
0: 아니 저는 그게 네. 고급인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저 그때 스키 두 번째 타보는 거였는데
1: 아 여러분 우렁이님이 고급을 가셨어요. 고급을 가셔서 이제 어려운 걸 제가 이걸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날 왜 고급을 타냐를 물어보지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 우렁이님이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더 빨리 오를
0: 아니요.
1: 줄 알고
0: 아니요.
1: 그런가 보다라고 제가 이제 착각을 하고 아 나는 근데 오늘 3일차니까 나는 내 기량에 맞게 중급을 가야겠다 해서 혼자 중급을 간 거예요.
0: 저는 그 같이 갔던 친구들이요
1: 다 잘 탔죠. 다 고급이었어요.
0: 근데 어딜 가는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1: 아
0: 저 분명 얘기했어요. 저 오늘 특히 두 번째 타요 했는데 그 제 옆에 있는 친구도 고급이었잖아요.
1: 맞아요. 다 고급이었어요.
0: 근데 그 친구가 우렁이 스키 엄청 잘 타요. 나랑 한번 스키장 가봤는데
1: 아
0: 근데 제가 거기서 잘 타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 잘 못 탔어요.
0: 아니 그 첫 번째 갔을 때 첫 번째 갔을 때 눈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가 눈이 완전 파우더 스노우라서 미끄러질 네. 일도 없고
1: 네.
0: 너무 이렇게 매끄럽게 잘 갔고
1: 네.
0: 근데 그 두 번째 이제 스키를 타러 갔는데 고급인데 거기가 경사가 완전 90도처럼 돼 있는 거예요.
1: 여러분 고급이라 하면은 블랙 다이아몬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 다이아몬드.
0: 근데 나는 여기서 멘붕이 온 거지. 나 이거 어떻게 내려가? 나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그냥.
1: 맞아요.
0: 근데 그거를 걸어 내려갈 순 없잖아요.
1: 그렇죠. 가오가 있죠.
0: 저 그래서 그날. 울면서 눈물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1: 근데 우렁이님 끝까지 계속 거기 블랙만 타셨잖아요.
0: 그쵸. 왜냐면은 그 같이
1: 그룹이랑.
0: 같이 간 친구들이 너는 블랙을 탔는데 중급에 또 가고 싶냐.
1: 아.
0: 너는 왜 그러냐.
1: 제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0: 약간 가스라이팅 같길래 저는 거기에 제가 좀 약간 귀가 얇은가 봐요.
1: 아. 저는 근데 그런 상태면 그냥 혼자 중급 가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혼자 블루 갔잖아요, 저는.
0: 저는 그냥 그날 네. 넘어지면서 삭신이 다 깨져가면서도. 아,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날 완벽하게 배웠죠, 이제.
1: 오.
0: 잘 배우고 나중에 스키장 갔을 때는 너무 재밌게 탔어요.
1: 아, 진짜요?
0: 너무
1: 아, 축하드립니다.
0: 재밌게. 네. 자, 이제.
1: 다음 단어 알려주세요. 저희가 너무 오프토픽 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0: 다음 단어는 여러분 이제 톤그로라는 말인데요. 이거 여자분들은 아실 건데, 남자분들은 톤그로가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톤과 어그로가 합쳐진 말인데요. 나랑 안 맞는 화장품 색조를 써서 얼굴이 유난히 칙칙하거나 떠보이는 상황을 말해요. 이제 립스틱 매장에서 색만 봤을 때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했는데 내 입술에 올리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피곤해 보여. 방금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얼굴 보면은 약은 3일 한 사람 됐어. 이럴 때 아 이거 나한테 톤그로네. 예를 들어서 옷을 샀는데 스카이님이 옷을 샀는데 이렇게 괜찮아 보이다 갑자기 이 색깔 옷을 입었는데 내 얼굴이 갑자기 칙칙해 보여요. 그거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거 톤그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1: 아하. 톤그로.
0: 톤그로.
1: 톤그로.
0: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어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진짜 요즘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얼굴합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1: 얼굴합 저 처음 들어봐요.
0: 그러니까 얼굴합 그림체가 같다.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남녀 두 사람 혹은 뭐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얼굴 분위기나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걸 말해요.
1: 아
0: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 보다가 와 저 둘이 얼굴합 미쳤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둘이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둘이 같이 있을 때 그 이 그림이 잘 나온다는 느낌이에요.
1: 어.
0: 혼자 봐도 예쁜데 둘이 붙으니까 갑자기 서사가 생기는 경우. 그게 얼굴합입니다.
1: 아, 얼굴합.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거죠. 우리가 순정 만화가 있고
1: 네.
0: 그 원펀맨 아시죠?
1: 네, 알죠. 원펀맨 좋아합니다. 네.
0: 그 원펀맨이랑 순정 만화는 그림체가 다르잖아요.
1: 아, 네, 그죠.
0: 그거 둘이 붙여 놓으면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1: 잘 맞을 수도 있죠.
0: 아니 근데 약간 순정 만화 주인공은 눈이 이만한데 네. 눈이 얼굴에 반인데 원펀맨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1: 그 찍찍 그는 그 눈이 어울릴 수도 있죠.
0: 뭐 당황스럽네.
1: 왜 우리 원펀맨 형님 왜
0: 대머리잖아요.
1: 어머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대머리 시절을 한 5-6년 지냈는데
0: 그 민머리잖아요. 대머리가 아니라
1: 아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0: 어쨌든 그런 결 얼굴 합이라고 아, 합니다.
1: 뭔지 알겠어요. 네.
0: 네네. 자 오늘 그 신조어 혹시 몇 개나 알고 계셨어요?
1: 저 사실 추구미만 알았습니다.
0: 추구미, 꾸안꾸, 꾸꾸꾸, 톤그로, 얼굴합.
1: 네, 맞네요.
0: 뭐?
1: 저 근데 꾸안꾸는 꾸안꾸랑 꾸꾸꾸는 알 것 같고요. 톤그로랑 그 얼굴합은 좀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왠지 제가 이렇게 막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0: 아, 이게 근데 약간 얼굴합 이게 약간 10대 친구들이 진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1: 아,
0: 10대 친구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왜 그 아이돌들 보면은
1: 아, 네네네네.
0: 아이돌들이 이렇게 쫘라락 서 있잖아요. 잘생긴 아이돌들이 10대 여자애들이나 아니면 10대 뭐 남자애들이나
1: 어, 맞아요, 맞아요.
0: 쫘라락 서 있으면 와, 저 다섯 명에서 진짜 얼굴합 미쳤다.
1: 아.
0: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렇게 쓰는구나.
0: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쓰고.
1: 어.
0: 아니면은 뭐 약간 뭐 장원영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장원영
1: 네,
0: 씨 같은
1: 네, 알죠. 장원영 씨 알죠.
0: 그러면 이제 뭐 장원영 틴트다, 장원영 화장품이다 해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1: 아, 그래요? 저 잘 몰랐어요.
0: 그런 게 나오는데.
1: 네, 그런 게 나오는데.
0: 장원영이 썼을 때 너무 얼굴이 하얘 보이고 얼굴이 밝아 보여서 내가 사서 써봤는데 아, 이 색깔 나한테 안 맞는다. 통그로 오지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통그로.
1: 아.
0: 어그로는 뭔지 알잖아요. 그죠?
1: 네. 그쵸. 게임에서 많이 쓰죠.
0: 약간 그런 말이에요.
1: 네, 아.
0: 뭐, 이런 말들이 그냥 웃기고 재밌어서 쓰는 것도 맞는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외모나 이미지에 좀 얼마나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지도 좀 보여주는 신조어들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좀 예쁘다, 이제 잘생겼다, 고놈 참 복스럽게 생겼네, 고놈 참 밤톨같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끝났다면은 요즘에 이제 분위기나 색감, 스타일, 이미지 이런 것까지 세분화해서 칭찬하잖아요.
1: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쵸?
1: 그죠?
0: 저도 어려워요.
1: 옛날에는 오, 너 요놈 복스럽게 생겼네. 그러고
0: 맞아.
1: 오, 잘생겼네. 귀엽게
0: 맞아.
1: 생겼네. 예쁘네. 약간 거기까지였는데 이제는 뭐 퇴폐미, 섹시미 또 뭐 있죠?
0: 또 과즙미.
1: 와, 맞아요.
0: 청량미.
1: 아, 요즘에 그것도 나왔어요.
0: 뭐요?
1: 그 야채상 해가지고.
0: 저 소스상은 알아요.
1: 아, 소스상은 알아요? 야채상도 있고,
0: 아, 감자상, 약간
1: 맞아요.
0: 고구마상.
1: 감자상,
0: 이런 거?
1: 고구마상, 뭐, 대파상.
0: 대파상.
1: 맞아요. 네, 네.
0: 양파상.
1: 양파상, 뭐 그런 거 있어요.
0: 저는 그건 알아요. 옛날에 왜, 일본에서 한창 그 시오가오, 소금 얼굴, 쇼유가오, 간장 얼굴.
1: 그게 뭔지 몰라요.
0: 그런 것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소스 얼굴상.
1: 아, 저는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껴준 그 그룹 채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보내요. 그러면 보고 어 이거 뭐야? 하면은 이제 애들이 말해요. 어 나는 감자상 좋아. 어 나는 뭐 무상 좋아. 뭐
0: 잠깐만 이거 약간 좀 잘못된 정보 같은데 무상을 제가 처음 들어본.
1: 그 야채상 그거 해가지고 이제 고른 건데 뭐 그런 게 있어요.
0: 근데 이게 약간 여자분들 중에서 감자상 좋아하는 여자분들 많아요.
1: 어? 저 감자상인데.
0: 약간 감자상이긴 해요.
1: 저 감자상이에요. 저 100% 감자상이에요.
0: 약간 감자상, 옛날에 약간 곰상, 이런, 막 늑대상 이런 걸로 나눴잖아요. 요즘에 뜨는 건 약간 감자상.
1: 감자상. 저 지금은 좀 잘 익은 감자상.
0: 약간 감자도리상.
1: 좀 타가지고.
0: 네. 구운 감자상.
1: 구운 감자상, 네.
0: 좋은 거 맞나요, 이거 근데?
1: 아, 근데 구운 감자라고 들었어요. 네, 며칠 전에.
0: 며칠 전에?
1: 며칠 전에, 네.
0: 아... 감자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K라디오 스카이님 찾아주시면 됩니다.
1: 아니, 괜찮습니다. 막상 와도 제가 상처 줄 것 같아서.
0: 네. 아, 근데 이게 약간 재밌긴 한데, 약간 가끔씩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너무 많은 기준 속에서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잠깐 기준을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내 추구미는 내가 정하는 걸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일단 내가 마음에 들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렁이랑 이제 신조 공부도 하셨겠다. 또 다음 코너에서는 또 어떤 외모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 같이 가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 나 이거 다 알지 하고 자신만만했던 분들 계시죠? 좋아요. 그 자신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고요. 우리 그 다음 코너 음악 하나 듣고 바로 퀴즈 테스트 들어갑니다. 방금 들었는데 틀리면 살짝 민감한 거 아시죠? 민망한 거 아시죠? 자, 우리 음악 하나 듣고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볼게요.

0: 자, 2부 시작한 지 슬슬 됐으니까 우리 이제 슬슬 머리도 한번 깨워볼까요? 우리 뭐 1부에서 외모 이야기 이런 정도 많이 하고 그래도 듣기만 하면 아쉽지. 그래서 2부 이번 코너는 테스트 하나 들어가 볼까 해요. 우리 아까 외모 신조어 들으면서 아, 나 이 정도는 다 알지! 했던 분들 분명 있죠?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신감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아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문제랑 보기 3개를 드릴 테니 우리 스카이님과
1: 어머
0: 여러분은 3초 안에 대답을 골라주세요. 카운트 셉니다. 아. 고민하면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요즘 수아람이면 느낌 알잖아. 느낌 딱 오잖아.
1: 아, 네, 알겠습니다.
0: 틀렸다고 없던 일 하기 없게요. 양심껏 갑니다.
1: 오케이.
0: 자, 과연 나는 트렌드에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아는 척만 하고 있던 사람인가? 우렁이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내 추금이 완전 성공했어. 여기서 추금이란? 1번, 추어탕 먹고 싶은 마음. 2번,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 3번, 미모 추적 상태. 3,
1: 2번.
0: 정답입니다.
1: 아, 이거는 쉽죠.
0: 자, 여러분 1번 고르신 분들 지금 배고픈 거죠?
1: 아,
0: 식사하세요.
1: 추어탕 맛있긴 하겠다.
0: 식사하십시오.
1: 네.
0: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바로 쉴 틈 없이 들어가요. 자, 두 번째 문제. 아, 나 오늘 꾸안꾸를 입었어. 이 말의 뜻은? 1번, 진짜 아무것도 안 꾸몄다. 2번, 뭐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적당히 꾸몄다. 3번, 꾸미다가 포기했다. 정답은요? 3, 2,
1: 1번.
0: 1.
1: 왜, 1번.
0: 정답은 2번입니다.
1: 아니, 아까 안 꾸민 거라면서요.
0: 그건 안 꾸고요. 꾸안꾸.
1: 아.
0: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아. 보이도록. 이렇게 여러분.
1: 여러분,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러분을 테스트한 거였어요.
0: 예, 바로 아시죠? 옆에서 들으셔도 이렇게 헷갈리시는 이제.
1: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알잖아요.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0: 네. 뭐, 네. 그렇다고 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스카이님이 좀 헷갈려 하셨던 건데.
1: 아.
0: 자. 아, 이 립 나한테 완전 통그로야. 이 말의 뜻은? 1번. 가격이 너무 비싸다. 2번. 내 얼굴이 떠 보인다. 3번. 립스틱이 너무 빨리 지워진다.
1: 어? 잠시만요.
0: 자, 3, 2, 1.
1: 2번.
0: 찍었죠?
1: 네, 찍었어요, 사실. 여러분, 찍기도 실력입니다.
0: 네, 이것도 2번 정답이고요. 근데 이거 진짜 슬퍼요. 색이 너무 예쁜데 내가 못 써요. 이거 약간 짝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1: 아, 근데 빨리 지워지는 것도 그 할 뻔했어요, 사실.
0: 그 안 들으시는 수준인데요, 그럼.
1: 아니요.
0: 자, 여러분은 얼마나 맞추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문제, 또 스카이님이 바로 맞춰주실 건데, 이거는 스카이님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 문제. 아, 와, 쟤네 둘이 진짜 얼굴 합이 좋다. 이 말의 뜻은? 1번, 둘이 닮았다. 2번, 둘이 같이 있을 때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 3번, 둘 다 똑같은 메이크업을 한다. 3, 2,
1: 1번.
0: 제가 말했죠. 둘이 얼굴 합이 좋다는 둘이 닮았다가 아니라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림이 좋다.
1: 아...
0: 이미지가 좋다. 그림체가 비슷하다. 정답은 2번.
1: 2번. 맞췄네요, 제가.
0: 네, 여러분.
1: 2번.
0: 드라마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어, 잠깐. 둘이 얼굴 합 뭐야? 실화야? 얼굴 합. 얼굴 합입니다. 이렇게.
1: 얼굴 합.
0: 네. 아, 자, 여기까지 오늘의 신조 퀴즈 종료고요. 자, 여러분 몇 개나 맞히셨어요? 근데 제가 전부 맞힌 분들은 인정. 요즘 감성 진짜 제대로 따라가고 계십니다. 근데 한두 개 틀렸다고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스카이님. 요즘 신조어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또 생겨 있어요. 따라가기도 바빠요. 뭐 오늘의 추금이 뭐 꾸꾸꾸, 꾸안꾸, 톤그로, 뭐 얼굴합 이것까지 뭐 이제 배워 가셨으니까 이제 어디 가셔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멈칫할 일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새로운 외모 트렌드가 계속 생겨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이 정한 추금이 말고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모습 찾기니까요. 오늘 거울 봤는데 이제 좀 어? 나 오늘 괜찮은데? 싶으면은 그걸로 오늘 끝. 오늘 비주얼 성공입니다. 이제 머리도 살짝 썩겠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렁이와 함께하는 2부 아직 끝나려면 멀었으니 채널 고정 바로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답 없는 외모지상주의 세상 속에 외쳐봅니다. 우렁이의
1: 말 나온 김에
0: 렛츠 야호.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진짜 솔직하게 생각해봅시다. 사람 처음 봤을 때 외모 봐요? 안 봐요? 솔직하게.
1: 솔직하게.
0: 솔직하게.
1: 어느 정도는 봅니다.
0: 어느 정도 맞아요?
1: 네, 어느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0: 저는 근데 사실 이 질문 들으면 항상 조금씩 웃긴 게, 저는 사람 외모 하나도 안 봐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나 진짜 머릿속에 의문이야. 진짜요? 정말 단 한 번도? 당연히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첫인상에서 그 얼굴이나 옷차림이 눈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인 거지. 예쁘면 왠지 성격도 좋을 것 같고, 깔끔하게 생기면 일도 잘할 것 같고, 내 취향이 아니면 괜히 관심 덜 가고. 그리고 이게, 근데 잠깐만, 이게 이상한, 이게 상대방이라는 게 왜 대화도 안 해봤는데 머릿속에서 이미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캐릭터 설정이 약간 좀 끝나더라고. 사실은 이게 조금 무서운 거지. 그리고 또 외모 얘기하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SNS잖아요? SNS 켜면 진짜 다 예뻐.
1: 그래요?
0: 진짜 다 예뻐요.
1: 오.
0: 진짜 막 다 피부도 좋고 몸매도 좋고 옷도 잘 입고 여행도 잘 다니고.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와, 이 사람 예쁘다. 와, 이 사람 진짜 예쁘다. 이러고 많은데, 어느 순간에 거울 보고 내 얼굴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1: 아, 그래요?
0: 어. 왜냐, 약간 카메라 끄고 검은 화면에 비친 얼굴 보고 당황하신 적 있는 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다 일어나서 모르고 그 카메라 셀프, 셀카 모드 켜져가지고 놀라신 분 저만 있는 거 아니죠?
1: 맞는 것 같은데요?
0: 아마 저 말고도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제일 잘 나온 몇 초일 수도 있는데, 각도 고르고 조명도 고르고 사진 100장 찍어서 한 장 고르고, 그 한 장이랑 이제 침대에서 막 일어난 내 얼굴 비교하는 거, 이거 되게 불공정한 거긴 한데, 이게 약간 요즘에 되게 많이 쓰는 말, 이제 자기관리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자기관리라는 말? 화장하고 운동하고 피부 관리하고 옷 잘 입고 이런 걸 좋아해서 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내가 거울 봤을 때 기분 좋아지고 자신감 생기고 이거 안 하면 관리 안 하는 사람인가? 되어버리면 이제 조금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자기 관리도 내가 하고 싶을 때,
0: 맞아.
1: 또한 내가 그 이유가 있을 때는 쉬운데, 약간 목표가 없으면은 자기 관리할 때도 힘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운동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0: 아하.
1: 오늘 아침에 운동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원래는 운동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막, 아, 오늘은 이두근, 오늘은 가슴, 아, 오늘은 허벅지 한번 달려볼까? 이랬는데 오늘은 진짜 약간 목표가 없이 갔거든요, 사실. 그냥 제가 오늘이 화요일이죠?
0: 화요일이죠.
1: 맞아요. 제가 지금 주일날에 이제 비 오고 교회 간다는 핑계로 운동을 안 했고, 어제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오늘은 꼭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운동을 갔는데, 아, 목표가 없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0: 맞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바랑 다르면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냥 운동을 뭐 안 했다, 더 했다, 뭐 목표 없이 했다 해서 그냥 어제랑 오늘이랑 나랑은 사실 다 같은 사람인데, 이 마음가짐, 내가 생각하는 그 바가 다르면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혹시 스카이님은, 제가 오늘 외모지상주의 얘기하다가 조금 고민이 된 건데, 만약에
1: 네.
0: 내가 든 누군가 나한테 잘생겼다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1: 좋죠.
0: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듣는 칭찬이 항상 외모 얘기뿐이면 그것도 조금 묘하지 않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근데 그것도 별로 막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한 일이 있고 성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센스 있는데 예쁘다, 잘생겼다만 들으면 조금 그것도 좀 묘하죠.
1: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제 주위에 남자밖에 없어가지고, 만약 남자들이 계속 너 잘생겼다, 멋지다 하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0: 오, 그거는 오,
1: 네, 제가 오 그러면은 진짜 위험감증.
0: 맞아.
1: 저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0: 카이님의 정체성 소중하니까요.
1: 맞아요.
0: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근데 그건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외모 취향이랑 외모 지상주의는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내가 연애할 때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 이런 얼굴 좋아한다, 이건 취향이잖아요.
1: 그쵸, 취향이죠.
0: 근데 이렇게 생긴 사람은 별로일 거다. 예쁘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한 사람일 거다. 처럼 사람 능력이나 성격까지 약간 외모를 결정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나 그냥 취향인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지.
1: 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I mean 그 모든 게 그 외모 하나로. 이게 볼 수는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것도 근데 맞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옷가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정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맞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박힌 그 첫인상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큰 이벤트나 큰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등급표?
0: 아 진짜 약간 성적표? 외모 성적표?
1: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근데 사실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분명히 외모를 보는데 저도 예쁜 거 좋아하고 스타일 보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예쁨이 사람의 등급표가 되는 건 조금 싫거든요, 사실. 예쁜 사람은 그냥 예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은 그냥 멋있는 사람인데 그게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야 성립이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누가 그쵸. 더 예쁘다고 해서 저 사람이 더 예쁘다고 그래서 내가 더 못생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미모는 또 한정수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1: 각 다르죠.
0: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쁘면 그냥 둘 다 예쁘면 되고 왜 자꾸 한 명만 최후의 1위로 살아남아야 돼? 이것도 진짜 궁금해. 이게 약간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 잘생겨지고 싶다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예쁜 거 좋아해서?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연애? 아니면 SNS? 아니면
1: SNS는 큰 것 같아요.
0: SNS가 확실히 크긴 크지.
1: 네.
0: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르겠죠. 근데 뭐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저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꾸미고 싶으면 꾸미고 뭐 시술하고 싶으면 시술도 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저는 우리 이 듣는 이 외모지상주의를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의 난 너무 부족해 이런 건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내가 지금으로 만족을 못하는 건 아니면 좋겠네요. 진짜
0: 정말로요. 그러니까 네.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 옷이 너무 예뻐서 입었는데 친구가 그거 별로야 하는 순간에 그 말 한마디 입었던 옷이 10초 만에 이상해 보이는 거야. 원래 내 인생 룩이었는데 그런 것만 아니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본인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1: 각자의 개성은 다르니까요.
0: 맞습니다.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그 친구의 눈에 별로여도 다른 친구의 눈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요.
0: 맞아요.
1: 네. 그 각자의 추구미를 지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게 뭐 얼굴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뭐 성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취향도 있고 뭐 내가 살아온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요즘 외모 때문에 살짝 자존감이 내려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진짜 저희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꾸미고 싶으시면 마음껏 꾸미시고 예뻐지고 싶으시면 노력하시고 마음껏 뭐 예뻐지고 싶으신 만큼 뭐 시술도 받고 다 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추구미를 향해 가는 거랑 그러니까 내 추구미를 향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과 현재의 나를 싫어하는 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내 추구미를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는 좋은 거지. 근데

저조차도. 네. 저조차도 그러는데, 뭐 결국에 사실은 외모지상주의는 진짜 한마디로 뭐 나쁘다 좋다로 끝낼 수는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외모가 현실에서도 영향을 주는 순간이 분명히 있고 꾸미는 재미도 있고 또 그만큼 비교와 압박도 존재하고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남들이 만든 기준에 내가 어디까지 끌려가 줄 건지 아닐 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 외모가 현실적인 경쟁력이다? 뭐 아니면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외모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혹은 둘 다 어느 정도 맞다? 자, 각자 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고요. 우렁이는 이제 잠깐 숨 좀 돌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조금 남아있는데 아직 끝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0: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방송 끝날 시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외모지상주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그냥 바로 끝내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고 가볍게 하나 해볼게요. 이름하야 오늘의 거울 멘트. 자, 평소에 거울 보면 뭐부터 보세요?
1: 피부?
0: 얼굴형? 살쪘나? 화장 뜬 거 없나? 아니, 왜 다들 근데 거울만 보면 갑자기 혼자 얼굴 검수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반대로 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상황을 하나씩 말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자기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첫 번째, 오늘 사진 찍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다. 평소였으면은 아이씨 나 왜 이렇게 나왔어 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응, 사진 한 장 망했다고 내가 망한 거 아님. 사진은 삭제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나의 사진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SNS 보다가 너무 예쁜 사람을 봤다. 그리고 갑자기 내 얼굴 확인하고 싶어졌다. 이럴 때는 응, 쟤는 쟤고 나는 나.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예쁜 사람 한 명 더 생겼다 그래서 내 매력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미모의 총량제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같이 이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화장도 마음에 안 들고 옷도 별로고 그냥 좀 전체적으로 뭔가 안 되는 날, 이런 날도 있잖아요. 뭘 해도 아, 오늘 진짜 재수 엄 붙었네. 오늘 왜 이래? 근데 여러분, 그냥 오늘은 스타일링이 마음에 안 드는 날이지 나 자신이 별로인 날은 아니에요. 이 둘은 우리

0: 좀 구분을 해줍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누가 내 외모에 대해서 별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 사람 취향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취향은요, 그 사람 거예요. 내 얼굴의 소유권까지 그 사람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못생겼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네 취향은 그렇구나. 네 취향은 그냥 내가 아니구나. 하고 끝! 내가 나 마음에 들면 일단 됐어.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내가 왠지 거울을 봤는데 내가 왠지 그냥 좀 괜찮아 보여. 그럼 여러분 제발 제발 그냥 인정을 해요. 바로바로. 어? 나 오늘 좀 괜찮은데? 이 생각 들었으면 그냥 바로 받아들여. 괜히 아, 여기 조명이 예뻐서 예뻐 보이나? 아, 오늘만 좀 왜 예뻐 보이지? 하지 말고 오늘 예쁘면 그냥 오늘 예쁜 겁니다. 축하드려요. 응? 자, 오늘의 거울 멘트 어떠셨나요? 사실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올라가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울 볼 때마다 나한테 제일 못된 사람이 내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깎아내리는 거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자기 전에 거울 한번 보면서 딱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오늘의 나 이건 마음에 든다. 외모여도 좋고 오늘 한 행동여도 좋고 그냥 오늘 하루 잘 버틴 것도 좋아요. 하나만 찾았으면 오늘 나에 대해서 거울 보면서 내 거울 보면서 나한테 할 말 딱 하나만 찾았으면은 오늘 이 코너는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이제 정말 거의 다 끝이 나갔는데요. 외모지상주의라는 이제 꽤 복잡한 주제로 2시간 동안 이제 같이 웃기도 하고 조금 진지해지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봤는데요. 이제 우렁이도 슬슬 마지막 인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이제 스카이님.
1: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외모가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추구미는 여러분만 행복하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여러분 이제 어느새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외모지상주의라는 주제로 진짜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봤죠? 뭐 예쁘다, 잘생겼다, 관리 잘했다, 뭐 추금이다, 통그로다. 요즘 외모를 표현하는 말도 많아지고요. 비교할 수 있는 기준도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예쁜 거 좋고 꾸미는 것도 좋지만 내가 더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바뀌고 싶은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내 가치를 정하는 기준까지 될 필요는 없다는 거. 오늘 화장이 잘 됐다고 갑자기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부었다고 갑자기 내 매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에 은근히 하루 기분을 다 맡겨버릴 때가 있죠. 거울 보고 오늘 좀 별론데? 하면 괜히 말수도 줄고 사진 찍기도 싫고 아니 잠깐만 오늘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의 나 전체가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예쁜 사람도 많고요. 멋있는 사람도 많고요. 매력 있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굳이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거울 한번 보셨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부터 찾지 마시고 딱 하나라도 난 입술이 좀 예쁜데? 난 눈이 좀 예쁜데? 하는 거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눈이 예뻐도 좋고요. 웃는 게 예뻐도 좋고요. 오늘 머리가 마음에 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오늘 나 진짜 잘 버텼다. 이것도 충분히 괜찮고요. 아, 오늘 우렁이랑 같이 웃어주시고 사연도 듣고 퀴즈도 풀고 저의 이 과몰입 토크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추구미는 남들이 좋아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나로 해볼게요. 오늘부터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의 추구미는 남들이 좋아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나.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다메이트 우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솔직한 주제 들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거울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괜찮으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렁이였습니다. K-Play DMB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빠이둥.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수학농사를 27년간
2: 제가 러시아에서 우주항공공학과를 갔을 때 그때 나이가 44살 저를 스파이로 여겼답니다. 거기 시장님이 좀 만나자고 하는데 집도 주고 결혼을 원하면 결혼도 시켜줘.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공항 적북핵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거든요.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저한테 해줬던 말이 그 바로 그겁니다. 예, 저는 10대 수방사를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우주항공공학 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제가 그래도 수학농사를 27년간 졌거든요. 18살 때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또 전국에 또 농사를, 수박농사를 지는 분들이 또 저한테 배우러 오고 그랬거든요. 어우, 정말 다. 그러니까 이걸 딱 잘랐을 때, 쪼갰을 때 그 단내라고 하죠. 그게 그냥 확 풍겼습니다. 제가 재배한 수박이 전국에서 재배했던 사람들 것보다 아주 좋은 수박이 된 겁니다. 1993년도 농진정력 카다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저희 수박이 모델로 찍히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그 수박을 두고 찍게 된 거죠. 제가 러시아에서 그 우주항공공학과를 갔을 때 제가 그때 나이가 44살 때였거든요. 그 우주항공공학과가 무기 산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좀 감시가 있는 학과였어요. 그리고 또 북한하고는 러시아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저를 스파이로 여겼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대놓고 저한테는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를 유독 도와준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우마르라는 학생이었는데 저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진 찍은 수박 그 나왔던 그 카다로그 그 농진정력 그 책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갔는데 하루는 우마르가 제 기숙사방에 놀러 왔는데 그걸 본 겁니다. 거기 보더니 그 우마르가 이 책을 좀 하루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빌려줬더니 그 우마르가 그 책을 갖고 학교 총장님한테 간 겁니다. 이분 진짜 농사꾼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 지금도 또 생각나요. 제 기숙사물 아침인데요.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이거 또 무슨 일 났구나. 그래서 딱 열었는데 사진사분들이 저를 막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러시아 월간지 자유로운 비행이라는 그 우주항공공학 학술지가 있거든요. 총장님이 자유로운 비행 그 학술지에다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실린 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지자체의 한 시장님이 직접 저한테 와서 이제 300만 평 땅을 자기들이 그 농지로 할 테니까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 책임자로 일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거기 집도 주고 결혼을 원하면 결혼도 시켜줘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는 땅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농사 짓는 게 없잖아요. 한기를 듣고 한기를 올렸으나 전혀 저한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전시에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이 처음으로 이제 열리고 제가 정말 그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성적은 하위권이었어요. 그 학교는 도저히 제 내신 성적이나 성적과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래 학교를 다녀서는 내가 도저히 그 학교를 못 가니까 자퇴를 하자. 그래서 혼자 공부하자. 그때 당시에 가정형평상 뭐 학원이건 어디든 단일 그런 형편 전혀 안 됐고 제 성격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알 때까지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했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좋아하는 과목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 그만 공부했거든요. 근데 역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하는데도 똑같은 현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느 날 새벽에 일하러 가자. 그날서부터 이제 농부의 삶으로 변환이 된 거죠. 그때는 정말 계속 농사가 잘 됐거든요. 20대에는.